0: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102.18달러로 4.2%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덕평 나들목 인근에서 SUV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곧이어 뒤에서 달리던 7.5톤 화물차가 사고가 난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SUV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이고 다른 20대 남성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멈춰있던 SUV 차량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직 유관단체장 등이 저지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 가족부에 통보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2: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일요일 아침에는 안개 낀 지역이 많았다는데 출근길 어떠셨어요? 낮부터는 더워서 내일은 한여름 같을 거라죠. 조금 뭐 얇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가 데이터처에서 오늘 아침에 4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 밝지 않습니다. 제조업과 내수업종도 줄었고 AI를 비롯해서 최첨단 과학을 논하는 이 시기에 전문 과학 분야는 2013년 이래 최대폭으로 고용이 감소했대요.
1: 네, 생각하면요. 4월 고용 상황이 좋기가 어렵긴 합니다. 중동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했죠. 물가 많이 올라서 내수 심리 꺾였지. 급변하는 과학기술 때문에 기술 서비스업 분야가 요동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쉬었음 인구 증가,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
0: 네, 늘 그렇듯 가장 목마른 분야는 일자리입니다. 다른 쪽을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다. 이런 뉴스가 떠들썩하네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이 이란과 가까운 만큼 중동 전쟁 실마리가 풀릴지 세계의 눈이 모이고 있습니다. 무역에서는 핵심 의제가 반도체와 희토류라 두 나라가 서로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데요.
1: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제 수행단도 명단을 보니까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함께하고요.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블랙럭, 시티그룹 CEO, 메타 사장까지. 평범한 우리도 아는 인물과 기업 이름이 아주 줄줄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도 뭔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내일과 모레 한번 지켜보시죠. 우리는 이렇게 세계 경제 속에서 매일 널도 뛰고 파도도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중심 잘 잡으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0: 신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휴원수 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당진시청, 도드람 한돈, 슬림웨이 다이어트, 브람산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저축은행 중앙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와 함께합니다.
6: 으라 차차차.
5: 예.
6: 키가 커지는 기분으로 양손 만세, 온몸을 길게 한번 쭉쭉 늘려주시고요.
5: 네.
6: 이 스마트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동작을 꼭 따라해주세요. 먼저 오른손을 앞으로 쭉 뻗고,
5: 네,
6: 왼손으로 오른손 손가락 끝을 몸통 쪽으로 지그시. 이거 제법 아픈데요, 손가락이.
5: 예,
6: 당겨줍니다.
5: 손목을 한번 이렇게 쭉 꺾어서 당겨주는 거죠.
6: 네, 손등 방향으로 한번 당기고,
5: 예,
6: 이번에는 또 손바닥 방법 방향으로 한번 또 쭉 당겨주고,
5: 예,
6: 네, 각각 10초씩 당기는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손 바꿔서도 한 번씩.
5: 어우,
6: 손가락이 아파. 왜?
5: 그러세요?
6: 그리고, 예, 그래요. 그래, 손바닥 방향으로 10초. 손등 방향으로도 10초. 그래도 손목 꺾이는데도 아픈데요. 하여튼 시원해요. 아프면서 시원해요.
5: 그렇죠. 항상 스트레칭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6: 네,
5: 예,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시원하게만 좀 당겨주시고요. 충분히 잘 풀린 손목으로 이제 다시 휴대폰 잡으시고요.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6: 네,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교환권 휴대폰으로 쫙 쏴드립니다.
5: 네. 경남 사천의 날씨를 보내주셨네요. 9551님. 여기 경남 사천은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했는데 지금은 햇살이 방글합니다.
6: 아, 좋죠.
5: 좋았어요.
6: 우리 이 가든 스튜디오 쪽에서 보는 바깥도
5: 햇살이 아주 찬란합니다.
6: 네, 좋아요.
5: 네.
6: 어제보단 날이 조금 순해진 것 같아요. 그죠? 어제는 좀 쌀랑하고 이상했는데.
5: 그죠. 오늘을 기점으로 주말까지 거의 뭐 기온 30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었죠.
6: 그런 예보가 있었죠.
5: 네. 네. 이렇게 여름으로 훅 가버리면 안 되는데 아직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6: 그래도 봄감 앓는 사람도 많던데.
5: 그래요?
6: 네. 많아요.
5: 왜냐하면 요새 일교차가 커서 그래요.
6: 네. 이상한 기침하는 분들도 많고 컬럭컬럭컬럭 하는 분들도 많고.
5: 낮에는 진짜 이렇게 좀 따뜻했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좀 썰렁하니까.
6: 그래요.
5: 예. 네.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6: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인천 연수구의 임정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임정아라고 해요. 저는 남들보다 좀 늦은 30살이란 나이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통 25 전후에 교단에서는 동기들에 비하면 스스로 늦깎이 교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한 셈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마주하는 순간 깨달았어요. 교사에게 나이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함께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요. 어느덧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 전의 일입니다. 1학년 진로와 직업 수업에서 지선이를

0: 처음 만났죠. 참 밝고 부침성 있는 아이였는데 성실함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질 않아 늘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시험이 끝난 후 좌절해 있는 지선이의 공책을 빌려보았습니다. 그곳엔 요약이 아니라 교과서 원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이 빽빽하더군요. 핵심을 잡지 못한 채 그저 무작정 외우기만 했던 겁니다. 지선아, 이건 요약이 아니야. 시험에 맞게 핵심을 잡아야 해. 우리 함께 다시 해보자. 그때부터 우리는 공부하는 법과 요약하는 요령을 하나하나 다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학년이 되어 제가 지선이의 담임이 되었을 때 녀석은 무척 기뻐하며 달려와 말했어요.
1: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좋아요.
0: 그 말 한마디는 초보 교사였던 저의 불안과 부담을 단숨에 지워주었습니다. 담임으로서 지선이와 매일 함께하며 공부뿐 아니라 생활, 진로, 고민까지 나누었습니다. 저의 작은 조언 하나가 아이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느끼는 그 과정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학교를 떠났고 연락이 끊겼던 아이들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 예진이에게서 결혼식에 꼭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 그 자리에서 어느덧 어른이 된 아이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뭉클하더군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 지선이는 유치원 교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1: 선생님,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공부 스타일이 임용시험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 말씀 덕분에 저 유아교육과에 갔어요. 지금은 병설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0: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건넨 작은 말 한마디가 제자의 삶의 소중한 씨앗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거든요. 우리는 함께 했던 추억들을 꺼내보았죠. 롤링페이퍼, 편지, 카드, 수학여행 사진, 그리고 학교 교지까지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리니 아이들은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 깔깔대며 웃더군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교직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과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해 스승의 날 지선이는 메시지 한 통을 보내왔어요.
1: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제주도로 보내드리려고 스승의 날 편지 쓰기 공모전에 응모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쓴 편지는 꼭 선생님께 보내드릴게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0: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편지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은 조언들이 자신의 공부 방식과 진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 말을 떠올리며 버텼다는 그 고백에 저는 교사로서 덜 나위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선이는 결혼 4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저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다며 직접 찾아와 임산부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 야, 감동이다.
0: 지난 여름방학에는 집에 초대받아 아기를 만나기도 했죠. 작고 소중한 숨결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제자의 얼굴을 보며 세월의 흐름과 삶의 경이로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 지선이는 37, 제가 만난 17 소녀는 어느덧 든든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사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은 늘 변하고 학생들의 상황도 제각각이라 책임감과 부담이 클 때도 많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남긴 아주 작은 흔적조차 제자의 삶 속에선 큰 힘이 된다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30살의 늦깎이 교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를 만났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첫해 교실에서 만난 지선이와의 인연은 제 마음속 가장 특별한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0: 늦게 시작했지만 지선이 덕분에 저는 결코 늦지 않았음을 배웠고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 한 사람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어 의미와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길 바라며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선이처럼 저를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저의 작은 조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야, 그래요. 진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죠.
1: 실제로 이 사연 속에도 담겨 있고 말이죠.
0: 예.
1: 전 그 생각했어요. 정말 선생님이 참된 스승님이시다. 관심을 갖고 우리 지선 선생님이 이제는
0: 네. 예,
1: 당시 학생이 어떻게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0: 네.
1: 아유, 이렇게 그냥 요약이 아니라 전부 그냥 받아 적는 수준으로
0: 빽빽하게 받아 적는 수준이면
1: 그런 것도 몰랐을 테고 예, 그런 지도도 없었을 테고 그러니까 이 제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진짜 이렇게 인생을 달라지게 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아, 그 학창 시절에 정말 그 소중한 시기에 참된 스승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0: 그럼요. 한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아유, 사진도 저희에게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다른 네. 사진이 아니라 그 제자 지선,
0: 지선 씨의
1: 집에서
0: 애기
1: 아기와 오. 함께 찍은 사진을 아이고 참 이 선생님으로서 나의 제자가 어느덧 커서 저렇게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떨까요?
0: 또는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게 어울릴 것 같아라고 하신 조언이 또 선생님이 되게끔 한 것. 특히나
1: 그러니까.
0: 가장 어린이에게 선생님이 된 거.
1: 네.
0: 그잖아요. 유아교육과에 들어가서 유치원 교사로. 이때가 참 소중하잖아요.
1: 진짜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0: 그 유치원 때 모든 걸 다 배우는 거 아닐까요?
1: 아, 그럼요.
0: 양보하고 뭐. 네. 어?
1: 그 어른이 돼서 못 지켜서 그렇지.
0: 네.
1: 진짜 실은 유치원 때 다 배우거든요.
0: 다 배우죠.
1: 온갖 에티켓, 매너.
0: 네.
1: 다 배우는데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운 걸 자꾸 까먹어서 그래.
0: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안 되길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연 읽을 때마다.
1: 왜 갑자기요?
0: 아니 그러니까 영향을 이렇게 참 중대하게 미칠 수 있는데
1: 네.
0: 뭐 예를 들면 나의 말 한마디가 또 어떤 아이의 꿈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해요. 저는
1: 그러기에 참 힘든
0: 맞아요.
1: 자리인 것 같고요.
0: 네, 그래요.
1: 네, 책임감이 느껴지는 자리죠. 9778님 고등학생 키우는 부모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세요. 아, 그러게 멋진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우리 학생들 전부 빛날 수 있는 존재.
0: 그렇죠. 다들 스타죠. 네. 스타.
1: 각자의 색깔로 빛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
0: 네.
1: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도 함께 들을게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0: 아,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3467님이 들으시고는 와우, 전주부터 90년대 감성 팍팍, 이 감성 못 잃어요 하셨는데 비슷한 느낌으로는 이제 내일은 사랑 주제곡 네. 한두 번도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수업을 네. 듣는데 사회 선생님이 갑자기 야 일중이 너는 이병헌을 닮았네 그 말씀을 그때 하셨었죠. 그 선생님 잊지 못해요. 그때 한참 그 내일은 사랑 그거 청춘 드라마 네. 예, 이병헌 씨가 주연으로 나오던 때였거든요.
1: 그렇군요.
0: 예, 그 생각이 납니다. 아, 7704님
1: 그 말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씨앗이 돼 갖고
0: 그 이후
1: 휴시로 이병헌 음성 모사 뭐 또는 이병헌 닮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할 때
0: 네네 네. 그렇게 했었죠.
1: 네, 현빈이나 김동률 씨한테 미안할 뿐.
0: 요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아 스스로 스스로 학습으로. 7704님 민망하니 빨리 넘어가야죠. 우리 은사님도 저를 기억하실까요? 학창시절 생각해보게 되네요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세요.
1: 그래요. 아니 6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0: 네.
1: 정말 그건 대단한 것 같아. 세월이 한참을 지나도 소정아 그래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걸 보면,
0: 아니면 그때 뭐 그때 그 창가 옆에 앉았던 늘 수줍어했던 그 학생 그친 맞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아마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1: 그래요. 2190님 경기도 김포에 사는 이소정 씨는 차를 놓고 광화문에 가야 해서 교통이 안 좋은 관계로 11시 반 약속인데 지금 집에서 부지런히 출발합니다. 빨리 도착하면 오랜만에 싸돌아 다녀보겠습니다. 친구들아 곧 만나자. 수정, 은진, 현진, 선화, 성심여고 26회 졸업생들 파이팅!
0: 파이팅!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2204-1812.
3: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에 벽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걸릴 텐데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해치거나 건물을 가리거나 네거리 신호등 가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수요일이 지방선거니까 이제 3주 남았나요? 여당과 야당 지도부 인사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여러 지역을 누비고 있는데 유권자들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제 서서히 사람과 당의 면면을 살펴보기 시작해야겠죠? 요즘 그 해외 사는 한국인들 뉴스에 반가운 소식으로 이민자나 그 후예들이 선거에서 뽑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미국에서는 주지사에 30대 한인 셰프가 출마했다고 화제고 영국 지방선거에서는 한국인이 구의원으로 5명이나 탄생했다고 역대 가장 많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인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역 지도자로 지역 일꾼으로 뽑히는 소식을 점점 더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분들이 지금 속한 나라 국기와 함께 우리의 태극기도 들고 나는 한국의 뿌리를 두고 있다. 나는 한국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 면이 그 나라 주민들이 표를 주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국인이라는 뿌리, 한국 정신은 무엇이기에 해외에서 외국인들에게 박수를 받는 걸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당연한 미덕이었어요. 성실과 근면, 겸손, 봉사하는 마음, 또 타인을 챙기고 반기는 정과 그 환대하는 마음,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불평등에 민감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 등등이 그들을 이주민 배경을 가진 뛰어난 일꾼으로 돋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한류가 뛰어난 한국 문화에 대한 그 인정이 가산점을 주고 있다네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성실, 근면, 겸손, 정. 지구촌 어디에서나 통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더 가치가 높은 미덕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성실 자산과 겸손 자산, 정 자산을 가진 우리 스스로를 타고난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이

0: 와, 봄 내려온다. 이 날치의 네. 노래였는데 이거 텔레비전에 맨 처음에 소개될 때 안 놀랐어요?
1: 충격이었죠. 네. 오, 이 퍼포먼스가.
0: 놀랬죠.
1: 맞아요.
0: 진짜 네. 새삼스럽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1: 그리고 대단히 한국적인 리듬과 그렇죠. 예, 네. 국악을 가미했는데 와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0: 네.
1: 예, 파격적이었죠.
0: 그 우리가 얼마 전에 모신 그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한테 네. 왜 굿즈 중에 제일 인기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호랑이와 까치.
1: 아 까치 네 맞아요
0: 그 그림 얘기를 하셨었죠.
1: 국중박
0: 큐레이터 네 국중박에서 일하시는 정 선생님인가요 아마
1: 그러시... 맞아요 여성 네. 살롱으로 모셨어요.
0: 네네 맞아요 정 선생님 네, 네 정명희 큐레이터 그러셨죠. 그분하고 나눈 얘기가 아주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1: 맞습니다. 네. 아, 요즘 그 정도로 정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이 한류, K컬처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데
0: 그렇죠.
1: 이제는 정치인들도 그 타국에서 심지어 태극기를 그 나라 국기와 함께 들고 야 일꾼으로 나선다는 모습이 야 참 새롭네요.
0: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1: 그렇죠.
0: 그 반도 그 끝에 이렇게 더더군다나 분단돼서 있으면서도 전 세계의 그 K-POP, K-문화, K-푸드 뭐 이렇게 휩쓰는 거 보면 우리가 진짜
1: 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0: 네. 대단해요. 대단해요.
1: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공구
0: 네.
1: 이사님 어려울 때 팔 걷어붙이고 서로 돕고 남을 위해 희생도 하고 뛰어난 문화를 가진 이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이 느껴져요. 해주셨고요.
0: 특히 미국 같은 땅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몰려서 무슨 얘기의 중심이 되든가 그럴 때 꼭 끼어들어요.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은 끼어들지 않아요.
1: 네.
0: 아니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뭐 이러면서 편들어 주거든요.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참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강점은 정말 이렇게 전 세계를 한 바탕 휩쓸만하다고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0: 이정숙님, 요즘 하고 있는 선거 운동 후보자들도 너무 속보이는 행동 그만하고 선거 때 했던 공약과 행동들 당선 후에도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만들 싸우고요. 국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 그래 우리 기업들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 네. 문화도 그렇고. 근데
0: 그래요.
1: 우리나라 정치는 아 우리가 보기에도 늘 눈살이 찌푸려지고
0: 그러게.
1: 창피하고 이랬는데
0: K 정치도 멋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 맞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인천 서구 청라 한내로의 김대현님이십니다. 오랜만에 두 분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문득 이 기억만큼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교수님들께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학회라는 또 다른 무대에서 우리 회사를 알리는 일을 합니다. 영업사원에게 학회는 참 특별합니다. 고객인 교수님들이 운영진으로 계시는 곳이자 기회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학회에서는 매년 후원사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일명 후원사의 밤.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각 회사의 임원진과 마케팅, 영업 인력 중 단 두 명씩만 참석이 가능하기에 자연스럽게 에이스 들만 모이게 됩니다. 교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회사의 중역들이 직접 나서서 제품의 미래를 어필할 수 있는 자리. 영업사원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 후원사의 밤이 열렸고 100명의 초대 인원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

0: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해 완벽한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제품 설명은 짧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경쟁사들끼리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퀴즈 마치고 상품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한 가벼운 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학회 로고의 변화는 무엇인가?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가고 정답이든 오답이든 눈에 들기 위해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중 한 사람이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혼자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저함도 없었죠. 문제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마저 아유 이제는 좀 맞춰요 라며 대놓고 힌트를 줘도 그는 계속해서 씩씩하게 오답을 맺혔고 계속 틀렸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품은 넥타이. AI로 섞어놓은 5명의 교수님 얼굴 사진을 보고 머리, 이마, 눈, 코, 입이 각각 누군지 맞히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죠.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때 홀 맨 끝에서 다시 한번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1: 머리는 아무개 교수님, 이마는 000 교수님, 눈은 누구고 코는 누구, 입은 누구누구 교수님입니다.
0: 그는 순서대로 망설임 없이 단번에 정답을 모두 맞췄습니다. 순간 장례는 정적. 그리고 이내 홀 전체를 뒤덮는 환호. 교수님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를 끌어안으며 내가 더 기쁘다. 진심이 담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뛰어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 오늘은 저의 제2의 생일입니다.
0: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신입사원이며 아직 병원 매출이 1원도 없지만 이 학회에 꼭 오고 싶어 혼자 이 자리에 왔노라고 말이죠. 그 순간 경쟁사 직원 100명과 교수님들은 한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한 교수님이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 내일 오전 10시 내 연구실로 오세요. 제품 리스트 들고 팀장이든 누구든 높은 분이랑 같이 오세요.
0: 그는 울었습니다.
1: 울만하다.
0: 회사에 입사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며 말 그대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매일같이 아 영업 어렵다 이 길이 맞는 걸까 고민하던 우리가 그 신입사원에게서 패기와 진심 그리고 용기를 배웠습니다. AI가 많은 것을 대신하는 시대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만큼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1: 아유 이분은 아주
0: 진짜 패기가 넘치네요.
1: 근데 패기만으로 정답을 맞출 순 없거든요.
0: 마지막에
1: 머리서부터
0: 그
1: 네 그죠. 네. 이게 머리부터 이마 눈 코 입 그 교수님을 쫙쫙 알아맞힌다는 게 보통 기억력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눈썰미는 정말
1: 눈썰미가 기가 막힌 분이죠.
0: 근데 왜 그 전에 다른 문제는 그렇게 다 틀렸을까?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그것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1: 준비를 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눈, 코, 입, 이마.
0: 이거는 준비를 못하는 거죠.
1: 준비 못하죠.
0: 네.
1: 근데 그냥 혼자 온 거잖아요.
0: 또 혼자 영업을 예. 하겠다고.
1: 와 그래 정말.
0: 야,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1: 막막하고 참. 이게 대책이 없는데
0: 예.
1: 고개를 그래도 혼자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어필을 했어요 자기를.
0: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네요. 아, 정말.
1: 왜 아니야. 사연만 들어도 눈물 난다는 분들 많네.
0: 예. 그래. 이게 뭐라고 그죠? 저도 갑자기 읽으면서
1: 핑 하죠.
0: 갑자기 뭉클했다니까.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1: 아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영업. 아, 영업은 진짜 어렵네.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 뭐 다 이렇게 느끼고 사실 텐데.
0: 맞아.
1: 와, 뚫었어. 이분이 와, 뚫었어.
0: 그 마음을 움직였어.
1: 네? 제품 우리가... 리스트 들고 높은 분이랑 같이 내 연구실을 찾아오라. 영향력 있는 교수의 한마디.
0: 우리가 사연을 통해 들어도 이렇게 뭉클한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1: 그게...
0: 더 예, 그러셨겠어요.
1: 대답마다 틀려서 제발 이번엔 좀 맞춰보셔 했는데
0: 와 눈썰미 좋게 그쪽을 다 맞췄어.
1: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4681님처럼 일부러 틀린 거 아닐까요? 눈도장 찍기 위해서요.
0: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0: 미리 예 마음 먹고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1: 그렇죠.
0: 그죠? 예.
1: 매번 틀려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사람을 보게끔.
0: 근데 마지막 문제 만약에
1: 결정타
0: 못 맞췄어 봐. 그럼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친구로 끝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야 마지막 야. 반전이 이뤄진 거 자체가 진짜 해피엔딩이죠.
1: 그렇죠. 울만해 진짜. 엉엉 울만해요. 그죠?
0: 이재희님 의지의 한국인 엄지 척입니다.
1: 최고다 오늘 사연 진짜.
0: 진짜 이거는 일부러 못 맞췄다기보다는 진짜 맞추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기어이 맞춰서 본인도 감동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1: 제2의 생일이라고 할 정도로 영업을 뭐 진짜 이론도 못 해낼 정도로 참.
0: 그게 진심이었기에 아마 거기 계신 네. 많은 그 자리의 분들도 감동을 받은 게 아닌가.
1: 네 정말 정말 그랬어.
0: 결국 사람의 마음은 우리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
1: 그렇죠.
0: 예, 다시 한번 배웁니다.
1: 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8: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주진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5: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6: TVX.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0: 카드,
1: 키높이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0: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임정아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김대현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7734님, 우리 딸 중학생 되고 첫 수련회 가는 날인데 갑자기 수두에 걸려서 못 가게 됐어요. 설레며 짐 싸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는데 어제 대성통곡하고 잠드는 모습이 아유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지금 눈 퉁퉁 부어서 일어났는데 2박 3일 동안 딸내미랑 잘 놀아야겠어요.
0: 그러셔야 되겠어요.
1: 진짜 아유, 얼마나 그냥.
0: 그러게. 9211님, 지하판에서 걷고 있는데 여성시대 듣고 있으니 아픈 것도 모르겠어요.
1: 아유, 이거 오장육부가 튼튼하신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안 아프신 거죠.
0: 이거 엄청 아픈데. 네.
1: 하시면서 청하신 곡, 우리 따님을 위해서도 신나는 곡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거북이의 비행기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17시간의 협상에도 결국 합의안을 내놓지 못해 오는 21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3월 협상 결렬 이후 정부의 중재로 이틀간 재협상이 진행됐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조정안에서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측이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 기업이고 현재 경영 상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미국 측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고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와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지만 우리 군의 참여 확대는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 좋은 일이 많을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 길게 대화하겠지만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히토류 갈등을 포함한 통상 의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내일 오전 10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0: 광고나 후원 계약 금액을 더하면 실제 버는 수입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데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2에서 28도 사이로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맑고 낮 기온이 24에서 32도 사이로 예상돼 덥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방심하지 말고 증거를 없애라. 휴대폰을 파쇄기에 넣어서 갈아버리자.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대사인데요. 놀랍게도 이건 국내 식품회사들이 담합행위로 수사를 받을 때 했던 말들입니다. 과자나 음료에는 물엿과 같은 감미료가 들어가는데요. 그 원료인 전분당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최근 8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했죠. 이로 인해 관련 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서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려고 머리를 맞댄 기업들, 강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8: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나요.
7: 왜요? 무슨 생각인데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9: 안녕하세요. 5월 4일에 아들을 훈련소에 보내는 예비군인 엄마입니다. 군대 가서 적응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의 음성 편지 남겨요. 정민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좀 더 신경 써주지 못해 마음에 걸리고 멀리 있는 강원도에서 훈련소 생활은 잘할지 걱정이야. 남자답게 잘 다녀오겠다고 씩씩하게 말하며 울지 말라는데 미안해, 엄마는 벌써부터 눈물이 난다. 정말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잘 다녀오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을게. 사랑해 정민아, 화이팅.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합니다.

0: 안녕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수요일엔
3: 님과 함께.

0: 100년 살고 싶어.
1: 지금 닥친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하성룡 신부님, 성진 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 질문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천주교 신자들은 이름이 여러 개인가 봅니다. 영세명, 본명, 영명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1: 영명?
2: 차이가 무엇인지요? 성직자가 되면 처음에 받는 영세명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생기나요? 그리고 하성룡 신부님의 이름도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4: 네,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예. 영세명, 본명, 영명은 다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례명입니다.
2: 그렇죠, 세례명이라고.
4: 그러니까 영세명은 세례받을 때 받은 이름이다. 그리고 본명은 저희가 이제 하늘나라가 원래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고 내가 가야 되는 곳이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본고향이라고 하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본명은 하늘나라에서 불리는 이름이다. 그게 이제 세례명인 거예요. 이제
1: 네.
4: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 말고 영세명을 줄이면 영명이고 그러니까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세례명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가 아니라 세례명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하나 그다음에 세례받을 때 받은 이름 하나밖에 없고요.
2: 예.
4: 성직자가 되면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닌 거고 성직자가 돼서 이름을 바꾸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교황님만.
1: 아,
4: 교황님이
1: 네.
4: 원래 이름이 있다가 이제 교황이 되면 이제 교황명이 생기는 거죠. 예.
2: 아, 그렇구나.
1: 그런데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하성룡 신부님은 하성룡이라는 이름은 이름. 본명이잖아요.
4: 그러니까 예. 아, 하성룡이라는 이름이 세속명이고
1: 세례명이 본명이 되는 거죠.
4: 본명은 유스티노가 본명인 거죠.
1: 유스티노.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2: 아, 세례명이 본명이 되는
4: 거죠. 그렇죠.
2: 그 세례명이 유스티노.
4: 그렇죠, 유스티노. 예.
2: 시군요.
1: 스님 기원 질문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절에서 수계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여여행입니다. 오래되어 한자도 모르겠고 뜻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스님 보시기엔 이게 어떤 뜻인지요? 스님이 풀어주시는 뜻으로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려고요.
2: 여여행.
3: 불교에서는 이제 법명. 뭐 불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제 법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 법명. 네.
3: 이제 내가 부처님 수계를 받기 때문에 불제자가 되었어요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이름을 갖게 하는 건데 이 여여행이라는 거는 같을 여자 두 개 반복합니다. 여여하다란 말 아마 혹시 여여하다. 들어보실 수도 있었을까요? 여여해. 즉 이 말은 흔들림이 없어.
2: 흔들림이 없다.
3: 항상 그 사람은 우리 어떤 분들 아 저 사람은 늘 만날 때마다 보면 항상 같아.
2: 아.
3: 보면은 이렇게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있어도 보면은 그렇게
2: 늘 한결같다.
3: 불안해하거나 또 들뜨거나 하지 않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이제 부처님의 성품이 불성이 있고 참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변함없이 잘 버티고 있어. 그래서 여여행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마음을 부처님 같은 마음 잃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렵고 기쁘고 때로는 슬퍼도 그 마음의 본성을 잃지 말고 항상 우리 삶을 여여하게 즉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딱 갖고 살아가는 행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여여행이죠.
1: 그렇구나.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죠?
2: 예.
1: 수계를 받으실 때 여여행.
3: 네. 네.
2: 수계가 그러니까 성당에서 말하는 세례명 같은
1: 그치.
2: 건가요?
1: 그런 거 받는
3: 개를,
1: 거죠? 개를 받는
3: 개를
1: 거죠?
3: 개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따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면서 불자가 되는 거죠.
2: 불자가 되는
3: 거죠. 제자가 된다.
1: 근데 예. 수계를 받았다 그럴 때 여기 어떻게
3: 연비.
1: 뭔가 네
3: 연비하죠.
1: 아 그게 연비? 뭐예요?
3: 아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우리 삶 속에
2: 네. 예.
3: 여러가 지금까지 살아온 속에 여러가 잘잘못도 있고 한 그
1: 네.
3: 부분들을 씻어낸다는 부처님의 향으로
1: 향으로 지지는 말 거죠.
3: 향으로 씻어낸다는 의미로
1: 네.
3: 지금 이제 향으로 살짝 대기도
1: 살짝
3: 하고
1: 살짝 대죠.
3: 예, 네. 대면서 그 떴다가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속에서 아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잘못이나 때를 좀 벗어버리고 우리 세례할 때 보면 서양은
2: 머리를
3: 머릿속에 머리를 담근다거나

0: 그러한 의미 속에서 불교에서도 이제 향을 통해서 네. 연비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스님들은 그렇군요. 실제로 아예 태우고요.
1: 이 팔뚝 쪽을요?
0: 예, 실제로 스님들은 이제 쑥으로도 하기도 했고.
2: 아, 그렇군요.
0: 하면서 아, 삶의 인용을 배우고 다시 태어남을 깨끗함으로 아, 태어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는 과거의 번뇌를 씻습니다. 태워버립니다라는 의미도 있죠.
1: 네. 아니 그 성당은 저도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다녔으니까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그렇죠, 그렇죠. 하고 세례를 받고 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수계를 받으려면 또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까?
0: 똑같습니다.
1: 역시 공부를
2: 아, 네,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구나.
1: 기본적인
0: 기본 교리도 배우고
1: 해야
0: 스님들께 이제 듣고 이제 스님들께 받는 거죠.
2: 결국엔 똑같네요.
1: 네, 네. 네. 과정은 네. 비슷하네요.
2: 자, 두 님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문제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실 땐 #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문자 보내실 때는 무료입니다.
1: 네. 자, 상담을 청해 주신 편지인데요. 저는 기계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가장입니다. 오늘도 저는 집 앞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태우며 선뜻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문을 열면 기다리고 있을 무거운 공기 그리고 아들의 닫힌 방문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벌써 3년째 시계가 멈춰버린 방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으며 아빠 취업해서 효도할게요 라고 큰소리치던 기특한 아들 방입니다. 하지만 그 큰소리는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고 이제는 방 안에서 들리는 작은 인기척이 아들의 안부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강단 있는 여자라 없는 살림에도 아들 학원비는 안 빼놓고 뒷바라지했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영특해서 나중에 큰 인물 될 거라고 아내는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의 성적표가 아내의 훈장이고 아들의 미래가 아내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런 아들이 벌써 3년째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며 방 안으로 숨어버렸는데 문제는 아내의 사랑법이 너무나 뜨겁고 날카롭다는 데 있습니다. 성격 급한 아내는 아침마다 아들 방문을 두드리며 아무개는 어디 취업했다고 나오라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독한 말들이 아들의 마음 문까지 닫게 한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아들은 아내의 고함에 대꾸도 하지 않고 아내는 펄펄 뛰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주방에 가서 그릇을 쾅쾅거립니다. 지난주에는 퇴근길에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국밥을 포장해서 아들 방문 앞에 놓고 문을 똑똑 두드렸죠. 아빠 나 국밥 좀 사왔다. 식기 전에 먹어라. 대답은 없었지만 한참 뒤에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들은 밤에도 불도 안 켜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못난 아비의 사연에 두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와, 정말 엄마의 이런 반응이 아들한테 뭐 영향이 보통 크질 않겠어요?
1: 더 안으로 네. 안으로 네. 어둡고 깊숙한 곳으로 네. 들어가는 것 같은데
2: 어려서부터 그 아들한테 진짜 올인하고 아들만 보고 살았고 예. 성적표가 훈장이며 아들의 미래가 유일한 아내의 노후 대책이었다라는 것만 봐도 뭐
1: 아, 애타는 어머니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2: 이러면 안 되지.
3: 안 되죠.
1: 절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 글쎄, 도움이 안 돼.
0: 제일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당당이님의 부인이십니다.
2: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예요.
0: 네. 이제 은둔녀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고 네.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바로 갑자기 자다가 바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1: 네, 네.
0: 계속 전조 증상이 오다 어느 수점에서 그냥 이렇게 다쳐 버리는 거거든요.
1: 네.
0: 가장 걱정되는 게 낮에 안 나오는 거. 그리고 창문을 열지 않는 거.
1: 밤에
0: 그다음에 밥을 거르기 시작하는 거.
1: 예.
0: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과 대화가 끊겨 나가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것을 어떤 문제 전조로 배운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1: 네.
0: 내가 극복했으니까 당연히 세상은 다 모든 인간이 이걸 극복할 수 있어라고 전제하겠지만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거든요.
1: 네.
0: 그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 문 말고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이 이거 말고는 다 불안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두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못 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당당이님의 부인께서의 반응은 이 상태로서 문을 못 엽니다.
1: 네네.
0: 자칫 잘못하면 더 악화가 가기 때문에
2: 네.
0: 저는 우리 당당이님의 부인께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2: 맞아요.
0: 감당이 안 되는 상태 이게. 우리 당당이님이 부인 손 붙잡고 이거는 먼저 가셔야 됩니다.
1: 어디,
0: 심리적으로 상담하다.
2: 네, 상담. 네.
0: 왜냐하면 마음 상태가 이제 두 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2: 그렇죠, 그렇죠.
0: 안 전체 안 이 아들이 내 문 밖의 공간이나 나의 부모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열립니다.
1: 그러겠죠. 아,
2: 그렇지.
0: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리지 않아요.
1: 왜냐하면 당장에 그러면 지금 잔뜩 뭔가 예, 화를 내고 있는 엄마를 맞닥뜨려야 되는데
3: 그렇죠.
1: 그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이거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 네.
0: 저는 먼저 지금 가장 우리 뭐 이제 방문을 열지 않는 아드님도 중요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은 아내분 당당이님 아내분을 먼저 마음에 치유와 이런 상황을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2: 그렇죠.
0: 그러지 않고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2: 내가 모든 걸 걸고 있었던 그 희망이 그러니까. 완전히 깨져버린 데 대한 분노와 뭐 실망 플러스 분노 뭐 여러 가지네. 이거를 정말 안정하고 아들하고의 관계 좀 아들도 돕고 싶고 아들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한다면 엄마가 치료받으시고 아버지랑 두 분이서 정말 잘 궁리하셔서
1: 그러니까.
2: 지금 아들도 병들었고 엄마는 더 그냥 지금 불안하고 화가 난 상태니까
3: 스님 말씀이 맞는 게 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노력을 안 한다면은 뭐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어머님이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 성공 방식에 취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는 아들을 진짜 은둔형 그 외톨이로 어머니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2: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진짜 바라신다면은 이거 화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제 될 문제는 아니니까.
1: 그렇죠.
2: 맞아요.
3: 어머님의 치유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지만 아들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이걸 뭐 아버님 선에서 뭐 중재한다거나 아버님이 해결을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어머니는 진짜 전문가한테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 네.
3: 아들도 밖으로 방문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취직할 수도 있고 가족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병들고 아들도 병들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도 병드는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 요즘 채용이 쉽지 않은 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모 채용 플랫폼의 보고에 의하면 올 3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가 작년에 비해 45%나 줄었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으로 봐야겠죠.
1: 그렇죠.
0: 근데 네. 제가 실제 느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신도분 손주가
1: 예.
0: 취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기업도 뭐 상장회사고 정말 주식 가치도 꽤 높은데 한 명 뽑았어요.
2: 와. 그러니까
0: 한 명 뽑았어요.
1: 한 명.
0: 제가 그 너무 놀래가지고.
1: 예.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0: 이게 예. 어렵다는 거.
1: 부디 그만큼 어렵고 그래도 집에서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0: 그렇죠.
1: 집이어야 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게 우리 어머님이 꼭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광고 후에 계속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3: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4: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3: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4: 조심해. 걱정 마요.
3: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4: 천천히 와.
5: 할 수 있어.
3: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4: 천천히 오라니까.
5: 괜찮아요.
4: 괜찮긴 뭐가 괜찮아.
3: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예, 119죠?
4: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성진스님 하성용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비혼을 선언한 내 장녀 우리 집 기둥이 흔들립니다.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둔 60대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며칠 전 서른 중반인 우리 집 큰딸아이가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엄마, 나 결혼 안 해. 평생 혼자서 내 인생 즐기며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짜리 알아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저러나, 누구한테 마음이 상했나 눈치를 보는데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딸은 적금 등등 노후 계획까지 도표까지 그려가며 설명하더군요. 그 꼼꼼한 성격에 속이 더 터졌습니다. 우리 큰딸 예쁘고 똑똑합니다. 저희 부부가 고생해서 대학 공부시키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는 좋은 짝 만나면 되는데 거기까지가 제 숙제인데 비혼이라니요. 어제는 둘째도 언니와 비슷한 생각이라 하더라고요. 이러다 세 아이 다 결혼하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남편과 제가 애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저는 손자 자랑하는 지인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딸의 결정을 응원해줘야 할까요? 설득해서 마음을 돌리게 해야 할까요?
0: 아, 비혼을 선언한.
1: 예. 네, 뭐 요즘은 너무 딸입니다. 많으니까.
0: 그러게요.
1: 젊은이들 중에도 뭐 단호하게 비혼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하면서 또 인사시키는 그런 사연도 여성시대 앞으로 많이 네. 와요.
0: 맞아요. 맞아요. 종종 네. 왔었어요.
2: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굳이 설득하실 필요도 없고
1: 네. 네.
2: 굳이 응원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고 흘러가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 예.
2: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 좋을 수도 있지만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조바심이거든요.
0: 조바심.
2: 그러니까 이제 서른 중반이 이제 부모님 기준으로는 나이가 많다고
1: 맞아요.
2: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 요즘의 인식에서 서른 다섯에 결혼하는 것도 약간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0: 네, 네, 네.
2: 그러니까 시간은 아직 있는 거니까 이게 이 선언이 무슨 영원히 불변하는 것처럼 전제를 다시고 이거를 그걸로 코너로 계속 몰아가시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이거는 응원할 일도 아니고 설득할 일도 아니고 그냥 그래 너는 뭐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거지. 첫째가 이러니까 둘째도 이러고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꾸 자식들을 코너로 내몰게 되면은 결코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질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언제든 생각은 변할 수
2: 그럼요.
0: 있지만
2: 그럼요.
1: 네.
0: 예, 그걸 가지고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아, 저는 진짜 집안에 기둥이 흔들렸네.
2: 그러니까 그게
1: 무슨 큰 일이 일어났나 했어요.
0: 뭐가 잘못됐네.
2: 그러니까요. 네.
0: 아니, 물론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2: 그렇죠.
0: 그렇죠. 우리의 숙제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결혼해서 가정을
1: 꾸리는
0: 것이
1: 찾아서
2: 이렇게 뭐 화목하게 네. 사는 거 예.
1: 일가를 이루고 네.
0: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야, 우리 집 기둥이 다 흔들리는 거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1: 게다가
0: 거죠.
1: 게다가 큰 언니가 그렇게
2: 그러니까,
1: 얘기하니까
2: 큰 딸이 그러니까
1: 둘째 딸도 또 나도 이렇게 한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뭐야? 아니 세, 자식 아이 셋이 다
2: 안 하면 어떡하지?
1: 비혼이야? 뭐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건데
0: 네.
1: 글쎄 뭐
3: 참, 저희가 참. 이 부분에 그 말을 하기에 되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이미 비혼인 저희가 네, 네. 뭐라고 이거를 막 이쪽을 편들어도 아유 스님이나 신부님이 저러니까 저렇다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0: 네.
3: 굉장히 마음이
1: 그러실 것 같아요.
3: 예,
1: 진짜
3: 마음이 네. 어느 한쪽으로 이제 가진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0: 비혼이 아니라 금혼이시죠.
2: 그렇죠, 금혼이죠.
0: 아니, 두 분은
3: 선택을 자기가 한 거죠.
1: 그렇죠.
3: 그렇죠. 국가 신책으로 막은 게 아니니까
0: 네네.
1: 네. 네.
3: 예, 뭐 자기 선택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잘 너무 잘하세요. 썼어요. 숙제. 예, 어머니 숙제죠.
1: 네, 네.
0: 그러니까
3: 나의 숙제.
0: 네, 네.
3: 내 숙제다 보니까
0: 우리 예. 자녀들의 숙제는 아닌 거다.
3: 그분들 숙제가 다른 거죠. 숙제가 다른데 뭐 이렇게 큰 따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뭐 좋은 사람 만나면 가지 말래도
1: 그럼요.
3: 가는 게 또 이렇게 결론이고 이게 참. 둘이 좋다고 했었다가도 어느 날 또 헤어지기도 하는데 역설적으로 요즘 희한하게 이혼율이 줄었어요.
1: 아 그래요?
3: 이혼율이 줄었어요.
0: 예.
3: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처음에 그냥 때 되면 가야 되는갑다 해가지고 마음이 다 성숙하지 않으니까 얼음 그러니까 성인은 됐지만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때 돼서 결혼을 막 하다가 이게 너무 서로가 성숙되지 않다 보니까 조율을 못하고
0: 예.
3: 헤어지다가 이제는 늦추는 거야. 적어도 조금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준비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늦추다 보니까 의외로 또 헤어진 확률은 또 최근에보다 떨어지고 있는
2: 거예요. 아, 그래요?
3: 그리고 의외로 출생률이 올라갔어요.
0: 예, 네. 네. 그렇다는
2: 출생률이 올라갔어요.
3: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은 결혼이라는 문제가 좀 다르게 시기적으로 다르고 뭐 거의 90은 다 넘게 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어머님이 딸 한마디에 움직이시면 예, 큰일 납니다.
0: 아, 큰일 납니다. 예,
3: 진짜 마음 같아서 예. 제 책 드려서 제발 버티셔라.
0: 버티는 시간이다.
3: 버티는 네. 시간이다.
4: 버티셔라.
3: 버티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굴 데려오실 거다.
4: 맞아요.
3: 따님이 네. 좋은 사람 만나면 데려올 거니까
4: 네, 그럼요.
3: 너무 이 한마디에 기둥을 뽑지 마셔라.
4: 네.
3: 괜찮다. 어느 날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냥 네. 니넨 그래라 내 숙제는 나는 또 볼 때마다 딸한테 언제 시집 갈래? 해도 돼요. 딸 신경 안 쓸 거예요. 나는 내 숙제 하시고
0: 예. 예,
3: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딸 스스로가 좋은 인연을 가져올 때는 또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니까
4: 그렇죠.
3: 너무 이걸로 그냥 집안이 끝난 것처럼 딸 네. 한마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 그래도 친구들이 손주 자랑하면 진짜 얼마나
0: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 봐요.
2: 어른들은
0: 그렇죠?
2: 네. 네, 어르신들이?
3: 손주만 보시죠. 며느리까지 안 봐요.
4: 네, 네 맞아요. 네,
3: 며느리와의 관계 디테일함까지는 안 가시고요.
4: 네. 네.
3: 손주만 보시는 건데.
0: 아니 근데 그 손주 자랑도 하지만 싫은 그 손주 봐달라는 요청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4: 맞아요.
0: 이제 내 시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네. 그냥 맨날 저기 애들이 나 손주 봐달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힘들다 이런 분들
2: 맞아요.
0: 계시는데. 네.
2: 다 양단이 있는 겁니다.
4: 맞아요. 네.
0: 진짜 그때야말로 우리 스님의 책 제목처럼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다. 예.
4: 자 이번에는 비슷한 두 사연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 김치나 반찬을 만들어주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만든 김치와 반찬을 친구에게 조금 나눠줬어요. 뭐 큰 의미를 두고 하는 행동은 아니고 그냥 정이죠. 며칠 후 그 친구가 저에게 샤워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이라 야 뭘 이런 걸 다 주냐 했더니 친구는 두 개 샀으니까 나눴어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고마워서 저는 커피를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살펴보니 유효기간이 두 달 지난 제품이었어요.
0: 두둥.
4: 그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혹시 일부러 준 건가? 버리기 아까워서 나에게 버렸나? 별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비쳤을까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는 게 맞을까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 하나와
0: 네.
4: 또 두님께 여쭤봅니다. 두 달 전 입사한 언니가 제 옆자리에서 일하는데 제게만 몰래 간식을 챙겨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어느 날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파이 건강음료 초콜릿이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걸 모르고 주는 건지 알고 주는 건지 한번 말해야 하나 고민되는데 저 어쩌죠? 못 참겠어요. 아 이게 유통기한에 이렇게 예민할 수 있죠. 사람 따라서. 저 같으면
0: 네.
4: 비누가 뭐 상하겠어 하고 쓸 것 같아요. 샤워젤.
0: 첫 번째는 샤워젤이었죠.
4: 네, 고체 비누도 뭐 그게 뭐 유통기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누야 뭐 거기 뭐 균이 들어갈 리가 있나 안 쓰고 그냥 놔뒀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쓸 거 없고
0: 예.
4: 이 음료 같은 거 파이 같은 건 좀 예민할 수 있어요. 초콜릿도 안 상하잖아요.
2: 그렇죠.
4: 아, 다니까.
0: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유통기한 지난 걸 알고 준 건지 그냥 아, 모르고 준
4: 그
0: 건지.
4: 그 의도가 무엇이냐.
0: 예.
4: 예.
0: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줬다.
2: 첫 번째 사연은 친구를 내가 알잖아요.
4: 네.
2: 그 친구를. 그리고 그 친구가 두 개인데 같이 쓰자고 했잖아요.
0: 네네.
2: 그러니까 그리고 2년도 아니고 두 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
4: 어쩌면 유효기간이 달랑달랑하거나 조금 지난 걸 세일로 팔 수도
2: 뭐 그럴 수도
4: 있어요.
2: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연도 이제 원래 간식을 잘 챙겨주던 분이었던 거잖아요. 네.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신선식품이거나 뭐 정육 제품이라면은 좀 그렇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탈이 났으면은 미안한데 내가 탈이 났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네.
0: 그렇죠. 예.
4: 얼마나 지났을까 유통기한이?
3: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친구 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속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신문이 말씀 대로 이제 좀 잘 아는 사이면 성품을 아니까 저 친구는 그런 게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는 친구면 그냥 나도 쓰니까 너도 쓰자고 정말 그럴 수 있고요.
4: 네네.
3: 네. 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이해 폭이 나올 건데 이거의 하나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보면은 내가 친구의 관계, 이 친구를 바라 나이가 생각한 친구에 대한 부분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4: 아, 네. 네
3: 이거는 이 문제로 이렇게 확 뭔가 내가
4: 이걸 모른 척해
3: 쉽게 보이나
4: 말해 뭐 이런 거
3: 식으로
4: 보면.
3: 바로 전향이 가는 거를 볼 때는
4: 네.
3: 그 동안에 혹시나 조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4: 서로가
3: 네. 한번 보시고
4: 아, 이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3: 그렇죠 이 친구 보니까 맞아. 이런 게 있었나
4: 예, 예, 예.
3: 한번 보시고 뭐 관계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 관계가
4: 네.
3: 이분을 잘 모르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한 번은 뭔가 세월 기간이 좀 지났던데 괜찮아 한번 물어볼 필요 있어요.
0: 그러니까 저 같아도 물어볼 것 같아요.
3: 그분은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0: 네네네 네, 네. 네.
3: 물어볼 필요 있고 여기 회사에서 이 부분은 일단 네 이제 다 사람마다 성향이 너무 달라서 이 정도는 그냥 뭐 어때 그 책상 같은 데 막 넣어놨다가
4: 예예 맞아
3: 그냥 이렇게 그냥 나만 내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번에 줬는데 심각하게 말고 저게 좀 지났는데 지난 것 같아 내가 그냥 내가 샀으니까 이건 안 지난 거니까 같이 나눠 먹자든지
4: 아,
3: 인지 필요의 방법은 있다 한 번은 네. 인지해서 그분께서도 이제 수정 가능하도록
0: 그러니까 좀 알려줄 필요는 있다
3: 예, 예. 그 정도에서 하는데 이거를 막 사람을 어떻게 보고 떠들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계속 확장하는 거는 좋지 않다.
4: 네, 그렇군요.
0: 그래.
4: 그래요.
0: 한번 확인하시고 네. 이거 굳이 호의를 막 이렇게 의심하고 그쵸, 막, 네, 맞아요, 이러면 맞아요. 더 괴로워질 것 같아요.
2: 그럼요.
4: 뭐 예를 들면 집에 우유 사서 먹다가
0: 네.
4: 뭐 기간이 그저께였네? 그래도 저는 오늘 먹어요.
2: 네, 그럼요.
0: 아이, 뭐 냉장고에
2: 냉장고가 좋으니까 요즘에는. 네.
0: 그러니까 저도 냄새 맡아보고 먹죠.
4: 뭐 고체 카레 같은 거 뭐 몇 달 지나도 요리해서 먹어요. 카레.
2: 네.
0: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는 한번 좀
2: 그렇죠.
0: 물어보는 게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동료 라고 하는데요. 신부님 스님 제가 현재 직장 9년째인데요. 동료가 출근하자마자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퇴근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 사람 때문에 아침부터 기를 빨리는 것 같고 그 사람 말에 제 기분까지 나빠집니다. 그 사람이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무시할 수 있는 법도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꼭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출근하자마자만 좀 부정적인 말을 그냥 주변 사람들 퍼뜨리는.
4: 그냥 이렇게 카트 해버리시지. 그 영향을 받으시네. 그죠?
2: 받죠, 아무래도.
4: 왜냐하면 미쳐버리겠다고 네, 표현을 네. 하셨으니까.
0: 네네.
4: 그냥 그러라 그래 그러고.
2: 가장 좋은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4: 네.
2: 무시는 안 되는 거잖아요.
4: 네.
2: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데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된다면은 의식적으로라도 나는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있어요.
0: 네. 그래요?
2: 약간 중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얘기 하라고 해도 아마 안 하실 겁니다. 본인이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고요.
0: 예. 네.
2: 그 다음 방법은 나는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이 분위기를 리프레시할 필요는 좀 있죠.
4: 네.
0: 무시하는 건 아예 뭐 대꾸도 안 하는 거잖아요.
2: 그렇긴 한데 아마 이런 분들은 무시하면 아마 더 할 겁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린다는 거 그래.
2: 그래. 그렇구나. 뭐.
0: 듣고는 있는데 담아두지 않는 거. 뭐 이런 차이일 수 있는 거겠죠.
4: 일 동료니까 하루에 보내는 시간은 많죠.
2: 길죠.
4: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일하는 동료인데. 계속 그러니까.
2: 그렇죠.
0: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회사 욕도 많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 날씨 화창한 날에 야 이런 날 밖에 나가면 자외선에 그냥 얼굴 시커매지는 거야. 김이 죽은
2: 온 사방이 불만인 거지.
0: 아우 막 송화가루 날리고 요새 아주 미치겠어요. 막 좋은 날씨에도 이런 이제 부정적인 얘기 막
2: 비 오면 또 비 온다 그러고 막.
3: 그냥 이런 분들은 한 번은 내가 너 말 들으면 기운 빠져. 말해줄 게 어떤 식이든지 한 번은 해줄 필요는 있어요.
0: 아 진짜 한번 해줘요.
3: 본인도 자기 나쁜 말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기운이 많이 빠진다. 내가 너 말을 들으면
0: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네.
3: 기운이 너무 빠져.
0: 부정적인 말 너만 할 줄 알아.
3: 넌 내가 이제 나는 좀 약해가지고 들으면 내가 너무 영향을 받는다. 기운 빠지니까 아침에는 웬만하면 좀 좋은 것도 섞어줘. 아 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4: 아, 일중 씨 지금 한 말 못 들으셨죠? 네. 자기도 부정적인 걸 해서 이제 맞불을 놔서 부정적인 말 나는 못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너만 하니 나도 그러니까 한 번은 있어. 얘기해 주라는 거잖아요.
3: 아 그죠.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내 감정을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 아 그건 해줄 필요는 있어요.
4: 야 그래.
3: 네, 그건 해줘야
4: 맞아.
3: 알죠.
4: 야 그런 말을 하루 종일 들으니까 정말 네. 아이고 야 기빨리고 정말. 살맛 안 난다. 이왕이면 좀 좋은 말 좀 해봐. 네, 이렇게. 네.
3: 아니 그러면 그분들 움찔은 그럼 이제 단어 못 고쳐도 사회적 예의잖아요.
4: 그렇죠.
3: 이건 이제 사회적 매너이기 때문에 사회적 매너 이게 나도 침해 받은 공공 공동의 공간이잖아요. 그분 방에 내가 들어가 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공간에서는 이야기해줄 필요 있어요.
0: 네.
3: 대신 그를 이런 식으로 조금은 위트와 상황에 갖춰서. 우리 당당히 하고 싶으면 던져라. 알게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0: 나는 너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좀 나까지 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3: 어떤 분은 내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런 말 들으면 나 심장 뛴다고.
4: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3: 이야기 하세요.
0: 그런 표현을
3: 해요.
0: 해야 되겠네.
3: 그러면 근데 계속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이어폰 끼셔야 돼요. 그거는 보여줘야 돼요.
4: 예. 딱 껴버려요.
3: 아,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나도 나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웃겠죠. 그럼 알게 돼요. 그거는 사회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0: 혹시 우리 두님은 어떻습니까? 보통 신자들 혹은 뭐 이렇게 주변에서 기운 빠지는 말 좀 어떤 말 들으면 기운 빠지세요?
3: 자기를 비하하는 말.
0: 자기 비하.
3: 자기 자꾸 상처내는 말을 스스로가 서슴없이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말씀을 들어요. 세상에 자기를 상처내는 게 습관 들면 못 고치면 더 못 고치고 이 말은 스스로 상처내는 거라고 말씀을 들어요.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상처내고 있는 거라고 꼭 이야기해드려요.
0: 네.
3: 이 세상 사는 자기만은 상처는 안 내야지 먼저.
0: 그러네. 네.
3: 남도 낼 수 있는데 남아서 내가 나한테 상처내면 안 된다고. 그럴 때가 제일 좀 아프죠.
4: 네.
0: 자기 비하, 자기를 깎아내리고.
4: 그러니까 저도 스님이랑 속상하다 보면 자기 비하도 가능하거든요.
2: 그렇긴 한데.
4: 왜 이러지? 네.
2: 근데 저도 스님이랑 비슷한데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들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네. 아니라고 하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에요. 안 돼요. 이렇게 계속 하시는
0: 분들. 그게 해보시진
2: 않고.
0: 안 될 것 같은데.
2: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제일.
0: 그렇죠.
3: 이런 분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게 있어요. 그분의 말을 우리 나레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0: 네. 네. 네.
3: 나레이션처럼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우리 무슨 본인께서는 지금 정말 이러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너무 믿고 힘들다고 못났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원망스럽다는 것이죠.
4: 아, 그게 반복.
3: 예, 그걸 왜 그러냐면 자기가 들어봐야 돼요.
4: 남의 입으로 또 들어봐.
0: 내가 한 말을
2: 다른 사람의 네,
3: 이게 실제 느낌인지. 기법 중에 있어요. 마치 이제 제 3자가 나레이션 선생님이 나레이션 해주듯이.
4: 네.
3: 이렇게 나레이션 해주듯이.
0: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에게 한번 들려줘.
3: 객관에 대한 도움이 돼요. 네. 자기 말이 얼마나 센 말인가.
4: 네.
0: 저는 뭐 그런 거 이제. 그게 되겠어?
4: 아, 그건 정말 싫어.
0: 그럼 완전 김 빠지는 말.
4: 진짜
0: 김 쫙 빠지는. 야, 그거 되겠니 야, 그거?
2: 네가 해봐 싶어.
0: 자,
4: 오늘은 신부님의 추천곡 받겠습니다.
2: 네,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랑 동갑인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쇠약해지신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건강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4: 네.
2: 예, 싸이의 아버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예,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7: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13: 골뱅이.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4: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5: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4: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
15: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5: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4: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1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5: 자, 수요일 여성시대 오늘 끝곡으로요. 신부님의 추천곡 싸이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14: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15: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작가 한강의 산문집 빛과 실에는 좁은 집 마당 한편에서 식물을 애지중지 살피는 기록이 상당 부분 실려 있습니다. 3월 29일이라고 적힌 날의 일기를 볼까요? 감동적일 만큼 아름답게 자라는 어린 단풍나무. 양옆에 있는 관목들보다 훨씬 작고 가냘픈 체구였는데 올해 들어 키가 조금 더 커졌다. 10년쯤 지나면 처마에 닿을 만큼 커지고 굵어질 것이다. 맨 마지막 한 줄엔 이렇게 적었네요. 죽지 않는다면, 살아남는다면, 마침내 울창해진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남호를 공격한 주체에 대해 현재로선 이란 정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민병대 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남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민병대 등 여러 가지 아니냐라고 답했습니다. 민병대를 공격 주체로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사후조정 절차에서 결렬을 선언한 데 대해 사측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며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가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급인 중국 국적 A씨를 오늘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는데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은 증권 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로 금전 피해는 막았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 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 4천 명 증가해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는데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개헌안이 폐기된 데 대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조문 신설도 있었다며 개헌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 임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발목

0: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전국이 맑겠고 강원 산지엔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전라도와 경남 서부에는 내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문화센터 아나운서 오승은입니다. 누군가를 두고 하이에나 같다라고 말을 한다면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남이 잡은 먹잇감을 가로채는 비겁하고 비열한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 야생 속 하이에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꽤 다르다고 합니다.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뛰어난 사냥꾼인데다 사체를 처리해서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는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하죠.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 의외로 유능하고 조금은 억울한 동물 하이에나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하이에나가 등장하는 노래죠.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듣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처먹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3: 아침 식탁의 재료부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당신이 몰랐던 연결고리를 알려드립니다.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4: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귀여운 생명체 안주현입니다.
4: 네. 지난주에는 귀엽고 너그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좀 사나운 동물 범고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범고래도 귀여우시죠?
5: 아, 범고래 너무 귀엽죠. 거의 뭐 바다의 펜더곤 같은 느낌입니다.
4: 오늘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반대의 경우예요. 독특한 외모와 좀 기괴한 웃음소리 때문에 사납고 비열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의외의 매력을 숨기고 있다고 하는 동물. 사바나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하이에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이에나도 귀여우실까요?
5: 하이에나 귀엽죠. 하이에나 그 동그란 귀가 아주 매력적인 그래요? 동물입니다.
4: 하이에나가 치어를 보면은 좀 안 귀엽지 않으세요?
5: 굉장히 야생에 잘 적응하게 우리 하이에나 배불리 잘 먹댔구나 이런 일을 가지고 있죠.
4: 뭐든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봐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이에나 하면 좀 비겁하거나 좀 얍삽한
5: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4: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이제 하이에나 같다라고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는 해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비열함의 대명사가 된 걸까요?
5: 사실 이제 비열함이라는 그 감정의 라벨도 결국 사람이 붙인 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좀 하이에나를 그렇게 인식해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봤던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온 킹 생각해보면
4: 맞아요.
5: 네. 사자는 굉장히 뭐랄까 그 주인공 중심으로 굴러가면 사자는 굉장히 좀 밀림의 왕, 맹수들의 왕, 좀 위엄 있고 우아하고
4: 심바.
5: 그죠. 비열하지 않고. 그죠. 그런 모습이라면 하이에나들은 이제 조연으로 등장을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4: 맞아요.
5: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괴한 웃음.
4: 네.
5: 그다음에 좀 생김새도 일부러 더 못생기게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4: 거기에서는.
5: 네. 그 모습이 딱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이에나들의 어떤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정 같이 보일 때도 약간 그 이미지를 그렇게 그려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도 약간 이렇게 비운 듯한 표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5: 하이에나가 그 저희 입꼬리라고 하나요? 입꼬리가 더 깊게 올라가 있고요.
4: 네.
5: 그다음에 이제 치아 배열 자체도 좀 독특해요.
4: 네.
5: 그러니까 고기를 씻고 뜯고 하는데 딱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는 이제 어금니가 안쪽까지 굉장히 넓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4: 네.
5: 상대적으로 굳이 이런 넓은 어금니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고기를 물어서 잘라내는 그 네. 정도의 역할을 하는 치아가 더 중요하니까요.
4: 네.
5: 이제 좀 그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더 이제 웃을 때 드러나는 그것들이 더 기괴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치 그 조커나 펭귄맨 이런 웃음처럼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4: 그러면 소화 능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금니가 있어서
5: 네.
4: 음식물을 잘게 쪼개가지고 어금니로
5: 네.
4: 그다음 위로 넘기니까
5: 네네.
4: 위가 활동을 덜 해도 될 텐데
5: 네.
4: 상대적으로. 네. 근데 하이에나는 그냥 뜯어서 어금니로 막 씹지 않고 넘긴다고 하면 뇌의 운동이 되게 활발해야지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 네. 실제로 소화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어금니 표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덧붙이면
4: 네.
5: 사람도 그렇고 다른 육식 동물들도 비슷한 환경에 사는 다른 애들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너비와 어느 정도의 뭐 그러면서 이게 돌출이 있고 이런 모습이라면 하이에나의 치아를 본 극단적으로 굉장히 돌출면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자르는 데 적합한 고기를 딱 잘라내는 데 적합한 여륙치라고 부르는 이런 치아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4: 네.
5: 그러다 보니 보니까 잘라서 삼키는 속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4: 급하게 먹어야
5: 그러다
4: 돼요.
5: 보니까 이제 위에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위산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보통 산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에서 활동하는 소화효소들이 굉장히 높은 산성도에서 일을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우리도 보통 한 pH 2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하이네들은 극단적으로 pH 1 정도의 강력한 위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4: 아, 그 정도면 알려져 있어요. 염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5: 염산보다도 강할 수 있죠. 네, 아. 맞습니다.
4: 그렇군요.
5: 그래서 뭔가 이제 고기 안에 들어있는 혹은 이제 하이네들이 먹는 고기들이 대부분 이제 신선한 고기가 아니라 막 그 사체인 것으로 보통은 오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패된 고기일수록 아무래도 그 안에 세균이나 뭐 기생충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그런 게 혹시 있을 때 몸에 들어오면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위산이 그걸 한번 싹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4: 아, 그러니까 썩은 고기에 있는 어떤 독소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도 강한 위산 때문에 네. 아, 그게 먹어도 멀쩡한 이유가 되는 거겠군요.
5: 네. 1차적으로 위에 세결을 좀 해주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장으로 내려가면 장내 미생물이라고 해서 네. 우리도 사실은 이제 다양한 장내 미생물들을 이제 몸 안에 배양을 네. 잘 하고 있는데 하이네들도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들이 발달해 있는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게 다른 동물들의 장내 미생물 조성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네. 좀 혐기성 세균들 특히나 이제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의 비중이 다른 동물들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4: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면 공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세균들
5: 보통 이제 혐기성 세균들은 이제 부패한 환경에서 많이 이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패한 고기를 먹을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장내 미생물들마저도 그런 조성들을 가지고 있더라.
4: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웃는 듯한 표정은 고기를 그렇게 잘 빨리 뜯어 먹고 가기 위해서
5: 네.
4: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니까요.
5: 네네. 아 그리고 좀 자초한 것도 한 가지 있어요. 자초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예. 이 친구들이 보통 그 웃음소리가 또 굉장히 기괴한 것으로
4: 그러니까요.
5: 알려져 있거든요. 네. 굉장히 뭔가 좀 낄낄거리는
4: 이런 네. 느낌이 제가 잘했나요?
5: 네. 그 조롱하는 듯한 네. 그다음에 뭔가 밤에 혼자 걸으면서 들으면 되게 무서운 그런 소리들을 내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다 더해지니까 우리의 어떤 사람의 어떤 감성이나 문화적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4: 지금 억울함을 푸는 타이밍이니까
5: 아, 네.
4: 그 기분 나쁘게 들리는 울음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5: 너무 좋습니다.
4: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정말 영화에서 네. 들려올 것 같은 웃음 소리네요. 그렇죠?
4: 제가 아까 한 거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5: 너무 흉내를 잘 내신 것
4: 근데
5: 같습니다.
4: 근데 조금 비웃는 느낌이 있긴 있죠.
5: 아, 네.
4: 조커가 웃는 것 같은.
5: 네.
4: 그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5: 사실은 언제 그런 소리를 주로 내는지를 이제 연구해 봤더니 네. 특정 상황들에 유난히 더 많이 웃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소리라는 것도 저희가 사실은 오해하는 거고 네.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사실 네. 웃는 게 아니라.
4: 보통은 울음소리라고 하는데 네. 그 친구는 웃음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쓰고 있군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5: 네. 웃는 건 아니고 이제 소리를 내는 건데 언제 그런 기괴한 소리를 많이 내는지 봤더니
4: 네.
5: 주로 되게 긴장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흥분한 상태일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주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내는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4: 아, 진짜 억울하네요.
5: 이를테면 되게 사냥에서 경쟁 상태에 놓였거나
4: 맞아요. 사자가 나타나면 특히 네. 그렇게 잘 울어요.
5: 아니면 좀 뭔가 압박에 놓여있거나 심리적인 압박에 놓여있거나 이런 아니면 개체들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이거나
4: 네.
5: 이럴 때 유난히 소리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네. 아까 치열을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뜯어먹기 위해서 그런 돌출된 네, 치열이 그렇게 구조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는 하셨어요.
5: 네.
4: 근데 턱도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뼈까지 네. 씹어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5: 하이에나가 되게 독특한 게요.
4: 네.
5: 육식동물들이 보통 사냥을 하면 이제 부드러운 부위를 사실 선호하잖아요.
4: 네.
5: 뭐 이렇게 잘 이제 뜯어낼 수 있고 잘 씹을 수 있고 하이에나들은 뼈까지 씹어먹는 것을 유명합니다. 정확히는 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뼈 안에 있는 골수를
4: 골수를
5: 네, 골수까지 뽑아 먹는 걸로 유명한데요.
4: 골수에 그러니까, 영양소가 많아서요.
5: 네. 근데 골수를 먹으려다 보니까 이제 뼈를 다 으깨야지만 그 안에 있는 골수를 꺼낼 수가 있잖아요.
4: 네.
5: 이제 그래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뼈까지 이제 씹어내려면 턱이 굉장히 발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턱 근육이 또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턱을 잡아주는 이제 근육을 보면 우리도 뭔가를 씹을 때 이렇게 가만히 손을 옆에 대보면 그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 근육이 붙어 있는 위치를 보면 이제 위쪽에 측두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에나들은 턱도 발달했지 근육도 발달했지 하다 보니까 이 근육 자체도 굉장히 사람보다 크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에 머리 형태가 굉장히 동그랗게 솟아오른 형태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아. 이 측두에 근육이 붙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4: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군요. 사자나 이런 애들보다 조금 모여 있어요, 눈, 코, 입.
5: 네.
4: 여기, 이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의 근육들이 커야 되기 때문에.
5: 네, 여기 머리가 그래서 약간 위에가 솟아오른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4: 아, 위가 솟아올랐어요.
5: 네, 그게 굉장히 특징적이고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 비열함의 오명을 뒷받침하는 또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4: 여러모로 억울함이 많이 납니다.
5: 네.
4: 오해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의 것만 사냥해서 뺏어 먹는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빨리 뜯어 먹기 위해서 치열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치된 것. 빨리 먹어야 되는. 그리고 위장도 빨리 소화. 그냥 많이 씹지 않고 삼켰을 때 소화가 잘 되려고 위산이 굉장히 산성이 높다.
5: 네, 네.
4: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급하게 먹어야 되는 앤 것 같은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남이 사냥한 걸 뺏어 먹거나 하니까 급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럼 얘네는 사냥을 직접 해서 먹을 능력은 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5: 그게
4: 어떤가요?
5: 이제 가장 네. 오해인 것 같습니다.
4: 또 억울해요 이것도.
5: 하이에나 억울해요. 네. 하이에나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냥을 잘하는
4: 아 그래요
5: 동물들입니다.
4: 좀 느리잖아요. 근데 뒷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5: 근데 또 혼자 하지 않잖아요. 아. 집단으로. 하고 이제 지략을 이용해서
4: 지략을
5: 네, 사냥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사냥해서 먹기도 하는데 사체를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포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섭취해서 뭘 해도 이거 없어? 사냥을 실패했어? 그럼 이거 먹지 뭐. 사체가 없어? 사냥하지 뭐. 이런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살아남은 포식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4: 예.
5: 사냥하는 빈도를 이렇게 한번 추산을 해봤을 때 사자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오히려 먹는 뭐 먹이의 비율을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 한 60% 정도는 사냥에 의해서 획득한 고기를 먹고요. 나머지 정도 한 3, 40% 정도를 이제 사체에서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그렇군요. 사냥도 굉장히 잘한다.
5: 네.
4: 사자에게 사냥감을 뺏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5: 네. 그것도 약간 그 도둑의 이미지, 비열한 이미지를 잡고 이제.
4: 네, 근데 그거는 좀 나을 수 있는 게
5: 네.
4: 사자는 세잖아요. 센 사람한테 뺏어 먹으면 좀 그런 이미지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5: 강자에게서 뺏는 거니까 의적이 될 수 있다.
4: 의적까지는 모르겠지만.
5: 네. 실제로 관찰해봤더니요. 네. 하이에나가 사자의 먹이를 뺏기도 하는데
4: 네.
5: 사자가 하이에나의 먹이를 뺏기도 하는 것들이 많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구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4: 네.
5: 이제 마치 하이에나가 사자의 눈치를 호시탐탐 보다가 기회를 노려서 빼앗는 이런 강도의 포지션이 아니라
4: 네.
5: 서로 그냥 사냥감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의 포지션으로 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아 그래요. 보통은 사자가 빼앗는 경우가 많겠죠? 아닌가?
5: 아 그게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4: 네.
5: 사자도 사실은 혼자 사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리 중에 좀 힘센 수컷 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자가 우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4: 네.
5: 아닌 경우에는 이제 하이에나 쪽이 승률이 좀 더 있다고 합니다.
4: 그렇군요.
5: 집단 구성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네. 뺏고 뺏기는 관계다.
5: 네,
4: 억울해하지 말자.
5: 경쟁자다.
4: 네. 라디오 문화센터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안재현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입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문화센터 기원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안주현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이에나의 억울함을 좀 계속 풀어주려는 노력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이에나의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개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보다는.
2: 네.
1: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개보다는 고양이랑 더 가깝다면서요?
2: 맞습니다.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좀 사용하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제 외형을 가지고 분류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그 밖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죠.
1: 네.
2: 물론 이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는 이제 DNA적인 증거일 텐데 DNA 분석을 해봤더니 개과보다는 고양이 쪽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확실히 증명이 됐고요.
1: 네.
2: 그것도 그건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겉모습은 사실은 네. 저도 그렇지만 고양이보다는 개랑 비슷하지 않나 이제 네. 의심이 좀 들긴 하죠.
1: 맞아요. 네,
2: 이런 경우에 이제 봐야 되는 몇 가지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는 한데 내부 구조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두개골 구조를 살펴보면요.
1: 예.
2: 이런 육식동물들은 이렇게 두개골을 뒤집어 보면 그 뒤쪽으로 불룩 튀어나온 공간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1: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부위 턱 뒤쪽에
2: 중이라고 하니까 귀의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1: 네네.
2: 될 건데요.
1: 뒤쪽으로.
2: 약간 우리가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정도의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육식동물들은 좀 이렇게 공간이 양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1: 네.
2: 그게 이제 고막을 감싸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증폭시키는
1: 네.
2: 이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1: 네.
2: 근데 그 부분이 개랑 고양이에는 차이가 좀 있는데 개들은 그게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하나의 통해져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게 두 개의 방으로 갈라져 있다고 해요. 나눠져 있다고.
1: 한쪽이?
2: 네.
1: 한쪽이 하나랑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느냐?
2: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고양이과랑 개과를 가르는, 고양이 목이죠. 아무튼 가르는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하이에나는 그걸로 봤을 때도 개보다는 고양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고요.
1: 그 하나인 거랑 두 개랑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2: 그게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같이 봤는데 이게 하나 두 개의 차이에 기능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러면 왜 그러면 걔는 하나인데 얘는 두 개지?
1: 네.
2: 이것은 이제 조상이
1: 네.
2: 조상으로부터 이제 분기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적을 하고 있어요.
1: 그걸 봐도 하이에나는 고양이랑 비슷하고
2: 네네.
1: 두 개로 나눠져 있는.
2: 맞습니다.
1: 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2: 그리고
1: 있을까요?
2: 이제 두개골 아까 두개골과 그다음에 치아 패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 예.
2: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자르는 그런 기능성 있는 치아들이 주로 이제 발달해 있는데 개들은 이제 잡식성이잖아요. 사실
1: 네.
2: 완전 육식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르는 기능보다는 으깨는 기능이 주로 발달돼 있다고 해요.
1: 예.
2: 이제 으깨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먹이를 먹어야 하니까 좀 다양한 패턴의 치아들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봐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이 키우시거나 이제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하시는 분들은 발 같은 거 많이 이제 보실 텐데
1: 네.
2: 고양이들 보면은 발톱을 집어넣다가 뺐다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그런 특성도 하이에나도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DNA 그리고 두개골 뒤에 귀의 공간에 그 격벽 같이
2: 네,
1: 나눠져 있느냐, 그다음에 치아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2: 발톱 구조.
1: 발톱
2: 네.
1: 튀어나올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이런
2: 네.
1: 것들이요. 아, 이런 면을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고양이랑 더 비슷하다. 근데 고양이과가 아니고 하이에나과라면서요.
2: 네. 고양이과라고 부르는 우리가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친척이긴 한데요. 고양이과보다 하나 더 윗단계로 가면 목의 단계 겁니다.
1: 예.
2: 저희가 분류할 때 작은 것부터 가면 뭐 종속, 과목, 강문개.
1: 저는 개문, 과목, 과목 이렇게 외웠는데 저랑 반대로 외우셨군요.
2: 네. 맞아요. 사람마다 그 다르더라고요.
1: 예.
2: 네. 근데 이제 목에 가면 목이나 과나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단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할 경우에 암목이나 악과 이렇게 한 단계 좀 중간 단계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고양이 악목에 속하는 고양이 암목에 하이에나과에 속하는 동물들입니다.
1: 그래서
2: 결국은 친척이에요.
1: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머리가 나쁜 동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이에나.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능이 좋다고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돌고래 중에 범고래를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지능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지능. 근데 얘네도 사회적 지능이 높은 거라면서요.
2: 기본적으로 이제 무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사냥을 하잖아요. 네. 사냥을 하려면 손발이 맞아야 되죠. 소위 말해서 여러 마리들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뭔가 이제 합을 맞춰 가려면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아서는 하기 어려운 이제 수행 작업들이죠. 왜냐하면 사냥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본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네, 지능이 발달했다는 점들이 또 드러나는데요. 지난 시간에 범고래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범고래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네들도 무리 생활을 하고 협동적으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지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동물들입니다.
1: 아, 그렇군요. 협동 사냥을 할 때는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냥 범고래처럼 어떤 대열을 짜가지고 하나요?
2: 범고래처럼 완전히 패턴화되어 있진 않은데요. 알려진 바로는 이제 일관성 있게 항상 뭐 어떤 포지션을 잡아서 어떻게 방향으로 어떻게 이런 건 아닌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전략을 바꿔가면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눈치를 잘 보는군요.
2: 네, 맞습니다.
1: 서로서로.
2: 그리고 소통이 발달해 있으니까 아까 왜 그 사람이 들으면 기괴한 웃음처럼 웃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했지만 네, 본인들끼리는 어쨌든 소리를 내서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달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서
1: 네,
2: 이를테면 마치 네, 집단 내에서 권력 구조가 굉장히 확실하다. 근데 재밌는 건 권력 구조를 지탱하는 기저에는 네, 가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아, 범고래 지난 시간에 들었던 범고래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2: 네,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범고래 같은 경우는 리더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전체의 리더가 있고 나머지에는 그렇게 서열이 잡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데모가 있고 한 가족이다 이런 느낌이라면 하여는 완벽하게 수직적인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럼 무리의 우두머리는 역시 데모님. 여기도 모계 사회거든요.
1: 아, 하이에나도 모계 사회예요.
2: 네. 그래서 강력한 암컷이 이제 우두머리로 있으면 네, 그 다음 순위가 하나하나 순위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열 관계가 확실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은 막 싸워서 그러면 힘이 네, 더 세면은 내가 2순위다. 내가 3순위다. 이렇게 될 것 같지만
1: 사자는 이들은, 그렇잖아요.
2: 이들은 혈통입니다. 우두머리의 딸이면 2인자예요.
1: 그래요?
2: 네.
1: 그 친구가 조금 약하더라도.
2: 약하더라도. 그리고 그 딸의 또 딸이면 3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무리 간의 서열 관계가 굉장히 확실해서 수컷보다는 암컷이 항상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고
1: 네,
2: 심지어 어린 개체일지라도 암컷이라면 수컷보다는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 위계 구조가 굉장히 확실하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아,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뭐 그 고려시대나 이럴 때처럼 장자가 물려받는 첫째 딸이 물려받는 뭐 이런 구조.
2: 장녀가 이제 네, 물려받는 그런 구조.
1: 딸들이 여럿이 있다고 해도 장녀가 물려받고 장녀가 죽으면 그 둘째 딸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지 않고 그 장녀의 또 딸로 옮겨가고.
2: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위계가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으니까 서열을 존중하지 않는 개체에 대한 이제 강력한 좀 제재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
2: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집단이 대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되게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1: 그러니까 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게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개체마다의 특성을 보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근육이 막 좋다든지 달리기가 빠르다든지 이런 유리한 생존에 유리한 환경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혈통 구조로 이렇게 첫 번째 딸이 계속 이어나간다. 이거는 네,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은 생기긴 합니다.
2: 이것도 사실은 이제 모계중심 사회를 구성해서 사는 이제 동물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번식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하이에나는 정말 독특한 게 특히 이제 하이에나가 총 이제 네 종이 있어요. 하이에나과에 속하는 네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연구되고 있는 게 점박이 하이에나라는
1: 네,
2: 종입니다.
1: 네, 주로 많이 보는 게 그거죠.
2: 맞습니다. 네. 점박이 하이에나가 정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암컷의 어떤 생식기관을 봤을 때 수컷과 비슷한 구조로 외부에서 관찰이 돼요.
1: 밖에서 볼 땐 모른다는 거예요. 수컷인지 암컷인지 잘.
2: 그렇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 네. 근데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 야생에서 이제 짝짓기를 할 때 보통은 수컷이 뭔가 암컷을 공략을 해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면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암컷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짝짓기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 선택을 하는 거죠.
2: 맞습니다.
1: 암컷이.
2: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암컷의 우위를 굉장히 뒷받침해주는 신체적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암컷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만 있지는 않은 게 결국은 출산도 이제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식기관이 갖는 구조적 위험성 때문에 사실은 사망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할 정도로 이 위계를 유지를 해서 이 집단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게 본인들의 생존에 득이 됐던 거죠.
1: 아, 네. 그렇군요.
2: 굉장히 극단적인 먹이 사항입니다. 하필 때.
1: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서로 뭐 이렇게 마주쳤을 때 인사하는 방법들도 정해진다고는 하는데 네. 하이에나는 특히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역시 이것도 되게 기괴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엉덩이 근처에 네. 머리를 대고 네. 냄새를 맡습니다. 그 좀 더 이제 엉덩이보다 좀 더 깊숙하게 생식기관 근처에 냄새를 맡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의사소통 수단 예를 들어 소리 네. 아니면 어떤 색깔, 뭐 다른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수단보다도 한 번에 솔직한 정보를 굉장히 밀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항문선이라고 해서 약간 엉덩이 근처에 있는 이제 분비샘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특수한 혹은 특별한 화학 물질을 이제 분비를 하거든요.
1: 호르몬 같은 거예요.
2: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개체마다 그 화학적 조성이 다 다르대요. 그럴 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아, 이 개체가 우리 물인지 아닌지 일단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물이 내에서 서열 네 서열 파악도 되고요.
1: 오, 서열 파악까지 돼요 그게.
2: 그렇다고 합니다.
1: 신기하다.
2: 그다음에 이제 이 개체의 건강 상태도 알 수 있고
1: 그렇죠.
2: 혹시나 뭐 임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받아들이기에 유용해서 네.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인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를 식별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1: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청소부니까 역할이 좀 지대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2: 좀 이제 청소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네. 이런 어떤 사체나 그렇죠? 사체를 먹는 혹은 처리하는 동물들이 하이에나만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네. 하이에나도 있지만 뭐 이제 독수리 같은 독수리 새들도 있고요. 다른 몇 종의 동물들도 있기는 한데 그들과 차별화되는 하이에나만의 이제 굉장히 강력한 특징은 네. 하이에나는 뼈까지 남김없이 처리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1: 네.
2: 사실 이제 물질이 순환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물학에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낱낱이 분해를 해서 소화시켜야 그게 결국 뭔가 물질로서 순환이 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하이에나가 없다면은 시체가 쌓일 정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정도일까요?
2: 사실 좀 이제 과장된 표현이긴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에나만 시체를 청소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곤충들도 열심히 사체에서 번식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해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다만 그 처리 속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1: 왜냐하면? 왜냐하면. 뼈를 으스러뜨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맞습니다. 뼈는 막 화석으로도 남아 있으니까
2: 거의 뭐 사체를 들고 분쇄기에 갈아 놓는 그렇죠. 것처럼 하이에나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동물들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아까 독수리나 이런 동물들은 뭐 어떤 특정 부위만 골라 먹거나 네. 골라 먹고 가버리거나 남은 거는 결국 곤충들이 뭔가 활동하면서 부패가 서서히 일어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1: 네.
2: 근데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면 뭐 그냥 뭐 그럼 되지 싶은데 사실 그 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미생물 물이 번식을 하거나 이제 부패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독한 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1: 그렇죠.
2: 이러면은 뭐 우리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누적되지 않게 빠르게 처리해 주는 하이에나의 역할이 그래서 소중하긴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잘게 부스러뜨려가지고 더 빨리 분해될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사바나의 청소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에나 하면은 주로 사바나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하이에나도 있을까요?
2: 아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매체 같은 데서 접하는 그 시작할 때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하이에나가 네. 바로 그 하이에나라 전박이 하이에나라서 그런데 전박이 하이에나 말고도 줄무늬 하이에나나 뭐 갈색 하이에나나 참 진짜 독특하게 아돌프라는 이름을 가진 하이에나도 살고 있습니다.
1: 아돌프 줄무늬랑 네. 갈색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대충
2: 상상이 되시죠? 네.
1: 아돌프는 어떤 거예요?
2: 일단 아돌프는 이름이 좀 재밌어요. 예. 아드가 이제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프는 늑대죠.
1: 아드울프.
2: 네. 네. 그래서 땅늑대? 이름에 뭔가 땅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름은 사람들이 붙인 거니까 네네. 그럼 사람들이 목격했을 때 뭔가 땅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얘네가 독특한 게 다른 하이에나들이랑 다르게 고기를 먹지 않아요.
1: 오, 그럼 뭘 먹어요?
2: 흰개미를 먹습니다.
1: 흰개미?
2: 너무 특이하죠. 굉장히 어떻게 좀 인간 위주로 얘기하자면 평화주의자처럼.
1: 얘네는 어디에 살아요?
2: 얘네는 이제 초원에 주로 사는데요. 왜냐면 네. 흰개미들이 초원에 많이 사니까 네네. 흰개미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사는데 더 놀라운 건 네네. 흰개미를 먹는 다른 동물들이 또 있긴 하거든요. 뭐 네. 개미알기라든지 몇 가지 종이 더 있긴 하지만 보통의 동물들은 흰개미를 먹기 위해서 흰개미 집을 파괴를 해요. 왜냐면 흰개미들은 어디 자료에서 보신 적 있을 텐데 이렇게 흙으로 성 같은 집을 만들어서 네. 거기 안에 굴을 파고 살거든요.
1: 네, 본 적 네. 있는 것 보통 같아요.
2: 보통 이제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개미들처럼 땅 속에 굴을 파지 않고 이제 뭔가 토산을 쌓아서 그 안에 이제 서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네를 먹으려면 여기서 꺼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도구를 써서 어떻게 이제 타고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부셔가지고 이렇게 막 긁어서 이제 먹는단 말이죠.
1: 네.
2: 하지만 아돌프는 집을 파손하지 않아요.
1: 되게 착하게 바라보는 눈빛으로 말씀하시네요.
2: 바로 그 하이에나의 비열함을 단번에 씻어줄 수 있는 준비라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1: 그러면 어떻게 먹나요?
2: 그냥 나온 흰개미들을 먹습니다.
1: 그러면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2: 대신에
1: 착한데 불쌍한데
2: 대신에 흰개미들도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니까 한 네. 번에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집단으로 보통 활동을 하는데 네. 대신에 이제 뜨거운 낮 동안에는 밖에 잘 나오지 않고요
1: 네.
2: 야행성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이제 좀 날이 선선해지면 밖으로 나와서 흰개미들이 먹이 활동을 이제 때로 나와서 하는데
1: 때로 나왔을
2: 그때를
1: 때.
2: 노려서 그래서 아들프도 먹이에 맞춰서 야행성으로 살아가고요 때로 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흰개미들을 단순히 그냥 혓바닥으로 슥 훑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떠올리는 하이에나들은 그렇게 포동포동한 친구들은 없어요.
2: 네.
1: 그래서 주로 이렇게 잘 못 먹는 것 같은 친구들이 많았고 근데 아드울프 하이에나는 더 말랐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개미만 먹으면 양이 적지 않을까 싶거든요.
2: 양도 적고 약간 영양 상태가 걱정이 되긴 하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는 뭐 그렇게 다른 하이에나들보다 작거나 그렇진 않나요?
2: 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간 왜소하긴 하지만
1: 그래요?
2: 그거는 사는 지역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야 흰개미 집이 이렇게 덜렁 있고 그럼 먹을 수 있는 흰개미는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할 맞아요. 수 있는데 네. 이제 가보시면 호주나 이런 데 흰개미 많이 사는 데 가보시면 뭐 한집 건너 계속 흰개미 성들이 있고 소유가 많고 아. 아들프는 이제 그 경거망동하지 않고 훑어먹고 또 옆으로 이동해서 또 훑어먹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파손해버리면 또 한동안 먹지 못하잖아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집을 절대 건드리지 아, 않고 나온 애들만 먹는다.
1: 지능이 높구나. 아, 미래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얘를 부수면 당장은 내가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먹이가 끊길 수 있어.
0: 굉장히 전략적이죠.
1: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근데 그 아드울프 같은 경우에는 귀가 모양을 보니까 귀가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생겼네요.
0: 오, 응. 네.
1: 그래서 하이에나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건 아니구나. 하이에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되게 다른 특징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0: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하이에나의 특징, 뭐 둥근 귀나 그런 어떤 그 듬성듬성한 털의 외모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박이 하이에나의 그렇죠. 이미지에 저희가 좀 맞춰져 있고요. 네. 다른 하이에나들은 사실은 귀가 그렇게까지 둥글지도 않고 뾰족한 귀를 가진 애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개처럼 보이기도 하죠.
1: 뾰족하면.
0: 네. 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개 같다고 표현하기 약간 좀 계속 그래서 개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죠? 왜 고양이과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이제 생물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수렴진화라는 표현을
1: 수렴진화,
0: 씁니다.
1: 수렴진화. 예.
0: 네. 그래서 원래 발생학적인 그 기원은 다르지만 이 친구는 고양이고 이 친구는 개였지만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태의 개체들이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겉모습이 비슷해져 가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네, 지금의 형태로 갖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안주현 박사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하이에나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어떤 면에서 그렇죠?
1: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하이에나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박기영의 미안했어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양측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4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공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막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점을 미리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국의 주요 의제가 통상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이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5: 유유 제약.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0: 건강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씹어.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

0: 또 양측의 이견차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1: 저희가 우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조정안을 요청드렸고 조정안을 12시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가 느끼기엔 조정안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퇴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위원장입니다.
0: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건 성과급 기준. 노조는 이번 조정에서 기존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협상 기간 연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파업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만 사측이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면 들여다보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재협상은 지난 3월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후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면서 조정안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중재 역할은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고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는 상황.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등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3: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황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관계를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청산 선거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저지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4: 지방선거를 21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내란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놓고 윤어게인 공천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5: 내란 공천입니까? 공천 내란입니까?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막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으로 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한편 국회는 오늘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현장 투표를 실시합니다. 지난 이틀간 실시된 권리당원 투표와 의원총회 투표를 2대 8로 합산해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하는데 국회의장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목 부의장에는 4선의 남인순, 민홍철 의원이 경쟁하고 있고 국민의힘 부의장 몫으로는 4선의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2: 미국이 중국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기로 앞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수로를 통과하기 위해 어떤 국가나 조직도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 4월 전화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논의하며 이 같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미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을 놓고 길게 대화할 거라면서도 도움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무엇보다 통상 문제가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7: 미국 대통령으로선 9년 만에 중국 방문.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안개 속인 가운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란을 놓고 긴 얘기를 나눌 거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일이 많을 거란

0: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란 문제에 있어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희토류 갈등을 포함한 통상 의제가 집중 논의될 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방중길에 오른 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발표됐습니다.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이지만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그칠 것이고 곧 전쟁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 우리 돈 43조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비용 추산치보다 6조 원이나 늘었는데 그마저도 중동의 미군기지 피해액은 포함되지도 않은 규모입니다. 가중되는 인플레 압박에 급증하는 전쟁 비용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트럼프로선 절체절명의 숙제를 안고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베이징에서는 9년 만에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전쟁부터 중동의 이란 전쟁까지 민감한 현안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필이 특파원입니다.
2: 미국의 경호장비와 인력을 실은 수송기는 이번 달 초부터 베이징에 속속 도착했고 베이징 거리에서는 미국 방탄차와 경호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초강대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핵심 의제는 역시 반도체와 희토류. 2022년 이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반복해온 미국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온 중국이 얼마씩 양보하고 받아가느냐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이란에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정권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게 중국 정부엔 유리한 만큼 중국의 개입은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이란의 위성사진부터 대공미사일 체계까지 이란을 군사적으로 꾸준히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제도 미 재무부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중국 원유 판매 네트워크를 제재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두 정상의 만남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1: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측의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기여 방법에 대해서는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와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에 대해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4: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이용해 초등학생의 시신을 산 아래로 옮깁니다. 실종 4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남학생은 어제 오후 청송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이 밤사이 진행한 1차 검시에서는 추락에 의한 손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유족과 협의해 오늘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황산 대전사를 찾았다가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말하며 홀로 산행에 나섰습니다. 부모는 한 시간만 다녀오라고 말한 뒤 학생을 보냈고 이후 돌아오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생은 애초 대구 자택에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생은 주탐방로에서 벗어난 채 주봉 정상부에서 100m 더 이동해 약 400m 아래 떨어진 협곡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5: 정상적인 그 등산로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 있고 이렇게 외상이 있는 건 발견하지 못했고 옷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1: 김택수 청송경찰서장입니다.
4: 사고 장소는 급경사 안반지형의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인근 탐방로 일부에는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을 찾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했습니다. 이번 접견은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경제 사령탑이 사전 조율차 방한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후보자는 선거구별 기탁금을 납부하고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고용률은 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동남지방 데이터청이 발표한 4월 울산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7천 명이 늘어난 58만 8천 명으로 고용률 61%를 기록했지만 실업률은 2.4%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고용은 1만 6천 명이 감소했지만 그 외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부분의 직종에서 고용이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미래 이동수단의 첨단 코팅 소재 고도화와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10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금속 소재 기반 산업 구조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경량 복합 소재와 같은 첨단 소재로 전환하는 연구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차와 친환경 스마트 선박, 도심 항공 교통 등 모빌리티 분야 수요에 대응하는 코팅 소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운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철쭉 군락지가 크게 훼손되면서 올해 대운산 철쭉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수차례 예찰 활동을 벌인 결과 철쭉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울주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1,500만 원도 반납했습니다. 울주군은 산림청과 협의해 철쭉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옛 모습을 되찾는 데는 3-4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앞두고 오후 4시부터 조합원 출정식을 갖습니다. 노조의 올해 요구하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또 인공지능 도입 관련 고용 보장 등입니다. 노사는 지난 6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향후 교섭 일정과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 공유, 통상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또 신규 채용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이번은 별도로 조선업종 노조연대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자 앞으로 3주 동안 학생 도박 문제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울산, 부산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와 합동으로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퀴즈 활동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의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 울산 웨일즈 선수들이 오는 20일부터 1군을 포함한 이적 시장에 나옵니다. KBO 규정에 따라 울산 소속 선수들은 오는 20일부터 KBO 리그 10개 구단으로 최대 5명까지 이적이 가능합니다. 오후에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지금까지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0: 콘서트 늦겠다. 뚫자.
1: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0: 와, 이거 봤어?
1: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어느 식당 주인이 어항 속에 있는 꼼장어들한테 그랬다죠. 니들 덕에 내가 먹고 산다. 사이좋게 살자 했더니 꼼장어들이 서로 싸워서 퇴사하는 일이 훨씬 줄더라. 한 옷가게 사장님도 그랬답니다. 마네킹에 옷을 입히면서 너 오늘 밥값 해야 한다고 등을 툭툭 쳐줬더니 그날 그 옷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물고기나 마네킹이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더 힘을 낸 거죠. 오늘도 나한테 셀프로 아자아자 기운차게 가볼까요?

0: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불빛보다 햇빛이 황홀한 날, 가든 스튜디오 커튼을 활짝 열고 만나니까 더 신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 5월 들어서 첫 만남인 만큼 더 각별하게 느껴지고 오늘 날씨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0356님께서 가든 오는 날은 날씨 요정이 찾아오나 봐요. 햇볕도 따사롭고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신나요 해주셨는데, 오늘 그만큼 더 즐겁게 해주실 귀한 분들 우리 바로바로 모시거든요. 오늘 만날 스페셜 손님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현장이라고 말머리 달면서 오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손트라 유튜브도 보시면 오늘은 더더욱 특히 더 최고니까 얼른 들어와 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D, 캐박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휴원스 글로벌, 도드람 한돈, 현대해상 화재보험, 열혈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백조싱크, 정식품,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주식회사 두드림 SNC,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2004년 대한민국 코미디계를 뒤흔들 한 소년이 등장했습니다. 20살도 되기 전 개그맨의 꿈 하나 품고 대학로를 찾은 남자. 교복 차림에 바가지 머리를 하고 손을 촐랑거리며 외쳤죠.
7: 쪼뽀 쪼뽀 다 죽여버리겠다.
6: 이후 코미디 무대를 완벽하게 접수하며 드립장인, 예능 치트키, 순발력 천재 등등 이름 앞에 수많은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 이렇게 긴 수식어도 있습니다.
7: 영세 버리 영세 버리 버리 버리 영세 버리 Everybody shut the body Let's party come on body 제주도 웬 다근 버리 Come on.
6: 드디어 손트라에 왔습니다. 바리바리 양세 바리 양세형. 드디어 이분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양세형 씨입니다.
8: 아이고 안녕하세요. 양세형입니다. 반갑습니다.
6: 이야 정말 이분이 네. 손트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8: 아유 이제야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아니 언제든 늘 준비가 돼 있었는데 네. 이제 네. 불러주셔서 앞으로 좀 자주 좀 불러주세요. 아유, 여기 집도 근처여서 금방 와요.
6: 아니 네. 그리고 오늘 더 특별한 날인 만큼 또 이 자리를 더 빛내주러 와주셨는데 네. 마침 또 가든이어서 네. 함께 또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진행하니까 좀 어떠세요?
8: 와, 나 깜짝 놀랐어요. 늘 저는 이제 태진 씨 팬분들 네. 이렇게 그 촬영장에서도 뵙고 왔는데 맞아요. 야 오늘은 유독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우신 분 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6: 아 물론 촬영장에도 오시지만 뭐 우리끼리 만날 때 더 많이 와주시잖아요, 맞죠?
8: 야.
6: 그러니까 오늘 가든 스튜디오도 이제 가득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아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손트라 출연을 부탁드렸는데 또 바로 오케이를 해주면서 한달음에 와주셨어요.
8: 당연하죠, 당연하죠.
6: 그래도 예.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지금 유튜브도 지금 한 1200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8: 이야.
6: 한번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제대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뭐 늘 그 태진 씨 라디오 준비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했는데 이제야 불러서 오게 됐습니다. 양세형입니다. 반갑습니다.
6: 지금 모습이 송출되고 있는데 4244님께서 네. 양세형님 뭐라고 했나요? 양세형님.
8: 양세형님 고등학생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즐거울지 기대합니다라고 보냈습니다.
6: 네, 시작부터 제가 먼저 미리 얘기해주면 채영이 형이에요 저한테는. 네, 근데 아니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난 프로그램이 불타는 장미단이기도
8: 그렇죠,
6: 했고
8: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 요새 또 무명전설 심사 프로단에 함께 하고 있는데.
8: 바로 또 그 태진 씨가 제 뒷자리잖아요.
6: 네.
8: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 많이 해.
6: 진짜 많이 해요.
8: 아 근데 방송에 다 안 나가더라고요.
6: 아, 아무것도 안 나가서.
8: 아 쓸만한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6: 아 그럴까요? 쓸 일이 없었나 봐요. 쓸 일이 없었나 봐요. 아니 근데 그러기 전부터 약간 좀 이 트로트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매력? 아 세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저는 그 저희 외할머니가 트로트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고
6: 네.
8: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가지고
6: 네.
8: 지금은 없어진 방송국인데 TBC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거기 방송국에 나가셔서 상 받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가요 경연대회 있잖아요.
6: 네네.
8: 나가면은 늘 상품 받아오시고
6: 수상을 하시고
8: 예. 그래서 저는 늘 트로트를 들었어요. 늘
6: 그랬구나.
8: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트로트를 들었어요. 네.
6: 아니 근데 이게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게 그냥 삶에 우리 피 속에 이제 트로트가 흐른다 하잖아요.
8: 그렇죠.
6: 그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 추임새들도
8: 네네.
6: 약간 트로트에서 잘 쓰일 것 같은데.
8: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6: 하나 둘 셋 비 내리는 호남선
7: One two check the lucky the four
6: 남의 열차에
7: 두에 부수 두에
6: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7: Check it check it check it out 비기 비기 비서 비서
6: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모든 어디든 다 넣을 수 있다.
8: 그래서 그 개그맨들끼리 동료들끼리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은 네. 그분들이 노래 부르는 것보다 제가 이제 추임 되는 게 더 많아가지고 네.
6: 와.
8: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방해 공작.
6: 아 그러면 그 방해 공작이 혹시 그런 빠른 템포가 아니냐? 약간 좀 느린 노래도 아, 뭐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8: 맥주 맥주 스페셜.
6: 그 눈빛이 너무 좋아.
8: 되기라 배셔 배셔 나이. 다돼 다돼.
6: 아 돼요? 예. 아 이게 되는 거예요?
8: 이거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류가 제가 네. 집에서 세다 말았는데 네. 8,700만 가지가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비방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6: 아 너무 많고.
8: 네네네.
6: 아 근데 이게 자세히 들으면 뭐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방금 맥주도 나왔고, 피쉬 나인도 나왔고.
8: 그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단어 그냥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6: 아...
8: 우리가 그 사실 대화를 할 때 쓰는 단어들만 쓰잖아요. 네. 근데 이 머릿속에서 수많은 단어들이 그 안 쓰는 단어들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그 숨겨진 애들이 있어.
6: 맞아.
8: 걔네들을 꺼내주는 거예요. 안 쓰는 아니, 단어들.
6: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아니 그냥 어디서 어딜 가든 N행시 장인이 될 수가 있어요.
8: 아 그렇죠 네. 그렇죠.
6: 막 손트라를 가지고 뭐 만약에 운을 띄워주시면 모두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손트도 원트 체크 바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8: 맞아.
6: 그 다음에 트는 어떻게 해요?
7: 트르쇼 뺏쇼 나이
6: 마지막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이렇게 뭐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8: 제가 네. 예전에 그 이제 예능을 나가면 네. 이제 삼행시를 이제 시키잖아요.
6: 맞아요.
8: 근데 저는 아 그런 즉석적으로 삼행시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6: 네.
8: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맘대로 그냥 해라 해서 그냥 막 질러버렸던 게 네. 그때 당시에 잠깐 많이 먹혔었죠.
6: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다음에 진짜 N행시 하다가 아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8: 아유 너무 좋습니다. 에. 너무 좋아요.
6: 네. 아유 오늘 또 함께하게 된 아주 특별한 이유는 우리 무명전설
8: 아이고.
6: 함께하는 무명전설 긴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오늘
8: 야.
6: 이 대망의

0: 결승전 라이브 생중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밤 9시 10분 생방송 99명이 시작된 오디션 최고의 1인. 이거 이 긴 여정의 끝입니다.
1: 야 진짜 대장정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죠? 네. 대박이었어요 정말. 막 아쉽기도 하고 정말 아 이분이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응원하는 분이 막 떨어지고 막 또 막 내가 우상 이렇게 속으로 응원했던 분이 올라가고 이런 맞아요, 것들을 보면서 맞아요. 근데 오늘 결승전 와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 경연은 조금 다른 타 경연과 너무 다른 게 이 국민의 손에서 무조건 우승자를 뽑겠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60%에 차지하는 그 퍼센티지가 다 국민 점수예요.
1: 그래서 오늘 제 투표로 인해서 그죠?
0: 네 맞아요. 야 그러니까 투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말 저희도 예상을 할 수가 없고
1: 태진 씨는 그 거의 확정인 상태였나요? 1등이?
0: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죠.
1: 태진 씨도 네. 생방송 때 네.
0: 그리고 그거를 계산하면서 하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무대 신경 쓰느라 그렇지 막 지금은 저희가 이게 보이니까 아 여기가 투표율이 이렇게 저렇게 되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참 이게 오늘은 진짜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정말 큰 변수들이 많았잖아요.
1: 저 지금 오늘 너무 기대되는 게 그 이 출연하시는 출연자분들이 네. 매회 약간 그 허물을 벗고 새로 탄생하는 것처럼 본인의 필살기들을 하나씩 준비를 하시는데 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반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무기를 갖고 올지 너무 네. 기대돼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이 무명전설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오늘 우승자가 결정되니 오늘도 많은 시청 꼭 본방사수 바라고요. 오늘 또 좋아하는 트로트 곡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없지만 하나 뭐 추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1: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우리 오은주님의 돌팔매인데요. 네. 이 노래가요. 되게 저한테는 사연이 깊은 게 네. 저희 아버지가 네. 우리 어머니가 네.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처음 반한 노래입니다.
0: 아 진짜요? 네. 이 노래를 또 공은 씨가 되게 잘 불렀잖아요.
1: 네, 그래서 제가 공은 씨한테 막 맨날 얘기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우리 어머니가 세영 씨의 어머니가 정말 노래를 또 이 노래를 잘 부른답니다. 오은주의 돌팔매 듣고 오시죠.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2-204-1812.
2: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에서 한 잔해.
1: 여러분은 지금 아주 신나는 방송 노트 더 체크 더 락 더 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바리바리 양세바리 누구와 함께하고 있죠?
2: 저는 양세형입니다.
1: 아, 그리고 여기 상암 가든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아니 근데 야,
2: 아니 지금 라디오 처음 하신 분들은 네. 오해하겠어. 그러니까 뭔가 그 녹음된 거 튼 줄 알고.
1: 아 맞아요.
2: 지금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를 진짜 눈앞에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1: 네 지금 이거는 확인하시려면 유튜브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생중계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마이크 열어드리면 뭐 무슨 얘기나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저희가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양세형 씨의 수많은 재주 중에 이런 재주가 있어요. 이름을 정말 잘 지어요. 그러니까 작명 센스가 돋보이는 게 그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되죠?
2: 네, 센스까지는 아니고요. 네. 오키 도키.
1: 오키랑
2: 예. 오키 도키. 원래 뭐 예전에 그 지코 씨 노래 오키 도키요.
1: 맞아요.
2: 근데 오키 도키 하는 것보다 네. 뭔가 옛날 이름 귀엽게 네. 오키 네. 그리고 도키. 오키. 이렇게.
1: 도키. 네, 이렇게 근데 뭐 참. 다른 후보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2: 그때 이제 선거철이어서 이제 반대해서 뭐 여당이 야당이 뭐 이렇게.
1: 아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얘기 못하는 수많은 그런 이름들이 있었을 거예요.
2: 네.
1: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자동차에도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2: 자동차에 그거는 이제 그 제가 게임할 때 이제 용 이름 붙이고 막 제가 이제 그 물건에 이름 네.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뭐 자동차에 어떤 이름 붙이고 집에 냉장고에 TV에 뭐 이렇게 이름 붙여서
1: 네 맞아요.
2: 다른 사람들 보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집 밖에 나올 때도 불 끄고 나오면서 집한테 잘 있어 하고 나왔어요.
1: 진짜요?
2: 저 약간 그래요.
1: 근데 오늘 오프닝과 너무 맞았던 게 이제 꼼장어들한테도 사장님이 그냥 니들이 나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잘 팔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내 본인한테 힘을 주는 얘기래요, 그게.
2: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뭔가 그 애정을 주면 뭔가 애정을 다시 또 돌려받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태진 씨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래서 오늘 작명 센스가 남다른 양세형 씨에게 사전에 고지 없이 그냥 급 오픈해 보려고 합니다. 양세형의 작명서. 지금부터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강아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서부터 자동차를 비롯해서 아직 이름이 없는 나의 소중한 물건, 모임 이름, 뭐 애칭 등등 이름 붙여주고 싶은 것에 이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시면 양세형 씨가 딱 어울리는 이름을 한번 바로 이 자리에서 작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이름 짓고 진공 진공 쌀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사연들 받는 동안 오늘 그래도 트로트 라디오에 오셨고 불타는 장미단도 MC를 보셨고 그리고 또 트로트 프로그램 뭐 무명전설도 심사를 보셨는데
2: 네.
1: 우리 오셨으니까 한번 트로트 테스트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2: 저 지금 제 머릿속에 네. 모든 지식들이 다 지금 한국사로 도배돼 있어요.
1: 한국사로요?
2: 저 다음 주에 이제 한국사 시험 보거든요.
1: 네. 진짜요?
2: 지금도 공부하고 왔는데 머릿속에 한국사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멍청이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못해요.
1: 그래도 아마 피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2: 부담돼.
1: 제가 부담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2: 네.
1: 자 여기서 세영 씨가 맞춘다면 청취자 10분께 김치 세트를 오늘 보내드립니다. 10분이요.
2: 더 부담돼. 더 부담돼.
1: 틀리면 달랑 딱 한 명에게만
2: 야
1: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청취자분들에게는 실망과 아마 여기서는 우 이렇게
2: 미리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 이게 어떻게 되는 네. 거냐면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멜로디는 K-POP인데 가사는 트로트예요. 가사를 집중해서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바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0: 자, 노래가 나오자마자 약간 의미심장한 웃음과 함께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하셨어요.
1: 아유, 이거 모를 수가 없죠.
0: 아, 그래요?
1: 우리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네. 남진 선배님의 빈잔.
0: 뭐라고요?
1: 정답이잖아요.
0: 뭐라고요?
1: 남진 선배님의 빈잔.
0: 뭐라고요?
1: 어? 어. 잠깐만.
0: 자, 아니 너무 처음부터 잠깐만.
1: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0: 어, 그거는 빈잔은 다른 노래잖아요.
1: 잠깐만.
0: 잠깐만 이거.
1: 아, 둥지. 아, 너 빈자리 채워주고
0: 싶어. 지금 약간 전기 충격을 맞은 듯한. 아, 아니 잠깐만요. 이거
1: 죄송합니다.
0: 첫 문제 아쉽게. 아, 틀렸습니다. 아니.
1: 죄송합니다. 나 지금 속이 역하다
0: 우리,
1: 지금.
0: 조금 이 마음을 좀 가라앉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꼭 무명전설에 가서 우리 남진 선생님에게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둥지 좀 듣고 올까요? 아쉽지만 한 분에게만 김치 세트 우선 누적으로 쌓입니다. 노래 갑니다.

0: 아, 우리 이대로 집에 가시면 아마 양세형 씨 잠 못 잘 것 같아서 우리가 긴급하게 문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1: 아유, 더 부담스러워. 그냥 끝내면 안 돼요. 그냥.
0: 아니 오히려 한 분보다 두 분이 낫잖아요. 두 개 다 틀려도.
1: 아 그렇네요.
0: 어 그렇죠. 예, 예. 어 두 분이 나으니까 자 과연 이 K-POP 노래에 지금 흐르는 가사가 누구의 어떤 노래인지 예. 과연 이번에 너무 섣불리 그냥 결정해버리지 마세요. 자, 예. 잘 곰곰이 곱씹으면서 들으세요.
1: 오늘 앞에 와주신 분들도 입 모양으로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0: 자 알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0: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가사가 나왔는데. 자,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아유. 처음을 잘 들으셔야 돼.
1: 밤에 날려버린 냄새였나.
0: 잠깐만. 잠깐만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지금. 정답 외칩니다. 정답.
1: 아이고 죄송합니다.
0: 잠깐만요. 이거 형 잘 얘기하셔야 돼요.
1: 아이고,
0: 한 글자.
1: 아이고.
0: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1: 아이 그럼요.
0: 근데
1: 그럼요.
0: 이 가사랑 약간 달라요.
1: 예예예. 예.
0: 알죠?
1: 예예예. 예. 두 글자? 두 글자 다섯 글자.
0: 맞습니다. 뭔가요? 신중하게 외쳐주세요.
1: 진성 안동역에서
0: 만나요. 야.
1: 아니 이게 그냥 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바로 알겠는데 네. 뭔가 약간 상품 걸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0: 부담이 되죠.
1: 예 마비가 되네요.
0: 예
1: 네,
0: 그리고 방금도 뭐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가사도 알고 노래도 알고 바람에 날려버려. 근데 갑자기 와 아 맞아 누구였지 아 제목이 뭐였지. 그리고 심지어 가사가 그 안동역 앞에서였기 때문에
1: 맞아요.
0: 저는 혹시나 급한 마음에 진성이 안동역 앞에서 했다가는 또 틀릴까봐 내가 신중하게 좀 부탁드렸는데
1: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너무 다행입니다.
0: 너무 다행이고
1: 네.
0: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문제는 그래도 성공해서 김치 세트 11분께 보내드립니다.
1: 예. 자 저의 작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0: 어떤 작전이었죠?
1: 원래 한 번에 맞췄으면은 네. 10분에게 보내드리는
0: 맞아요.
1: 건데 제가 먼저 틀리면 네. 두 번째 맞추면 11분이 되는 거잖아요.
0: 아주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셨습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하나를 더 얹어서 갔는데 아 참 이게 과연 어떤 뭐 어떻게 뭐 흘러왔던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도 우리 오늘 또 추천곡 하나 더 있다고 하니 어떤 곡을 가져와 주셨나요?
1: 아, 이 노래도 굉장히 사연 있는 곡인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 노래만 가지고 갔다면은 늘 자전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를 받아오셨습니다.
0: 오.
1: 우리 주현미 선배님의 잠깐만
0: 함께 듣고 올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오늘 손트라 우리 양세형 씨를 모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근데 우리 양세형의 장명소 몇 개 입에 착착 붙는 이름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6: 아, 네.
5: 우리 7224님께서 네. 한번 읽어주세요.
6: 우리 남편 중학교 때부터 쓰던 나무 책상 결혼하면서도 신혼집에 가져왔어요. 40년 넘었어요. 어우 대단하시네.
5: 40년.
6: 남편은 60을 바라봅니다. 멋진 이름 지어주세요.
5: 나무 책상의 이름을 저
6: 양세형님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5: 나무 책상.
6: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함께 오랫동안 한 그 자기의 그 애정 물건에 이름을 지어주면은 더 같이 함께할 수 있어요.
5: 그러면 저는 이름을
6: 어쨌든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했고 그 남편분도 지금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름 무이기.
5: 무이기.
6: 이제 앞으로도 백해 무익하라고.
5: 아하 무이기.
6: 무이기.
5: 되게 귀엽다. 근데
6: 무이가 우리 같이 백해 무익하자 무이가. 무이기 사람 괜찮아요. 좀 열어볼까.
5: 그렇게 귀엽게 얘기해야 돼요. 40살이 넘었는데 지금.
6: 그래도 그렇게 해야 이 애정이 돌아온다니까.
5: 아 책상에 대한 그러니까 애정이.
6: 무익하면 되고 무이기. 무이기야.
5: 무이기.
6: 무이기야.
5: 아유, 우리 무이기.
6: 무이기 여기 상처 났어.
5: 자 우리 2850님께서는요.
7: 저는 딸기 체험 사업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노는 힐링 장소입니다. 상호 지어주세요. 이것도 그냥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5: 딸기
7: 딸기가 이제 영어로 스트로베리잖아요.
5: 스트로베리.
7: 이제 딸기 이제 그 많이 많이 담아오시라고 베리베리 바리바리.
5: 베리베리 바리바리.
7: 베리베리 바리바리.
5: 바리바리 베리베리.
7: 네, 바리바리. 바리바리 싸들고라.
5: 바리바리 싸들.
7: 바리바리 베리베리도 괜찮고 베리베리 바리바리도 괜찮고. 베리베리 바리할지 바리바리 베리베리 할지는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혀가 진할 것 같은데요.
7: 네, 베리베리 바리바리 바리바리 베리베리.
5: 아, 알겠습니다.
7: 한번 해보세요, 대진 씨.
5: 베리베리 바리바리 바리바리 베리베리.
7: 잘하네요.
5: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기 7099님은요.
7: 이거 어렵다. 이거는 좀
5: 40대, 50대, 70대 세 명이 함께하는 모임이에요. 모두 제주도 출신. 이고요. 그림 그리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림 실력은 그리 좋지 않아 수다를 더 많이 떨고 있는 친목 모임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선 제주도고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돌하르방도 있고 뭐 누가 있죠? 어떤 게 있죠? 해녀들도 있고 자 우리 양세형 씨에게는 지금 가기 전에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네. 자
7: 이거는
5: 40대 50대 70대 모임 네. 수다 떠는 모임.
7: 이거는 뭐 제가
5: 그림 그리는
7: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모임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해체하시고
5: 예.
7: 이름은 많이 생각나는데 그냥
5: 알겠습니다. 네. 해체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5초 남았어요.
7: 네 오늘 너무 즐겁고요. 태진 씨
5: 네.
7: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5: 알겠습니다.
7: 집이 근처입니다.
5: 네 우리는 잠시 후에 무명전설에서 뵐게요. 예.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울산 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9: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 비행체 두 기의 공격을 받은 HMM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무기체계 전문가 두 명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군 당국자에게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드론 전문가와 미사일 전문가를 각각 한 명씩 남우호가 예인된 두바이로 보내 피격 상황과 비행체 잔해 등을 조사했습니다. 국과연 관계자는 국방부 요청으로 국과연이 관련 조사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 배당금을 언급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의 국민 배당제를 언급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대한민국에 사기업이 있을 수 없고 다 국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제 발언과 관련해 당과 사전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예전엔 가보지 못한 길인 인공지능의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익기 전에 백악관 관계자는 대이란 군사작전이 다시 시작될 경우 새로운 명칭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토되는 작전명으로는 대형 망치를 뜻하는 슬레이지 해머 등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은 새 작전명 검토는 미 정부가 대이란 전쟁 재개를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안녕하세요. 셰프

0: 다른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참말로 재밌던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기는 서울 상암동 MBC 가든 스튜디오고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를 시작합니다. 방송 감성. 아, 반갑습니다. 우리 3, 4부에는 요즘 좀 아주 아주 잘 나가는 가왕이 옵니다. 복면가왕에 이어서 현역가왕까지 재패한 솔지 씨가 우리 손트라 놀러 왔거든요. 아주 시원한 라이브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우리 그 와중에 또 가든에 와주신 분들 중에서 5869님께서 오랜만에 친구를 1년 만에 만났는데 가든에 함께 놀러 왔어요 라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거기. 아, 친구분을 1년 만에 만났는데 여기로 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점심 약속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친구분
2: 태진님 보러 왔어요.
1: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그러면 두 분은 다 뭐 평소에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다가 둘이 만난 게 1년 만인 거예요? 아, 이렇게 또 가든 스튜디오는 이렇게 친구들도 함께 만나게끔 하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환호 그리고 박수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전화 퀴즈 대결이 있거든요. 나 트로트 좀 안다, 트로트 박사님들, 아니면 그냥 손태진 솔지랑 통하고 싶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퀴즈 참여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여기 가든 스튜디오 오신 분들 중에서도 가든이라고 해놓고 신청을 해주셔도 저기 뒤에 어딘가 도망가셔서 아마 전화를 받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도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 주시고 지금 바로 솔지 씨 모셔서 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모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애 강호
4: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애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애 강호 온라인. 열애 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가사 그대로 요즘 기세 좋게 올라가고 있죠. 믿고 듣는 경지를 넘어 일단 듣고 무작정 듣고 어제 듣고 오늘 또 듣고 내일도 듣고 싶은 고막을 압도하는 존재감. 댄스, 발라드, 트로트 다 되는 만능 보컬입니다. 국가대표 신인 트로트 가수 솔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우리는 네. 이제 거의 뭐, 아, 물론 구면이긴 하지만 네.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는
1: 아, 처음 인사를.
0: 아니 처음, 아니 무슨 선배님?
1: 선배 안녕하세요.
0: 아니요, 아니 이렇게
1: 트로트 가수 솔지입니다.
0: 현역가왕 이후로는 네.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이후로는
0: 이 수식어는 좀 어떠신가요, 트로트 신인 트로트 가수?
1: 아, 근데 되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아직 적응 중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콘서트 하면서도 신인 트로트 가수 솔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뭔가 새로 태어난 기분이랄까?
0: 새로 다시 데뷔하는 듯한
1: 아, 다시
0: 느낌.
1: 다시 데뷔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0: 네. 아, 하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데뷔가 몇 년 차시죠?
1: 제가 올해 21년 차 됐습니다.
0: 근데 또 신인 트로트 가수라는.
1: 아 맞아요. 그리고 어제 또 저희 한예가왕전에서 네. 제가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아 너무 감사한데
0: 아, 네.
1: 데뷔 21년 만에 라이징 스타상을 받아서
0: 네.
1: 뭔가 되게 내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 상은 또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0: 네. 아니 네.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시상식에서 네. 평생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게 신인 가수상.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건데 네. 그걸 두 번 받으셨다. 그런 느낌이네요.
1: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트계의 이제 네. 라이징 스타로 네, 인사드립니다.
0: 아유 근데 그 뭐 라이징 스타의 진짜 라이징인 만큼 요새 네. 기세가 너무 좋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현역가왕 3가 끝난 지 이제 두 달 정도 됐는데 네. 최종 순위 7위에 오르면서 탑 7에 안착을 했습니다.
1: 네.
0: 아니 근데 이 도전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화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아니, 준비하면서 그리고 경연하면서 어땠어요?
1: 정말 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0: 네.
1: 제가 좀 경연 프로를 많이 나갔었거든요. 뭐 이렇게 네. 좀 장기전은 좀 사실 처음인데 복면가왕이라던가 불후의 명곡이라던가
0: 그렇죠.
1: 이런 프로들은 꽤 많이 나가서 그래도 도전해보자 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도전하고 매일매일 뭔가를 해내야 되고 네. 서바이벌이고 대결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장기전으로 가니까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살이 쭉쭉 빠졌어요. 네. 되게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도 잘한 도전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0: 아니 근데 네. 더 이게 부담감이 이제 억눌러지게 느껴지는 게
1: 네.
0: 앞에 계신 분들 이번에 심사위원단이 좀 특별하게 이루어졌었어요.
1: 네,
0: 네 맞죠.
1: 네,
0: 마녀 심사단이라고 해서
1: 아, 네.
0: 활동 연차를 더하면 400년이 넘는 400년.
1: 네, 네. 선생님
0: 무슨 역사 얘기도 아니고 네, 400년인데
1: 네.
0: 가장 좀 무서웠던 심사위원. 아 이분은 되게 뭔가 마이크 들 때마다
1: 네.
0: 손에 땀이 나게 만들었다.
1: 그 마녀들 중에서도 마녀님들 중에서도 가장 그 최강 마녀셨던 정훈이 쌤께서
0: 네.
1: 계실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안 하셨는데
0: 네.
1: 그 좀 되게 포스 있는 선생님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그 기운이
0: 네.
1: 이 저희 앉아 있는 현장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0: 맞아.
1: 근데 저희도 현역들이기 때문에
0: 네.
1: 완전 신인들은 아니어서 기운이 그렇게 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고 너무 무서워서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또 되게 멘트 해주실 때는 또 쓴소리도 해주시지만 되게 좋은 소리도 많이 해주셔서 네. 되게 좋았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0: 네. 아니 이게 참 뭔가 심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무대를 할 때마다
1: 네.
0: 저는 그래도 문득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켠에는
1: 네.
0: 아, 내가 왜 이거 도전한다 그랬지?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씩 올라오거든요.
1: 했죠.
0: 많이
1: 했죠. 네. 그래서 많이
0: 아니 근데 많이는 했지만
1: 네.
0: 그런 반대로 근데 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1: 네.
0: 저도 트로트를 맨 처음에 도전했을 때랑 끝났을 때 이 트로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1: 저도요.
0: 네, 좀 어떤 네. 부분이 좀 바뀌었나요?
1: 아, 굉장히 어려운 장르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이게 그냥 이런 연륜이 어느 정도 있지 않고서는 이 장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겠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들었고 모든 걸 거쳐서 거의 좀 저의 생각은 끝판왕의 트로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맞아요. 그 거기에 그 종점이
1: 예, 예, 약간 트로트다. 예, 맞아요. 예. 좀 이게 인생도 알아야 되고 예. 그 느낌이 뭔가 화려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테크닉이 좋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정말 알고 뭔가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참 저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그럼에도 매 회차 뭔가 본인을 뛰어넘으면서 또 도전도 많이 하면서
1: 정말 많이 했습니다.
0: 히든 카드들도 네.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네. 지금 또 현재 한일가왕전까지 계속 이렇게 달리고 네. 있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이제 통틀어서 자 네. 내가 느끼기에는 가장 힘들었던 무대는 어떤 무대예요?
1: 힘들었던 무대요?
0: 네.
1: 힘들었던 무대.
0: 그 수많은 무대 중에
1: 저는
0: 이게 원래 경연을 위해서 엄청 준비했다가 그 경연 무대 끝나죠? 그 무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지금 많이 더 하게 되는 거 같아요.
1: 힘들었던 무대는 네. 사실 수은등이랑 공연했을 때 네. 정말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미운산에 때는 네. 약간 반반이었어요.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완전 트로트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네. 소화가 안 될까봐 반신반의하면서 이걸 내가 보여드렸을 때 좀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들고 제가 했던 장르가 아예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때도 좀 걱정을 많이 했죠.
0: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희는 약간 모창이나 뭔가 따라하기 시작으로 예,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근데 예. 이게 본인께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예. 그래도 정말 오늘 아마 라이브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1: 네.
0: 또 많은 또 새로운 팬분들도 많이 생기고
1: 맞아요. 이게 오픈 스튜디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네. 팬분들 중에서도 네네. 제가 오랫동안 봐온 팬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번 계기로 또 새롭게 만나게 된 팬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0: 네.
1: 어머님들과 이모님들
0: 네.
1: 사랑해요.
0: 아니, 언니들.
1: 언니들. 이게 애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 그냥 무조건 언니예요.
1: 언니라고 해도 돼요?
0: 무조건 언니.
1: 또 약간 버릇 없다고 하실까 봐.
0: 아니면 아싸리 그냥 동생들이라고 하는 게.
1: 제가 언니가 돼서 언니들. 네, 언니들이 많이 생기셔서
0: 저도 한 2년 반 걸렸거든요.
1: 네, 제가 저 많이 좀 알려 주세요.
0: 저도 네. 지금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1: 그럼 누나들이라고 하시나요?
0: 아니 저 뭐 누나들도 있고 동생 오늘은 동생이 더 많네요.
1: 오빠 오빠 오빠.
0: 그래서 제가 하려고 네. 했던 얘기가 정말 새로운 분들도 네. 많이 생기는데 예전 팬분들과 좀 달리 이런 뭐 에피소드도 있었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상상 못했던
1: 에피소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요즘에 현역가왕 전국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트로트의 새로운 문화가 약간 팬부스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저희 팬분들끼리 이렇게 저 홍보도 해주시고 할 때 그 네. 제일 이제 언니께서 네. 제일 언니께서 우리 팬분들한테 다 밥을 사주는 뭔가 그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EXID 활동을 했을 때는 네. 거의 다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이제 진짜 왕언니가 이렇게 쐈다. 근데 네. 뭘 쏘셨다고 했더라? 좀 비싼 거였는데 고기를 쏘셨거든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을 다 사줬다고 하시니까
0: 그리고 또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냥 각자

0: 하나씩 반찬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 아. 어. 그리고 이게 네. 이게 뭔가 그 문화라는 게 누가 네.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뭔가 그걸 하나하나 설계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부터 이제 팬클럽이 형성이 아. 되는. 네, 그리고 그게 시간이 꽤 걸렸는데 어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네. 지금 현역가왕 전국투어 콘서트가 이번 주도 원주.
1: 네, 원주.
0: 5월 16일 토요일에 있고 네. 6월 6일에는 또 광주가 있습니다. 네. 아, 아마 점점 네. 그 부스가 더 단단해지고 더 네. 이제 뭔가 체계가 또 생기지 않나.
1: 너무 신기했어요. 어,
0: 저도 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네. 어, 자, 나 부스에서 좀 여러 막 붙잡고 들어와서 가입하라고 한 적이 있다 손. 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어, 그냥 지나가고 있으면 누구 보러 왔어? 누구 보러 왔어? 일로 와봐 이러면서.
1: 누구 보러 왔어? 잠깐만 와봐.
0: 어, 저 그 카페 아이디 있어? 아, 봐. 바로 이제 가입.
1: 아, 맞아요. 카페 어. 가입을 먼저 시키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든든합니다, 아주.
0: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솔지 씨 카페와 손태진의 손샤인 카페도 네. 얼른 들어와서 가입해 주시고.
1: 가입해 주세요.
0: 힘이 됩니다. 진짜 그런 무대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 새로운 분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드렸는데 우리 사연들이 몇 개 좀 들어와서 좀 소개해드릴게요. 김정란님.
1: 네, 김정란님. 솔지님, 현역가왕 결승 무대 어머니를 위해 불러주셨던 그 무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펑펑 울면서 봤어요. 딸이 저를 보고 엄마 또 울어?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0: 이 노래가 지금 결승 무대면 100년의 약속. 였나요?
1: 아, 100년의 약속은 제가 그 갈라쇼 때 불렀었고요.
0: 네네.
1: 어, 제가
0: 결승 무대 때.
1: 네네네. 결승 네네. 무대 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0: 아, 결승 무대 때.
1: 저 뭐 네. 불렀었죠? 어. 돌릴 수 없는 세월. 맞아요. 돌릴 수 없는 세월 불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0: 아,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좋은 점이 네. 아,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같을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물어보세요. 아.
1: 어, 좋아요.
0: 어, 진짜 좋아요.
1: 어, 좋아요.
0: 어, 왜냐면 이게 너무 다양한 무대들, 다양한 노래들을 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트로트 노래들을 많이 부를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1: 저 진짜 생각 못 했어요.
0: 그리고 다 모르던 네. 노래를 네. 배워서 한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봐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아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0: 아, 그리고 또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7954님께서 딱 보내주셨어요.
1: 네, 솔지님 에너지가 밝아서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미운산의 무대 많이 놀랐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응원합니다.
0: 근데 감사합니다. 아까 미운산의 무대가 되게 힘들었다, 처음 불렀을 때 이거를 소화하기가 힘들었다 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농익은 아, 우리 솔지 씨의 한번 라이브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자리해 주시고요. 아, 오늘 여러분, 아, 이제는 신인 트로트 가수, 아, 물론 데뷔 21년 차 가수지만 오늘 또 여러분께 손트라에서 라이브로 보내드리는 노래 미운 산에 여러분 유진아의 곡을 솔지 씨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이거는 효과음이 아닙니다. 지금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환호와 박수였습니다. 미운산의 솔지 씨 라이브였어요. 와.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3550님께서 아, 어우솔님이시다. 솔지님 직접 보고 싶어서 16일에 원주 콘서트 가요. 너무 기대돼요. 하는데 아, 이 어우솔이라는 이름 네.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을까 봐 이게 트로트 아. 뭔가 예명이죠?
1: 아 이게 원래 예명이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팬분들께서 네. 지어주셨던 별명 중에 하나인데
0: 네.
1: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0: 어,
1: 어차피 우승은 솔지다
0: 아~
1: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경연을 했을 때 뭐 좀 우승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
0: 네네네, 맞아요.
1: 보니 팬분들께서 이제 애칭으로 지어주셨는데
0: 네.
1: 이거를 이제 현역 가왕에 가져와서 쓰게 됐어요.
0: 네네.
1: 그래서 약간 예명처럼
0: 오.
1: 뭐 트로트 가수 어우솔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한 3주 전인가
0: 네.
1: 관악산을 갔어요.
0: 네.
1: 그 등산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어우솔 아니야? 어우솔?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저희 이제 친구가 아 맞아요. 맞네 솔지네 솔지네 이러면서 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0: 야,
1: 그 어우솔을 기억하시는
0: 근데
1: 게.
0: 어우솔도 기억하고 또 솔지씨라는 네. 것도 기억하고
1: 네. 오, 너무 신기했습니다.
0: 뿌듯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때로는 오히려 본인이 네. 약간 요새 우리 부캐처럼 네. 어떤 노래 하기 전에 어우솔이 부를 건지 아니면 솔지가 부를
1: 아,
0: 건지
1: 예.
0: 이게 좀 뭐 미리 좀 알려줄 수는 있겠네요.
1: 그렇죠. 저도 요새 그 가는 길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어. 네. 아 우리 계속해서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우리 잠시 후에 4부에서도 함께해요.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왕
3: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곳은 상암동 MBC 가든 스튜디오. 커튼 문 활짝 열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4부를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르를 넘나드는 보컬 치트키 솔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진짜 아우 정말 어우솔이라는 이름 그리고 또 솔지라는 이름 이제 네. 좀 다양한 장르로 하면서 때로는 요새 좀 정체성 혼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많이 심지어 현직 교수로 재직 중인데.
2: 아, 네 맞아요. 네,
1: 지금 어디에서 어디에서 전임 교수로 계시죠? 아,
2: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 지금
1: 있는데
2: 출근하고 있습니다.
1: 아, 출근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 어, 우리 선생님이 트로트 경연을 나간다. 아, 이거 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2: 놀랐을 거예요. 네. 특히 또 실용음악과는 네. 뭐 R&B 뭐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발라드.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미우산을 하니까 어, 그래서 갑자기 어, 장르를 바꾸셨나 놀랐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 자기도 그, 투표했다고.
1: 근데 이게 네. 공통적으로 어, 또 제가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선배님 중에서 이제 린 씨가 떠오르거든요. 이게 노래를 또 잘하고 이 기교라는 게 워낙 타고나면 어디든 약간 적용을 잘한다. 아, 본인 스타일로 이렇게 네네네. 만든다. 네. 때로는 그 이질감이 생기는 게 본인 스타일로 아무리 했다 해도 뭔가 약간 너무 모창 같다 하면 약간 조금 그쵸. 듣기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자기 본인만의 자기가 쓸 수 있는 기교들 다 쓰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들리지 않았을까 사람들한테.
2: 아, 그렇죠. 본인 걸로 소화해서 부르면 들으시는 분들도 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뭐 신인 트로트 가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네. 어, 쌓은 듯한 그런 네. 느낌. 어, 우선 경연 프로그램 한번 하고 나니까 좀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
2: 이게 정말 제 인생에서도 성장을 했다. 아. 이 모진 경연을 어. 이겨냈는데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로
1: 자신감도 많이 붙고.
2: 네, 진짜 인생에 어. 대한 와 내가 이걸 버텨냈구나. 어. 나 정말 뭐든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1: 그리고 솔직히 데뷔 21년 차에 이런 이런 경험을 내가 해야 될까라는 좀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2: 아이
1: 그리고 아 그럼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체성이 혼란 가운데서 네. 최근에 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아, 워낙 노래 잘하는 걸 알고 있지만 네. 또 한일가왕전에서 비장의 카드 아 티얼스를 꺼냈어요.
2: 아 정말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1: 에, 제 일주일 네. 정도 됐는데 지금 네. 그 조회수가 거의 100만을 향하고 90만이 됐거든요. 네. 아, 우리 2005님께서도 지금 딱 얘기해 주시네요. 오,
2: 가든 아, 2005님 가든이에요. 솔지님 보러 인천에서 왔어요. 티얼스 환상이었습니다. 응원해요. 어. 허, 감사합니다.
1: 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오, 아, 여기 오지게.
2: 아,
1: 티얼스 어떻게 보셨어요?
3: 완전히 감동이었어요.
1: 아, 완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감동을 넘어서 아, 약간 감사합니다. 약간 놀랍다. 아,
2: 어. 티얼스는요 정말. 이기려고 불렀어요. 아니, 정말로 네. 제가 작정하고 불렀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네. 아마 제 눈빛에서 도끼가 보이셨을 거예요.
1: 아, 아마 그걸 느꼈을 겁니다.
2: 그래서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네. 제가 또 그날 붙었었던 그 친구랑 그 전에도 붙었었을 때 네. 제가 한번 졌거든요. 네. 그래서 서륙전을 아하. 내가 꼭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물론 그 친구가 저를 지목할지 몰랐지만 네. 누가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놓자 했거든요. 아,
1: 누구와도 붙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자. 네. 근데 네. 어, 오늘 공교롭게도 네. 오늘은 저랑 붙으셔야 돼요. 아!

0: 네, 저랑 붙어야 됩니다. 자, 서울지대 손태진의 대결 트롯 스피드 퀴즈. 자, 오늘 또 네. 이제 우리도 트로트 공부를 많이 좀 했기 때문에
1: 했죠, 네.
0: 아마 우리가 미리 전화 신청을 받았어요. 네. 솔지 팀, 태진 팀으로 전화 연결할 건데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 청취자가 제목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렇게 막 마주치는 눈빛이
1: 짝사랑!
0: 뭐, 아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0: 이러면서 딩동댕 네. 하면서 점수를 하나하나 누적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많이 쌓는가.
1: 또 승부욕이 불타오르네요.
0: 그렇습니다. 평소에 네. 이 승부욕이 좀 어떠신가요?
1: 저 적지 않습니다.
0: 아, 적지 않아요?
1: 네. 또 해야 할 때는 또 승부욕을 꺼내놓죠.
0: 아, 네. 자, 심지어 이게 우리 팬들까지 또 더 챙겨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사실상 저는 늘 막 뭐라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뭔가 드리고 싶고 뭐 커피라도 한 잔만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승자를 맞힌 분들 중에서 이제 10분을 뽑아서 네. 치킨 두 마리 쿠폰을 와.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누가 우승할지 손태진, 솔지 승자를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중에서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둘 다 응원하고 싶다. 둘 다에게 보내도 좋고요.
1: 중복이 돼요?
0: 아, 괜찮습니다.
1: 아, 좋네요.
0: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쿨하게. 아, 네. 쿨하게.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문자번호 #8001번.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우리 트롯 스피드 퀴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먼저 도전을. 아, 그냥 그 주인장이 막 홈이니까 네. 아,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1: 그리고 아니, 약간 승부욕이 있으신 편이세요?
0: 아, 저요?
1: 네.
0: 넘쳐요.
1: 아, 큰일 났네요. 제가 좀 전투력 상승하겠습니다.
0: 아예 넘치는데 네. 오늘은 좀 쉬엄쉬엄 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이긴 한데.
1: 아, 제가 지금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약간 이글이글 하시네요. 네,
0: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연은 안 나가려고. 아, 근데 네. 우리가 또 누구랑 팀을 할지 모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바로 손태진 팀 누구신지 바로 입장.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김광훈입니다.
0: 아, 네. 어디 사신다고요?
2: 의정부 살고 있습니다.
0: 아, 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솔지 씨.
1: 안녕하세요.
0: 아, 왜 이렇게 솔지 씨 목소리 할 때는 저랑 할 때.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는데 혹시 솔지 씨의 팬이신가요?
2: 아, 솔지 씨도 좋아하고요. 네. 네. 씨도 좋아하고 뭐 두 분 다 좋아합니다.
0: 아유. 아, 그러면 평소에 트로트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뜻인데.
2: 뭐 네네.
0: 애창곡 같은 것도 있으시겠죠?
2: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애창곡 한 소절 한번 노래 실력 좀 볼까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2: 진아야, 진아야, 진아야.
0: 혹시 솔진아요?
2: 내가 널 사랑했나 봐.
0: 이야.
2: 야,
0: 진아.
1: 태진님 팬이신 것 같아요. 진아, 진아.
0: 아, 그러니까 태진아요,
1: 태진아,
0: 아니면 솔지,
1: 태진아.
0: 솔진아요.
2: 솔진아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그렇다고 일부러 막 틀리시지 마시고 제가 노래를 네. 부르면 최대한 빨리 제목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40초. 자, 트롯 스피드 퀴즈 갑니다. 초침 주시나요? 자,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오케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2: 무조건!
0: 아, 무조건! 자, 아주 그냥 죽여줘요. 얼굴도 샤방샤방
2: 샤방샤방
0: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여.
2: 안동역이세요!
0: 아, 그래. 어차피 잊어야 어디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근심을 털어놓고
2: 함께 찾았다.
0: 그렇지. 별빛이 흐르. 아니, 가사를 여기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쉬운 데가 훨씬 많은데.
1: 야!
0: 여기를 주시면. 총 지금 맞춘 게 다섯 개였습니다.
1: 야. 다섯 개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0: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게 네. 듣는 분도 노래를 그쵸. 따라 부르게 되지 그쵸, 제목이 그쵸. 생각나지
1: 갑자기
0: 않아요.
1: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0: 아, 그래도 우리 광호님 너무 잘해 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정말
0: 네,
1: 잘하신다.
0: 총 다섯 문제 성공하셨고요. 아,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솔지 씨에게 한마디 할까요?
2: 아, 솔진

0: 네. 앞으로 좋은 프로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손태진 팀.
1: 아, 네.
2: 쉽지 않죠?
1: 쉽지 않네요. 이게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네요. 네,
2: 그리고 목이 확 가버리네요, 이거.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자, 우리 네. 여기에 맞서는 솔지 팀. 과연 어떤 분과 팀을 하게 될지. 선수, 들어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강원에 사는 정찬호라고 합니다. 태진 씨, 솔지 씨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2: 이야,
1: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2: 너무 좋으시고. 네.
3: 목소리만요.
2: 네, 아, 목소리만요. 아니, 근데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늘 여기서 기운 받고 사네요. 라고 했는데 손트라를 평소에 많이 들어주셨나요?
3: 예, 매일은 못 듣는데 계속 네. 시간마다 즐겨 듣고 있습니다.
2: 네.
3: 너무 감사합니다.
2: 와. 아, 근데 그런 와중에 특별히 우리 제작진 분들에게 아 저는 네. 솔지 씨와 팀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3: 제가 그 현역가 왕쓰리에서
2: 네.
3: 꽃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때 태진 씨도 불러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2: 네.
3: 예, 솔지 씨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제가 한 몇 번을 돌려봤습니다.
1: 아, 정말요?
2: 그러니까 최근에 네. 최근에 들꽃을 불렀던 사람이 더 이제 끌리시는군요.
1: 이제 아, 갈라쇼 때 제가 불렀었는데.
2: 맞아요, 맞아요.
3: 네, 네, 맞습니다. 갈라쇼 때.
1: 와, 아,
2: 그러면
1: 감사합니다.
2: 저는 궁금한
3: 너무 잘 부르셔서
2: 우리 찬호님이 부르는 들꽃은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3: 밤하늘 달걸음 따라서. 당신이 보고 싶은다.
2: 아,
1: 와 목소리 너무 좋다.
2: 아니,
3: 와. 떨렸어.
2: 아니 목소리가 정말 너무 좋으시고
3: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2: 내가 봤을 땐 노래방에서 한가락 하시겠어요.
1: 하신 것 같습니다.
2: 아,
1: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자, 한번 솔지 씨와 같이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해보자. 네. 하나, 둘, 셋.
1: 파이팅!
3: 파이팅!
1: 자,
2: 솔지 씨가 아, 노래 네. 부르면 떨려. 제목을 맞히는 겁니다.
3: 네네.
2: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총
2: 열 문제가
1: 파이팅!
2: 주어져 있는데 바로 초침 주세요.
1: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어머나. 마세요. 해저문 소양강에
3: 방문이
1: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3: 담배 예상 당구
1: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선 뉘우칠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3: 당신은 모르실 거야
1: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3: 사랑의 배터리
1: 와 쿵짝쿵짝쿵짜자쿵짜 내 박자 속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대는 더
2: 잠깐만요
3: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2: 아니 잠깐만요
3: 네
2: 아니 우선 총 6개로 솔지팀이 승리를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2: 우리 찬우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영광을
3: 아유, 감사합니다.
2: 이 영광을 혹시 누구에게 드리고 싶나요?
3: 손태진과 솔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아, 마지막으로 뭐 가족에게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3: 늘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주는 우리 딸들 감사하고요.
2: 네.
3: 또 나이가 많으신데도 건강하게 저희 옆에 계시는 저희 모친께도 감사를 드려요. 어제 마침 생신이셨거든요.
2: 아, 네. 아,
1: 축하드립니다.
2: 네,
3: 생신 선물로 통닭 써야 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2: 아, 우리 찬우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좋은 네. 선물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우리 솔지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1: 네, 찬우님 오늘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3: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 두 분도.
1: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자, 아, 이렇게 네. 승리를 이뤘는데 제가 도중에 너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1: 네, 사실 저는 이제 대본을 또 주시는 대로 불렀는데 저도 부르다 보니까
2: 네.
1: 너무 노래 속에 정답이 있어서
2: 정답이 없는 노래가 없어요. 정답이 없는 노래가 없어.
1: 아, 사랑합니다.
2: 아 근데 네. 아, 진짜 이거를 저도 아 이렇게 빨리 불렀어야 되는데 아무 네. 생각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해저문 소양하게 그러니까 빨리 가주는 거예요.
1: 와 근데 빨리 갔는데도 제가 한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요.
2: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럼에도 네. 아, 우리 찬우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솔지 씨가 아, 잘 이끌어줘서
1: 아,
2: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다행입니다.
2: 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솔지 대 손태진 트롯 스피드 퀴즈 솔지.

팀이 우승하면서 승자를 솔지를 승자로 마치신 10분 치킨 2마리 쿠폰 받으실게요. 우리 손트라 홈페이지 선곡표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축하 공연이겠네요. 네, 이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우리 손트라에서도 자주 틀었던 곡인데 오늘은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솔지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아우, 솔지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또 이런 노래도 잘하고 저런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는 정말 말 그대로 트로트의 괴물 신인 가수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2515님께서 솔지니 목소리 들으니 저를 지탱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네요 하고 1320님도
1: 네 1320님 솔지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네요.
0: 어, 그러니까요.
1: 어, 감사합니다.
0: 이 노래는 본인이 부르면서도 되게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말 부를 때마다 제가 되게 충족을 얻고 뭔가 충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부를 때마다 사실 저도 행복해요.
0: 그럴까요?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0: 살게 하는 광고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어머.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0: 무대만 서면 레전드 갱신하는 소유지 씨, 오늘 손트라에서 또 하나의 레전드를 갱신한 것 같아요. 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아, 다행입니다.
11: 감사합니다.
10: 이런 와중에 제가 좀 소개하기 좀 그렇지만 톡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12: 오!
10: 이러면서 완전 솔지 씨랑 완전 커플룩이다.
12: 아, 저희 근데, 몰랐어요 진짜.
10: 몰랐어요.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12: 근데 룩이 좀
10: 왜 이렇게 똑같이 입고 있지?
12: 무슨 시밀러 룩처럼.
10: 근데 더 웃긴 게 그 뒤에 뭐라고 쓰셨는지 알아요? 나는 근데 솔지 팬.
12: 어머니 감사합니다.
10: 아, 진짜. 아니 너무하시네 이거.
12: 어머님이시니까.
10: 네? 아니요. 네. 저희 어머니 완전 생각보다 T셔가지고. 오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 1256님께서도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2: 네, 1256님. 솔지님 오늘 라이브들이 나를 살게 하는 노래인 것 같아. 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쓸쓸했어요. 이럴 때 내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쓸쓸한 오늘 노래 좋았습니다.
10: 그러니까.
12: 그러셨구나.
10: 아, 근데 네. 또 이제 그 쓸쓸함을 달래주는 게 또 그 힘듦을 또 달래주는 네. 게 또 노래인데.
12: 네, 노래죠.
10: 앞으로 또 올해의 계획 혹시 있으실까요?
12: 올해 이제 현역가왕 전국터 콘서트 하면서요.
10: 네.
12: 앨범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곡이 쉽게 이렇게 좋은 곡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10: 그렇죠.
12: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 아, 또 이제 본인만의 이제 네. 노래들이 이제 나오면 제대로 활동하는 신인 같겠네요.
12: 그렇죠. 네, 또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10: 아, 근데 우선 제가 봤을 땐 이게 본인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오늘도 미운산에 부르면서 느꼈어요. 네. 아직도 2-4에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12: 아, 1-3로 가야 되죠.
10: 1-3로 가야 되는데.
12: 아, 제 몸이 아직.
10: 미운산에 네. 이렇게 가니까.
12: 아, 그쵸.
10: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시죠?
12: 미운산에
10: 이렇게 가는데
12: 제가 다음번에 1-3로 하겠습니다.

0: 그 네. 그루브가 아직 남아 있는데. 아,
1: 빼야 돼요. 빼야 아,
0: 근데
1: 돼요.
0: 뭐 모든 약간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아주 뭐 모든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2270님께서 이 노래 조금 듣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입장곡이었어요.
1: 아, 네.
0: 한번 읽어주세요.
1: 솔지님 기가 좋아 들으면 기분이 살아나는 느낌, 텐션이 높아지면 웃게 되는 노래 신청합니다.
0: 아, 이 오, 노래.
1: 기운 좋게 올라가셔야죠.
0: 그러니까요. 계속 이게 올라가거든요.
1: 네, 올라가야 됩니다.
0: 음정도 계속 올라가요.
1: 올라가요.
0: 네, 오늘 손트라와 함께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손트라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한번 오시면 약간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가면서 그 다음 출연 날짜를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잡고
1: 알겠습니다.
0: 가주시고요.
1: 네. 네,
0: 그때 우리 늘 이렇게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 안내.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일.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5: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4: 배윤호, 이남희의
5: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이 미사일 비축량을 상당수 유지하는 등 미사일 능력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보기관의 기밀평가서를 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비축량의 70%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 고위 당국자들은 호르무즈해협 주변에서 운용 중인 33개 미사일 기지 가운데 30개가 회복된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모 국회 부의장 후보로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을 진행한 결과 총 101표 중 59표를 얻은 박 의원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과 함께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25표,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로 뽑은 국회 부의장은 추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식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폭행 전과와 관련해 한 술자리에서 여종업원과 외박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 서로 정파가 달라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적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4살 장모 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사실상 결론 지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장 씨가 범행 이틀 전 흉기 두 점을 구매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인근을 배회했고 범행 후 피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 귀가할 수 있도록 7월 22일까지 전국 통학로와 학원과 공원 등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순찰에 나섭니다.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이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숨졌다는 경찰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시신을 검시한 결과 다리 골절 등 낙상에 의한 신체 손상 소견이 나왔는데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됐는데 어제 오전 10시 13분쯤 주황산 주봉 인근 40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수행단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현지 시간 12일 젠슨 황이 트럼프의 요청으로 방중 수행단에 합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이 빠졌다는 보도를 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고 젠슨 황은 알래스카로 이동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지원을 위해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31도까지 예보돼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내외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3도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0: 하지만 이런 분도 많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주식은 뭘로 할까요?
0: 아, 오늘 주식은 확대라죠. 주식은 확대라 드시면서 예. 두 시간 동안 기분 좋은 상승장 만나시길 바랍니다. 첫 곡 레드벨벳이 불러줍니다.
2: 빨간 맛.

0: 네, 레드벨벳의 빨간 맛으로 학계는 예. 라디오 출발했습니다.
1: 방금 확인했는데 오늘도 빨간 맛입니다.
0: 네.
1: 2.11% 오르고 있습니다.
0: 아이고, 뭐 뭐가 많아야 즐겁지. 아, 진짜.
1: 아니 근데 제가 없더라도
0: 네.
1: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거 보면 좋지 않나요?
0: 좋은 마음이시네요.
1: 아니에요?
0: 아우 배야.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네.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2848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연 선물도 드려야 되겠죠?
0: 트롯 청정 1급수 가수 한강의 공연이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 대구 수성아트피아 소극장에서 함께합니다. 이 대구에서 열리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에 나 대구 놀러 갈 거야 하시는 분들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별명은 자신이 정한 거예요?
0: 아, 뭐 요거 이제 그때 그 이렇게 뭐죠? 그 체전, 전국체전 요런 거 나왔을 때
1: 트롯 청정 1급수
0: 작가님들이 지어주신 별명이죠. 아, 멋집니다. 그죠?
1: 잘 졌네.
0: 2급수는 예. 태화강인가?
1: 아니에요. 이 태화강도 1급수예요.
0: 아니 그럼
1: 예.
0: 가수 하나 나와야겠어요. 그렇습니다.
1: 자, 공연에 가고 싶은 이유를 적어서 샵 2848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두 장씩 가수 한강 씨의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한강 씨한테 저희가 아, 안 된다. 이거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한강 씨가 제발로 학계라에 오늘 옵니다. 여러분. 라이브 선물도 오늘 할 테니까요. 공연 티켓도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 오면 안 돌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신다 그럽니다.
0: 한강 콘서트 전에 베리구 콘서트, 저희의 콘서트 잠시 후에 이어갑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100년 앞변.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100년 앞변.
3: 30년 전통
4: 100년 앞변.
3: 떡 선물 세트는
4: 100년 앞변.
3: 1588-5678.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열혈 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3: 베리그
14: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 댄스, 록널,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계의 습자지 배와 리가 왔습니다.
15: 네,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을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제껴 볼게요. 배와리의 콘서트에 꼭 베리굿을 외쳐주세요. 제발.
14: 아, 음지에서 갈고 닦은 거 맞습니다.
15: 아, 그럼요, 그럼요.
14: 저희는 항상 네. 음지에 있기 때문에.
15: 네.
14: 자, 지금부터 저희가 즉흥적으로 편곡을 해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릅니다. 멜로디가 아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5: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노래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1: 장난이 아닌 걸 또 최고 기록을 깼어.
0: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 없어.
1: 빰빰. 여기까지. 샵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가 불러드린 이 노래의 제목을 지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7732번님이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2: 왜, 이 노래가 왜 듣고 싶으셨을까요?
1: 한혜와 문세윤과 추가 그 거북이의 비행기를 리메이크 했더라고요.
2: 아, 그래요?
1: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2: 여행 가고 싶으셨나 보다.
1: 아우, 비행기 갑니다.

0: 네. 세 명이 함께 부른 비행기 들었습니다.
1: 아니, 추 씨가 노래 되게 잘하네요.
0: 그러네요. 되게 귀엽네요. 문세윤 씨는 똑같아요. 옛날에 거북이 멤버분과.
1: 성대모사로 노래를 부르네요.
0: 대단합니다. 좀 시원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요.
1: 한스밴드의 오락실이었습니다.
0: 6664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 노래 샵 2848번으로 계속 맞춰보세요.

0: 아, 저 노래 좋아하는데 이 안에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0: 근데 너무 슬프네요.
1: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네요.
0: 그럴
1: 저는.
0: 수 있습니다. 저 그때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1: 이 노래를 왜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날까요?
0: 아 그럴 참.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 내일 면접 봅니다. 파이팅 좀 해주세요.
1: 어디 면접 보시는데요?
0: 0823번님 응원하겠습니다.
1: 면접 힌트를 잠깐 드리면 면접은 자신감입니다.
0: 기세.
1: 기세입니다. 기세.
0: 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얼굴로.
1: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하시고. 예. 아니 모른다고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0: 솔직함으로. 예.
1: 그냥 솔직하게 자신 있게.
0: 꼭
1: 자신 있게 하십시오. 자신 있게.
0: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정답 지금 보내주세요. 정답.

0: 네, 한스밴드의
1: 오락실.
0: 네,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정답이었습니다. 아, 두 번째 정답은요, 바로 황규영의
1: 나는 문제없어 라는 네. 노래였습니다.
0: 정답자 4550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1: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돈이 없어.
0: 짜증나네요. 네. 여기 이제 나는 문제없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이제 바꿔놨죠.
1: 아니, 제목을 나는 돈이 많아도 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0: 그럼 그치? 안 넘어지겠죠. 아니, 돈에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겠네요. 많으면.
1: 아, 돈에 걸려 넘어지는.
0: 되게 부럽다.
1: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0: 돌도 아니고 돈에. 그죠? 자, 샵 2848번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 같이 또 풀어보겠습니다.

0: 말벌 꿀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말벌 꿀벌
1: 여기까지입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가사가 이렇게 읽고 나서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많이 지쳤네요.
2: 갑자기 말벌 꿀벌이 왜 날까요?
1: 여기도 응원을 부탁하셨습니다. 네. 저희 딸도 응원을 부탁해요.
2: 초등학교 5학년 오늘 동아리 댄스 오디션을 본답니다.
1: 얼마나 떨릴까.
2: 그 다음이 뭐예요? 엔믹스
1: 영덤 스튜피드를 열심히 연습했대요.
2: 아 저
1: 엄마도 외우셨겠네.
2: 춤 이름이에요?
1: 아 노래.
2: 노래 이름.
1: 이야 화이팅! 꼭 오디션에 합격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 그 결과를 또 알려주세요.
1: 네네네. 아

0: 화이팅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정답 곡 들으면서 마지막 정답 기다릴게요. 황교영입니다.
1: 황교영입니다. 나는 문제없어.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집 나간 기억력 찾아오기 퀴즈.
1: 아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0: 자 그거 있다 아이가 하기 전에
1: 네.
0: 베리그 콘서트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바로 정답은 강진의 땡벌이었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남겨주셨습니다. 본인의 애창곡이라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0823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요즘 기억력 생각이 안 나서 아 그거 이거 많이 하시죠.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력을 영혼까지 끌어내 보겠습니다. 대화를 잘 들으시고 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자 그거 있다 아이가 시작합니다. 남이야 놀자.
1: 오야 왔나 오늘 뭐하고 놀긴데.
0: 내가 오늘 있다 아이가 완전 기가 막히게 빌려왔다.
1: 어?
0: 짜잔 연구가 땡처리 이거 억수로 재밌단다.
1: 아 나 그거 이미 봤다. 그거 졸업한 지가 언젠데 니 아직 올라가 연구가 땡처리 보게.
0: 요즘 이미 완전히 인기 있어가 새로 들어온 거 바로 들고 온 긴데. 남미 그럼 니는 뭐 보는데?
1: 답답하기는 우리 오빠야가 한 번씩 몰래 보는 건데 뽕
0: 에이?
1: 씨바지 원초적 본능 어배 이런 거 있다 아이가 그 모르나? 아직 어리네 친구가 내가.
0: 니는 안 어리나? 그거 우리 어려가 안 빌려줄 건데.
1: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빌린 거를 아직 안 갖다 준 거 몰래 보는 거지. 근데 이거 들키면 혼나니까는 반드시 다 보고 앞으로 다 도로록 감아놔야 된대. 오빠가 틀었다가 중간부터 나오면은 내 혼난다.
0: 내니 있다 아이가 예전에 우리 집에서 친구들 모이가 몰래 에마부인 봤거든.
1: 니 원에 안 불렀노? 그래 안 봤는데 진짜 완전 반란 까짓네. 참 의리가 없네 진짜로.
0: 야 에마부인을 우째 니랑 보러?
1: 왜?
0: 아무튼간에 우리 집 비어가 친구들이랑 다 모여가 그거 보는데
1: 근데
0: 엄마가 개모임 취소됐다고
1: 매매매.
0: 갑자기 들이닥쳐가 그 안에 필름이 꼬여갖고 아우 안 나오는데 완전 시커폈다 아이가.
1: 그거 물어주면 억수로 비싼데 그거 안에 걸리면 답도 없대. 그러니까 안 걸리게 클리닝 테이프를 잡아놓고 한 번씩 청소를 따르르륵 해줘야 된다니까 너.
0: 아무튼간에 엄마 몰래 이거 보다가 이 큰일 났다카이.
1: 이거 처음에 틀면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캠페인 영상 나온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개몽 캠페인 하고 딱 시작하잖아.
0: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땡땡땡을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우수한 영상 매체인 땡땡땡을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0: 한편에 땡땡땡 이 사람 미래를 바꾸는 수 있다.
1: 당연하지. 이 캠페인 기억나지? 이거 알면은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다.
0: 아무튼 나도 들었다.
1: 나도 안다.
0: 옛날에 이걸로 영화 많이 봤다 아이가.
1: 아모
0: 이거 가게에 가가 영화 빌려왔다가 늦게 반납하면 연체를 물고 했다 아이가.
1: 아 신작은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
0: 땡땡땡 테이프 이게 뭐고?
2: 정답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이게 뭔지 지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0: 자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 세상에 무려 영화 탑건의 OST입니다.
0: Berlin
1: Take My Breath Away 듣고 옵니다. 오랜만이네요.

0: 네. 네.
1: 영화 탑건의 OST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0: 진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1: 탑건2도 꽤 재밌게 봤습니다.
0: 아, 지금 뭐 3283번님이 제가 학창시절에 뽕 1,2,3를 트럭에서 3장 5,000원에 팔길래 사와서 집에서 부모님 외출하셨을 때 친구들이랑 숨죽이며 틀었는데 전원일기랑 동물의 왕국에 녹화본이 너무 건전한 것만 있었다. 요거... 너무 서운하셨겠다. 전혀 키스신이라고는 없는
1: 제가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0: 아 있으셨군요.
1: 그 이제 삼류 극장에 가면 동시 상영을 했어요.
0: 아.
1: 그때 이제 아주 건전한 영화와 아주 야한 영화를 동시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성의 신비라는 영화를 동시 상영을 하는데 들어갔는데
0: 신비롭던가요?
1: 그 성자가 별 성자더라고요.
0: 너무 서운하다. 별자리 이야기네.
1: 우주 별자리가 나오는데 와.
0: 아,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하다. 그죠?
1: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세상에나. 예전에 투캅스 빌리러 가면 항상 테이프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맞아. 뒤집어 있으면 누가 대여해 간 거잖아요.
1: 맞아.
0: 아, 모른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1: 그리고 그 빌려왔는데
0: 예.
1: 그 처음으로 안 돌려 놓을 때가 있어요.
0: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해주는데 안 해놓을 때가
1: 깜빡하고
0: 있죠.
1: 깜빡하고 배터리에서 놓을 네. 때 있거든요. 그럼 진짜 짜증나죠.
0: 야, 옛날 생각나네요. 빌려오고 반납을 안 해서 연체료를 엄청 낸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아, 이분이 상습이시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빌려가면 연체를
0: 집에 있는지도 몰라. 늘... 여기 아직 있네 이래.
1: 그럼 나중에 전화와가지고 막 엄마가 대신 찾아가지고 가지고
0: 그 막 깎아달라 그러잖아요. 네, 네. 연체를 조금만 깎아주세요.
1: 막 6개월치 연체하시는 분 있어요.
0: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1: 그분들은 그거 순환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0: 네. 아니 정답이 비디오 테이프였는데 네. 0088번님이 정답을 에로물이라고. 정답 에로물.
1: 에로물.
0: 아까 전에 이 뭐
1: 아 요즘 애들이 비디오라는 말을 알까요?
0: 에로물도 모를 것 같네요. 요즘 비디오 모르죠. 네. OTT 서비스가 너무 많으니까.
1: 그쵸. 비디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일요일 정오 시간에 하는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0: 야, 진짜 오랜만이다.
1: 근데 아마 아이들이 그 저 비디오가 뭐지 할 것 같아요.
0: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죠. 야,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답 에로물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남겨주셨거든요. 5000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1: 오늘 면접 보신 분이 되게 많네요.
0: 아, 그러게요. 그쵸? 네. 네. 아, 이번이 면접 시즌인가 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보내놓으셨는데요. 1256번 님도 면접 보셨나 봅니다. 내일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1: 저희 아들 목요일에 최종 면접을 봅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0: 하시면서 아들보다 한강이네요. 오늘 한강 씨 온다면서요. 방송 다 듣고 나가야지.
1: 아들보다 한강이요.
0: 아들 면접 보는데 한강 씨를 더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1: 아, 이따 한강 씨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서
0: 아.
1: 이 면접 응원을 좀 해달라고.
0: 아, 바로 붙을 것 같네요.
1: 네. 네.
0: 자, 많은 분들이 또 신청곡 주셨는데요. 0993번님의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김다나입니다.
1: 자시삼경.

0: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노인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5: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네, 확기는 라디오. 오늘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7777번님이 석자만 보내주셨어요.
13: 너무 더워.
0: 진짜 덥죠. 갑자기 너무 더워요. 여름 같아졌습니다.
13: 그래서 지금 저희 에어컨 틀고 방송하고 있는데
0: 낮췄어요. 낮췄어요.
13: 에어컨 계속 낮추고 있어요.
0: 와, 진짜 덥네요. 아니 이제는 한강씨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우리 엄마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13: 아, 3시 넘어요.
0: 오셨습니다. 오셨는데요.
13: 3시 넘어요.
0: 광고도 듣고 들어오시면 뉴스도 돼요. 들어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3: 광고 못 들으면 안 돼요.
0: 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요거 들으셔야 한강씨 1급수 노래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가 많이 편네요. 빨간 장미 보러 대공원도 가고 싶습니다. 3311번 님도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13: 요즘 뭐 이렇게 면접도 많고
0: 네.
13: 뭐 오디션도 많은가 봐요.
0: 그런가 봅니다.
13: 아까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댄스 동아리 오디션 본다고
0: 네.
13: 응원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0: 저희도 출수는 있는지 한번 들어 보려고요. 1, 2부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13: 춤은 사용하겠습니다.
0: 엠믹스의 노래입니다.
13: 영덤 스튜피드 들으면서 저희들은 3, 4부로 넘어갑니다.
0: 기다려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후보자는 선거구별 기탁금을 납부하고 재산과 병역, 전과와 학력,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고용률은 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동남지방 데이터청이 발표한 4월 울산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7천 명 늘어난 58만 8천 명으로 고용률 61%를 기록했지만 실업률은 2.4%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고용은 1만 6천 명이 감소했지만 그 외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부분의 직종에서 고용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운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철쭉 군락지가 크게 훼손되면서 올해 대운산 철축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수차례 예찰 활동을 벌인 결과 철중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울주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1,500만 원도 반납했습니다. 울산시가 미래 이동수단의 첨단 코팅 소재 고도화와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10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금속 소재 기반 산업 구조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경량 복합 소재 같은 첨단 소재로 바꾸는 연구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차와 친환경 스마트 선박, 도심 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분야 수요에 대응하는 코팅 소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 울산 웨일즈 선수들이 오는 20일부터 1군을 포함한 이적 시장에 나옵니다. KBO 규정에 따라 울산 소속의 선수들은 오는 20일부터 KBO 리그 10개 구단으로 최대 5명까지 이적이 가능합니다. 울산은 선수 영입 제의가 들어올 경우 이적료 외 추가 조건 없이 보내줄 계획이라며 울산을 발판 삼아 1군 리드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구단의 철학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차차 맑아져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인 가운데 14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가 지속돼 외출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산 지방 현재 기온은 22.5도입니다. 박성훈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정입니다. 경주마의 삶을 다한 말들은 어디로 갈까요? 드라마 소품이나 관상용으로 사용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하기도 하죠. 이에 저희는 큰 책임감을 느껴 은퇴마 등록 의무제와 학대마 휴양처도 마련합니다. 앞으로 모든 말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은퇴 후의 삶까지 투명하게 추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은퇴말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있는 동행을 당부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가지고 스승의 날 생길 줄도 아니.
1: 당연하죠. 아유,
0: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예.
1: 제가 이렇게 말썽장이지만 속이 깊습니다. 원래는 고마운 선생님께 초코 과자도 선물하고 싶고 장난감도 드리고 싶은데, 아이, 선생님한테 선물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카네이션도 접어야 된다네요.
0: 아이고 짱구, 네 입에서 이렇게 기특한 말이 나오다니 참 별일이다야. 별일이야.
1: 근데 아주머니, 저희 새싹반 친구들끼리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이 스승의 날에 작은 케이크라도 선물해드릴까 하는데 그건 안 되나요?
0: 안 돼 안 돼. 너희들 마음은 예쁘지만 그거 청탁금지법에 걸려. 안 돼.
1: 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모아서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안 되나? 아이, 그럼 제가 우리 새싹반 대표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건 어때요?
0: 그거는 괜찮지. 그렇게 정성으로 만든 카네이션하고 손편지는 당연히 되고, 카네이션을 사서 학생 한 명이 대표로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도 사회상규상 가능하대.
1: 아유, 진짜 복잡하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돈을 모아서 선물은 안 된다. 카네이션을 공개적으로 학생 대표가 드리는 건 된다 이거잖아요.
0: 그래 맞아. 아유, 생긴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똑똑하구나 너. 아, 현재 너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 아, 너를 가르치고 있지 않는 이전 담임 선생님께는 5만 원 이하로 선물은 가능하다.
1: 좀 이상하네. 뭐가 이래요? 그러면 졸업하고 나면 선물을 드려도 된다는 거죠?
0: 졸업생은 한 번 100만 원까지 선물해도 괜찮대.
1: 아이, 100만 원은 좀 나눠서 하면 안 돼. 아무튼 지금 새싹반 선생님한테 색종이로 카네이션 접고 손편지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0: 그래 그래, 스승의 날에는 선물보다는 손편지가 더 좋은 거란다. 다른 분들도 스승의 날 선물할 때 잘 참고해서 마음 잘 전달하시라고요.
1: 배째는 퀴즈 주세요.
0: 다음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 1번
0: 방과후 선생님,
1: 2번
0: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1: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남겨주세요. 박서진이 부릅니다. 진아야.

0: 예,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아, 제목이 진화한지 잔이한지 헷갈려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1: 예, 갑자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 네,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방광우 선생님이었고요. 1332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3번 한강 선생님이라고 적어주신 눈과 마음을 정화하는 가수 한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7: 제초제는 타타타.
8: 한얼 사이언스.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1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1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1: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1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1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1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자, 오늘 화끼라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4: 네, 트롯 청정 1급수입니다. 이분이 오시다니 가수 한강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트롯 1급수 가수 한강입니다.
4: 오호!
5: 안녕하세요.
4: 아, 목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 뭐 한강씨는 라디오 진행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5: 네, 네.
4: 라디오가 너무 또 안방 같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5: 네, 좀 편안한 느낌이 있죠.
4: 아, 존재만으로 눈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네. 남주아.
5: 어허.
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멘트.
3: 마이크를 좀 가깝게
5: 좀더 좋은 네. 멘트 많이 주세요. 네.
4: 아니 근데
5: 많이 고풉니다.
3: 한강 교주님은 뭐예요?
5: 제가 저기 지난주에 서울에서 네. 콘서트를 했어요.
4: 아, 너무 예. 분위기 좋았다면서요.
5: 네, 단독 콘서트를 했는데 진짜 성황리에 잘 끝났고
4: 네.
3: 전 종교를 하나 만드신 줄 알았어요.
5: 아, 거기서 제가 좀 재미난 이벤트로
3: 아.
5: 그 제가 교주가 돼서 아. 그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3: 아, 진짜로?
4: 네. 네.
5: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팬분들이
3: 그냥 너무 좋아서 교주님이라고 한 게 아니고
5: 예, 예. 진짜 교주님이 되었습니다.
3: 아, 그럼 교 이름은 뭐예요?
5: 제삼한강교라고 제삼한강교라고
4: 그 한강교를 이번 주에는 대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 맞습니다.
4: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 대구 수성 아트피아 소극장에서 열리는 한강씨 공연. 아, 이 한강씨가 직접 화깨라 청취자분들 5팀을 초대해주겠다고 하셨어요.
5: 네.
4: 자, 공연은 내가 꼭 가야 된다 싶으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 너무 가고 싶어요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3: 이런 콘서트에는 보통 초대 손님이 있잖아요.
4: 그쵸.
5: 아, 네, 게스트.
3: 게스트 있어요?
5: 게스트가 요번에 한 번도 안 불렀어요.
3: 안 불렀어요?
5: 네.
4: 얼마나 있어요? 공연에?
3: 오직 한강 씨만 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5: 저만 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3: 너무 좋겠다.
4: 몇 시간?
5: 2시간 동안.
4: 세상에.
5: 2시간
4: 동안?
3: 사회자도 없고?
5: 사회자도 없고. 제가 MC 진행 노래 아니, 다 합니다.
4: 워낙 뭐 뮤지컬도 되시지 가수도 하시지 모델같이 다 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5: 네.
4: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말이 쉽지.
5: 근데 진짜 끝나고 나니까 제가 뻗었어요.
4: 탈진.
5: 진짜 탈진했어. 진짜.
4: 체력 좋기로 와. 유명하신데.
5: 힘들더라고요 진짜.
4: 아, 사실은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강 씨가 또 이 가까운 곳에 또 고향이지 않습니까?
5: 네, 대구가 고향이죠.
4: 대구의 아, 대구가 아들이잖아요.
5: 고향이죠.
4: 네. 아, 또 이번 그렇죠. 주에 또 부모님 모시겠네요 콘서트에.
5: 네, 부모님하고 뭐 우리 고모님, 뭐 저희 친척들 다 오실 것 같습니다.
4: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3: 뭐 특별 코너가 있습니까? 혹시
5: 특별 코너라고 하면
4: 살짝 스포 해주신다면.
5: 예. 아, 이번에 제가 그 댄스 메들리를
4: 와~
5: 준비를 했어요.
3: 댄스 메들리요?
5: 예, 예. 그 완전 오로지 춤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시간이 있는데
4: 와
5: 예.
4: 난리 나겠는데.
5: 제가 좀 이번에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해서 한 달 동안 춤
4: 아니,
5: 연습을.
4: 아니 북도장구도 잘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5: 지금... 제가 북도장구도 쳤나요?
4: 예. 뭐...
3: 아니 한강 씨도 모르는 얘기를 하셨네.
4: 아 혼자 북치고 장구 치고 다 한다는 얘기인가 보다.
3: 그
4: 너무 잘해서.
5: MC도 보고 노래도 하고.
4: 아 여러분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면 우리 멋진 가수 한강 씨와 오늘 학계를 함께하는데요.
5: 네.
4: 어떤 것부터 좀 이렇게 또 마음을
3: 그러니까요.
4: 녹여주시겠습니까?
5: 일단 지금 한강이라고 하면은 요 노래를 가장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4: 네.
5: 지금 그 유튜브 조회수가
4: 아하.
5: 1,500만이 넘었습니다.
4: 오, 멋진 진짜 1급수다.
5: 네, 요 노래
4: 이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3: 연모.
5: 네, 뭐 예상 못했죠.
4: 아 너무 너무 좋아하시네.
3: 근데 네. 한강 씨 얼굴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을
4: 그럼요,
3: 거예요.
4: 그럼요. 네. 연모를 또 라이브로 한번 네.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강님의 노래 같이 들을게요.
3: 자 음악 주세요.
4: 연모.

0: 그리고 연모 함께 아, 들었습니다.
1: 연모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0: 아 지금 보이는 네. 라디오로 한나님이 한강님의 이 조회수가 1584만을 이미 돌파했다.
1: 아, 벌써 확인하고 오신 거예요?
0: 아 대단합니다. 한강씨가 있는 곳은 어디든 콘서트장이에요. 너무 좋다. 아 진짜 좋네요. 예. 야 0713번님이 네. 이 문자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1: 네. 왜 한강 한강 하는지 알겠네요.
0: 아니 또 작가 한강님 때문에 아, 예, 마음의 예. 부담이 좀 더 크겠어요. 어떻습니까?
2: 그렇죠. 우리 노벨상 한강님 때문에 예, 예, 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셔가지고 예. 사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0: 어떤?
2: 제가 그 어떤 불교 행사에 어.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불교 행사에서 그 갑자기 제가 온다고 하니까 네. 한강 씨가 온다고 하니까 그 경찰 기동대가 출동을 하신 거예요. 경호를 해야 된다고.
3: 경호해야 된다고. 네.
2: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작가 한강님이 오시는 줄 알고 아. 경찰 기동대가 출동을 하신 거예요.
0: 유명하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2: 근데 굴욕적인 게 이제 가수 한강이라는 거 아시게 됐잖아요. 네. 야, 다 철수해.
0: 다 보여 괜찮아. 네. 아니 근데 한강님도 세계를 빛낸 네. 모델을 얼마 전에 했다는. 아,
2: 그렇죠. 작년에
0: 자랑 좀 해주세요.
2: 무슨 모델을 작년에 제가 그 파리 패션 위크 무대에 이게 런웨이를
1: 그거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2: 예예예. 예, 예.
1: 물론 뭐
2: 영광스럽게
1: 기록지가 되니까
0: 한강이니까. 예. 아니 딱 제의 받으셨을 때는 어땠어요?
2: 아 너무 감사했죠. 저는
1: 아, 모델을 해보셨어요 예전에?
2: 그 제가 저를 이뻐라 해주시는 그 디자이너 선생님 계세요. 예, 김미숙 예. 네.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한국에서는 한번 무대를 한번 섰었어요.
1: 아 경험이 있네요. 네,
0: 경험을 그걸 한번 보시고. 했었는데, 네.
2: 요번에 이제 파리로 가자. 패션 위크 가는데
1: 같이 가자.
2: 한강아 너도 갈래? 어 불러주시면 너무나 영광이죠. 해서
0: 사실은 그 기라성 같은 모델분들을 제치고 가시는 거잖아요.
2: 아 근데 모델
0: 너무 기분 이상했겠어요.
2: 아 진짜 저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 연패만 끼치지 말자.
1: 워킹 연습도 하고 그러셨어요?
2: 워킹 나름대로 이제 하고 갔는데 네. 그 신발을 거기서 주시는데 네. 그 신발이 너무 큰 거예요 제 발에 사이즈에. 그 신발이 막 걷는데 막 다 벗겨지려 그러고 그래서 그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1: 막 테이프로 감아서
2: 예 네, 그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0: 노래 한 곡 하고 싶지 않았어요?
2: 진짜 그냥 차라리 노래가 제일 쉬웠어요.
0: 무대 가면은 그냥 내가 한 곡 불러주고 싶은데 이런 네.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노래 제일 쉬웠어요. 와 다들 야. 키도 너무 크시고 제가 제일 작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네. 한강 씨는 진짜 이력이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뮤지컬도 또 얼마 전에 하셨었잖아요. 아,
2: 맞습니다. 뮤지컬을 했어요.
1: 뭐 DJ면 DJ, 노래면 네. 노래, 네. 모델에다가
0: 시간이 부족해.
1: 뮤지컬까지 와.
2: 뮤지컬은 이제 노미노와 줄리엣라고
0: 맞아.
2: 예, 네, 제가 노미노 역할을
0: 노미노. 로미오와 줄리엣의 네. 한국 버전인 거죠?
2: 노미노.
1: 노미노.
0: 네. 그 로미오, 그러니까 노미노 역할 이런 거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눈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2: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예. 예. 또 연기에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재밌게 또 우리 뮤지컬 배우분들하고 네. 호흡도 맞추고 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1: 아무한테나 로미오 역할은 안
0: 줍니다.
1: 안 줍니다.
0: 예. 아.
1: 한강이란 이름은 본명이세요? 활동명이세요?
2: 활동명이죠.
1: 활동명이군요.
0: 예. 아니 누가 지어준 거예요?
2: 저희 회사 이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안 계신 이사님이 계신데.
1: 예. 아 예. 지금은 안 계신 이사님이 예. 계신데. 예.
2: 그 물이 들어간 이름이 좋다.
0: 아 물이 들어간 거.
2: 네. 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0: 뭐 나왔어요.
2: 바다 해 뭐. 장수 뭐 뭐 해자 들어가는 거
0: 장수 너무 무섭다.
1: 사주에 물이 없어요?
2: 물이 조금 부족하세요.
1: 아, 부족하대요?
0: 아, 그래서
2: 네.
1: 아, 그럴 수 있거든요.
0: 확실히 그래서, 한강하고 이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2: 예, 그래서 예, 진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
1: 그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강이잖아요, 한강이.
0: 그럼요.
1: 그러니까 지금 뭐, 이름 잘

0: 주셨네.
1: 너무 좋다. 아, 노래를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어떤 곡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2: 아, 이 연모를 부르고 나서 예. 이 우리 김병걸 작사가님께서 네, 예, 예. 이 오, 이 연모를 굉장히 잘 부르는구나. 아, 한강이가 요거랑 좀 비슷하면서 이런 느낌을 살리는 신곡을 제가 받았어요. 아, 올무라는.
0: 올무라는 신곡입니까?
2: 네, 신곡.
1: 좋습니다. 아, 예. 한강의 올무 라이브로 함께 청해드릴게요.
0: 음악 주세요. 우!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97.5 MBC 라디오.
6: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7: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8: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자, 우리 초대 가수 한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교주님.
1: 아, 예. 네, 샵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 대구에서 함께하는 한강 씨 공연 가고 싶으신 분들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니, 한강 씨하고는 저희 지금 인연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한 3, 4년 전에 좀 울트라에 예. TV 프로그램 울트라에 한번 오셔가지고 노래를 그때 카멜레온을 부르셨던가 그랬을 거예요.
1: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때는 몇 년 차셨죠? 데뷔하신지?
2: 그때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1: 진짜 초창기였어요.
2: 초창기다. 한 예. 1년 차, 2년 차 밖에 안 됐을 거예요.
0: 그때는 약간 좀 긴장한 티가 예. 좀 났었는데 지금은 맞아요. 전혀 티가 안 나요. 긴장한 티가 전혀 안 나십니다.
1: 워낙 다양한 또 경연을 예. 통해서 또 다져진 맞아요. 한강 씨의 이목구비가 제 미래보다 뚜렷한 것 같아요.
0: 그리고 한강님은 다 좋은데 네. 하나만 고쳐주세요. 제 심장이.
1: 야, 난리 났습니다. 아까 야. 우리 연수맘님이 콧대에 미끄러질 것 같다고. 미끄럼틀을 타도 되겠다. 이 나날이 잘생겨지는 또 비법이 궁금한데요.
2: 글쎄요. 저는
1: 이게 아니, 원래 잘생겼지만 데뷔할 때
2: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팬분들께서 너무 좋게 봐주시니까 예.
0: 그 잘생긴 분들 보면 항상 좀 궁금해지는 게
1: 어떤 겁니까?
0: 누굴 닮았을까? 아. 어머님이 닮았어요? 아버님을 닮았어요?
2: 전 골고루 닮은 것 같거든요.
1: 두 분은 뭐라 그러세요?
2: 두 분은 싸우세요.
0: 서로 나다. 닮았다고? 네. 나다. 나 네. 닮았다.
2: 좋은 건 자기 닮고 아. 나쁜 거는 네 닮아서 그렇다.
0: 이제. 우리 집하고 정반대네. 우리 집은 서로 안 닮았다 그러는데.
1: 아니 저도 한강 씨를 오래 봤지만 네. 늘 한결같으셔서 네. 아니 본인의 좀 나쁜 점이 있습니까? 단점을 좀 꼽아봅시다.
2: 단점이 뭐가 있어? 단점... 글쎄요, 저는 좀 약간 게으른 것도 살짝 좀 있고요.
1: 무슨요?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시는데.
2: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이제 스케줄 없을 때는 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0: 그냥 이렇게
2: 있어요.
0: 널브러져 있는 예, 스타일이구나.
2: 예, 널브러져 아. 있는. 뭐, 그, 휴식은 해야 되니까 아. 그때 완전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1: 무조건 예. 집돌이로.
2: 네, 예, 집돌이로.
1: 어,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예.
2: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집에 오시면 이제 아이고 야이야 또 이제 집안 청소를 해주시고. 또 이제 해주시고 이제
0: 대구 사투리 나오네. 예.
1: 아, 그래도 이제 좀 짝을 만나라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세요? 어때요?
2: 아, 하시죠 이제. 예.
1: 그래, 좀 계속 이제 만났어요.
0: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2: 아닙니다. 저는 눈이
1: 팬들이 많아서 또 가만 쉽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0: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내가 볼 때 다 눈이 높더라고.
1: 주리애가 나타나야지. 아유, 주리애가.
2: 주리애. 리애야 어딨니?
1: 이상형 있으세요?
2: 근데 예전에 있었는데 야, 조금 요즘엔 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2: 네, 그냥 티키타카가 막 맞고
1: 말이 통하는 사람, 네,
0: 말이 잘 통하는 사람.
2: 서로 그냥 그 뭐랄까요 그 가치관 뭐 이런 게 맞아야 맞아요. 이제 얼굴, 오래 살 수 있는
0: 얼굴 파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2: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떤 이렇게 생긴 여자가 좋다 예. 뭐 고양이 상이
1: 맞아,
2: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1: 아.
2: 근데 요즘엔 딱히 없네.
0: 얼굴 이쁜 거 3개월도 안 가요.
1: 아버님 그리고 또 예쁘신 분하고 결혼해놓고 또 이러시네.
0: 뭔 소리 하는 거야.
1: 자, 한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또 듣고 싶은데요. 어떤 예, 곡도 어떤 같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2: 아 요번에도 제 노래.
1: 네 좋습니다.
2: 이번에 또 신나는 노래.
0: 진짜 노래가 많네요.
1: 맞아요. 한강 씨는 노래 또 많기로 유명하죠.
0: 엄청 많네요.
2: 숨은 명곡들이 많아요.
1: 아, 이 노래도 진짜 좋은데.
2: 숨지마 인생아라는 곡인데.
1: 자랑 좀 해주세요.
2: 아 요거는 약간 그 좀 경쾌하면서 남자. 남자애들의 남자. 노래.
0: 아 그럼 한강 씨하고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예.
2: 약간 막걸리 한 잔도 생각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1: 좋습니다.
2: 노래입니다.
1: 예. 숨지마 인생아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음악 주세요.
1: 갑니다.
2: 자, 이거는 한번 일어서서.

0: 노래 정말 시원하네요.
1: 아, 보이는 라디오로 김정희님이 한강님 보러 들어왔어요. 역시 아하. 최고다.
2: 야.
1: 아니 노래 장르가 다양해서 네. 콘서트 하실 때도 뭐 부를지 고민이시겠어요.
2: 콘서트 때는 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짜
1: 전곡을
2: 예 전곡 다 불러야 돼서
1: 야.
2: 예,
0: 아니 근데 그 콘서트 앞두고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1: 맞아.
2: 사실 쉬는 게 제일 그렇죠, 관리하는 그렇죠. 거예요.
1: 근데 이번 주도 스케줄이 많으시더만요.
0: 안 쓰는 게 최고인데 예.
1: 저희한테도 오셨고
0: 그렇지 네. 못하니까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2: 관리하는 방법 좀 물을 좀 많이 마셔 아, 물을 많이 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약국에 보면은 이제 그 목에 좋은 거 있잖아요.
1: 이거
2: 예, 예.
1: 좀 드시고.
2: 예예. 예.
1: 아. 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한강님은 예각도 둔각도 아닌 조각이에요 라고. 아 이런 말은 어디서 배우시는 건지.
0: 야, 이거 AI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1: 아, 정말 궁금해요. 네. 어머 앉아서도 노래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대구 콘서트 꼭 가고 싶어요 라고 네.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아까 그 어머니와 아버님 중에 누구 닮았냐 말씀 네. 여쭤봤잖아요. 예. 노래는 누가 잘했어요?
2: 노래는 저희 외할머니가
1: 어머,
2: 잘하셨어요.
1: 전혀 다른.
0: 그러면 어머니 쪽이네.
2: 어머니 쪽입니다.
1: 아니 네. 아버님은 본인 노래 잘한다고 안 하세요?
2: 아버지는 본인은 잘한다고 하시는데
1: 어때요?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2: 아버지가 박치세요.
0: 아 박치.
2: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그 TV 프로그램에 같이
1: 아, 프로 많잖아요. 예,
2: 나갔는데 예 박치 왕으로
0: 박치
2: 이제 선물 상까지 받으시고.
1: 아. 아버지 좀 서운해하진 않으셨어요?
2: 아 노래 못한다고?
1: 내가 왜 박치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2: 아 예 그러세요.
0: 그래. 아 그러니까 박치.
2: 아 나는 제대로 불렀는데 음악이 안 따라왔어. 이렇게 하시는

0: 스타일이십.
1: 아들은 또 개그는 한강 씨가 아버님을 닮지 않았나. 네.
0: 아, 아버지가 개그감이 너무 좋으세요.
1: 아 그러네요. 네. 또 귀한 외아들이시잖아요.
2: 아 외아들이에요?
1: 네, 네, 이렇게 이게 뭐랄까 엄청 많은 식구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외아들이에요.
2: 와, 외아들이 이렇게 인기인이면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겠다.
1: 아, 또 너무 좋으시기도
2: 누가
1: 하고.
2: 누가 채갈까 봐.
1: 아, 그럴 수 있죠. 아, 어떠세요? 좀 집에서는 어떤 아들입니까? 한강 씨는.
0: 집에서 그냥 말도 잘 없고.
1: 아, 진짜?
0: 예. 네,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모르셨어요.
1: 아, 이렇게 그래요? 끼가 있는지를?
0: 네, 제가 엄마 앞에서 노래를 안 해 한 번도 불러드린 적이 없어서.
1: 근데 가수 한다고 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0: 그 네가 왜 하냐고. 너 노래 잘하냐고.
1: 뭐?
0: 처음에는.
2: 그러니까 본인이 노래 잘하는 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원래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0: 예, 예, 원래 직장 생활했죠.
1: 네. 데뷔가 조금 다른 분보다 빠른 편은 또 아니었고.
0: 그렇죠. 제가 30대 넘어서 데뷔를 했으니까.
2: 30대가 넘어서요?
0: 전 지금,
2: 지금
0: 40대니까.
2: 20대 아니에요?
0: 지금 40대니까.
1: 진짜 네.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피부 봐. 와. 네. 아니 그럼 그때는 아,
2: 깜짝 놀랐어요.
1: 직장 생활도 되게 잘하고 계셨었잖아요.
0: 네. 영업사원으로.
1: 아, 근데, 굉장히 인정받는 와, 잡지사에.
2: 그럼 어떻게 가수가 됐지?
1: 아 진짜 근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 이 꿈만 꾸고 있다가
2: 아, 꿈만.
1: 있었네. 네, 네, 네. 말은 못했을 뿐이고. 네,
0: 말은 못하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삭히고.
2: 진짜 잘하셨어요.
0: 네. 뒤늦게.
1: 아니, 이렇게 좋아하세요?
2: 아니 이 노래 실력을 가지고 썩힌다고 생각해봐요.
1: 아니 진짜 직장 생활도
2: 진짜 여러 사람한테 민폐지.
1: 맞아 오래 하셨으니까 직장 그 동료들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0: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잘 돼서 너무 너무 좋다. 네, 이렇게 항상 칭찬해주시고.
2: 근데 마흔 넘어가면 얼굴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네. 그게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이게 20대 얼굴을 그대로 아. 유지하고
1: 어떻게
2: 있는 거예요?
1: 어떻게 관리했냐고 아니고 어떻게 살았니?
2: 그게 제일 궁금해요.
0: 근데 약간 철없이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에이,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0: 행복하게. 그러니까 약간 너무 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말고
2: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0: 좀 뭔가 좀 항상 어리게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1: 네. 저는 진짜 한강 씨를 오래 봤지만 최고의 장점은 한결같으신 거. 진짜 아,
2: 그래서 이렇게 이 얼굴을
1: 맨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고 진짜 네. 한결같은 이 좋은 성격과 아.
2: 이 조각 같은
1: 좋은 얼굴
2: 유지하려면
1: 이게 진짜 쉽지 아니, 않거든요.
2: 그리고 네.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특히 그 3-4년 전에 그 울트라 나왔을 때도 느낀 거지만 네. 이 고음에서 꺾는 것도 굉장히 매력인데 한강 씨는 저음이 매력인 거
0: 중저음에서
2: 아 이건 너무 멋진데요.
1: 올해로 몇 년 차십니까 이제 데뷔하신?
0: 이제 8년 차에
1: 벌써 그럼 우리 3년이 더 됐나 봐요.
0: 3년 넘었어요.
1: 그죠?
2: 4-5년 됐나 봐.
1: 시간이 너무 빨라.
2: 4-5년 됐나 봐.
1: 그런가 봐요, 진짜.
2: 울트라에 나오셨을 때.
1: 왜냐면 이분이 얼굴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한 것 같잖아.
2: 우리만 늙었어.
1: 너무 슬프다.
2: 어떻게 된 게?
1: 한강 너무 좋은데 구멍이 있다. 황홀. 야, 이거 어떻게 짓는
2: 이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1: 학원 다니시나 봐.
0: 학원 다니시나 봐.
1: 야, 아니 근데 너무 쉬운 문제. 여러분께 보너스 문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한 이 멋진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다음 중 네. 오늘 출연한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1번.
2: 한강.
1: 2번.
2: 태화강.
1: 네, 정답 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 또 이게 또 신나는 노래를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다.
1: 요거, 예, 어떤 곡입니까?
0: 요거는 항상 제가 행사장에 가면은 이렇게 불러드리는 분위기 띄울 때 항상 쓰는 노래죠.
2: 그 궁금한데요. 네. 노래를 이제 레퍼토리를 쭉 이제 순서를 정하실 때 네. 이렇게 빠른 곡들을 중간에 한 곡씩 끼우시나요?
0: 그렇죠.
2: 분위기 띄우고.
0: 예예예. 예, 예.
1: 아 그날 그날 선곡도 좀 달리하시고.
0: 조금씩 변화를.
2: 아, 조금씩
0: 주고.
2: 달라요.
1: 이게 예, 잘하니까 예,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곡입니까?
0: 멋진 인생.
1: 와 한강 씨는 얘기네요.
0: 예, 네. 그래. 멋진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1: 오 라이브로 갑니다.
2: 음악 주세요. 예.

0: 여기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께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도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0: 넘어?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캐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오늘 트롯 7수 한강씨와 함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한강님의 이름 맞춰주신 2646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9: 축하합니다.
8: 노래도 짱, 인상도 짱 하셨습니다. 아, 울산에서도 콘서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라고
10: 진짜
8: 하셨어요.
10: 울산에서 아, 콘서트는
8: 한번 오셔야겠어요.
10: 아, 계획도 하면, 좀 잡아주세요.
9: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8: 그쵸?
9: 진짜.
8: 예. 네. 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네. 한강님 또 워낙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앞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9: 네. 아마 올해 아마 말쯤에는 제가 또 새로운 신곡을
8: 벌써
9: 또,
8: 준비 중이세요?
9: 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노래 좋은 음악으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있을 대구에 있을 콘서트 네.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 꼭 오셔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 아, 댄스 타임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네. 꼭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방송 전에 무지하게 자랑하셨어요.
8: 아, 예.
10: 예. 댄스 타임이다.
8: 어마어마한 댄스니까 갔다 오신 분만 아는 댄스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그리고 한강 씨 좀 계속 스케줄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8: 네.
10: 건강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 건강 관리 잘 해서 네. 예, 좋은 무대 그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8: 한강 씨가 또 놀러 오실 거죠?
9: 아, 그럼요.
8: 아, 네.
10: 한강 씨는 아프지 않고 네. 우리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시는 게 큰 선물이니까.
8: 맞습니다.
10: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지금 애청자분들이 이제는 예. 듣고 싶다고 네. 문자를 아.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어떻게 마지막 곡은 이 곡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9: 아, 이제는 너무 좋죠.
8: 어떤 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강희 씨.
9: 이게 송강호 작곡가님께서 지어주신 제 그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10: 타이틀곡.
8: 아, 네. 네. 이 곡 남겨드리면서 또다시 또 금방 와줄 한강 씨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0: 자. 아주 힘든 걸음 해주신 한강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 예. 강희 씨 고맙습니다.
9: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200.86포인트 2.63% 오른 7844.01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36포인트 0.2% 내린 1176.93에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490.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MBC가 보도한 중부발전의 탄핵 부결 대비 개엄 매뉴얼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기후부는 개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 계획 제정 경위와 상부의 부당한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개엄 관련 지침 작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구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위 실장은 한미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고 전작권 운용 능력 검증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돈을 빼앗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지만 피해자 계좌에

0: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살해하고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국회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반복적으로 가공한 사실을 확산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 전라권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12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4.5도입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무언가. 아밀리아 분이란 변호사는 오래전 24시간 장애물 경주대회에는 참가비 $450를 떠올렸는데요. 장애물 경주는 웅덩이를 건너고 흙탕물을 뛰는 고난의 스포츠인데 내가 대회에 나갈 수준일까 싶었지만 그냥 확 저질러 본 거죠. 그런데 와, 1,000명 중에 11명뿐이었던 완주자에 들어간 겁니다. 그 뒤로 실력이 확 늘었고요. 늘 할까 말까 망설이다 끝나곤 하는데 가끔은 참가비 등록비를 확 내버리죠. 새 길은 그렇게 열리니까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박찬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날도 덥고 아직도 수요일이고 아 지금 퇴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라앉히려고 이 시간쯤에 간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니까.
1: 저도 방금 초콜릿으로 된 달달한 거 하나 삼켰더니 저도, 기분이가 아주 좋아요. 네,
0: 과자 한 조각 먹었습니다.
1: 뭐 그렇다면 이 얘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찐대요.
0: 그러면 반대로 근무 시간 짧으면 살도 덜 찔까요?
1: 어허, 그렇습니다.
0: 오잉?
1: 연간 노동 시간이 1% 줄어들 경우에 비만율은 평균 0.16% 감소한대요.
0: 오잉?
1: 이게

0: 또 집에 가면 밤이 되니까 운동할 힘도 시간도 없고.
1: 아, 그러네요.
0: 그래서 결국 살이 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1: 그러면 살찌는 나를 자책할 게 아니라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긴 시간 동안 내 몸아 고생했다 이러면서.
0: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하더라도 몸무게가 늘잖아요. 그럼 너 뭘 얼마나 먹었길래 아이고 너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스스로를 막 독촉할 게 아니라
1: 그쵸.
0: 아유 길게 일했구나 너 힘들었구나 애썼다 칭찬 한번 해주고 스스로에게
1: 네.
0: 그 다음에 뭐 살을 빼든 간식을 줄이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스트레스가 줄어요.
1: 그러네요. 정선 씨 오늘 뭐 아침부터 움직이셨나요?
0: 그런 건 아닌데 네. 되게 오래 일한 사람처럼 먹었네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 감기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너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면 안 돼. 그냥 늙어. 빨리 먹어 그냥.
1: 잘 먹어야 돼요.
0: 근데 그게 항상 정도를 너무 넘어서니까.
1: 긴 시간 일하는 날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날은 뭐 포상으로 주고 싶은 먹거리 있을까요?
0: 긴 시간 일하고 있는 나에게 포상으로 주고 싶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차려진 한상 그 한식. 상차림, 임금님 수라상 같은
1: 백반 이상의 것, 그죠?
0: 그러니까 정성이 네. 들어간.
1: 아, 좋죠.
0: 그래야 예 맛도 마시고 또 정성이 있어야 좀 나를 위로하는 행위가 좀 맞아요. 깊이를 더할 것 같아요.
1: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롤러코스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힘을 내요, 미스터 킴.

0: 네, 5월 13일 화요일 힘을 내어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1: 네. 5687님. 그래서 저는 지금 오이 씹고 있어요.
0: 오이요?
1: 아, 일하기 싫다. 근데 모레도 씹어야 되니까 지금.
0: 그렇죠. 네. 사실은 윗사람 씹고 싶은데 그죠?
1: 오이 좋아. 윗사람은 식감이 안 좋아.
0: 네, 맞아요. 네.
1: 사람은요. 씹는 거 아니에요. 식감이 안 좋아요.
0: 맞아요. 아, 2645님. 저는요. 오늘 일을 오래 한 저를 위해서 세발낙지 먹으러 가요.
1: 와.
0: 군침 돌죠? 하는데.
1: 와, 세발낙지. 그 왜 그 낙지 호롱.
0: 네. 젓가락에
1: 그
0: 감아서.
1: 빼가지고 먹는 거. 그런 것도 먹고 싶고 연포탕도 먹고 싶고.
0: 연포탕 끝내주죠.
1: 낙지 한 세 마리만 먹으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
0: 그러니까요.
1: 낙지 탕탕이.
0: 아, 오늘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셀까? 아.
1: 또?
0: 또가 뭐예요? 또가 누나. 아이 정말.
1: 이제 겨우 마음 잡았나 싶었는데.
0: 오늘 둘째 합창단 이제 학원 시키고 픽업하고 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1: 못 세, 못 세. 둘째랑 약속했으면 딸이랑 약속한 거잖아요.
0: 네네네.
1: 아, 그럼 못 세.
0: 알겠습니다. 네, 7790이요.
1: 보통 15시간 일하는데 살이 찐 이유가 있었네.
0: 아이고 길게 일하시네.
1: 에, 요즘 이 시간대가 제일 힘드네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어우, 당근이죠. 아,
0: 드려야죠. 에,
1: 진짜 안 주셨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0: 그렇습니다.
1: 커피 교환권,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오늘은요. 그 월요일에 못했던 코너죠. 지라시 배짱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이 소리를 꼭 듣기 바라면서.
1: 해줘요. 그 시그니처 질문.
0: 배짱 퀴즈! 자, 퀴즈 참여하고 싶은 분들 신청 이유 적어서 샵 8001번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도 미니는 무료입니다.
1: 그리고 행운공 추첨 있습니다. 네. 100에서 999번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 세 자리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샵 8001번 문자 번호는 같습니다. 뽑히시면요 쌀 20kg 드려요.
0: 행운이 씨? 네. 1, 2번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1: 선긋고 싶다. 신젠타 코리아,
0: 주식회사 BS 한양,
1: 유니베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백조싱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올품,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 우미건설,
0: 열혈 강호 온라인,
1: SK케미칼,
0: 브람스 안마의자,
1: 한국노총,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당진시청,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폭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4: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3: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빌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4: 오!
0: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3: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아,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4: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3: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4: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5: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6: 완전 폼 미쳤다.
3: 그치 삼촌 짱이지. 쩔어. 제목.
4: 쩔었지.
3: 환장의 국제 결혼식. 광주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이라고 소개할게요. 30만 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얼마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7: 아, 안녕하세요. 써니 누나 천식이요.
3: 예예.
7: 아, 제 친구가요 몇 년 전에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오. 그때 결혼식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사연은 제가 쓰지만 친구한테 직접 듣는 게 편하시겠죠? 천식아!
3: 아야, 안녕하세요. 예, 저는 환장의 국제결혼식 올린 주인공 문천식입니다. 제 아내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교포예요.
8: Hey, long time no see. 어머냐, 너무, so much 반갑다. Daddy, 잘 있었어?
9: 아유, 어디서 반말을.
8: Sorry. 존댓말.
9: 존댓말.
8: 말. 오케이. Anyway, 그거 어떻게 했었지?
3: 참고로 저희 집은 전통 유학자 집안입니다. 진짜로
7: 음악.
3: 지금도 시골 사시는 친척 어른들은 생활 한복을 입고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하객들이 모두 반듯한 차림으로 왔어요. 남자들은 다크 정장에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매고, 어르신들은 한복이나 격식 있는 차림으로 조용하고 또 품위 있게 하객석에 앉아 계셨죠. 하지만 아내 쪽은 달랐어요. 미국 친구들과 가족들이 밝은 컬러 드레스에 편한 블라우스, 남자들은 블레이저에 치노 팬츠, 면바지라고 하죠. 그런 차림이라서 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반으로 갈린 겁니다.
7: 그렇겠네요.
3: 하긴 뭐 축의금부터 문화차가 있었는데 한국 하객들은 흰 봉투에 축의금을 넣어오는데 미국 쪽은 대부분 선물이나 뭐 카드 같은 걸 가져왔고요. 어떤 분은 $50를 넣은 봉투를 주기도 했죠.
8: 아이고 아들, 생각보다 하객이 많이 왔네. 이번 결혼식 비용을 아버지가 많이 쓰셨으니까 그 축의금에서 조금 충당하는 걸로 하자.
3: 아, 예, 그럴게요.
8: 언니. 그래.
3: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는 말했죠.
8: No. Wait. No. Okay, money. Why 엄마 아빠가 뜯어? Why 뜯어? 가져가. 어?
3: 아니.
8: 가져가. That's our money, okay?
9: 뜯는 게 아니고. 네가 한국 풍습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8: 어. 오, 아가?
9: 어, 아가.
8: Oh, did you say 아가? Baby?
9: 어, 왜?
8: No, Dad, 말 넘심.
9: 뭐 무슨 말이야?
8: 우리 이제 anymore baby 아니에요.
9: 야, 아들 해석을 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3: 이런 작은 실랑이들은 사사건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는데요. 그런데 진짜 난리부르스는 예식 직전에 터졌습니다.
7: 아, 또?
3: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 되겠죠. 그 형님이 이제 잭이라고 하는데 이 잭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표현장에서 제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을 보더니 막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파티에 온 사람처럼 대시를 해대는 거예요.
8: 아, 저 죄송합니다. 여기 자리 있을까요?
10: Oh yeah, this set for you.
8: 에?
10: For you. 여기 당신 자리. Okay.
8: 아, 아니야. 다른 자리로 가면 돼요.
10: tonight, go with me.
8: Tonight, 어머.
10: 어?
8: 아니 죄송합니다. 다이아, 네 옆에 자리 비었어.
3: 게다가 또 아내의 친구들은요, 누구든 신랑이나 신부 가족이다 싶으면 다짜고짜 다가와서 포옹을 하고 막 볼뽀뽀를 하는 거죠.
8: Oh my gosh. Congratulations.
3: 감사합니다.
8: Nice to meet you.
3: 예,
8: come on.
3: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깜짝이야.
8: Oh my god, father. Okay. Congratulations.
9: 야, 아들 왜 이러냐? 아이고.
8: I love 삼촌. Congratulations.

0: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
1: 없는
0: 삼촌 입장이죠. 이제 좋기도 하고 싫기도 예. 모든 것들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건은 피로연 때 일어났어요. 피로연의 마지막 뒤풀이는 아내가 미국식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요. 제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전적으로 맡겼는데 아 DJ가 DJing을 하러 왔어요.
1: Yes, everybody, are you ready? DJ, DJ, DJ, DJ, DJ, DJ.
2: Oh yeah!
1: Woo-hoo! Come on, jump, yeah. jump, yeah, let's party! Woo-hoo! Yo, come on, Christ, go!
2: Yeah!
0: 신부 쪽은 좋아서 난리가 난 반면 저희 쪽은 다들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저는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그 디제잉이 새로운 노래를 들려주는 거죠.
1: Okay, next song, Usher.
2: Usher.
0: 아하! 강렬한 비트가 시작되자 신분 쪽 사람들은 일어나서 전부 다 춤을 추기 시작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우리 쪽 친척 어르신들의 눈치를 살피게 됐습니다. 아씨, 망했다. 그렇지 않아도 말 잘 안 통하는 신부하고 결혼한다고 어르신들은 안 좋아하셨는데 뒤풀이장이 클럽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언짢아하실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였어요. 평생 유교 경전만 읽으시던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 왜 저러시지? 화나셨나? 저희 어머니도 바짝 긴장을 하셔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1: 어머니, 큰일 났다. 작은 할아버님 화나신 것 같아. 그치? 아유 그러게 너는 왜 필요한 뒤풀이를 미국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다리니 사다리.
0: 아, 아니 엄마 그게 에밀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1: 아유 진짜. 야 엄마 오신다 오신다. 아, 너 어떻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0: 어떻게 해요? 어? 그런데 작은 할아버님이 걸음걸이가 좀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좀 이렇게 리듬을 타고 있는 느낌이랄까?
1: 어머 잠깐만 예 작은 할아버님이 뭐라고 중얼거리시는데? 아흔 번째 뭐 잠깐만 뭐라 하시는 거야?
0: 노래의 후렴이 시작되자 우리는 그 할아버지 중얼거림이 조금씩 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요?
1: 예 할아버지는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니 어머
0: 그렇습니다. 작은 할아버님은 어쉬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아는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박자가 따라하기 편하셨나 봐요.
1: 와 브라더 그랜드파더 브라더 예 괜찮아
2: 얼쑤
1: 컴온 예스
2: 집하자 좋다 예
1: 오케이 컴온 괜찮아
2: 얼쑤
0: 작은 할아버님 덕분에 한복을 입은 우리 쪽 친척들도 모두들 나와 춤을 추게 됐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최고의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작은 할아버지는 그날을 회상하며 마치 화려했던 시절을 돌아보듯 말씀하신대요.
1: 아이 콩따단 말고 허공 쳐다보면서 뭐 하셔?
2: 그 있잖아 몇 년 전에 들은 노래가 있는데 그 미국 그 노래인데 꼭 우리 노동요 같은 게 있었어.
1: 응?
2: 그 왜 당신도 천식이 결혼식장에서 들었잖아.
1: 아이 그게 언제 적 일이야. 난 기억이 안 나. 뭔 노래요?
2: 불러봐. 아, 그 뭐더라 그
1: 응?
2: 그 어선가?
1: 그 노래? 어떻게 하는 건데?
2: 예 아 예 아하 예 예 아하
1: 끙끙거리지 어서, 말고 콩이 났다.
2: 어서
1: 어서 따.
0: 작은 할아버님 그 가수 이름은 어셔입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작은 할아버님 응원 생각하며 저희 부부 열심히 살아볼게요. 예, 3171님도 이해 갑니다. 우리 며느리도 외국서 살다 가지고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
1: 그렇죠. 예. 아, 또 외국 며느님 뭐 외국 사위분도 결이 우리랑 비슷한 분도 계시는데 가끔 텐션이
0: 예.
1: 뭐 완전 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의 텐션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 작은 할아버님 유교 경전 읽으시는 분이라
1: 각성했어.
0: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1: 각성 못 이겨요.
0: 그래요?
1: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흥을 각성할 수가.
0: 새로운 맛을 보셨네.
1: 그럼요. 경전은 지금 갖다 댈 수가 없지.
0: 그럼 오랜만에 어셔 소환합니까?
1: 어서.
0: 예. 어서 오시오. 어서 어셔.
1: 예.
0: 예. 피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3: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구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다른 이때다 너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고관절?
1: 아, 결혼식 뒤풀이에서 모두가 하나 된 사연 좋잖아요.
0: 예. 아, 결혼식 뒤풀이 뭐 기억이 나죠?
1: 저는 따로 안 했던 것 같은데 했었나? 예, 집들이를 하긴 했는데.
0: 아, 예. 뭐 어쨌든 집.

0: 아무래도 뒤풀이의 일환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지금 오늘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뒤풀이에서 생긴 일.
1: 네. 결혼식 뒤풀이 아니면 뭐 졸업식 뒤풀이도 괜찮습니다. 회식, 공연, 모임 뒤풀이 등등 각종 뒤풀이에서 생긴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0: 아, 이게 결혼식 뒤풀이에서 신부 친구랑 신랑 친구랑 좀 연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1: 오.
0: 그 댄스 배틀 같은 거 했는데 눈 아이 컨택하고 그다음 그렇죠. 사라져.
1: 맞아요.
0: 둘이 없어져.
1: 둘이 벌써 춤으로 대동단결 되니까.
0: 엄마들 모임 뒤풀이에서
1: 예.
0: 나는 안 돼. 술 요새 마시면 안 돼 진짜. 그러면서 나중에 취해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육아 힘들다고 울고 예. 울고.
1: 강강술래하고.
0: 아주
1: 어깨 잡고선 기찻놀이하고 강강술래하고.
0: 달도 안 떴는데.
1: 예.
0: 그렇게.
1: 정선희 씨도 전 씨가 누나 오늘 회식 글쎄 모르겠다 이러고 테이블에 올라갔잖아요.
0: 예.
1: 예.
0: 아니 그 테이블에 그 조명이 좀 흔들려가지고 그거 바꾸러 가는 거예요.
1: 예, 알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0: 그런 식으로만 해봐.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 문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고
1: 네.
0: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 얹을게요.
1: 나이스.
0: 이거 중요한 건데. 노래 듣죠. 소찬입니다. Tears.
1: Come on!

0: 세상 사는 이야기. 네. 각종 뒤풀이에서 생긴 일.
1: 아, 재밌겠다. 오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이오오님. 아, 전 여잔데요. 내 친구는 술이 떡이 되면 보이는 건 뭐든지 하나씩 집에 들고 와요. 지난주는 횟집에서 회식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니까 주머니에 산낙지가 있더래요. 아마 죽은 낙지가 됐겠죠?
0: 그럼 진작 죽었지.
1: 앞으로는 제 친구를 버리고 올까 봐요. 예.
0: 아니,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전 마른 안주 정도는 넣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진 거는 나 좀 부대찌개 두부부터 당면.
1: 왜냐면 취하면 누나 이게 아까운 거야 이게. 아까우니까.
0: 그러니까 담을 생각은 못 하는 거야 취해가지고.
1: 그쵸.
0: 그러니까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으니까 손으로 집어서 넣는 거죠 포켓 안에.
1: 아, 저런.
0: 그래요. 낙지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1: 어디 가나 싶죠. 그죠?
0: 인형 뽑기처럼 나를 끄집어내서 갖고 간 거잖아. 2793님. 신입사원 환영회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신입사원한테 시켰어요.
1: 예예.
0: 긴장한 신입이 회사를 위하여 한다는 걸 퇴사를 위하여.
1: 뭐라는 거야? 어떻게 뭐라고? 지금?
0: 죄송합니다.
1: 퇴사한다고?
0: 얼음과 정적이 함께 흘렀지만 박수로 마무리했습니다.
1: 아, 그럼 선배님들이 다 좋은 분이에.
0: 들숨 날숨이 엉키면 회사가 퇴사가 될 수 있잖아요.
1: 그죠?
0: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0230님.
1: 아, 제가 친구 결혼식 뒤풀이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종국 씨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사인을 부탁했는데 저를 보더니 기름진 음식보다는 단백질을 먹으러 가시며
0: 어머!
1: 본인 팔뚝을 보여줬습니다.
0: 너무 별로다. 너무 별로. 종국이 왜 그랬어?
1: 종국 씨 답잖아요.
0: 별로다. 에. 아니 그게 뭐야? 갑자기 거기서 잔소리를 왜 해? 사인만 해주면 되는데.
1: 아, 사연자분이 약간 배가 나오셨나요?
0: 아니 아니야 이건 좀 별로다.
1: 왜냐면 종국 씨가 단백질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0: 아 이제. 그런가?
1: 예예 예, 예.
0: 아무튼 별로다. 근데 아마 김종국 씨는 한결 같을 걸요. 그렇게 별로다라고 내가 100번 얘기해도 아랑곳하지 않을 걸.
1: 운동해야죠, 종국 씨.
0: 그래서 아마 단백질의 아이콘이 된 거 아니에요?
1: 예.
0: 6519님. 신앙송 모임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바다가 됐는데 기분 전환하러 노래방을 갔는데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네. 발라드만 울면서 불러가지고 다들 눈이 퉁퉁 부은 기억이 납니다.
1: 우와.
0: 아,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시를 낭송하지 못할 정도로.
1: 도대체 어떤 시길래 눈물이 났는지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0: 이게 아마 시 때문이라기보다 그냥 어떤 격앙된 무언가 집단의 분위기가 있었을걸?
1: 와, 그래요?
0: 그걸 문천식 씨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1: 저 혼자 구석에서 크크크 웃고 있을 것 같은데.
0: 찍을걸? 찍다가 맞겠지.
1: 네, 그렇죠. 네.
0: 8009님.
1: 회사 회식 때 이양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양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집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나보고 책임지고 데려다 주러 했는데 이양이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제 마누라 되었는데 그때 길바닥에 버리고 가야 되는 거.
0: 뭐라고요?
1: 아닙니다. 예.
0: 가끔 여러분은 들킬 염려 없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방송이에요.
1: 그죠. 이 양이 이제
0: 아니, 너무 귀여워.
1: 큰 그림. 아, 과장님 토할 것 같아요.
0: 괜찮아요? 어떡하지? 나가 김 과장이 좀 데려다 줘.
1: 과장님.
0: 나 가라고 하라고.
1: 나 어떡해.
0: 가시죠.
1: 못 가겠어.
0: 뾰로롱. 대단하다. 근데 보통 이제 개그맨들 집단은 굉장히 강하게 키워지거든요.
1: 네네네.
0: L양이라고 할게요. 이양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L양이 이런 큰 그림을 그렸어도 개그계에서는 안 통해요.
1: 네, 안 통합니다.
0: 저희 선배님들은 버리고 갑니다.
1: 예. 네,
0: 강하게 키워요.
1: 발로 차죠.
0: 야, 예. 그냥 더 지가 눈 감은 자리에서 눈 떠야 정신 차린다. 막 이러면서 절대 걷어가지 않아요. 자, 우리 김수민님. 생일 뒤풀이, 친구 생일 뒤풀이에서 다 같이 사진 찍는데 한 명이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1: 네네.
0: 어디 갔지? 알고 보니까 술집 화장실이 아니라 옆 가게 창고 들어가서 왜 불이 안 켜지지? 왜 불이 안 켜져? 이러고 있었답니다. 사장님이 CCTV 보고 들어가서 직접 구조하셨어요.
1: 아하, 또 떡이 되실 거예요.
0: 다행이다. 그래도 네. 볼일은 안 봤어. 창고에서. 그지 창고에서 볼일 보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1: 안 되죠. 창고에다 쉬면 안 돼요.
0: 예. 불 켜는 도중에 사장님이 구조하셔서 다행이다.
1: 8489님. 조기축구 모임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팀이 3-0으로 깨진 날이 있었습니다.
0: 아이고.
1: 근데 팀장 겸 코치가 뒤풀이 하자길래 그래 좀 한잔하자 이런 생각이 신이 났었는데 팀장이 하는 말 다들 군기가 빠졌어. 오늘 장산 찍고 온다.
0: 에?
1: 이러는 겁니다. 결국 장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들 탈퇴했어요.
0: 이게 뒤풀이에요?
1: 아니 우리가 뭐 국가대표 선수냐고요.
0: 와 과한데?
1: 대단하다.
0: 근데 가끔 코치님이든 멤버든 승부욕 강한 사람이 어떤 동호회에 껴있으면 힘들어.
1: 진 골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많이 힘들어. 네. 그 정색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1: 그쵸.
0: 예전에 이경실 씨가 골 때리는 그녀에 출연하셨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그분은 그걸 예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능 분량을 뽑았더니
1: 막 슬래시틱 하시고 막. 네. 네.
0: 신봉선 씨가 정색하고 언니 정신 안 차려요? 언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그 애드립을 치고 있어요. 언니 공을 보면 덤비라고요. 언니 애드립 치지 말고.
1: 혼났대요. 리얼로.
0: 이경실 씨 저한테 전화했어. 나 봉선이한테 깨졌다 야.
1: 야.
0: 근데 봉선 씨한테 전화했어.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깔깔대고 웃었더니 언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1: 승부에 눈이 이렇게
0: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난대.
1: 네, 그러니까.
0: 너무 재밌어.
1: 김정희님. 회식 뒤풀이에서 부장님이 야 오늘만큼은 다 입고 놀자 하셔서 다들 신나게 놀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부장님이 어제 누가 내 어깨에 손을 냈지?
0: 어?
1: 하시는데 다들 기억 삭제 실패하고 조용히 모니터만 봤습니다.
0: 아 왜 물어 그런 걸?
1: 아유 부장님 진짜 아유.
0: 아니 어깨에 손을 뭐 느낌이 좋았어요? 아니면 에이. 따뜻했어 손이?
1: 아니 그거겠죠. 어디 부장 어깨에 손을 얹나?
0: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잖. 받아들일 수밖에.
1: 아 그건데.
0: 응.
1: 그건데.
0: 그러니까 아이.
1: 내가 즐겁게 놀자 그랬지 언제 어깨에 손 올리라 그랬어?
0: 이 소리 들을 거면 그냥 뒤통수 한번 때리고 욕 먹는 게 나아 차라리. 손 올리고 욕 먹을 거.
1: 아 그 부장님이랑 야자 타임 하고 싶다. 그죠?
0: 안 할 거잖아.
1: 예.
0: 부장님 대구로 모셔다 드릴 거죠.
1: 아 그럼요. 한 잔 더 사드리지 나는. 예.
0: 박현빈입니다. 곤드레 만드레.

0: 네, 각종 뒤풀이에 생긴 일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인데요.
1: 네, 0313님 상견례 뒤풀이 얘기입니다.
0: 네네.
1: 평소에 흥이 많으신 우리 시아버님 덕분에 상견례에서 소주 10병으로 마무리하고 노래방에 가게 된 양가 부모님.
0: 아, 많이 드셨는데요.
1: 그날 이후로 형님, 아우, 언니, 동생 이러면서 지내요. 벌써 10년 전 이야기네요.
0: 에? 아니, 양가 어른들께서 허용어제가 안 될 텐데.
1: 그러니까 사돈 그죠? 기간이지만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아유 내가 3살 더 갑이니까 언니라고 해. 뭐 이렇게.
0: 진짜? 사장 어른이라고 해줄까요? 형님이라고 해줄까요?
2: 형이라고 해. 형이라고.
0: 가시죠 형님 노래방.
2: 한잔 빨아 삐리뽕.
0: 난리 났네. 한번 여쭤볼게요. 소주통신원. 연결됐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에 있는 소주통신원 김성희입니다. 네. 상견례 뒤풀이 하는 날 시아버님께서 흥이 오르셔서 소주를 10병 시키시고 저희 가족도 술을 좋아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저희 아버지가 잘 아는 라이브 카페로 다 데리고 갔어요. 지금까지 소주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김성희님.
3: 아, 네, 안녕하세요.
1: 어머 세상에, 목소리로는 정말 그 알코올이나 음주, 음복 이쪽으로는 가닥이 없어 보이는데. 잠깐 웃음소리에서 이제 왔어요. 아니, 양가 모두 술을 좋아하시고 좀 흥이 많으신가 봐요?
3: 네, 맞아요.
1: 아니, 근데 잘 만났다. 근데 이렇게, 네. 그죠? 결혼할 때 양가 결이 맞기도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요. 아니, 라이브 카페에서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같이 노신 거예요?
3: 맞아요. 노래도 부르고, 네. 거기서 술도 더 먹고 하면서. 네, 더 흥이 오르셔서 형님 아우.
1: 그 형님 아우가 동생.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그죠? 사돈.
3: 맞아요.
1: 어머 세상에.
0: 우와, 되는구나 그게.
1: 무슨 노래 부르셨는지 기억해요?
3: 저희 아빠 18번 애창곡은 바위섬.
1: 바위섬.
3: 네. 아.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 애창곡은 이제 안동역에서.
0: 안동역에서.
1: 어허. 혹시 성희님도 아까 하하하 할 때 대충 느낌 왔는데 술 좀 이렇게 남편분 내시는 분이랑 좋아해요?
3: 아우, 좋아하죠.
0: 아, 그래요?
1: 사랑하는 느낌이다. 사랑하는 느낌.
0: 부부가 맞아요. 함께 마시면 얼마나 드세요?
1: 주량.
3: 각 두 병씩.
1: 각 두 병.
0: 잘 드신다.
1: 네. 소주 두 병. 아, 두 병이면은 되게 기분 좋게 이제 맞아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정도.
3: 네, 네.
0: 야.
1: 그러면은 양쪽 부모님들 모시고 자주 모이겠다.
3: 이제는 저희 집이
1: 네.
3: 모임 장소가 돼서
0: 네,
3: 이제 제철 음식이나 이제 맛있는 음식 있으면 네. 다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와 저희 집에서 모여요.
0: 와, 그렇군요.
1: 끝내준다 진짜.
0: 대단하다.
1: 성희 씨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0: 근데 너무 보기 좋네요 성희 씨.
1: 너무 복 받았다 진짜.
3: 네.
1: 자, 우리 성희 씨 방송 연결됐는데 오늘 가족분들에게도 좋고요.
0: 네.
1: 마음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3: 우리 가족이 되어준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소주를 즐기면서 살 수 있게 건강하자.
1: 아니 근데 이게 네. 가족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즐긴다니까 되게 안정감 있지 않아요?
0: 너무 보기 좋네요. 네.
1: 자, 오늘 세상 사는 퀴즈 준비해 주셨죠?
3: 네.
0: 네, 네 퀴즈 주세요.
3: 가족들이 한잔할 때 제가 주로 하는 건배사는 무엇일까요? 1번 위하여, 2번 청바지, 3번 다 죽자.
0: 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성희 씨 저희가 외식 상품권이랑 원두 커피 세트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3: 네, 감사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8: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8: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9: 그러니까
8: TBX 타고 상품권 타고.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1: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15: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5: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7: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8: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7: 아하.
19: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네, 소주 통신원이 가족들이랑 한잔하실 때 주로 하는 건배사는요?
5: 1번 위하여였습니다. 9906님, 8394님, 최홍빈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4: 뒤풀이에 생긴 일 좀 더 볼게요. 8811님, 회식 끝나고 노래방 갔어요. 노래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노래 잘 끝나고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방귀가 뿡.
5: 마이크 켠 채로?
4: 아하.
5: 마이크 켠 채로?
4: 그렇게 방귀 올렸겠죠. 뿡.
5: 백고동 소리. 성대모사 잘하네. 야, 부아, 야, 나도 이거, 이거 오랜만에 해보는데,
4: 저런, 네.
5: 아, 그래요. 근데 괜찮아.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뭔가 하나 이제 인상을 심어놓는다는 건 직장인들에게 경쟁력일 수 있어요.
4: 그렇죠. 네?
5: 희미한 거보단 방구 소리가 나. 인상 희미해서 기억 못하고 긴가민가한 거보다는 네. 거 있잖아. 방구쟁이 뿡뿡뿡. 이게 나. 아, 1804님. 네. 회식 뒤풀이에서 부장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못 불렸어.
4: 그래서요?
5: 너무 네. 진짜 음치 박제. 근데 진짜 못 견딜 정도. 제 실수로 꺼버렸어요.
4: 껐다고요?
5: 실수로. 동료들은 반짝이는 기쁨의 눈을 떴는데 저는 부장님한테 제대로 찍혔어요. 아, 진짜 실수로. 대박.
4: 아, 고생하셨네.
5: 진짜 실수예요?
4: 고이죠.
5: 몸은요, 우리의 모든 세포를 전달받아요. 뇌에서 내리는 그 모든 어떤 사인을 안다고 몸은.
4: 네, 고생하셨습니다.
5: 근데 보통 보면 회의 때, 아니 그러니까 그 회식 때 노래방에서 끄는 사람 꽤 있지 않아요?
4: 있어요, 은근 있어요.
5: 어.
4: 실수라고 하면서.
5: 그죠. 아, 노골적으로 끄는 사람도 있고.
4: 3417님, 제약회사 다니던 시절 월말 회식 날 막내로서 팀장님, 부장님, 과장님 택시 잡아서 다 보내드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택시 타고 분명히 집으로 갔는데 눈 떠보니 회식 장소 옆 화장실 변기칸이더라고요.
5: 화장실 택시 타고 간 거예요?
4: 아하.
5: 아이고 세상에.
4: 변기한테 말한 거예요? 제기동이요.
5: 네. 너무 웃기다. 다 왔습니다. 레버 내리고.
4: 물 내리고.
5: 청화등님. 네. 술꾼 우리 딸.
4: 네네.
5: 결혼식하고 뒤풀이로 우리 집 와가지고 친지분들께 음식 대접하고 그 기분에 몇 년 담근 술도 열었는데 전부 물인 거예요.
4: 왜 물이에요?
5: 우리 딸이 야금야금 먹고 물을 채운 거더라고. 니는 집에 잡히기만 해봐.
4: 대단하다 진짜. 와.
5: 할 말이 없네. 네.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네.
6: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KBC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군 앞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와 충돌한 비행체와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편집인 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정부 중재 절차 결렬과 관련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 새벽 사후조정회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고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의 조정식 의원, 민주당 목 부의장 후보의 4선 남인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목 부의장 후보로 박덕흠 의원을 선출하면서 하반기 국회의장단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초과 이윤을 사회에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자담회를 예고한 뒤 행사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반도체 초과 이윤 공유 좌담회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참여연대 건물에 순찰차가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장비로 촬영한 후 공판이 종료되면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재판장이 국가안전보장,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서울고등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내일 첫 재판에선 특검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입니다. 2028학년도 의대 입시 중 지역의사 전형에서 수시 모집 비율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 전라권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마세회장 우희정입니다. 경주마의 삶을 다한 말들은 어디로 갈까요? 드라마 소품이나 관상용으로 사용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하기도 하죠. 이에 저희는 큰 책임감을 느껴 은퇴마 등록 의무제와 학대마 휴양처도 마련합니다. 앞으로 모든 말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은퇴 후의 삶까지 투명하게 추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은퇴말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책임있는 동행을 당부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고!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이어집니다.
1: 예, 요소를 꼭 들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본인 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아, 저는 탕수 시킬 때도 무조건 대짜 시킵니다. 오. 문제도 대짜요. 뭐 이런 거. 예.
2: 저는 중국어 중국 반다니까 중짜 주세요.
1: 아니면 오늘은 기분이 쏘쏘합니다. 그래서 소소 주세요. 이렇게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2: 조악하다. 야, 조악할수록 좋아요. 네. 저희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을 모집합니다.
1: 네, 그리고 영어 홍보에 이만한 노이즈 마케팅이 없다로 유명해진 코너죠.
2: 유명해요?
1: 예, 그럼요.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어허.
2: 나는 이게 비밀리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줄 알았어요.
1: 아니, 더 많이 알려야 돼요. Coming soon.
2: 일부러 지키고 있는 줄.
1: 영화인들이 저를 요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하려고. 네. 오늘은 얼마나 저렴한 설명이 준비됐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 고소까지 가면 다행이다.
1: 네.
2: 자,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 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톡톡클리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선물한다는 손주보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2: 열혈 강호 온라인.
3: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강호 온라인.
3: 열혈강호 온라인.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5: 저축은행.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시각이 6시 10분 9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퀴즈도 드립니다. 요즘 태화강 대숲에 이 새들이 찾아와서 활기찬 번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길게 뻗은 목과 다리가 우아한 이 새는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낚아채는 명수이기도 한데요. 예부터 희고 깨끗한 자태 덕분에 시와 그림 속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보통 4월부터 대나무 숲에 보금자리를 틀고 새끼를 키우기 시작하고요. 6월 초순이면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올라서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현재 태화동 생태관광 상설 체험장에서는 7월 10일 까지 이 새의 경이로운 번식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관찰장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맘때 태화강 대숲 주변을 하얗게 수놓는 이 새 과연 어떤 새일까요? 1번 백로, 2번 까마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 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 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아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0: 친절한 경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코스피 지수가 이러다가 8,000...
1: 그렇죠.
0: 정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시장의 큰손이라고 하는 국민연금도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나 봤더니 지난 2월 말 기준에서 약 395조 원어치를 들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5,154조 4천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 전체 중에 7.7%를 국민연금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큰손 중에 큰손이라고 볼 수가 있죠.
0: 예.
1: 코스피 지수가 그만큼 크게 올랐으니까 국민연금도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18.8%, 231.6조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뭐 예산과 비교해도 큰 돈이기는 한데요. 1년에 지급되는 연금액이 50조 원이 조금 못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거의 5년치 지급해줄 연금을 1년 만에 수익으로 벌어들인 거죠. 이게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건 역시나 이제 국내 주식 덕분이었는데 82.44%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올해도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0: 네.
1: 넉 달 만에 사실 250조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작년 수익을 이미 훌쩍 넘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 거죠.
0: 그런데요. 저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라가면 제가 받는 국민연금이 많아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요.
1: 네,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이제 연금은 뭐 많이 주지는 않죠. 물론 수익이 거꾸로 떨어진다고 해서 뭐 적게 주지도 않으니까. 다만 그럼 아무 영향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얘기할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고갈 시점이잖아요.
0: 네.
1: 국민연금 예, 쌓아둔 돈이 다 고갈된다. 이게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람이 수령하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계로 치자면은 저축액이 소비액보다는 많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점점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 반면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쌓여있는 기금 적립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또 언젠가는 잔고가 텅텅 비게 되겠죠.
0: 네.
1: 이렇게 고갈되는 시점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해부터 조금씩 인상하기로 했고 또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예전에는 뭐 60세부터 줬던 게 지금 65세로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가장 급격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투자 수익률입니다.
0: 예.
1: 수익률이 올라서 적립액이 늘어나면 고갈 시점도 당연히 늦춰질 텐데
0: 예.
1: 예,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6.5%로 2%포인트 높여 잡으면은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지게 됩니다.
0: 우와.
1: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도 2041년에서 2070년으로 늦춰지게 되니까 수익률이 뭐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0: 진짜 그렇네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는 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는 또 왜요?
1: 네, 국내 주가만 유독 너무 올라서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원래 이 국내 주식 몇 퍼센트, 뭐 해외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자산 비율을 정해두고 운용을 하고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국내 주식 평가액이 너무 빠르게 불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원래 계획보다 훨씬 커져버린 건데, 현재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 14.9%, 그러니까 거의 뭐 15%입니다.
0: 예.
1: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국내 주식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실제 비중은 한 24에서 25%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0: 예.
1: 목표치가 한 15% 채 안 된다고 했는데 10%포인트나 넘겨버린 상황인 거죠.
0: 네.
1: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기관이다 보니까 뭐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시장의 자산이 과도하게 몰리는 걸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국내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뭐 한국 증시가 급락하거나 뭐 이럴 때 충격이 커질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장을 주도하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일부 대형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근데 이건 좀 유동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어려운 거겠죠, 물론.
1: 근데 사실 그게 말씀대로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0: 예?
1: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게 조금 문제인데 국민연금의 목표 비중이 뭐 14.9%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14.9%라는 비중을 맞추려면은 뭐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0: 네.
1: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근데 보유 비중으로 대략 추정을 해보자면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갖고 있는 국내 주식 중에 최소한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팔아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0: 네.
1: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이 400조 원 가까이 되니까 한 100조에서 200조 원 정도 되는 120조 정도 되는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0: 와,
1: 그러면 이제 엄청난 매도 폭탄이니까 주식시장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겠죠.
0: 그렇네요.
1: 네, 원래는 이 비중을 기계적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넘어갔으면 넘어간 대로 팔아버리고 다른 자산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0: 네.
1: 이렇게 충격이 올 것 같으니까 최근에는 그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좀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팔지 않고 들고 있겠다 뭐 이런 결정인데 이 결정을 내린 후에 뭐 주가가 좀 떨어지나 봤더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이라서 이 목표치로 정해둔 14.9%라는 비중을 맞추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0: 그렇겠네요. 저희가 또 일상적으로 8천 지수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이게 네. 왜 또 찬물을 끼웠냐 이런 엄청난 비판도 있을 거잖아요.
1: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0: 그러면은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조금 올려잡는 건 어때요?
1: 그렇게 뭐 주장을 하시는 뭐 분석하시는 전문가들도 지금 계세요. 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구조적으로 지금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뭐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면 우리나라 증시의 체질 자체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금 불안한 시장으로 볼만한 보기만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자체를 좀 높게 잡아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0: 네.
1: 우리나라 증시가 우량해졌으니까 우량해진 자산을 좀 더 많이 들고 있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우량 자산이면 가중치를 좀 더 줘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도 되기는 하죠.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판단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재정수지 적자 전환 때 발생을 하는 건데요.
0: 네.
1: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0: 네.
1: 안 그러면 뭐 국민들한테 무슨 전자 주식 몇 주요, 뭐 주식 몇 주요 이렇게 주식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이때 가서 뭐 국내 주식을 막 팔기 시작하면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 뭐 부동산 같은 이런 대체 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국내 시장이 작년부터 불타오르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크게 생겨버린 겁니다.
0: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든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네,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국민연금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이달 말에 마침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0: 네.
1: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여론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이런 자산 배분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 이맘때도 사실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국내 주식과 채권 비중은 3%포인트 정도 줄이고 대신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0: 네.
1: 결과적으로는 이 목표치는 뭐 크게 벗어나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좀 좋지 않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큰손 중에 큰손이 국내 주식을 이렇게 막 팔아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원망이었는데 지금은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그렇네요. 6월 초에 선거가 있으니까 5월 말에 이거를 잘못 내면
1: 네.
0: 뭐 상당한 그게 있겠네요.
1: 정치적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실 국민연금은 그 어떤 외부 요인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뭐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게 장기적으로 보자면 뭐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아니 국내 증시 어떡하라고 지금 주식을 팔겠다는 거냐 이런 이제 근시안적인 좀 비판이나 간섭이 독이 되지는 않을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0: 지금 어쩌면 증시가 활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국민연금의 어떤 발표에 따라서 증시가 잠시 조정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건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1: 충분히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도 다들 좀 생각은 해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3: 문의 02-204-1812.
4: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5: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6: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7: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행할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9: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0: 97.5.
0: 네, 지금 시각이 6시 25분 22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즘 태화강 대숲에 이 새들이 찾아와서 번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길게 뻗은 목과 다리가 우아한 이 새는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낚아채는 명수이기도 한데요. 예부터 희고 깨끗한 자태 덕분에 시와 그림 속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보통 4월부터 대나무 숲에 보금자리를 틀고 새끼를 키우기 시작하고요. 6월 초순이면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올라서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합니다. 현재 태화동 생태관광 상설 체험장에서는 7월 12일까지 이 새의 경이로운 번식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관찰장도 운영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맘때 태화강 대숲 주변을 하얗게 수놓은 이 새 어떤 새일까요? 1번 백로, 2번 까마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할 수 있는 흔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톡톡클리어 시작하고요. 오늘은 노승만, 박지현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또 가정의 달 이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손주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정 상품 이름은 아닌 거죠?
12: 네.
0: 이게 어떤 걸 두고 손주보험이라고 하는 걸까요?
12: 물론 이제 특정 회사에 비슷한 이름의 상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0: 그래요?
12: 예, 손주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군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어린이 보험, 뭐 자녀 보험을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손주를 위해 가입해 주는 경우를 이제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린이 보험, 뭐 교육 보험, 저축보험, 종신보험의 형태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단순 보장뿐 아니라 교육 자금 마련이나 자산 이전 목적까지 이제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예, 실제로요. 이게 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우리 조부모들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12: 네, 물론 존재합니다. 물론 예. 계시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좁은 옷에 대해 경제력도 이제 많이 커지게 되면서 현금 용돈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남는 선물을 해주자라는 인식이 또 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 특히 손주 출생 직후 이제 가입을 하거나 뭐 어린이날 입학 시점에 보험을 선물하는 사례가 간혹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0: 저도 나중에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얼마나 안정적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부모 세대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또 손자 손녀의 보험을 가입하려는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보장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3: 뭐 아무래도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3대 진단비나 고액의 수술비처럼 좀 굵직한 보장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독감이나 아토피처럼 생활 밀착형 담보형보다는 치아보험이나 나중에 손주와 유학 갈 수 있을 것처럼 그 장기적인 교육자금 마련용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예. 이게 그럼 부모님이 가입하는 기존 어린이 보험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요?
3: 뭐 완전히 새로운 보험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기존의 어린이 보험이나 뭐 교육 보험을 조부모님 기준으로 이제 계약자를 확장한 상품에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가입 주체와 설계 목적 때문에 몇 가지 구조적인 특징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어린이 보험이 질병과 상해 보장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손주 보험은 아무래도 증여나 교육자금 상속 기능까지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자금 지급 설계 강조라든지 증여세를 고려하는 등 조부모 자산에 기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도 보장이지만 자금 이전 기능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부모님은 주로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데
3: 그쵸.
0: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좀 더 이게 증여의 개념으로
3: 그렇죠.
0: 가는 거군요.
3: 살아있을 때 조금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은 조부모께서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도 있고 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 이런 것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0: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입할 때 본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좀 절차가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3: 까다롭지는 않아요. 대신에 계약자가 조부모님 되시고 나면은 이게 어쨌든 자녀의 친권자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네. 친권자들의 동의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어머님, 아버님 동의가 있어야지 조부모님이 계약자로 가입이 가능하시다. 그 부분만 유념하시면 다른 건 크게 어려우신 건 없을 것 같아요.
0: 예. 그러면은 보통은 보험금 수령자, 피보험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12: 이 부분은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장성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계약자는 조부모님들이 되실 거고요.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아야 하니 이제 손주분들이 될 거고 그리고
0: 그렇죠.
12: 이제 예. 보험금 수령자는 손주나 부모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네. 손주가 이제 보장의 대상이 되고 보험금은 부모가 받거나 손주의 명의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보험금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친권자인 부모가 수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교육보험 저축형은 이제 손주를 수익자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2: 네, 교육자금 목적이면 계약자를 조부모 피보험자와 만기 수익자를 손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주가 대학 입학 시점이나 뭐 성인이 되는 시점에 이제 손주 앞으로 돈이 나오게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사실상 이제 증여를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주보험, 이른바 손주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앞서 뭐 교육 보험 같은 경우에는 증여의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질병 보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그 SNS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떠요. 가족에게도 함부로 어떻게 정액을 송금하셨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이런 문구 진짜 많이
3: 맞죠.
0: 알고리즘을 타더라고요. 네. 이것도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뭐 증여세 같은 것들이 나중에 과하게 부과되는 건 아닌지
3: 맞죠.
0: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3: 우선 맞아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선 조부모님이 손주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시는 경우가 일단 원칙은 현금 증여로 간주를 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증여 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비과세 공제 한도는 일단 미성년 손주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인 손주의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라 보시면 되는데
0: 네.
3: 그래서 이 한도는 10년 주기로 갱신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한도로 채워서 보험료 내주시게 되면은 손주가 11살이 되었을 때 다시 2천만 원 한도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2천만 원 한도로는 비과세로 증여가 지금 된다.
0: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10년 주기로 갱신이 되고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한도라고 하셨잖아요.
3: 그렇죠.
0: 12살에 들어줬어요.
3: 네.
0: 10년이 지나면은 바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0: 그러면은 다시 5천만 원 한도가 새로 딱 생기는 거예요?
3: 맞아요.
0: 그럼 총액으로 치면은 정말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 우리 조부모님이시라면 총 7천만 원을 가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20년에 걸쳐서죠. 대신에 10년마다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년에 걸쳐서 7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0: 보험료는 한 번에 일시불로 내는 건 없어요? 진짜 그래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3: 가능한 회사도 있어요. 가능한 예? 회사가 있고 또 안 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내는 경우에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상품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건 회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대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기다렸다가
3: 그렇죠. 한 번에 다 완납을 해주시게 되면은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고
0: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으세요?
3: 간혹 있으세요. 왜냐하면 보험료 할인은 제법 많이 해줘요. 20년 내야 될 보험을 일시납으로 하시게 되면
0: 예.
3: 보험료를 할인해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산가분들. 좋을 것 같네요.
0: 조심스럽게.
3: 부럽네요.
0: 그러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느라.
3: 네네.
0: 그러면은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인이 됐을 이후에는 그 세금 기준이나 유의할 점도 좀 달라질까요?
3: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 일단 비과세 한도 5천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일단은 기납이 보험료 초액이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 2천이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3: 그래서 기납이 보험료가 이 초액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총액은 넘을 것 같다. 그렇다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훨씬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나중에 뭐 정말 그런 세금 부과가 과하게 된다거나.
3: 네, 그래서 만약에 미리 증여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0: 이것도 진짜 조심하셔야겠네요.
3: 네, 맞아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0: 예. 그러면은 보장이 길고 보험료가 비싼 상품이 이런 측면에서는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주 보험을 고를 때 조부모 세대가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 기준을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고 싶다. 정말 뭐 건강이나 질병 보장에 해주고 싶다 하는 경우랑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세금 문제를 좀 잘 해서 조금 재산 증여나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그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12: 네.
0: 어떻습니까?
12: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박지원 전문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증여라든지 이제 자산 이전 목적에서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설명해주셨던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성인일 때는 5천만 원,
12: 네.
0: 미성년일 때는 2천만 원
12: 그렇죠.
0: 비과세다.
12: 네, 그쪽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0: 예.
12: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장을 목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0: 네.
12: 이 부분과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뭐 순수 보장의 목적이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는 보험이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이제 길기 때문에
0: 네.
12: 선물의 목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면 사실 납입이 끝난 걸 선물해 주시는 게 좋잖아요.
0: 네. 그렇죠.
12: 그러다 보니까 예,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을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0: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세월이 좀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조부모께서 가입을 해서 두셨다가 10년쯤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의치가 않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부모님도 이거를 그냥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실 때는 좀 방법은 없습니까?
3: 만약에 친권자인 부모님이
0: 네.
3: 여유가 되셔서 가져오시겠다 하시면은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도
0: 계약자
3: 있습니다.
0: 변경이라는 거는 있어요?
3: 네. 계약자를 변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저 부모님 10년 내주시고 남은 10년은 엄마 아빠가 내 하시면 그거를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돼요.
0: 계약자 변경은 절차가 쉬운가요?
3: 까다롭진 않으세요. 만약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같이 고객센터 해당 보험회사 프라자를 방문을 하시면
0: 직접 방문해야 돼요?
3: 그게 가장 간단해요.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을 해주시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간편한 방법이실 것 같아요.

0: 거기 한마디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다만 이제 계약자를 변경하는 과정 자체가 증여로 해석이 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급금 규모가 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금 이슈를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증여세는 그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냥 여의치 않아서 해지하는 거인데도 실제로 환급금이 만약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러면 이것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2: 증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깐깐하네요.
2: 어렵습니다. 금융상품.
1: 이거를 어디서 그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개인이 따로 챙겨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 기왕이면 개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나중에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하세요. 나중에 소명하라고 하려면 막 찾고 힘드실 거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소명하시는 게 훨씬 절차가 간편하실 거다.
0: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증여를 목적으로 처음에 상품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로 이제 상의하에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톡톡클리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특히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어른이 되기를 저도 꿈꿔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혀 다른 주제라도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노승만, 박지현 전문가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손자가 한 명인 경우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 명인 경우도 있잖아요.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서운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보다 좀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장 기본적인 현명함이라 그러면 이제 손자들 간의 형평성이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 다자녀 할인이라고 해서 월납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1: 네.
0: 이 경우는 이제 자녀가 한 명이었었을 때 그리고 두 명이었었을 때 그리고 세 명이 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할인을 계속해서 신청해서 할인율을 더 낮게 가져가실 수 더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해당 보험사마다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는 두 명까지만 또 어떤 회사는 세 명까지도 이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자녀 할인이 가능한 회사를 선택을 하셔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뭐 할머니께서 첫째 손자를 들어주셨으면 둘째도 할머니께서 들어주시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0: 사실 이 할인 같은 경우에.
1: 네.
0: 예. 할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와는 크게 관계는 없다.
1: 진짜요?
0: 네, 왜냐하면 이 다자녀 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우리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걸 또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제출해서 소명을 해야 해요.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소명이 가능하다면 계약자는 크게 관계는 없지 않을까.
1: 가족관계증명서 안에 한 장에 그 모든 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면 네. 할머니께서 계약을 하시든 할아버지께서 하시든 상관이 전혀 없는 거네요. 또 그런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조부모가 가입해서 유지하다가 나중에 부모나 또 손자에게 성인이 됐으니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하거라 라고 했을 때 관리 주체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하셨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전화만 하면 되는 걸까요?
0: 일단은 아까 이제 박지현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계약자 그러니까 관리 주체를 변경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제 변경을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계약자 즉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를 변경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계약자 변경도 역시 이제 직접 내방을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1: 가장 편리하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2: 우선은 전화상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보험사 프라자 내방하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요.
1: 요즘에 그런 사무실도 잘 없지 않아요?
2: 그렇죠. 많이 없긴 하죠.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담당 설계사님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좀 번거로운 게 인감증명서도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인감도장도 다 찍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굉장히 더 번거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객센터 한번 방문하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좀 행복한 상상을 해보게 된다, 부럽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신가 봐요, 저희 청취자가. 그래서 손자, 손녀 보험이 그러면은 얼마나 들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정도입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궁금해하시네요, 저희 청취자들께서.
2: 금액은 사실은 주관적인 거라서 조부모님이 납입해줄 수 있는 여력에 한해서 뭐 건강보험인데 5만 원이면 적당한지 10만 원이 적당한지는 그거는 내주실 수 있는 형편에 맞게끔 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자산이 많아서 나중에 우리 손주 유학장을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저축보험료를 한 달에 뭐 100만 원씩이라든지 50만 원씩 해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목적에 맞게 그리고 형편에 맞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얼마가 맞아요? 그거는 좀 너무 주관적인 답변일 것 같아요.
1: 조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보험 납입을 낼 형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4521번님께서.
2: 와, 이건 너무 슬픈 얘기네요. 예를 들면은 보험이 너무 아깝다. 10년 정도 납입을 했는데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 전부 다 해지를 하시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담보를 좀 줄여서 감액을 해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만약에 담당해 주신 전문가님이나 설계사님이 계시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2: 그렇죠.
1: 가능하다.
2: 그리고 보장을 조금은 낮춰서 그래도 조금 무조건 필요한 보장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끔 감액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줄여서라도 좋은 보험이라면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요즘에는 왜 보험 선물하기 SNS로 이런 것들도 디지털 서비스로 등장하잖아요.
2: 네,
1: 제가 실질적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2: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저축보험이나 건강보험 모든 보험 상품이 다 선물하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일회성 같은 단기형 보험이 미니 보험이 대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등산 보험, 골프 보험, 해외 여행자 보험, 뭐 원데이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저희가 이제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는 것처럼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산출이 될 거예요.
1: 네.
2: 그러면은 선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보험료를 결제를 하시고 선물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선물을 받으시는 분한테 링크가 전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링크를 접속하시고 난 이후에 선물 받으시는 분 피보험자가 되겠죠. 이분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연락처 넣으시게 되면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직접 입력하시고 나면은 청약이 완료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보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은 뭐 물론 일회성 단기 보험이 대상이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 비교할 때 좀 일반 소비자가 살펴보면 좋을 거,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2: 우선 단기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저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험 특약에 대한 설명이 사실 조금 부족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장의 기간이나 보장 내용 등이 온라인을 판매하는 상품과 대면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조금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기간 등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신 이후에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고지의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병력 같은 경우에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병력이 고지가 돼야 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조금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뭔가 링크를 주시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집중력이 흐려지게 되더라고요. 맞는지도 모르겠고 읽어는 아까 그 질문 같기도 하고 해서 되게 대충하게 되는데
2: 맞아요.
1: 여기서 또 소홀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2: 안 되는
1: 거죠?
2: 있어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담당해 주시는 설계사님 계시면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선물도 하고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뭐 끝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노승만 전문가 있으실까요?
0: 이제 온라인이나 플랫폼 통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제 미니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보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보상 문제예요.
1: 네. 돈은 다 냈었는데
0: 네. 결국에는
1: 보상 가입 절차가 잘못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0: 많습니다.
1: 많아요?
0: 네, 많습니다. 심지어 이 고지사항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별거 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셨던 것들이 나중에
1: 예,
0: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보험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고지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주변에 설계사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한 번쯤은 이제 좀 검토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1: 근데 사실은 온라인이랑 이거를 휴대전화에서 보고 있다가 설계사분께 여쭤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온라인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죄송스럽긴 하거든요. 괜찮으세요?
2: 근데 그거 사실 그것도 가입하신 분들의 이제 권리인 거잖아요. 네. 나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좀 오랫동안 관리를 해주시는 설계사님이나 아니 가까우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서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정말 보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지 의무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말을 꼬아서 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서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본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히 조부모께서 손자 손녀에게 준비해 주면 좋을 보험들 그리고 주의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승만 박지현 전문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8: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9: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9: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9: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10: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백로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0890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5802번님께 경복궁에서 드리는 식사권, 8533번님께 SOIL에서 드리는 주유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공지를 좀 드립니다. 다음 달 14일, 15일 이틀 동안 울산 서머 페스티벌이 좋은 계절로 옮겨서 울산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공연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정말 하루 종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라인업으로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식 SNS에 라인업을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15일 월요일에는 음악중심이 울산을 찾습니다. 오늘 라인업이 1차로 공개가 됐어요. 정말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잠시 안내를 해드리면 보이 넥스트 도어, 키키, 프로미스 나인, 스테이시, 박지현, 트로트 가수, 킥플립, 엔더블, 아이딧, 미아오, 루시, 빌리, 엠플라잉, 도드리, 마이티 마우스, 베이비 돈 크라이, 트리플 S. 오늘 공개된 라인업이 이러합니다. 2차 라인업은 5월 20일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이 가운데 특별히 더 많이 좋아하시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끝곡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킥플립의 곡으로 오늘 골라봤고요. 눈에 거슬리고 싶어라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봐 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이상교 선생님의 시 어제 저녁부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노란 단무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실로폰 소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나무 밑으로 걸어다니길 좋아하게 되었다.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애가 좋아한다고 말한 것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새롭게 좋아지는 것이 부록처럼 따라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득이겠네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

0: to you.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재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건 성과급 기준. 노조는 이번 조정에서 기존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협상 기간 연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파업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번 재협상은 지난 3월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후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면서 조정안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중재 역할은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고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는 상황.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1: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도착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 베이징 이필이 특파원이 정리해봤습니다.
3: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초강대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핵심 의제는 역시 반도체와 희토류. 2022년 이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반복해온 미국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온 중국이 얼마씩 양보하고 받아가느냐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이란에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정권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게 중국 정부엔 유리한 만큼 중국의 개입은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이란의 위성사진부터 대공 미사일 체계까지 이란을 군사적으로 꾸준히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0: 합니다. 그제도 미 재무부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대중국 원유 판매 네트워크를 제재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두 정상의 만남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1: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와 충돌한 비행체와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하여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편집인 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내란 청산, 야당은 공소 취소 저지를 내세우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방선거를 21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내란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놓고 윤어게인 공천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막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을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 중 권리당원과 의원들의 투표를 합산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조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목 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남인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며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까지 근무했고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값에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발언 장소가 미국이어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범죄지는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인천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목 부위를 자해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응급처치를 한 뒤 의식 있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형 접이식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 4천 명 증가에 그치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3%로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11만 5천 명 줄어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초과 이윤을 사회에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좌담회를 예고한 뒤 행사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반도체 초과 이윤 공유 좌담회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참여연대 건물에 순찰차가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돈을 빼앗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지만 피해자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살해하고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028학년도 의대 입시 중 지역의사 전형에서 수시 모집 비율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2028년도

지역의사제 운영대학 31개 교를 분석한 결과 선발 인원 610명 중 93.6%가 수시 모집에 배정됐습니다. 지역의사제를 제외한 지역인재 전형의 수시비 중 82.1%보다 10%포인트가 넘게 높은 수치인데요.

0: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1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4: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3분기 연속 청취율 1위 달성을 기념해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께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딱 한 분을 선정해 13만원 상당의 크림 에센스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구갑,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가 관건인데요. 3부에 친한계이자 인접지역구 현역의원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쏟아지며 장 초반 하락하던 코스피 지수, 초반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부의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2: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4: 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예,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4: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13: 예, 일단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4: 예, 말씀하십시오.
13: 그 제가 한동안 못 나왔는데 예. 또 청취율 1등 하셨다고.
4: 예, 예.
13: 좀 축하드립니다.
4: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13: 그 예. 비결을 좀 알고 싶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좀 질문도 날카롭게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축하드립니다.
4: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부산.
13: 예.
4: 부산 많이 가시죠, 요새?
13: 예, 자주 좀 예전보다는 더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예, 부산 민심을 파악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13: 우리는 자꾸 이제 여론조사로 자꾸 판단을 예, 하는데
4: 예.
13: 여론조사 물론 뭐 무시할 수는 없죠.

0: 있죠. 예. 그렇지만 여론조사도 분명히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 좀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었는데 예. 지금은 호전된 것은 맞다.
1: 아, 그래요.
0: 그렇지만 예. 아직까지 극복하지는 못했다.
1: 예. 근데 지금 그 대상이 누굽니까?
0: 지금 그 말씀은 부산시장 선거를 봐야 되는데.
1: 아, 부산시장 선거 말씀하시는
0: 예,
1: 거죠?
0: 예. 예. 지금 북구가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 지난계라고 그죠?
1: 아니,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0: 예. 일단 시장, 부산시장. 예, 부산시장. 왜냐하면 박형민 시장님께서 예. 이게 뭐 북값 선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가 묻혔다고 또 서운한 예. 마음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예. 부산시장을 먼저 언급을 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 절망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0: 절망에서 이제는 예. 그래도 그 패배식이나 예. 절망에서 벗어나서 예. 정말 우리가 한번 그래도 해보자 예. 뭐 이런 정도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1: 시장 선거요. 예. 지금 어떤 보수의 결집 이런 걸 좀 느끼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0: 그게 뭐 앵커님도 좀 예. 그런 부분은 많이 보셨겠지만 예. 이번에 사실 그 공소시도 특검이 예. 좀 영향을 미쳤잖아요. 민주당도 그 부분은 좀 실착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좀 속도 조절하려고 한 거고 예. 사실 그건 좀 실착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잘한 건 없어요.
1: 예.
0: 국민의힘이 뭐 스스로 예, 국민들께서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금 이렇게 결집되는 예. 게 보다는 민주당의 저런 폭주나 예. 무리수가 예. 좀 감정을 건드렸다 생각은 들고
1: 그래요.
0: 그런데 네. 우리가 또 그것만으로 이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런 좀 반전의 계기가 생겼다면은 네. 우리 당이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1: 예. 자, 그러면 보궐선거 예. 어떻게 되죠?
0: 북값으로 갑니까? 예. 예.
1: 그 말씀 별로 하고 싶.
0: 그 예. 지금 뭐 너무 또 단일화 쪽으로 예. 이야기가 많이 집중되는 예. 건데요. 오늘은 또 뭐 기자님들은 찬성 반대를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
1: 그게 무슨 말입니까?
0: 그러니까 표현을 해달라.
1: 네.
0: 좀 보도하고 싶은데 네. 부산 의원들 17명의 네. 단일화 뭐 찬성 네. 반대 네. 뭐 유보 이런 네. 거를 좀 집요하게 물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네. 지금도 뭐 단일화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1: 네.
0: 그 뭐 절대적인 건 없다고 했지만 네. 한 대표의 의중은 단일화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네.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네. 또 이겨야 한다는 예. 명분도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하종우 후보가 일단 한 30대 후반에서 40 정도의 그런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를 가지고 싸우기에는 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서 자꾸 하니까
1: 예.
0: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1: 예.
0: 특히 부산 의원들도 그런 데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1: 예.
0: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1: 친한 계시죠?
0: 확인을 하시는 이유는
1: 질문 좀 드려.
0: 뭐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예.
1: 자, 그러면 지금 객관적 지표로는요. 제가
0: 예.
1: 말씀하셨죠.
0: 예.
1: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보다는 더 객관적 지표로는 지금 여당이 유리합니다.
0: 뭐 예. 예. 현재 나오는 예. 수치는 예. 인정합니다.
1: 그 단일화 안 하면 사실상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지표로서 지금으로서는
0: 현재 시점으로
1: 예. 현재 시점으론 맞습니다.
0: 쉽지 않다는 거는 예. 예.
1: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어떤 표현도 약간 바뀌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0: 그게 아까 말씀드린
1: 예.
0: 그겁니까?
1: 예.
0: 그 세상의 절대적인 것이
1: 그렇습니다.
0: 없다. 예.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1: 한동훈 후보랑은 대화를 좀 해보셨습니까 혹시?
0: 요즘은 전화를 자주 드리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절박한 예. 상황이 예. 계시고 한데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드리지만 예. 가급적이면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예. 요즘 많고요.
1: 메시지라든 뭐든
0: 예.
1: 한동훈 후보의 생각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0: 그 저는 변화라 말씀드리는 예. 것보다는 예. 단일화를 우리가 먼저 거론하거나
1: 예.
0: 우리가 거기에 좀 뭔가 매여 있는 느낌은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1: 예.
0: 우리가 이제 정치인은 예. 또 사실 또 대선 후보급 되는 예. 정치인의 한 말디는 참 중요합니다.
1: 예.
0: 근데 이거를 절대라는 표현 정도의 예. 말로 단일화를 닫아놓나 예. 버리면 그건 어찌 보면 못 지킬 약속을 하게 된다는 예. 것도 정치인의 도리는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이 단일화를 열어뒀다는 표현이라 예. 보기보다는 예. 만에 하나의 사태조차도 정치인은 신뢰할 수 있는 예.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받아들여주시면 어떨까요?
1: 그래요. 예. 그렇다면 어떤 분석가들은요.
0: 예.
1: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러면 뒤로 갈수록
0: 예.
1: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가 쏠릴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많은데요.
0: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1: 예.
0: 있겠죠.
1: 예.
0: 그 부분, 그 말씀이 뭐 일반적인 선거에서는
1: 예.
0: 당을 공천을 받는 부분이 그런 효과를 보는 건
1: 예.
0: 맞습니다.
1: 예.
0: 한동훈이라는 분은
1: 예.
0: 누가 말다시피 지금 대선 후보급이잖아요.
1: 예.
0: 국민의힘의 대표를 역임했고
1: 예.
0: 또 계엄을 막아낸
1: 예.
0: 우리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앞으로 미래를 펼칠 수 있는
1: 예.
0: 소중한 자산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분이 무소속이냐 국민의힘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1: 그렇게 보십니까?
0: 예. 그리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내려간 지 좀 제법 시간이 됐습니다.
1: 예.
0: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1: 예.

0: 선거 운동원들 예. 그리고 또 벽보 예. 또 차량 예. 열기가 확 올라올 때 예. 그때 훨씬 더 한 대표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좀 기운이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요. 예. 반대 해석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0: 예.
1: 뭐냐면 그 말씀드린 시간이 지날수록 무소속에 대한 지지는 빠질 수밖에 없다. 뭐 근데 그 전제는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요.
0: 예.
1: 한동훈 후보가 대선 주자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무슨 대선 주자급이냐. 예. 그러기 때문에
0: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1: 지도부에서
0: 예, 예, 예.
1: 지도부의 어떤 정서를 잘 아는 분들 뭐
0: 예. 예, 예.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은 결국은 당의 공식 후보한테 표가 쏠릴 것이다. 그렇다면 표가 쏠리지 않고요. 지금처럼 어떤 약간 둘이 나눠 갖는 구조가 계속 된다면
0: 예.
1: 그래도 지금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까?
0: 그 당 지도부는 장동익 대표나 예. 당 지도부는 단일화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1: 예.
0: 그렇게 보이고요.
1: 예.
0: 단지 이제 박형준 시장이 예. 최근에 그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1: 예.
0: 부산 선대위 그러니까 지역 선대위 예. 중심으로 움직이라 했거든요.
1: 예.
0: 뭐 오늘 중앙 선대위가 갖춰졌다 하지만 예. 사실상 총선 때 중앙 선대위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1: 예.
0: 지역 선대위의 그런 역할이 훨씬 큽니다.
1: 예.
0: 그럼 부산 시장 후보가 예. 지금 벌써 단일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
1: 예.
0: 17명이 있습니다.
1: 예.
0: 제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 다수가 단일화를 찬성하는 쪽으로
1: 예.
0: 다수가.
1: 예.
0: 그렇다면 부산 선대위 전체가
1: 예.
0: 만약에 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 부산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16명의 구청장 후보 그리고 많은 시구원들의 당락을 결정할
1: 예.
0: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선거에서 이 단일화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1: 예.
0: 있다면
1: 예.
0: 당 지도부나 장동익 대표께서 한동훈이 싫다는 마음만으로 예. 무소속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막아서기에는
1: 예.
0: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0: 예, 그래서 우리 정신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1: 예.
0: 막고 싶겠죠. 그런데
1: 예.
0: 막을 수 없는 예.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 하정우 후보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 형태입니다.
1: 예.
0: 그리고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환을 하는 것은
1: 예.
0: 부산 전역을 국민의힘이 가지는 보수 재건의 상징입니다.
1: 예.
0: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이 밉다는 이유보다는
1: 예.
0: 민주당에 하정우에게 줄 수 없다는 여론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1: 당 지도부의 반대 속에서도 단일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0: 지금
1: 보십니까?
0: 그러면 반대를 알면서도 예. 박진영 시장도 그런 말을 하고
1: 예.
0: 부산 의원들도 단일화는 안 돼 하는 공개적인 말을 표현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1: 예.
0: 왜? 선거는 현실이니까.
1: 예.
0: 또 이게 다 결국은 당이 잘 되자는 거거든요.
1: 예.
0: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한 말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간절함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1: 만약에
0: 예.
1: 문민식 후보 쪽으로 그 당 지도부가 예상하듯이
0: 예.
1: 여론이 몰리면은
0: 예.
1: 그래도 단일화 가능합니까? 양보하는 단일화.
0: 그 부분은 상상 현재 이 상황에서는
1: 예.
0: 좀 가능성이 낮은 쪽으로 지금 이제 보인다고 생각을
1: 예.
0: 하는데
1: 예.
0: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쪽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1: 예. 예.
0: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1: 예.
0: 한동훈 전 대표는 단일화에 대해서 일단은 마음이 없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1: 예.
0: 그 상황까지는 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1: 아 예. 그래요?
0: 예.
1: 그 저쪽
0: 또 좀
1: 아니 저쪽 분들하고
0: 예.
1: 예.
0: 저는 오늘 또 그래도 한동훈 대표 친한 게라고 하시니까
1: 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1: 자 한동훈 박민식 후보 지금 그 부산 여론은 이 뭐 하정 후보는 여당 후보는 빼고요 지금 앞질러 나가고 있으니까
0: 예, 예.
1: 두 분에 대한 어떤 부산 지역의 여론
0: 예.
1: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 그 저 수치를 언급하면 안 되니까
1: 예, 예, 예.
0: 그냥
1: 예.
0: 경향은
1: 예.
0: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1: 예.
0: 또 개소식 이후에는
1: 예.
0: 일관된 흐름을 보이기
1: 예.
0: 시작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개소식이 좀 컸죠.
1: 예.
0: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1: 예.
0: 언론이든.
1: 예.
0: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 쪽에는 현역 의원 저부터 제가 아무도 안 갔고
1: 예.
0: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 쪽으로는 당 지도부와 중진들까지 다 갔습니다.
1: 예.
0: 그게 대비가 되었는데
1: 예.
0: 그럼 그 과연 대비가 된 것이 누구에게 좀 유리했을까?
1: 예.
0: 지금 여러 뭐 평론가나 언론에서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1: 예.
0: 판정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1: 예.
0: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의 기세 싸움에서는 조금 정리가 됐다면
1: 예.
0: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이제 수치가 나오느냐는
1: 예.
0: 주목이 될 것이고
1: 그렇겠죠. 예.
0: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는 이제 성관위의 공식 후보 등록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공식 선거도 시작되잖아요.
1: 예.
0: 이때 좀 확 이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1: 예.
0: 왜? 후보가 확정된 후보들이
1: 예.
0: 뭐 기초단체장이라든지 많은 후보들이 또 목소리를 내기 박정주 시장뿐만 아니라
1: 예.
0: 목소리를
1: 예.
0: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형성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1: 예. 근데 이게 뭐 지금 단일화 말씀을 하나만 더 여쭤보면
0: 예. 예.
1: 단일화 만약에 되더라도 이 두 후보에 대한 지지층의 결이 너무 달라가지고.

0: 있고요. 예. 뭐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1 플러스 1 해봐야 뭐 한 뭐 1점만 몇 대일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그런 말 할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저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좋지만 예. 지금 1 플러스 1이 뭐 한 1점 한 6, 7 이렇게 예. 우리가 볼 때 그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다만 이 잠시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1점 한 6, 7밖에 네. 안 되는 잠시 그 순간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네. 결국 마지막에 네. 투표 직전까지 갔을 때는 네.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예.
0: 그 정현님 네. 말씀하신
1: 저는 이해 가까이 갈 것이다 예. 봅니다.
0: 정현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예. 이 단일화라는 게 항상 나로 단일화만 돼야 돼. 다른 가능성은 생각 안 해. 이러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보면. 네. 근데 양진영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고요. 네. 그게 결국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좀 들고요.
1: 지금 뭐 네. 단일화 가능성이 네. 높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네. 주변에서도. 네. 근데 또 그런 열려는 네. 있는 거니까 네. 뭐 두 개의 경우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0: 근데 그 당 지도부에서는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래서 그 네. 무소속 후보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 뭐 네. 해당 얘기가 아니냐 이런 표현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그 이 자꾸 이제 분열의 책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예.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사실 탄 대표께서도 저희를 오지 말라고 한 아주 적극 만류한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보다는 예. 이 지역에 친한계 의원이 뭐 10명, 15명 예. 오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세과시해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형태로 예. 그런 모습은 볼 수 있겠지만 예. 대표께서 그렇게 북구 구민들을 주인이신 북구 구민들을 모시고 각 영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직접 소개하고 예. 하는 이런 부분들로서 바꿨단 말이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은 잘했다 보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보거나 예. 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냥 무시하기에는 예. 우리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또 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예. 해야 되는 예.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작용하면서 예.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다, 한 대표께서. 예. 그래서 그 판단은 전적으로 한 대표가 한 것입니다.
0: 선거운동은 안 하십니까, 정 의원님은?
1: 선거운동이라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0: 거예요? 예를 들어 지원 유세랄까요?
1: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할 수가 예. 없잖아요. 예. 지금 그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0: 결국에도 못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식 후보 등록하고 나서
1: 만약에요. 네.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가정입니다. 단일화가 되는 경우라면 네. 달라지는 거죠.
0: 예. 네. 그런데요. 단일화 안 됐을 안 경우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1: 끝까지 간다면 네. 저희들의 어떤 분명한 한계는 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0: 예.
1: 그것을
0: 한계가 있다는 건 전혀 안 하신다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1: 좀 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너무
1: 오늘 그 제가 처음에 청취를 축하드렸는데 예.
0: 아니, 너무 애처로운 빛을 예. 하셔가지고 제가 더 안
1: 너무 지금 사실은 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특히 부산은요 예. 지금 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특히 또 북가까지 그렇게 선거 열리고 하니까 예. 참 우리가 부산 의원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0: 그렇죠.
1: 예.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또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또 많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예.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0: 그럼 다른 말씀 좀 드릴게요.
1: 예.
0: 장동혁 지도부 말입니다.
1: 예. 지도부. 예.
0: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 뭐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1: 예.
0: 어떤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뭘 여쭤보면 있는 예. 거냐 하면요. 예. 선거 결과가 대단히 안 좋아도 어느 한 지역을 딱 예를 들면 봐 이거 우리 전망 그러니까 이 자의적 결과를 해석해가지고 계속 버틸 것이다 이런 예. 전망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근데 이거는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선대위에 장 대표께서 들어가셨죠.
0: 예.
1: 그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성을 노트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예. 여러 요구가 있었는데 예. 이 선거를 내가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예. 그 말이 굉장히 무게가 크다고 생각해요.
0: 예.
1: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나 예. 우리 의원들이 또는 우리 당원들이 평가를 내리겠죠. 예. 이 지선은 어찌 보면 패배다.
0: 예.
1: 또는 어떤 평가를 내릴 때 예. 장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0: 예.
1: 어떻게 본인의 뜻을 밝히는 부분보다는 예.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0: 그 평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빌미로 버틴다. 뭐
1: 그렇죠.
0: 이런,
1: 예. 뭐 어떻게 좀 쉽게 예를 들면 예. 뭐 12개 예. 갖고 있는 부분에서 예. 한 6개로 줄었는데 예. 그 6개가 뭐 서울은 들어있지 않느냐.
0: 예.
1: 뭐 이런다든지.
0: 예. 주관적으로.
1: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때 이제 그럼 과연 그걸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 예.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예. 그때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평가들이 좀 냉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는

0: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는 예. 그 선거를 결과를 받아들인 분들이 예. 목소리를 안 낼 수는 없거든요.
1: 예.
0: 나의 선거가 다 패배한 데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는 예. 것을 요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1: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다.
0: 분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당락이 결정받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인내린다에 뛰었는데 이 결과가 내가 열심히 안 뛴 것도 내가 예. 뭐 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도부가 잘못한 것이다. 예. 대표가 잘못하신 것이다. 이런 목소리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거거든요.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뭐 패배할 수는 없어 이런 예. 평가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면 예. 그건 또 판단을 그때가 예. 사시는 거겠죠.
1: 지금 선대위 오늘 출범했는데요.
0: 예.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중진들 참여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0: 예. 그래서 좀 그런 말도 있었는데 예. 제가 그냥 볼 때는 뭐 최고위원회가 연장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물론 뭐 최고위원들이 예.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있는데
1: 예.
0: 그렇다면은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 또는 좀 정치인들 중에서 좀 신선한 이미지를 주는 예.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변화와 쇄신을 좀 보여주는 예. 느낌 드는 분들이 좀 합류해 주면
1: 예.
0: 의지가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뭐 최고위원에 있는 분들이 다 당연히 들어오면서 예. 그 외에는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나
1: 예.
0: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이 좀 보이지 않으니까
1: 예.
0: 아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어떤 의미로 뒀는지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까?
1: 예.
0: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난파선은 내가 왜 타냐? 뭐 이런 심정으로 해석하면 그 맞습니까? 틀립니까?
0: 어느 정도까지 섭외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예.
0: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부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중앙선대위 자체가
1: 예.
0: 지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1: 예.
0: 지역에서 알아서 꾸며라, 꾸려라
1: 예.
0: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모인 선대위로 인해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한다.
1: 예.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제 질문은 원래 약간 다른 거였는데.
0: 예, 하시죠 지금.
1: 아까 그
0: 예.
1: 그러니까 이 참여들 안 하시는 게 난파선에 내가 왜 올라타냐 지금 뭐 이런 심정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0: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어차피 선거가 좀 쉽지 않은 것이고
1: 예.
0: 사실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뛰어든다는 예. 게 쉽지만은 않죠.
1: 네.
0: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을 수 있겠다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1: 대구 민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대구. 예. 아, 대구는요. 좀 예. 정말 그건 궁금한 게
1: 예.
0: 설마 대구까지 넘어가나?
1: 예.
0: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마지막 붙들어줄 것 같은 느낌.
1: 네. 예.
0: 근데 저쪽도 만약 이기더라도 신승을 해버리면
1: 예.
0: 뭐 몇 프로 차이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이런 정도까지 나오면
1: 지금 객관적 지표는 예. 예. 예.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는데요.
0: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1: 예.
0: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 민주당이 정말 수도권을 이제 점령하면서 전국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1: 예.
0: 영남 지역까지
1: 예.
0: 이렇게 정도 된다면은 이 대위기를 느껴야 돼요.
1: 그러면 정 의원님이 친한 계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0: 예, 예.
1: 국민들 중에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 얘기.
0: 예, 예.
1: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 이번에 어떤 그 야당의 쇄신을 위해서는요.
0: 예.
1: 철저하게 부서져야 된다. 이 말씀을 예. 하시는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겠어요?
0: 있습니다.
1: 예.
0: 공감합니다.
1: 예.
0: 공감하면서.
1: 예. 근데 공감한
0: 철저하게 부서져 가지고
1: 예. 공감한 어떻게 표를 달라 그러십니까? 예.
0: 지금 그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1: 예.
0: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다지는
1: 예.
0: 견제 기능이 사라지는 야당보다는
1: 예.
0: 저희들 살려는 주십시오.
1: 예.
0: 살려 주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도리 아닌가요? 그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저희
1: 예.
0: 뼈저리게 지적하는 거 저 받아들인
1: 예.
0: 부분이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권력의 집중 현상,
1: 예.
0: 견제 기능 상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1: 예.
0: 이게 국민의 모임으로 살 수 있는 이야기다.
1: 예.
0: 이런 말씀드립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6: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7: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6: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9: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더위 각오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6도로 출발을 해서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오후 한때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도로 상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중랑교 직전 2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을 해서 지금 군자교에서부터 어렵습니다. 신채입니다.
10: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1: 요즘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는데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때가 한국 역사에서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11: 예. 제 평생에 제일 유명해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11: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CPI라고 하는 물가지수 예.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숨고르게 할 때도 됐고 예. 그래서 조정을 받았는데 아침철에 그 흐름들이 한국에 전이가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우 많이 팔았습니다. 예. 이번 달 들어서도 뭐 한 15조 가까이 팔고 예. 있으니까 예.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개인의 힘이
1: 예. 그걸 다 받아내고 있는 거죠. 예.
11: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예. 예. 이제 확실하게 부동산에서부터의 머니무브는 안 됐지만 예. 다른 분야에서부터의 머니무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11: 예,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 해지가 예. 30조 원에 이른다라고 예. 했는데요. 예. 생각을 해보면 생명보험 가입했던 거를 30조 해지한다 그러면 예금은 얼마를 이동했을까요? 예.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고객 예탁금 100조를 훌쩍 넘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는 고객 예탁금이 정말로 주식시장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사실은 그걸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 고객 예탁금이 정말 버티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많이 가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신감도 얻었고 떨어지면 기회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아침에 떨어지자 바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잠깐 밀렸던 거는 외국인들이 1시간 동안에 한 1조 2천억, 10분 만에 예. 장 시작하고 10분 만에 1조 2천억 원의 물량을 던집니다. 예. 그냥 좀 밀렸다가 예. 그다음부터는 뭐 1시간에 1조씩 팔아도 예. 다 들어올리더라고요.
1: 아,
11: 네, 그만큼 매수 세력이 용기를 갖고 자신감이 넘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예. 외국인은 왜 이렇게 나갑니까?
11: 자, 외국인들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자산 배분을 한다고 예. 하면 미국만 뭐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미국 얼마, 한국 얼마, 예. 뭐 예를 들어 대체 자산 얼마, 예. 뭐 부동산, 예. 금 뭐 이런 것들을 좀 채권 나눠서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채권에 투자했던 게 예상치도 않았는데 채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 5% 투자했던 게 10% 늘어났다고 하면 예. 아무래도
12: 팔아야 되니까
11: 예, 좀 줄이겠죠. 다시
12: 비율을 맞추겠죠.
11: 예, 비율을 맞추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 물을 이렇게 파는 이유는 예.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흐름들이 예. 상당히

0: 한국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반도체 어떤 네. 상황입니까?
0: 반도체는 일단 더할 나위 없이 좋죠.
1: 예.
0: 이 상태가 좀 오래도록 갔으면 좋겠죠.
1: 예.
0: 그리고 오래도록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1: 예.
0: 예. 근데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반도체가 좋은 것은 결국 AI 혁명 때문이고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AI 혁명을 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예.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 GDP 성장률의 6할이
1: 예.
0: AI에서 비롯됐습니다.
1: 예.
0: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려면 AI를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럼 AI가 유지가 되려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는
1: 네.
0: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제
1: 네.
0: 이번 주에 들어와서 국제 금융상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1: 네.
0: 영국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아주 정말 괴멸적 참패를 했습니다.
1: 예, 예.
0: 천석을 넘게 잃었다는 예.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 국회의원 선거 아니고 지방선거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동당 내에서 스타머 총리에 대한 그 퇴진
1: 예.
0: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고 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타머 총리하고 레이첼 재무장관이
1: 예.
0: 영국의 어떤 부채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부채를 너무 늘리면 안 되고 부채는 잘 갚아야 된다
1: 예.
0: 이 생각이 있는데 다른 후보들이나 그 노동당의 다른 그 유력 후보들은 지금 너무 긴축이 오래됐다.
1: 예.
0: 왜냐하면 지금 영국의 금리가 얼마냐면요.
1: 예.
0: 30년물 금리는 거의 6%에
1: 예.
0: 가까워요.
1: 예.
0: 어마무시하게 높은
1: 예.
0: 겁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은 사실은 어디 가서 대출 써가지고 뭐 할 수 있는
1: 예.
0: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걸 그래서 저희가 긴축이라고 부릅니다.
1: 예.
0: 돈이 잘 안 풀린다. 그런데
1: 네.
0: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1: 네.
0: 그 다른 후보들은 지금 너무 긴축이 오래됐으니까 풀자라는
1: 네.
0: 건데 영국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도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1: 네.
0: 돈 가치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돈을 더 풀어?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네.
0: 그 나라 채권 팔고 도망가고 싶죠.
1: 예, 예.
0: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지방선거 이후에 영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요. 그런데
1: 예.
0: 이게 지금 영국의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1: 예.
0: 전 세계 금리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뭐 연합회에서는 5월 안에는 뭐 풀릴 가능성이 없다.
1: 예.
0: 그리고 5월 안에 안 풀리면
1: 예.
0: 풀려도 제대로 회복되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연말이나 내년 초나 돼야
1: 예.
0: 지금 풀려도 된다.
1: 예.
0: 그때 풀린다.
1: 예.
0: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전 세계가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1: 예.
0: 얘기가 되고요.
1: 예.
0: 어제 그제 발표된 중국의 CPI, PPI가
1: 예.
0: 꽤 올랐어요.
1: 예.
0: 중국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 예.
0: 2020년 이후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실질적 디플레가 계속됐고
1: 예.
0: 생산자 문까지 쓴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 예.
0: 이번에 발표한 전년 대비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2.8%를 기록합니다.
1: 예.
0: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뭐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공장이 제일 많고 물건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죠.
1: 예.
0: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2.8% 올랐다는 건 앞으로 중국에서 나올 물건들의 가격이 오를
1: 예.
0: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1: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0: 그렇죠.
1: 예.
0: 예. 그런데 이제 석유가 연료만 쓰는 게 아니라
1: 예.
0: 뭐 에틸렌이라든가 나프타라든가를 통해서
1: 예.
0: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들
1: 예.
0: 중에 석유 제품 안 쓰는 게 별로 없을
1: 예.
0: 정도로 대부분 석유 제품을 통해서
1: 예.
0: 이런 우리 물건을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상승하는
1: 예.
0: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1: 예.
0: 높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 채권은 앞으로 굉장히 여리적인 상황에
1: 예.
0: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채권, 선진국 채권들이 금리가 모두 올라가는
1: 예.
0: 거고 한국도 지금 10년물이 4%에
1: 예.
0: 이르렀습니다. 채권 시장 매우 안 좋고요.
1: 예.
0: 반면에 이제 주식은 기업이잖아요.
1: 예.
0: 주식은 기업의 조각이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대출을 많이 빌린 기업들 그리고 대출을 갚는데 영업이익을 잘 못 내는
1: 예.
0: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는데 약체입니다.
1: 예.
0: 반면에 그 대출도 많이 안 쓰고
1: 예.
0: 물건도 잘 파는 기업.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죠.
1: 예.
0: 그 기업들은 대출도 없어요. 별로.
1: 예.
0: 삼성전자 같은
1: 예.
0: 경우는 대출도 많지 않고 영업이익도 높으니
1: 예.
0: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있든 없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가격 높여서 받을 수 있어서
1: 예.
0: 굉장히 좋아집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인플레 환경에서는 우리가 예금 턱이 되는 채권 쪽은 상당히 상황이 안 좋고
1: 예.
0: 주식은 좋은 기업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다 극복하는
1: 예.
0: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데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오르면 지금 AI 투자가 과거 그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한 회사가 얼마씩 투자를 했냐면 500억 달러 정도 투자했는데요. 이번 그 올해부터는 지금 아마존 제일 많이 투자하는데 2천억 달러 그리고 구글도 거의 2천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아서 500억 달러면 자기가 번 돈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워낙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근데 2천억 달러쯤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1: 빌려와야 되죠.
0: 빌려서 해야 합니다.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지만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업에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은행 외에 사모신용 즉 개인 돈이라든가 자산운용사의 돈도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30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 메타 같은 경우는 자기 돈 5억 달러 그리고 주요 그 자산운용사 25억 달러 그래서 10%만 모태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90%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어떤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집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LTV라는 게 있어서 요즘엔 집을 살 때는 대출도 거의 안 나고 자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사실 대출 금리가 올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 하나 10억짜리 집을 짓는데 1억만 내 돈이고 9억은 남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금융에서 뭐 금리 얘기하면 난 잘 모르고 어려운 얘기가 듣기 싫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시중 유동성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시중 유동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대출이 많았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 그렇다면요. 우리 반도체의 경우도 지금 우리만 생각하면 좋지만 미국 AI 쪽 투자가 주춤하게 되고
0: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1: 근데 지금 예측하신 건 금리는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럼 AI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럼 수요 우리 반도체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올 것이다.
0: 당연히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결승선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달리면 결승선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은 구글의 CEO가 래리 페이지? 래리 페이지 아니고 세브레인 죄송합니다. 구글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AI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파산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가 부족해서 평생 먹고 살 게 남고도 자자손손 먹고 살 게 있는 사람이 이 기업인은 좀 다른 거죠. 이 AI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구글만의 얘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XAI도 마찬가지고 지금
1: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0: 맞습니다.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서 지금 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1: 죽기 직전까지 모두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0: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좋습니다.
1: 언제 그 결판 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인데
0: IPO라고 하는 그 상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1: 그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0: 네, 그 상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네의 AI 업체인 XAI를 우주선 만드는 스페이스 X라고 붙였어요. 왜 붙였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 X는 상장에 거의 유력하니까 이거하고 붙이면 상장했을 때 돈이 나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 상장에서 그 돈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XAI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자금 조달해서 풀리는 거죠.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시장이 전 세계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사이즈가 크지만 스페이스 X 같은 회사가 몇 개가 상장되면 거기도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져서
1: 너무나 많은 돈을 빨아들이니까
0: 맞습니다. 딱 그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은 1번 타자는 상관없는데 2번 타자까지도 괜찮을 수 있는데 3번 타자가 가면
1: 돈이 말라버리면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IPO에 먼저 골이 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아, 그럼 서로 그것도 눈치를 보겠군요.
0: XAI 즉 스페이스 X는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먼저 골이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달러에서 1조 2조 달러 1.2조 달러까지 기업 가치가 좀 늘었다고 하고 오픈AI가 8,500억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XAI가 오픈AI가 조금 열의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래서 오픈AI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얘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1: 제가 연말이나 내년 초다.
0: 그렇죠. 얘네가 IPO까지 골인을 하면 괜찮고요. 그럼 우리도 좋습니다. 얘네가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 한 회사라도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러면 얘네가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공정이 뜰 수도 있죠.
1: 예.
0: 네. 네. 지금 데이터 센터 잘 되는 게 저희한테는 핵심입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으니까 예.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1: 몇 개월은 지켜볼 여력이 예. 있다 우리가.
0: 예. 근데 이제 예. 이런 말씀드린 게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눈에 띄었던 뉴스가 뭐냐면 기업들이 AI를 과거에 딱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많이 쓰겠다고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기업들의 지출 상황들을 현황들을 살펴보니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 기업들의 투자는 뭐랄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1: 예. 곡선이 이렇게 네. 오르고 있는데
0: 예. 예.
1: 쓰는 건 이렇게 선형적으로.
0: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그 IPO를 해서 돈을 땡기면 거기서 생명 연장의 꿈을 네. 꿀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IPO를 못하면 네. 그 매출로 메꿀 수 있는 수준 아니에요. 네. 지금 상황은 분명히.
1: 그냥 네. 그냥 피가 모자라서 네. 쓰러질 수도 있다.
0: 아, 그렇죠. 자금 조달을 못하면. 최근에 네. 그래서 그 OpenAI의 CFO가 현재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꺾이면 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데 돈을 지불하기 힘들어질 수도 네. 있다는 언급을 해가지고 그게 아주 논란이 한번 됐었던 적이 예. 있습니다.
1: 예. 위태위태한데요, 그러면?
0: 아니 위태한지까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워낙 너무 좋으니까 예. 너무 좋으니까 반대편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제가 OpenAI는 1,220억 달러 조달을 했습니다.
1: 아, 예.
0: 네, 이미 생명 연장은 한번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자금으로 꽤나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1: 예.
0: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좋다.
1: 자, 네. 그럼 개인 투자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이 어떻게 얘기 드려야 될지 예.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오늘도 업자들끼리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예. 네 온라인으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예. 진짜 선수 업자들이거든요. 예. 좀 당황해 하고 있어요. 예. 선수 업자들. 예. 이게 뭐지? 예. 이러면서 그러면서 일부 좀 그동안 오랫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현금화를 이제 일부 하기 예. 시작했습니다.
1: 예.
0: 그동안에는 현금이 없다가 예.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기 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1: 예.
0: 개인분들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는 레버리지는 쓰지 마세요.
1: 예.
0: 근데 지금부터 레버리지를 쓰고 싶을 겁니다.
1: 예.
0: 왜냐하면 그동안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것이 자신감으로 넘어오고
1: 예.
0: 확신으로 넘어옵니다.
1: 예.
0: 그러면 더 지를 수 있거든요.
1: 예.
0: 근데 레버리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떨어질 공간이 없을 때 쓰는 거지
1: 예. 올라탈 때
0: 네. 예. 불타기로 레버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0: 위험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1: 예. 네. 그럼 지금부터 일부 현금화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업자들처럼.
0: 예. 네, 일부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죠.
1: 예.
0: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1: 아, 그래야지 버틸 수 있고.
0: 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조금씩 조금씩 번 돈을 예. 확정을 좀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 일부만.
1: 일부씩.
0: 예, 예, 조금만. 예. 많이 말고.
1: 예. 네. 그러면 일부씩 한다는 말씀은 일부 언제까지 지켜보? 아까 말씀하신 연말까지는 일부 현금화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0: 아, 네 조금씩 조금씩 현금화하고 네. 아니면은 좀 보수적인 종목으로 바꾸는 것도
1: 네.
0: 방법 중에 하나예요.
1: 보수적인 종목이라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0: 하나도 안 오른
1: 네.
0: 업종들이 있어요.
1: 네.
0: 업종들이 있어서 그런 업종들 중에 이익 규모도 큰데 주가는 하나도 안 오른
1: 네. 네,
0: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가끔씩 네. 나옵니다.
1: 업종이요. 그 업종은 말씀을 하셔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0: 예. 업종까지
1: 예, 분야. 예.
0: 야,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예. 여기에서 이렇게 예. 그 문의를 하셨으면 제가 자동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할
1: 자동차도 많이 올라 버리고.
0: 네, 이제 올라 버렸어요.
1: 예.
0: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1: 예.
0: 금융 업종에서 찾아보면 조금 있습니다.
1: 아, 금융 업종요.
0: 예, 금융에서 좀 찾아보면 있고
1: 예.
0: 얼마 전까지는 유통도 그랬어요.
1: 예.
0: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화학 철강은 가격은 싼데
1: 예.
0: 미래 전망이 아직 좀 불투명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그거는 예. 조금 지켜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배당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배당
0: 그렇죠.
1: 쪽.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까?
0: 네, 배당은 여전히 예. 이거는 정책 효과입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은 기업 실적이 훨씬 더 부각이 된 상황인데요.
1: 예.
0: 제가 계속 두 개의 날개로 나뉜다라고 예. 말씀드렸어요. 기업 실적과 정부 정책.
1: 예.
0: 이 정부 정책 쪽에 있는 친구들이 2월 달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쪽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1: 예.
0: 뭐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 배당은 어떤 분야를 가장 추천하십니까? 배당 중에서도.
0: 아, 배당이요?
1: 예.
0: 배당을 보실 때는 과거부터 꾸준히 배당을 한 기업들과
1: 예.
0: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되는 기업들
1: 예.
0: 찾아보시면 AI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1: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0: 네.
1: 박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넘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알쏘! 좋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6: 얼쑤 신난다.
7: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9: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이동영 작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심심찮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차들은 오가는데 보행로나 신호등은 없어서 보행자가 차에 치이기 쉽죠. 그런데 최근 이런 문제를 줄일 신기술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자동주차 로봇입니다. 널빤지처럼 생긴 로봇이 차량 밑에서 바퀴를 들어올린 다음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데요. 운전자가 차를 맡기고 떠나는 방식이라 사람과 차량이 마주치지 않고 그만큼 교통사고가 줄어듭니다. 이르면 7월부터 실제 운영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벨트, 산소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을 신설하고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한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 폐지하는 요건이 신설됐고 상장 폐지를 피해가는 꼼수 방지법도 도입됐습니다. 1년 이내 주식 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엔 추가 병합이나 감자를 금지하고 동전주 관리 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10대를 초과하는 주식 병합 및 감자도 금지됩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며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까지 근무했고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값에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가족과 연인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중 40대 남성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2022년 온라인 사이트를 그때부터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다수 게시하고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가 시작되자 남성은 공범인 30대 여성과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이 무효화되자 지난 11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54만여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왔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경찰은 운영진 7명을 조사 중이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영진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인천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목 부위를 자해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응급처치를 한 뒤 의식이 있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형 접이식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수도권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 질환자가 정식 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예외적으로 가족으로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 2년가량 연장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 전라권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 대전 14도 등 12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0: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시대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15년 사이에 사람들이 하루에 말하는 단어의 수가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대화량 감소 현상은 전 연령대에서 관찰됐는데요. 특히 25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그 속도가 가팔랐고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으로 소통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줄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묻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길 찾기가 가능하고 점원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키오스크로 주문이 가능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리내서 하는 대화 많이 나누셨나요? 비밀이 아니라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오당제에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정인, 윤종신이 함께한 문득 사랑해였습니다. 이민영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랜만에 왔네요. 어서오세요 민영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5283님도 안녕하세요 젠디 오당제 출석합니다. 며칠 만에 일찍 퇴근합니다. 오 오늘 그래도 좀 일찍 퇴근하는 길이신가 봐요. 다행이네요. 이연숙님은 오늘 라디오에서 커피 쿠폰 받아서 동생이랑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삼매경 떨고 나머지 시간엔 집콕했어요. 김미금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겠네요 하셨는데 오늘 오프닝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는 그 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진짜 직접적인 대화 또 대화보다는 뭐 텍스트, 뭐 메시지나 뭐 SNS에도 뭐 DM 같은 걸로 그런 대화를 많이들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 수가 정말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 속도가 가팔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미금님은 그래 손님들 맞이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 많이 하신다고 하고요. 8174님은 젠디 날씨가 점점 더워져요. 요즘 직장 동료들과 주 대화 내용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주식 이야기 최고로 많이 해요. 그렇죠. 어딜 가든 주식 이야기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니까 네. 뭐 전 모든 연령층에서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들 모이면 주식 이야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2117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전 말도 많은 편인데다 만나는 사람들도 조금 있다 보니 이런저런 말이 많이 오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옛날 어린이 드라마 추억 소환했어요. 요즘 어릴 적에 재밌게 봤던 매직키드 마술이 너튜브에서 정주행하고 있어서 친구들하고 그 추억 이야기 했어요. 오 매직키드 마술이 저도 알죠 이거. 매직키드 마술이 재밌었는데 너튜브에서 정주행할 수 있군요. 그래도 우리 2117님은 문자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옛날 드라마 얘기. 사실 옛날 드라마 얘기하면은 진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지 또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말이 뭐 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 오늘 하셨는지 오당제에도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오늘 하루 뭐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초민감자 HSP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들었었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HSP와

0: 관련해서 또 그 외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미니로 보내주세요. 3부에서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우 온라인, 본컴퍼니, 유유제약,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해마다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 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극단적인 더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폭염 중대 경보를 신설합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단 하루라도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거나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지는데요. 정부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작업, 야외 활동 중단을 즉각 권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 여름부터는 열대야특보도 운영이 되는데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되는데 다만 대도시와 해안, 섬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대응도 강화됩니다. 시간당 100mm 수준의 재난성 호우가 예상되면 100mm에 도달하기 약 12분 전에 문자가 발송되도록 설계해서 기존의 재난 문자보다 더 많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하차도는 침수 깊이가 5cm를 넘으면 즉시 통제가 됩니다. 요즘 디카페인 커피 찾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원두에서 카페인을 제거해서 커피 본연의 향을 살리고 각성 효과를 줄인 커피가 디카페인 커피인데 디카페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실제로는 카페인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수면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디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그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커피 원두에 남은 카페인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식약처는 미국 등 국제 기준에 맞춰서 잔류 함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했다면서 제도 시행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BTS 서울 광화문 공연에서 외국인 한 명당 353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에 열렸던 광화문 공연에서 외국인 방문객은 평균 8.7일 머물면서 한 명당 약 353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4월 고양시 공연 방문객 역시 평균 7.4일간 체류하면서 291만 원을 소비하는 등 이른바 팬슈머들의 강력한 지출 성향이 입증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관광수지도 3월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11년 4개월 만에 만성 적자에서 벗어났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국제수지 중 여행수지는 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관광수지 흑자 전환의 배경으로는 외래 관광객 급증과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세 둔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져서 시장에서는 BTS 등 K-POP 공연 효과가 장기 체류와 소비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BTS의 바디 투 바디 듣고 왔습니다. 방수영님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얇은 점퍼에 경량 패딩 껴입고 일했는데요. 2시 넘어서부터는 둘 다 벗어던지고 반소매로 일했어요.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올여름 너무 덥지만 말자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내일 날씨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 오늘이 초여름 같았다면 내일은 7월 중하순에 버금가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서울과 아산은 한낮에 31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네요. 안 그래도 오늘의 뉴스에서 전해드렸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요즘 너무나 더운 날씨 매년 반복되면서 뭐 재난 수준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 중대 경보 특보 단계 강화를 또 검토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바뀌는 점이 이제 뭐냐? 기존에는 이제 폭염주의보, 경보 체계 같은 경우에 며칠간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의 위험성을 이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초강력 폭염 단계까지 예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인명피해 같은 거 막기 위해서 강제 휴식제, 건설 현장이나 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작업 일시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강제하는 제도까지 한다고 하고 너무 더운 날에는 등하교 시간 조정 같은 것도 한다고 해요. 전국의 초등학교도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화를 하거나 뭐 대량 휴업까지 권고한다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기후위기 시대에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이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디카페인 커피 관련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디카페인 커피 많이들 드시잖아요. 난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 이러면서 디카페인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이 디카페인 커피도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죠. 잔류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2028년 1월 시행이긴 한데 그 전에 먼저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뭐 그전에는 어느 정도 사실 먹으면서도 그 커피,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또 카페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브랜드마다도 다르고 이게 디카페인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카페인이 들어있는지는 좀 다 달랐어서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주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조치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러블리즈의 노래 듣고 올게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0: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보내주실 곳 먼저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7165님 안녕하세요. 이곳은 정선입니다. 낮엔 밭일하는데 더웠습니다. 지금 사미 주려고 곤드레 삶아서 포장합니다. 편안한 장을 위해. 오, 오늘 정선 날씨 더웠을 것 같은데 밭일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햇볕이 오늘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잠깐 오, 오늘 진짜 뜨겁다. 여름처럼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은 잠깐 밖에 있어도 기운이 좀 빠지고 이러는데 오늘 하루 종일 또 밭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날 더워지기 시작하면 내일도 많이 덥다고 하니까 밭에서 일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항상 물 자주 드시고 한낮에는 꼭 중간중간 그늘에서 좀 쉬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괜찮겠지, 뭐 지금 괜찮으니까 하면서 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막 어지럽고 탈진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쉬어가면서 하시고 또 모자 잘 챙겨 쓰시고 긴팔, 얇은 긴팔 같은 것도 꼭 챙겨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서희님이 오늘 아침은 쌀쌀, 낮엔 여름 무더위, 저녁에 창문 열어놓으니 선선하네요.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요. 오, 그래도 저녁 되니까 좀 시원해졌나 봐요. 선선해졌나 봐요. 낮에 진짜 더웠는데 그래도 시원한 저녁 바람 맞으시면서 다들 좀 푹 쉬셨으면 좋겠고요. 안은비님은 젠디 어린이집 출근한 지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실수가 많아요. 첫 회사는 아니지만 첫 어린이집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 우리 은비 양 어린이집 이제 출근했다고 지난주에 연락해줬었는데 일주일 지났군요 벌써. 아, 근데 일주일이면 아직 좀 낯설고 긴장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뭐 아이들 한 명 한 명 챙기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당연히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또 어느 회사든 어린이집이든 뭐 일반 회사든 아니면 뭐 학교든 어디든지 일주일만에 적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기보다는 그냥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랑하고 또 아껴주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다 보면은 또 적응이 금방 되지 않을까.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은비양. 너무 스스로 다그치지 마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익숙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힘내기를 바랄게요. 응원할게요. 7일 이사님, 젠데 안녕하세요. 어릴 때 언니 라디오 들었었는데 벌써 직장이 3년 차가 됐어요. 저는 시각장애인 합창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처럼 좋은 목소리가 매우 부러워요. 지금 첫 타부터 정주행 중인데 앞으로도 꾸준히 들을게요. 이 시간에 하루 정리하면서 글을 쓰거나 시를 쓰는데 언니 라디오가 많은 영감과 힘을 줄 것 같아요. 늘 응원하고 열심히 청취할게요. 전화 데이트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오늘은 우리 7일 이사님과 전화 데이트

0: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서울에 사는 신나라라고 합니다.
0: 나라양 반가워요, 나라님.
1: 반갑습니다.
0: 네, 오당제를 첫 방송부터 정주행하고 계시다고.
1: 네, 맞아요.
0: 지금 어디까지 들었어요?
1: 저 근데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네. 첫 주차 거 겨우 다 듣고.
0: 와, 네. 첫 주차 거 들었어요? 아니, 네. 본방은 그러면 계속 듣고 있어요?
1: 네네, 본방은 이제 하루 마무리하면서 본방은 듣고.
0: 네, 근데 지나간 방송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1: 네.
0: 다 들으면은 조금 시간 걸릴 텐데.
1: 아, 네, 뭐 운동하면서 듣거나 이래가지고.
0: 그래요. 네. 너무 감동이다. 근데 어릴 때 제 라디오 들었다고 했는데 새아침 때 들었던 거예요?
1: 네, 근데 사실 좀 어릴 때 들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목소리가 낯익더라고요.
0: 아,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1: 네.
0: 그랬구나. 네. 혹시 오당제 지금 정주행하면서 최애 코너가 생겼어요?
1: 저는 수요일 코너가 좋은 것 같아요.
0: 마침 오늘 수요일인데.
1: 맞아요.
0: 수요일 코너면 우리 오동훈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내 마음 보고서 말하는 거죠?
1: 네.
0: 오, 왜 이 코너가 왜 좋아요?
1: 뭔가 제 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타인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코너라고 생각해요.
0: 그렇구나. 저도 이 코너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나라님도 내 마음 보고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뿌듯하고요. 지금 시각장애인 합창단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합창단 네. 단원이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우와, 그럼 어떤 파트 맡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소프라노가 1, 2가 있는데 저는 소프라노 2를 맡고 있어요.
0: 소프라노 1, 2 중에 2?
1: 네.
0: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1이랑 2는?
1: 1은 좀 하이 음정을 좀 많이 내고.
0: 아, 더 높은. 네. 약간 메조 소프라노 이런 느낌.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러고 이제 소프라노 2를 맡고 있고 우리 나라님은.
1: 네.
0: 와, 너무 멋지다. 음악을 전공한 거예요?
1: 아니요. 전공하진 않았고 그냥 다른 걸 전공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인 추천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0: 지인이 또 이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1: 네.
0: 그 공연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1: 공연은 뭐 많을 때는 한 달에 네다섯 번도 하고.
0: 한 달에 네다섯 번씩이나 할 네. 때도 있어요?
1: 네.
0: 우와.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해야겠네요?
1: 네. 저희는 항상 연습을 해요.
0: 그럼 공연은 서울에서 주로 하나요? 어디에서요?
1: 서울에서 할 때가 많고 합창 대회 같은 거를 나가거나 할 때는 좀 이동을 하긴 하는데 주로 서울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연습 그럼 얼마나 자주 해요?
1: 저희는 매일 연습하고
0: 매일?
1: 네.
0: 와, 그러면 한번 공연을 할 때 몇 곡 정도 부르는지도 궁금해요.
1: 다 여섯 곡 정도 부르는 것 같아요.
0: 다섯 곳의 곡에서 여섯 곡 정도.
1: 네.
0: 어때요? 이렇게 노래 하다 보면 좀 떨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1: 아,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이게 3년이 되니까 적응도 좀 많이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긴장도 많이 되고 신경도 이제 많이 써요. 뭔가 내가 잘 부르고 있나, 내 표정이 좋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하고 있나 이렇게.
0: 벌써 3년 차예요 그러면?
1: 네.
0: 와, 그렇구나. 문자에 보니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글도 쓰고 시도 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 네.
0: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쓰는 거예요?
1: 네, 저는 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0: 우와.
1: 네.
0: 너무 멋져요.
1: 아,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이제 소식을 듣고 샌디 언니를 이제 노트북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0: 네.
1: 근데 이거 방송만 얘기하면 안 되죠?
0: 방송?
1: 그 세바.
0: 얘기해도.
1: 그래요?
0: 아니 모르겠다. 네, 어떤 강연 프로그램.
1: 거기. 거기 그 강연하신 것도 보고 책 쓰신 것도 봐가지고 오늘 그 다정한 말이.
0: 네, 똑똑한 말.
1: 그거 읽고 있었어요.
0: 아, 진짜 그 책을 읽고 네. 있었어요. 와, 네. 감동이다.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도 봐주시고. 그 언젠가 우리 직접 쓴 시도 한번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조금 그럼 너무 급작스러우면 샵 8001번으로 우리 나라님 네. 문자 보내주실 수 있어요? 다음에 직접 시 쓰면
1: 네, 네.
0: 그럼 저희가 네. 한번 멋지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1: 아,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렇게 방송 연결된 김에
1: 이제 곧 스승의 날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합창단 이제 아무래도 시합창의 합창단이다 보니까 반주자님도 그렇고 지휘자님도 그렇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스태프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0: 네.
1: 그리고 항상 곁에서 이렇게 뭐 장난칠 땐 장난치고 노래할 때는 또 진지하게 노래하는 우리 합창단 식구들한테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사실 저희가 6월 23일 날
0: 네.
1: 용산 아트홀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제3회 정기 연주 공연을 해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덥고 이제 습한 여름에 힐링하고 싶으시면 오셔서 공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와, 6월 23일 날 용산 아트홀에서 합창단 네. 이름 소개도 좀 해주세요.
1: 아, 물빛.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물빛 네. 합창단이에요.
0: 물빛 합창단.
1: 네.
0: 오, 공연을 또 6월에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김경준님이 들으시면서 역시 합창단원이시라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렇죠. 김명자님도 인터뷰 목소리가 차분하고 편하게 들리네요 하셨는데 진짜 저도 너무 편안하게 우리 나라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936님도 와, 저도 전공은 아니지만 악기해요. 같이 연주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하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물빛 합창단의 나라님, 소프라노 2를 맡고 있는 우리 나라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1: 저희가 함께 작사한 노래가 있는데
0: 오.
1: 그 물빛 소리 합창단의 물빛의 노래 신청하고 싶어요.
0: 오, 이거 작사에 직접 참여한 거예요?
1: 네. 단원들이 함께 다 네.
0: 함께 참여한 그런 노래 네네.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나란님께는 렌틸콩 두유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정기 공연도 네,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기를 응원하고 있을게요. 소식 계속 들려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합창단에서 소프라노 2를 맡고 있는 신나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물빛 합창단의 물빛의 노래 듣고 왔어요. 신현아님이 처음 솔로 부분 목소리가 너무나 맑고 청아해서 귀 기울여 듣게 되네요. 노래로 힐링하는 느낌. 9875님도 오 지금 나오는 노래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네요.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오당제 하셨고 2283님도 안녕하세요. 전에 전화데이트 했던 대전 삼공주 젊은 아빠입니다. 전화 인터뷰 솔직히 떨리는데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은 목소리에 긴장감 없이 너무 잘하시네요. 또 한번 해보신 우리 2283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우리 2283님도 그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삼공주 젊은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유민정님의 신청곡이에요. YB의 흰 수염 고래.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내게 기대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3: 저축은행.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4: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안전하는 오늘부터.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최근 SNS에서는 한 택시 기사님을 위해서 딸이 직접 만든 안내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소개하는 이 안내문에는 딸의 센스와 효심이 담겨 있어서 보는 이들을 미소짓게 했는데요. 특히 안내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택시라는 제목과 함께 37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베테랑 기사라는 소개 글과 경찰 제복을 입은 기사님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여기에 이 기사님 솔직 리뷰까지 남겼는데요. 승차감은 별 5개로 아빠 차를 타고 멀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유를 달았고요. 안전성과 운전 실력 역시 모두 별 5개였습니다. 하지만 친절도 항목에서는 별 하나를 깎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빠가 손님들에게는 친절하지만 딸인 자신에게는 이것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심술, 2번 잔소리, 3번 애정표현. 국어사전에서는 이걸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는 말이라고 하네요. 1번 심술, 2번 잔소리, 3번 애정표현. 정답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요.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노래 힌트송입니다. 대놓고 드려요. 아이유와 스롱이 함께한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they say.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관련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구의회 회의록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원호 후보가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이 문제가 조명되자 30년 전 당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차로 다툼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며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까지 근무했고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값에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섬유공장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공장 관리인이 과거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된 30대 관리직 직원에 대해 추가 입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인천 가좌동의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3명에 대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가족과 연인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중 40대 남성 1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다수 게시하고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남성은 공범인 30대 여성과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이 무효화되자 지난 11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54만여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왔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경찰은 운영진 7명을 조사 중이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영진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 전라권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12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방심하지 말고 증거를 없애라. 휴대폰을 파쇄기에 넣어서 갈아버리자.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대사인데요. 놀랍게도 이건 국내 식품회사들이 담합행위로 수사를 받을 때 했던 말들입니다. 과자나 음료에는 물엿과 같은 감미료가 들어가는데요. 그 원료인 전분당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최근 8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했죠. 이로 인해 관련 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서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려고 머리를 맞댄 기업들, 강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9: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딸이 아빠의 친절도 점수를 깎은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6056님 정답 2번 잔소리. 내리사라긴 잔소리가 필수인가 봐요. 저도 아빠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으면서 우리 아들한테는 잔소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어요. 오늘 당첨자 6056님 축하드립니다. 렌틸콩 두연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샵 800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안내문 하단에 이 비매너 차량을 만나면 강한 멘트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와 함께 이 안내문을 칭찬해 주시면 제 용돈이 나온다 이런 귀여운 당부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출신 기사님이라니 취객도 타자마자 술 깼 듯 또 딸의 센스와 효심이 정말 보기 좋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캐팍시부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캐팍시부
10: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0: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1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3: 네.
1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2: 맥스 안 터져요.
1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2: 맥스 안 터져요.
1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5: 환인제약.

0: 훈련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자,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5: 선생님,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나 많이 바쁘셨겠죠?
6: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가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온 운동 대회 날이거든요.
5: 아, 네. 그때 네, 말씀하셨던.
6: 맞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최근에는 거의 거기에 많이 몰두되어가지고 지냈던 것 같아요.
5: 오, 그러셨구나.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있는 거예요, 대회가?
6: 네네, 토요일 날.
5: 와, 잘하고 오시길.
6: 네. 감사합니다.
5: 다녀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고요. 선생님도 그러면 운동 말고 바깥 산책 같은 것도 자주 하고 그러세요?
6: 아, 예. 저도 산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네. 최근에는

0: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저는 수국을 좋아하거든요.
0: 오, 지금 딱 수국 반턴데.
1: 네, 약간 이제 또 푸른 색깔 수국 있잖아요. 오, 그게 네네.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0: 오, 그렇구나.
1: 젠디는 어떠세요?
0: 저는 뭐 종류별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꽃이든. 요즘에 꽃들이 워낙 막 거리 보면은 많아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보기만 네.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면 좀 약간 우울하고 그랬던 기분도 꽃 보면은 막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측면에서도.
1: 일시적으로라도 좀 힐링이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0: 네, 여러분 예쁜 꽃들 많이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 마음 보고서 1부에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초민감자 HSP 2탄으로 함께할 건데요. 지난주에 청취자분들이 HSP와 관련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게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오늘 계획에 없었던 상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익명 요청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HSP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HSP는 이제 Highly Sensitive Person, 우리말로 초민감자라고 부르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0: 네.
1: 1990년대에 처음 정립된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뇌의 감각 처리 능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작동하는 분들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0: 네.
1: 소리나 빛, 냄새 같은 외부 자극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까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0: 네. 지난주에 다섯 가지 자가 진단 문항을 알려주셨어요. 큰 소리, 강한 냄새, 밝은 빛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압도되는 편이다. 또 다른 사람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여러 일이 생기며 금방 버거워진다. 영화나 음악에 남들보다 깊이 감동을 받는다. 자,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면 HSP 의심해봐야 된다고 하셨죠?
1: 네. 다섯 가지 기준 중에 네 가지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0: 네, 네 가지 이상이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990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학생들이 실내에서 장난치거나 체육활동을 하다 보면 비명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수록 못 견디겠습니다. 이거 나이 탓이겠죠? 하셨어요.
1: 네. 이렇게 좀 자극에 민감한 분들이 확실히 계시죠. 근데 특히 이 아이들 비명이나 갑작스러운 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안 되고 불규칙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좀 익숙해질 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이제 매번 이게 위험한 신호인가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네. 거죠. 거기에 이제 나이가 이제 문제인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신경계의 회복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은 자극에 더 취약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권유드리고 싶은 방법은 쉬는 시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여유 시간 있으실 텐데 그럴 때 가능하다면은 조금 조용한 공간에서 5분이라도 귀를 쉬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과 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귀마개 슬쩍 끼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퇴근 후에도 바로 TV나 음악 같은 다른 소음들에 노출시키지 말고 30분 정도는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마침 또 스승의 날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1: 정말 그렇죠. 그래요. 네. 예, 너무너무 많은 책임들을 지시고 계시고 정말 지치실 것 같은데
0: 맞아요.
1: 말씀 들어보면은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
1: 네, 이해를 빌어서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소개해드릴게요. 3497님이 예민함에 욱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1: 네. 저번에 이제 살짝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연결은 되지만 같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민함은 자극을 깊게 처리하는 능력이고
0: 네.
1: 욱한다, 신경질적이다 이런 것들은 이 자극이 한계치를 넘었을 때
0: 아.
1: 감정이 터져나오는 반응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민함이 원인이고 욱함은 결과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근데 이 HSP 분들하고 연관을 지어보면요. 이분들이 욱하는 경우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0: 어때요?
1: 평소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굉장히 깊게 받아들이고 고려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감정을 누르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표현을 하면은 상대가 불편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굉장히 좀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변에서는 보는데 이 역치가 넘어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쌓이고 쌓이다가 스트레스가 네. 팡 하고 터지는 순간에 갑자기

0: 이렇게 좀 욱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주변에서는 갑자기 저 사람 이상해 왜 저래? 라는 식의 반응이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다음 사연 바로 볼 건데 2325님이 이번에는 문자 주셨는데 우리 아내는 소리, 냄새, 맛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 냄새 맡은 적이 있다고 하고요. 또 아이 친구 엄마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무척 신경을 쓰고 또 심할 경우 몹시 아파합니다. 오래도록 담아두는 게 있어서 남편으로서 어찌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데서 못 푸니까 자꾸 저한테 풉니다 하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냄새 왜 가스 냄새 잘 맡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 아이의 친구 엄마 뭐 동료들이라든지
0: 그쵸.
1: 뭐 어린이집 뭐 친구 엄마가 하는 말에 행동에 신경을 무척 쓰신다고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남편분이 그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같이 받으시네요. 아내분이 풀 곳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문자를 보내주신 것 자체가 이미 좋은 남편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내분이 이제 받은 이런 스트레스를 남편분한테 푸신다고 했는데
1: 네.
0: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나쁜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분을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1: 네.
0: HSP분들은 이제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자극을 혼자 감당하다가 안전한 상황에서 내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도움이 되는 방법을 조금 간단히라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게 뭐가 힘들어. 그냥 편하게 생각해. 넘겨. 이런 얘기들이에요.
1: 예,
0: 아마 진심에서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HSP는 이 자극이 실제로 더 깊고 그 여파가 크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공감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에 대한 부정으로 들려서 마음이 다치기가 쉽죠. 그래서 아 그래 답답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1: 네, 맞아요.
0: 힘들어하니까 솔루션을 주고 싶어하는 거. 근데 그러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일단 들어주는 것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시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아내분 혼자만의 시간을 뭐 가능하시다면 조금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케어를 맡거나 오늘 저녁에 1시간 정도는 내가 조금 어떻게 해볼게 라고 먼저 좀 여유 시간을 권해주시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1: 그쵸.
0: 감당이 안 될 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럴 때 계속해서 다 받아주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아 오늘은 나도 좀 지치네 힘드네 오늘은 좀 쉴게 라고 자기 표현을 좀 해가시면서 본인의 마음을 먼저 챙겨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그래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막 또 그렇게 나 오늘 좀 힘드네 좀 쉴게 이랬는데 아내분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0: 그게 이제 또 불편하셔서 누르고 누르다 보면 더 크게 터져요. 그래서 완곡한 방법으로라도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겁내시지 말고.
1: 네, 일단은 공감해주고 아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게 해주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664님이 저는 스마트폰 사용을 못합니다. 빚 때문에요. 빚 때문에 TV 보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많은가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0: 아, 네. 사실 뭐 아주 많다, 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간간이 좀 뵙게 되는 사연입니다. 이 빚에 대한 과민 반응을 광과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1: 광과민증.
0: 네, 광과민증. HSP 기질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고 또 편두통 같은 어떤 신경계 문제랑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생활 환경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일상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화면 밝기를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이든 TV든 최대한 좀 낮추고 다크모드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눈에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도움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0: 네, 정말로.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 조절하시다 보면은 더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블루라이트 안경 저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화면 볼 때 쓰면 확실히 눈이 덜 피곤하고.
0: 저도 최근에 쓰기 시작했는데
1: 그러셨어요?
0: 피로도가 확실히 좀 덜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소라 정재찬이 함께했습니다. 그네.

0: 이소라 정지찬의 그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보고 있는데 익명을 요청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소리와 말투에 예민하고 한 번에 여러 일이 오면 버거워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저는 HSP일까요?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얘기도 하셨는데 HSP가 있으면 앞에 두 장애와 공존하면서 더 힘들어지기도 할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추가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참고로 현재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를 같이 겪고 있어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하고 물어보셨네요.
1: 네. 사연자분께서는 뭐 HSP의 전형적인 모습과 닮아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HSP 자체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에 조금 더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HSP랑 같이 공존하게 되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더 힘든 부분들이 있죠. HSP는 같은 스트레스에도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더 빨리 소진이 되는데 여기에 불안이 더해지면은 불안이 또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더 끌어올려서 안테나가 예민해지고 더 빨리 소진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밟기가 쉽습니다.
0: 네.
1: 네, HSP 기질 사실은 바꿀 수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과 우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치료가 되죠. 또 공황장애 겪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로토닌 호르몬을 조절을 하는 항우울제 계열의 약들을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다 주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 약들이 HSP 특성을 가진 분들의 어떤 감각적인 과민, 네, 기분의 변화 이런 것들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꾸준하게 좀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지금 드시고 있는 약도 잘 챙겨 드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1: 예.
0: 네. 자, 그리고 5507님이 제 남편은

0: 40대 남자입니다. 우리는 초등학생 남자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남편이 평소에는 아이들과 너무나도 잘 지내고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라서 주변에서도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아이 중에 한 명이 울거나 아이들끼리 놀다가 큰 소리가 발생하면 남편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실수를 할 때도 남편 갑자기 분노해서 큰 소리로 아이를 혼내거나 무서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놀라지만 자기 자신도 매번 그래놓고 놀라서 후회하고 자책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너무 재밌고 유쾌한데 아이들끼리 다투는 소리, 투닥거리는 소리, 또 둘째 아이가 울면서 떼쓰는 소리 등등 소리에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고 갑자기 분노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도 계속 아빠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안타까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참 다들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남편분의 패턴이 확실히 HSP의 감각 과부하 반응하고 닮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자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순간에 갑자기 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표출하고 나면은 놀라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아내분이 먼저 좀 알아차리고 남편분이 좀 잠깐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거. 예, 그게 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나가서 잠깐 쉬고 와라고 먼저 권해주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이제 사전에 좀 약속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신호를 보내면 우리 자리는 좀 피하자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폭발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을 텐데 여기 대해서는 아빠가 너희들을 정말 미워해서가 아니라 큰 소리를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야. 너희 때문에 아니야. 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본인 때문에 느끼지 않도록 본인 탓으로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약물치료 또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템포를 잃는 경험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2차적으로 우울감이 또 생기기가 쉽습니다.
0: 네. 자, 5507님의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1841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데요. 지인들이 제게 서운한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뛰어요. 마음속에 담아두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요. 제가 너무 옹졸한가요? 하셨어요.
1: 이렇게 또 자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0: 맞아요.
1: 내가 괜히 소심해가지고 이걸 떨쳐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마음속에 한번 생겨난 감정이나 본인의 생각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게 뭔가 남들보다 못하거나 다르다라고 느껴도 감정이라는 거 한번 생겨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는 이런 부분에서 힘들 수 있어 라고 먼저 스스로가 좀 받아들여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대화를 하면서 또 풀릴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와 사연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상담은 또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1: 네. 저도 말씀드렸듯이 HSP 성향이 있다 보니까 공감이 좀 많이 가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답답하고 싫다는 생각 참 드실 수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이런 기질 덕분에 주변을 더 많이 배려하고 세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8994님이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내 마음 보고서 시간. 오동훈 선생님의 좋은 말씀들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손민수님도 오동훈 선생님 목소리가 좋다 하셨는데 진짜 선생님 오시는 날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은 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너무 다 좋아하시고
1: 네. 너무너무 힘이 많이 되네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좋다고 해주시니까
0: 그러니까 너무
1: 감사드립니다.
0: 네. 선생님이 이번 주에 중요한 또 시합 있으시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1: 네. 마음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땐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세정의 꽃길 듣고 왔습니다. 세정님 목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네요. 남승희님이 이제 뭐해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 겁니다. 0244님이 오랜만에 라디오 듣네요. 타고 다니던 차를 딸 출퇴근용으로 양보하고 나서 라디오 들을 일이 없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퇴근 이후에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공원에서 듣고 있어요. 행복하네요. 자주 청취할게요. 하셨어요. 차를 또 따님한테 이렇게 양보를 해주셨군요. 우리 0244님이 역시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좋은 거 먼저 내어주시고 양보하시고 덕분에 따님 출퇴근길이 아주 편안하고 든든해졌겠네요. 오랜만에 또 라디오 듣는다고 하셨는데 저녁에 그래도 낮에는 덥지만 지금 시간에는 또 선선하니 좋잖아요. 날씨도 공원에서 또 좋은 노래 듣고 좀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5279님은 저는 라디오를 좋아하는데요. 대화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라디오에 문자합니다. 왠지 젠디 같은 DJ님 또 청취자님들과 대화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라디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진짜 그게 라디오의 진짜 특별한 매력이죠. 뭔가 혼자 듣고 있지만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문자 하나 보내는 것 같은데 저랑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또 청취자분들과도 대화 나누는 듯한 그런 기분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그 마음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게 또 누군가는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 계실 것 같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고 야근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기사님들 운전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도 감사한 밤이네요. 이민영님은 오늘은 재취업 준비하려고 여성인력센터라는 곳에 찾아가서 바리스타 공부 신청했어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커피는 1도 모르는데 겁나네요 하고 오 너무 멋진데요 민영님. 일단 큰 한 걸음 내디디신 것 같아요. 여성인력센터에서 신청 이제 공부 신청하고 가신 거잖아요. 바리스타 너무 멋진데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부하시더라고요. 커피를 1도 모르셔도 막상 배우다 보면은 또 흥미를 갖게 되고 처음에는 물론 좀 낯설고 그럴 수 있지만 일단 하다 보면은 잘 해내실 수 있고 모르니까 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민영님 힘내시고요. 또 배우다 보면은 왠지 또 커피가 더 좋아질 것 같고 커피 향만 맡아도 기분 좋아지고 막 그렇다 보니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뭔가 잘해야지 이런 부담보다는 즐겁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기님은 젠디 늦은 출첵이네요. 월차 쓰고 광주에서 해남 땅끝마을 찍고 서울 딸에게 들러서 잠깐 얼굴도 못 보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는 머릿속에 운전만 남은 것 같아요. 광주에서 해남 찍으시고 그리고 서울까지 우와 이렇게 먼 거리로 오가셨는데요. 광주에서 해남이면 다시 남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서울로 오신 거잖아요. 하루 종일 운전하셨을 것 같은데 달기님. 근데 따님 얼굴을 못 보고 내려가시는 게 괜히 너무 아쉽고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바쁘다 보면은 시간 맞추기가 또 어렵죠. 오랫동안 운전하시다 보면은 또 힘드셨을 텐데 뭔가 좀 오늘만큼은 푹 주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도착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치? 아직 가고 계신 것 같죠? 틈틈이 좀 쉬어가시고 졸린다 싶으면 휴게소 좀 들리시고 그렇게 여유롭게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875님은 며칠 전에 남편과 티격태격 말다툼했더니 오당제도 며칠 듣는 둥 마는 둥 심란합니다. 그래도 마음 다잡고 다시 오당제 들으면서 오늘 영업한 거 마무리하고 있어요. 젠디 저 좀 위로해주세요. 젠디의 맑고 고운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위안이 될 것 같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남편분이랑 말다툼을 하셨구나. 진짜 근데 문자가 너무 이해되는 게 뭐 누군가랑 이런 좀
그런 걸 겪고 나면은 막 라디오를 듣는 건지 내가 TV를 보는 건지 막 그 온통 그 생각이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확 털어내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공감만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아이고 뭐 털어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아유 힘드셨겠어요. 계속 생각나고 네 그럴 때는 좀 먼저 가서 풀어보시는 것도 저는 약간 답답한 상황일 때는 먼저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좀 풀어보면 오히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남편분이랑 빨리 화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9875님 토닥토닥 위로의 인사를 건네드립니다. 4283님은 수요일마다 듣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활력을 찾기 위해 볼링을 시작했어요. 끝나고 운전하면서 정신건강 도와주시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나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를 토닥토닥합니다. 오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볼링을 또 시작하셨어요. 오 너무 재밌겠다. 이런 취미 하나씩 가지시는 건 너무 강추인 것 같아요. 강력 추천. 볼링 재밌겠네요. 뭐 볼링도 좋고 뭐 탁구나 뭐 골프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아니면 요즘 파크골프 되게 많이들 하신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테니스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테니스 배울 때 테니스나 아니면 러닝도 요즘 많이 하시니까 운동하시다 보면 활력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도 듣는 수요일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진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어서 늘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도 또 상담받고 싶으신 이야기나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 미니 남겨주시고요. 또 수요일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802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큰딸이 결혼합니다. 딸내미가 결혼식 때 울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실 수 있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은 눈물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울지 않으려면 그냥 좀 시원하게 우시라고 우리 향 작가님 그냥 시원하게 우세요. 이렇게 굉장히 명쾌한데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에 좀 엄마가 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냥 마음 편히 가지시면 오히려 울면 안 돼. 나 울지 않을 거야 하면 더 눈물이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유 울어야겠다. 눈물 나오면 울어야지 하면 오히려 또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요. 아니면 뭐 미리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눈물 날까 봐. 어쨌든 우리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울지 말고 행복한 결혼식이니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도 절반이 지나고 내일이 목요일인데 어떻게 보내실 건지 내일 계획 5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6300님이 신청해 주신 돈 맥클린의 빈센트 그리고 이어서 조카커 제니퍼 원스의 Up Where We Belong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7일 이사님, 오늘 전화데이트 했던 신나라님인데요. 저는 내일 회사 출근한 뒤에 스피치 수업에 갈 예정이에요.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언니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잘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되지만 응원해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와, 회사 다녀오시고 또 스피치 수업까지 열정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나라님. 근데 아까 목소리 다들 들어보셨지만 이미 목소리 너무 좋고 또 차분하게 첫 뭐 전화 연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님의 이야기 너무 또박또박 잘 전해주셔서 이미 뭐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디오 콘텐츠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걸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나라님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인지. 콘텐츠를 요즘에 또 다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목소리로 얘기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너무 멋지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일 이사님, 우리 나라님 시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아까 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도 들어보고 싶고 오디오 콘텐츠 만들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아, 정말 재능이 많은 친구네요. 우리 나라님이. 1841님은 내일은 미뤄뒀던 이불 빨래를 할 생각입니다.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이불 빨아서 좋은 비누 냄새 풍기면서 햇볕에 바짝 말려서 개운하게 덮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내일 이불 빨래를 또 예정하고 계시는군요. 내일 근데 또 소나기 오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마침 한번 잘 날씨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불 빨래가 이게 또 건조가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약간 눅눅하게 남고 하는데 내일은 또 햇볕이 강하다고 하니까 또 소나기만 피하시면 그래도 이불 빨래 깨끗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5님 번호가 5555네요. 내일 우리 초록이가 강아지 이름인 것 같아요. 건국대로 강아지 헌혈하러 갑니다. 와, 강아지도 헌혈을 하는구나. 우리 초록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너무 귀여워. 이거 리트리버 맞나요? 맞네요. 리트리버. 너무 귀여운 우리 초록이 사진까지 공유해 주셨어요. 초록이 잘 다녀와요. 헌혈 잘하고 오길 바랄게요. 근데 강아지 헌혈 같은 경우에 아무나 못한대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대형견이 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1살에서 8살, 또 20에서 25kg 이상이 돼야 되고 전염병 이력이 없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각종 접종도 완료돼야 되고 건강검진 철저하게 한 후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초록이 진짜 건강한 강아지인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 좀 만나봤는데 오늘 끝곡은 동물원의 노래 준비했어요. 내일 아침이 오면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오후 7시 49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베이징 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미중 관세 갈등, 대만 문제, 중동 정세 등을 놓고 양국 간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며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까지 근무했고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값에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 차액을 챙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미국과 태국산 신선단 448만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신선단 560만여 개를 수입했고 이번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 상반기 수입되는 신선단 규모는 1000만 개를 넘습니다. 어제 기준 계란특난 한 판 평균 소비자가는 7,402원으로 1년 전보다 5.8% 더 비싸고 서울 지역 평균은 8,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CC가 정규리그 6위 팀으로는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CC는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5차전 원정 경기에서 고양 소노를 76-68로 물리쳤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돈을 빼앗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지만 피해자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살해하고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 전라권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12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월가에서 가장 핫한 금융회사를 꼽으라면 단연 제인스트리트입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트레이딩 규모에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다크호스 제인스트리트가 불러온 혁신과 그 이면의 논란까지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엔터주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한학령대를 떠올릴 만큼 낮아졌는데요. 시장의 의구심은 결국 앞으로도 K-POP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엔터주에도 생태계를 바꿀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터 기업들의 다음 승부수, 잠시 후 임수진 키움증권 선임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노동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기자님, 오늘 만나볼 기업 소개 좀 해주세요.
6: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제인스트리트라는 기업입니다.
5: 예.
6: 지금 월가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 한 곳이에요. 월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더 하는 기업을 꼽으라라고 하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비상장사에다가 이제 일반 고객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공개된 정보가 좀 많지가 않아요.
5: 예.
6: 게다가 또 이제 금융시장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가지고 규제 당국의 요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제 주변에서도 아, 좀 논란이야 이러면서 말렸는데. 바로 얼마 전에 1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5: 예.
6: 미국 금융사 중에서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를 다 제쳤어요.
5: 와.
6: 그리고 트레이딩 거래 규모로 보면 이미 1위입니다.
5: 예.
6: 그래서 소개를 안 해드릴래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5: 그렇네요.
6: 그런 상황이 됐어요.
5: 예.
6: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인스트리트의

0: 거래 수익이 161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103억 달러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의 폭증을 했어요. 근데 미래에셋증권이 어제 이제 국내 증권사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는데 제이스트리트는 미래에셋보다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는 15배 가량 이 된다라고 보면 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야. 예, 미국 금융회사들 이제 순이익 랭킹을 좀 살펴보면요. 예. 세계 최대 은행, 그러니까 월가의 제왕으로 불리는 JP모건이 165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네. 이제 제인스트리트가 JP모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3위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업이 이제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투자 지주사고 해서 이제 S&P 500 지수 내에서는 금융 섹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제인스트리트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비자, 시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거대한 금융사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직원 네. 수예요.
1: 얼마나 그러니까 돼요?
0: 제인스트리트 직원 수가 전 세계에 걸쳐서 3,500명 있거든요.
1: 3만 5천 명도 적다고 하려고 했는데 3,500명이요?
0: 네. JP모건의 대략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 골드만삭스 직원 수는 4만 6천 명이니까 네. 이제 제인스트리트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인력으로 골드만삭스보다 순이익을 두 배 더 벌어들인 겁니다.
1: 네. 매출액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직원 수가 적으면 이 직원들 연봉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0: 네. 지난해 이제 제인스트리트가 임직원 보상으로 지급한 돈이 총 94억 달러로 알려졌어요.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거를 3,500명으로 이제 단순히 나눠서 계산하면 직원 1인당 평균 보상액이 26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나옵니다. 월가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그 골드만삭스 1인당 평균 보상액하고 비교해도 7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액이 이제 기본 연봉에다가 성과급을 합친 거거든요. 연봉만 이제 따져본다 하면 신입이 입사하고 첫 해에 3억 원가량 으로 시작하고요. 네. 파트너는 14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성과급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링크드인 채용 공고에 나왔던 인턴 급여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 인턴 급여를요. 놀라지 마세요.
1: 예.
0: 30만 달러. 4억 5천만 달러. 4억 5천만 원.
1: 4억 5천만 원. 인턴이.
0: 인턴.
1: 야.
0: 그래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봉이요. 3억 예. 7천만 원이거든요.
1: 예.
0: 제인 스트리트 인턴 연봉이 미국 중앙은행 의장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1: 야 인턴이 4억 5천만 원이고 파트너가 140억 정도 받고 그리고 직원 평균 보상 금액 연봉은 한 40억 원 정도 된다.
0: 네.
1: 입사하는 방법이나 알려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0: 대부분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예. 수상을 한 아이들을 쓰러 간다고 해요. 수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예요?
0: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는 일반적인 은행이나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브로커딜러로 등록이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인스트리트는 고객 자산이 아닌 이제 자기 자본으로만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랍 트레이딩 숍. 프랍펌이라고 부릅니다. 제인스트리트가 자기 자본으로 매매를 해서 벌어들인 매매 수익이 작년에 396억 달러, 그러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1: 네.
0: 이미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JP모건을 제친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면 우선 시장 조성의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이게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45개국 200개 넘는 거래소에서 팔 사람은 여기 붙고 살 사람은 저기 붙으세요 라면서 호가를 이렇게 대주는 역할인 거죠.
1: 예.
0: 특히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로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미국 채권 ETF 거래량의 40%이고 전 세계 ETF 거래량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제인스트리트를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가 ETF를 사고 팔 때 이제 상대 끝단에서 매수 매도해주는 그런 주체가 제인스트리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조성자들은 이제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먹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유동성 공급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면서 이제 거래 대금의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줍니다.
1: 예.
0: 그래서 제인 스트리트가 경쟁사에 비해서 ETF 시장에 일찍 올라탔거든요.
1: 네.

0: 그래서 ETF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제인 스트리트도 동반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제인 스트리트의 매매 스타일을 정의를 해보자면 여러 스타일의 이제 매매를 하고 있지만 고빈도 거래자 HFT의 이제 상당 비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빈도 거래라는 거는 이제 초고속 알고리즘으로 뭐 0.0001초, 0.001초 이렇게 단위로 대량 주문을 체결해가지고 그 미세한 가격 차이를 채갑니다.
1: 네. 그러니까
0: 우리가 왜 초단타 매매다, 뭐 스캘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1: 비슷하네요.
0: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1: 예.
0: 엄밀히 또 구분하자면
1: 예.
0: 이제 초단타 매매는 매매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는데 방점을
1: 예.
0: 두고 있다면은 고빈도 거래라는 거는 매매 횟수 막 이렇게 빠르게 막 매매 횟수에
1: 아.
0: 이제 방점을 둔 형태라고
1: 예.
0: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제 퀀트 트레이딩이다,
1: 네.
0: 시스템 트레이딩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0: 네.
1: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하고 있던 시장 형성자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제인 스트리트는 그럼 고객 돈 맞 자기 자본으로만 매매를 고객 돈 말고요. 자기 자본으로만 매매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 돈은 없고 자기 자본으로만 매매를 하는 프랍숍인데요.
1: 네.
0: 자기 자본이 얼마나 있나라고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0: 그 제인 스트리트 자기 자본 숫자를 보면 2016년에 이제 2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450억 달러로 급증했어요. 9년 만에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자기 자본도 있지만 고객의 돈을 이제 굴려주는 그런 반면에 제인 스트리트 같은 이제 플랫폼들은 외부 투자자 없이 고객 돈 없이 오직 자기들이 번 돈을 재투자해가지고 자본을 불립니다.
1: 네.
0: 비상장이니까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줄 필요도 없고 설비 투자 같은 뭐 재투자를 크게 할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매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파트너와 직원들이 나눠 가진 뒤에 남은 거는 자본으로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인 스트리트는 고빈도 매매에만 집착하지는 않아요.
1: 네.
0: 이제 보통 고빈도 매매는 평균 보유 시간이 11초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제인 스트리트는 보유 기간을 뭐 며칠, 몇 주, 뭐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하고의 차이점인데요.
1: 네.
0: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 중에서 이제 생성형 AI인 클로드 운영사, 이제 엔스로픽 또 이제 투자를 했고요.
1: 예.
0: 클라우드 서비스 상장사인 코어위브 같은 그런 AI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엔스로픽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이제 여기 지분 투자로만 1조 원 넘게 평가 이익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벌써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투자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었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제인 스트리트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투자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정확합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제인 스트리트를 평가하면서 바로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제인 스트리트는 스스로를 이제 유동성 공급자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헤지펀드와 더 유사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요.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돈을 굴려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헤지펀드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1: 네.
0: 단순히 이제 시장 조성만 하는 게 아니고 방향성에도 베팅을 하고 비상장사 아니면 상장사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모습 때문입니다.
1: 돈 되는 건 다 하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저께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 헤지펀드들의 이제 창사 후의 누적 순이익 랭킹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 면 그 제인 스트리트가 자본 시장의 전설로 불리는 유명한 헤지펀드들을 모조리 밟고 올라섰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1위가 지금 시타델이거든요.
1: 네. 네,
0: 워낙 시타델의 경우에는 월가의 절대 권력이어서 1위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1: 예.
0: 여기는 뭐 주식, 채권, 퀀트 이 모든 전략을 구사하는 그 멀티 전략의 제왕입니다. 바로 그 뒤를 바짝 뒤쫓은 게 이제 제인 스트리트입니다.
1: 예.
0: 제인 스트리트는 이제 퀀트의 원조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쇼를 앞섰고요.
1: 예.
0: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브릿지 워터,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도 제쳤습니다.
1: 야.
0: 네,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때나 또 현대차 그룹을 공격했던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제인 스트리트보다 밑에 있어요. 제인 스트리트의 설립 연도가 1999년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후발주자거든요.
1: 예.
0: 그럼에도 이제 누적 순이익에서 이제 이런 이제 전설적인 헤지펀드들을 압도했다는 것은 최근 제인 스트리트의 기세가 과거 이제 거장들의 펀드보다 훨씬 무섭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헤지펀드는 외부에서 자금 가져와서 레버리지까지 얹어서 덩치 키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제인 스트리트가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것과 하는 방식에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1: 맞아요. 일반적인 헤지펀드들은 자기 자본은 조금이고 이제 거기에 고객 돈,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대학기금 국库펀드, 초고액 자산가 여기서 이제 돈을 끌어온 게 대부분 있고
0: 예.
1: 또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규모를 더 키우는 게 일반적인데요. 헤지펀드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바로 이제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입니다.
0: 예.
1: 그걸 프라임 브로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대출 업무를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남의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고 성과보수를 떼가는 게 이제 헤지펀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근데 반면에 이제 제인 스트리트는 자기 자본이 절대적이고 고객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덩치를 키우는 거는 헤지펀드하고 같습니다.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 투자은행의 프라임 브로커리지로 돈을 땡겨와서 매매를 한다는 점에서 헤지펀드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 겁니다.
0: 네.
1: 제인 스트리트 장부의 고객 예금은 없지만 외부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에서 빌린 그런 막대한 돈은 결국 남의 돈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인 스트리트는 이제 시장을 조성해서 이제 모든 거래자한테 매수 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하면서
0: 예.
1: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빌린 돈으로 이제 투기적 베팅을 섞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거래 규모가 이미 금융 시장의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거대해졌기 때문에
0: 예.
1: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이제
0: 네.
1: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뇌관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이미 세계적인 금융 플레이어가 됐는데 문제는
1: 네.
0: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높으니 아주 쉽게 말하면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데 네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이 회사 규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1: 제인 스트리트는 이제 비상장사인데다가
0: 예.
1: 자기 자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과거에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 은행들도 이제 고객 예금하고 이제 프랍,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칸막이를 제대로 치지 않고 막 위험한 거래를 한 적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도트프랭크법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대형 은행이 위험한 그런 프랍 트레이딩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시장을 파고들어서 이제 최첨단 알고리즘으로 싹쓸이 해버린 게 바로 제인 스트리트예요.
0: 예.
1: 그래서 이 모든 게 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다른 이제 대형 은행이나 운용사들이 적용받는 건전성 규제, 뭐 그리고 수탁자 책임 이런 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 의무도 없습니다.
0: 그렇겠죠. 그렇다면 시장에 문제가 된 적이 혹시 과거에 있었습니까?
1: 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블록딜 사건인데요.
0: 예.
1: 2019년에 이제 SK하이닉스의 2대 주주였던 미국 자산운용사인 캐피탈그룹이 이제 보유 주식 1조 원을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한국 증시 역사상 손꼽히는 대규모 블록딜이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발표 직전에 그러니까 일반 한국 투자자가 알기 전에 해외 헤지펀드 3곳이 캐피탈그룹으로부터 이제 비밀리에 매수 제안서를 받았어요. 이제 블록딜 니네 받을래? 이렇게 그 세 곳이 제인 스트리트, 세간티 캐피탈, 리갈 펀드 매니지먼트예요. 그런데 이제 블록딜 매수 제안서를 받은 직후에 한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매도 수합을 5차례 실행을 해버립니다.
0: 예.
1: 그 블록딜은 보통 이제 한 5% 정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다 보니까 발표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0: 예.
1: 그걸 미리 알고 매도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이제 한국금감원은 이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 거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재까지는 4년이나 걸렸어요. 이제 외국 헤지펀드의 이제 수합 거래라는 게 굉장히 추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제 결국 2023년에 세 회사 모두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제인 스트리트는 수백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은 이제 고작 몇억 원 낸 걸로 추정이 됩니다.
0: 네. 인도에서도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1: 네. 인도는 사건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발단은 제인 스트리트가 자기 회사 출신 트레이더 두 명이
0: 예.
1: 영업 비밀을 훔쳐갔다라면서 제기한 소송 소송이 있었는데 예.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제인 스트리트가 인도 파생 상품 옵션 시장에서 단 하나의 거래 전략만으로 1년 만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난

0: 거예요. 이걸 인도 금융당국이 보고 잠깐만 이 돈 어떻게 버는 거야 얘네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사를 벌였고 네. 제인 스트리트가 시장 조작으로 인도의 개미 투자자를 약탈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인도 당국은 지난해 제인 스트리트에 몇천억 원의 예탁금을 에스크로에 넣게 했고 지금 이걸 되찾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 그렇군요.
0: 게다가요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제인 스트리트를 둘러싸고 꽤 논란이 많아요.
1: 코인까지요?
0: 네. 이제 테라 루나 사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2022년에 이제 1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코인 그 테라의 시스템이 깨지면서 이제 자매 코인인 루나까지 동반 폭락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50조 원 이상이 이제 증발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테라폼 랩스의 창업자인 이제 권도영 씨가 지금 미국에서 체포된 뒤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테라폼 랩스 파산 관제인이 테라 루나 붕괴가 제인 스트리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매 때문이다 라면서 소송을 낸 거예요. 제인 스트리트는 이제 소송 기간 시청을 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10시 급락 논란 이런 것도 있어요.
1: 그건 뭐예요?
0: 2024년 말부터 이제 2025년까지 미국 시간 오전 10시만 되면요.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된 적이 있었거든요.
1: 몰랐습니다.
0: 이게 제인 스트리트가 알고리즘 대량 매도를 던진 것 때문이다라는 그런 뭐 음모론 같은 게 이제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이제 확실한 물증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제인 스트리트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야, 말씀 듣고 보니까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시장, 인도 시장, 미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회사가 돼버렸는데 설립자는 누굽니까?
0: 네, 제인 스트리트는 1999년에 이제 월가의 대형 퀀트 회사인 서스퀘하나 출신 트레이더들 팀 레이놀스, 그 로버트 그라니에리, 마크 거스타인, 마이클 젠킨스 이 네 명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네 명 중에 로버트 그라니에리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 세 명은 은퇴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특이하게 CEO가 없어요.
1: 그래요?
0: 공식적인 직책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회사에 남아있는 창업자인 로버트 그라니에리는 직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불리냐면 그러니까 First Among Equals, 동등 중에 첫째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동등한 파트너 중에서 서열 1위다 뭐 요 정도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단일 대표 없이 뭐 30명에서 40명 이제 내외의 핵심 파트너들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이제 지분을 나누어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요. 뭐 리스크, 기술, 트레이딩, 보상 이렇게 이제 각 위원회가 있어서 별도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의 스타 CEO보다는 기계가 설계한 시스템의 완벽함을 믿겠다라는 이제 이들의 철학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분산시켜서 규제를 피하기가 쉽고요. 또 유한 책임 회사 LCC 구조로 세금을 절감하려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처음부터 목적이 확실히 돈을 벌자라는 목적으로 설립한 아주 흥미진진한 기업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엔터주 반등의 조건은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임수진, 키움증권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3: 아, 요즘 주식시장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소외받는 듯한 종목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엔터주, 나름대로 상승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흐름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엔터기업이 실적이 안 좋았나요?
4: 엔터의 상황이 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게, 저희가 그동안 성장을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뭐 20년도 초부터 뭐 글로벌 K-POP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음반 판매량도 뭐 고성장을 하면서 그때도 주가 날라갔고 이번에는 뭐 공연 MD 중심의 성장세가 나왔는데 뭐 이 이후부터의 그림이 뭐가 될까라고 약간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약간 부재한 시기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반도체가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손바뀜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렇군요. 나름대로 그럼 이익은 저런 주기 속에서 늘어난 건 사실인가요?
4: 네, 실제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지표들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거의 한 6% 정도 추가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3: 추가 상향 조정.
4: 네,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올해 기대하고 있던 영업이익이 그거보다 더 잘 나올 거야라고 약간 오히려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오히려 좀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 그 얘기는 사실 회사가 잘못한다라기보다도 시장이 주는 그 엔터 산업에 대한 약간 가치, 어떠면 약간 미래 성장성이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을 좀 낮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멀티플, 저희가 보통 PER 지표를 많이 쓰는데 이게 뭐 회사가 버는 돈을 몇 년 안에 회수할 거냐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보통 뭐 반도체라고 하면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뭐 빠르면 5년 안에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엔터 산업은 그동안 너무 글로벌리 성장을 많이 하니까 잠재력이 어마무시하다 하면서 평균적으로 25배에서 30배 정도를 줘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이닉스가 5배 이상 성장을 하는데 너네 성장표는 50%를 넘지 않는데 지금 30배 주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지금 15배까지 SMJRP YG는 떨어졌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너네는 성장성이 좀 무한하니까 25배까지는 납득하겠다. 참고로 작년까지만 해도 하이브가 40에서 60배 정도 받았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 건 분명하나 다른 여타 전통 산업군들이 너무 약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약간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4: 네, 맞습니다.
3: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매력이 있는데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이 K-POP 성장세 계속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4: 맞습니다.
3: 특히 저도 뭐 열성 팬이긴 합니다만 BTS 말고 다음 BTS 같은 게 안 보인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일단은 이 질문을 사실 세미나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3: 그렇겠죠.
4: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방탄소년단이랑 블랙핑크가 아직도 가장 잘 나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열광할 만한 IP들이 안 나오냐. 사실 저희가 20년도 초반에는 뉴진스라는 IP가 나오고 나서 사실 넥스트 뭐 글로벌 팝스타가 K-POP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흐름이구나라는 기대감이 붙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약간 체감할 정도는 안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만 그 뉴진스보다 파급력이 높은 아티스트 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큰 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성을 중심으로 흥행을 시킨 다음에 글로벌로 나아가는 전략들이 주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터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처음부터 해외에서 좀 흥행을 시키고 국내로 돌아오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 예.
4: 실제로 뭐 코르티스라든지 뭐 캐치아이 그 외에 약간 수많은 IP들이 음반 판매량 뭐 이런 지표들 보면 과거 대비해서 뭐 10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어마무시한 상태인데
3: 네.
4: 지금 뭐 국내 뭐 멜론 차트라든지 이런 거 사실 요즘 팬들도 멜론 차트를 총공을 안 합니다.
3: 네.
4: 그리고 음악 방송 1위 하는 것도 옛날보다 의미가 좀 떨어지고
3: 네.
4: 그러니까 해외 음원 지표 중심으로 팬들도 계속 뭐 총공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속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특히 대중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K-POP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잘 커나가고 있는지 체감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아, 키우는 방식이 달라진 거군요. 과거에는 국내에서 먼저 이슈몰이 한번 하고 해외에 나갔는데 이제는 아예 현지에서부터 먼저 키우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해외에서 먼저 키워서 국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수익을 온전히 이 엔터사들이 누리려면 제일 중요한 IP, 지식재산권들이죠. 그런 것들을 온전히 그 IP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4: 네.
3: 우리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데가 IP를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4: 맞습니다.
3: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종에서 회사들이 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음반 산업, 이 엔터 쪽은 어떻습니까?
4: 엔터 산업은 사실 완전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는 게 일단 IP 소유권 자체를 엔터사가 보통 가져갑니다.
3: 네.
4: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터권이라고 해가지고 곡들이 나오면 뭐 아티스트가 그 권리 물론 수익이 발생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리는 엔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뱅을 예시로 들면
3: 네.
4: 빅뱅이 정말 과거에도 인기 많고 지금도 인기가 많은데 이 아티스트들이 뭐 타 소속사에서 빅뱅 의 이름으로 투어를 돈다라고 하면 일단 빅뱅이라는 이름을 못 씁니다.
3: 아.
4: 그리고 과거에 냈던 흥행곡들 이 곡도 YG가 어떻게 보면 허용해 주지 않으면 콘서트에서 못해요.
3: 그렇군요.
4: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굉장히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3: 예.
4: 사실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플랫폼 역할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3: 예.
4: 엔터 산업에서 플랫폼으로 역할하는 건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라이브네이션 뭐 공연 이쪽인데 여기는 약간 서포트하는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3: 네.
4: 활동하는 거에 대한 모든 주체권이 그 각 엔터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문제는 사실 되게 자유로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 이런 점은 이 영화나 미디어 업계보다는 확실히 엔터 쪽이 그러니까 음악을 중심으로 한 엔터 산업들이 훨씬 우리에게 부가가치가 많이
4: 네,
3: 고스란히
4: 맞습니다.
3: 떨어질 수 있는 구조네요.
4: 맞습니다.
3: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그 걸그룹이나 보이 그룹을 키우는 방식이 어느 소속사에서 역량 있는 친구들을 발굴한 다음에 이 친구들을 다 잘 트레이닝 시켜서 그리고 만들어서 이걸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이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4: 네, 맞습니다.
3: 인큐베이팅 하는
4: 맞아요.
3: 거죠. 근데 미국의 엔터 비즈니스 어떻습니까?
4: 미국은 사실 국내랑 굉장히 좀 다릅니다.
3: 예.
4: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음악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성공한 아티스트들을 영입하는 전쟁을 좀 벌인다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원석부터 키워내가지고 성공한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약간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3: 네.
4: 특히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3: 예.
4: 예를 들어 캐치아이라는 그룹은 저희가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지만 천억 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투자비가 들어간 상태고요.
3: 예.
4: 국내에서도 신인 그룹 같은 경우는 요즘은 100억 넘어가는 게 좀 다반사일 정도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시아권에서 홍보가 집중됐을 때 정도고요.
3: 예.
4: 미국에서 시작이 되면 보통 광고료가 뭐 동남아에서 보통 K-POP은 광고를 많이 하는데 60배 정도 비쌉니다.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현지사에서도 굳이 키워내는 것보다 잘 큰 아티스트를 영입시켜가지고 이 아티스트들한테 수수료를 받자 약간 이런 개념이고요.
3: 네.
4: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이미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 네.
4: 이 이미지를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360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아티스트를 처음부터 인큐베이팅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음반, 음원 이런 것도 하고 뭐 공연도 데리고 다니고 매니지먼트도
3: 네.
4: 다 합니다. 근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크게는 뭐 레이블사, 에이전시, 그다음 매니지먼트사인데 뭐 각자 설명을 해보면 레이블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을 생산하는 기지라고 보시면 예. 되고요. 매니지먼트사는 한국에서 그 매니저들 따라다니시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매니지먼트사도 있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일감을 좀 연결해주는 약간 중개소 같은 역할입니다.
3: 네.
4: 그래서 한국은 이게 서로 다 한 회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좀 아웃퍼폼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계약 기간도 다릅니다.
3: 네.
4: 예를 들어 레이블사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계약이 좀 많고요.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는 3년에서 5년, 에이전시는 1년.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보통 변호사를 많이 껴가지고
3: 예.
4: 매 활동할 때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아티스트는 뭐 6개월마다 컴백을 하잖아요. 근데
3: 예.
4: 해외 아티스트들은 뭐 거의 2, 3년마다 나오는 게 이런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 이런 엔터 쪽은 다 파편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코어가 되는 앵커 얘가 킹핀이다 하는 플레이어는 누구예요?
4: 미국에서 레이블사가 세 개로 좀 나뉩니다.
3: 예.
4: UMG, 뭐 유니버셜 뮤직이라는 곳이랑
3: 예.
4: 워너 뮤직, 그다음에 소니 뮤직. 이 3대 레이블사가 전 세계를 거의 뭐 점령하다시피 하는데 이 시장 규모가 66조 원 정도 되거든요.
3: 예.
4: 이 세 회사가 가지는 매출액 총합이 50조 원 정도 됩니다.
3: 야.
4: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뭐 저스틴 비버 뭐 이런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 세 개 회사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3: 네.
4: 이 회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매출원 발생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 과거에 냈던 카탈로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곡들에 대해서 연금형으로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고
3: 네.
4: 그다음에 뭐 신곡을 제작을 해주는 프로듀싱 이런 퍼블리싱 매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국내사랑 같이 MD라든지 이런 기획 상품들을 만드는 거를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또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소니 네. 뮤직 같은 경우는
4: 네.
3: 우리가 CD나 LP나 뭐 카세트 테이프 살 때 그
4: 네.
3: 밑에 소니 뮤직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뉴팩처 개념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4: 네.
3: 때. 아, 이 카세트 테이프 만들어서 그 가수들 녹음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유통하고 제조까지 하는 회사인가 보다
4: 네.
3: 뭐 그런 걸 총괄하는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스트리밍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4: 맞습니다.
3: 그러면 이 회사들은 도대체 무슨 부가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냥 가수가 어느 스트리밍 서비스에 자기 음악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4: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게 그 음반 시장이 정말 잘 나갈 때가 1990년, 80년
3: 예.
4: 이때였거든요. 그때 매출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나서 이 매출이 회복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으로 바뀌면서.
3: 예.
4: 왜냐하면 뭐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곡들 저희가 MP3 그냥 불법으로 다운로드도
3: 그렇죠.
4: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15년도가 돼서야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체제가 굉장히 좀 확립이 됐는데
3: 네.
4: 이 스트리밍 체제의 가장 좋은 점은 음반은 한 번 사면 더 이상 안 사도 되잖아요.
3: 그런데
4: 그렇죠. 음원 같은 경우는 플레이 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
3: 네.
4: 사실 매출의 거의 한 90%가 과거에 낸 곡입니다.
3: 예.
4: 그래서 미국의 아티스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신곡을 매번 자주 낼 필요가 없는 게 과거의 곡을 한 번만 잘 만들면 정말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OP마진도 한국 국내 엔터사 같은 경우는 거의 총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10%로 수렴하는데 글로벌 뭐 레이블사 같은 경우는 20%로 수렴을 합니다. 이게 과거에 투자를 한 게 계속 수익원이 발생하기
3: 예.
4: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야, 이 회사들은 거의 연금을 받고 있는
4: 맞습니다.
3: 셈이네요.
4: 연금이.
3: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미국처럼 이제 큰 시장들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거 말고도 큰 시장들 많잖아요. 중국도
4: 네.
3: 있을 거고 유럽도 있을 거고
4: 맞습니다.
3: 다른 시장들도 결국 미국을 공략해야 진출할 수 있는 겁니까?
4: 지금 각국의 그 레이블사라고 하면 사실 다 소형사들입니다.
3: 예.
4: 심지어 글로벌 4대 레이블사의 하이브를 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지어 하이브랑 나머지 3사의 규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큰 규모의 레이블사가 전 세계에 없고요.
3: 예.
4: 저희가 한국에서도 과거에 음반이 소니 뮤직 많이 나왔던 것처럼 사실 한국처럼 엔터사가 발달하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니 뮤직 그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레이블사가 그 회사에 소싱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아마 이 3사랑 좀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글로벌 유통 체인은 이 회사들한테 맡기는 구조다.
3: 아, 거의 다 빨아들이고
4: 네.
3: 있는 거군요. 그러면요. 그나마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그 세 개 회사 말고
4: 네.
3: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하이브라고 한다면
4: 맞습니다.
3: 보면 네. 우리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원형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A부터 Z까지 하나의 아티스트를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해준다. 네. 이 구조가 한 번 폭발하면 네.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거니까 우리의 사업 방식이 더 우수한 거 아닙니까?
4: 너무나도 저는 우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일러 스위프트랑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그다음에 콜드플레이를 저는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를 했는데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번 월드투어를 했을 때 1년 단위로 보면 한 500만 명 정도 모객을 했고 방탄소년단도 500만 명 정도 이번에 1년 동안 돌거든요. 그러면 공연 매출은 사실 ATP 뭐 티켓 가격은 비슷하니까 예. 매출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1.4조, 1.5조 큰 차이가 없는데 예. 부가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테일러 스위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연 매출의 한 25% 정도가 MD 매출로 발생을 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조차도 미국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슈퍼팬이 있어서 이런 수치가 가능한 거고 예. 옆에 콜드플레이 보시면 10% 정도 발생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뭐 20만 원 이라고 하면 보통 평균 모객수 한 명당 한 2만 원 정도 굿즈를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티켓 가격 20만 원이면 저희가 70% 14만 원어치는 굿즈를 꼭 산다.
3: 이야.
4: 모든 관객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건데 예. 저희가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뭐 북미 투어도 하고 그다음에 남미 투어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단순히 5만 명만 공연장에 오는 게 아니라 예. 거의 한 10만 명 이상이 그 공연장 주변에 앉아가지고 곡을 같이 듣고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서 MD 판매가 사실 준비만 잘 돼 있으면 되게 충분히 업사이드가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3: 그렇네.
4: 근데 가장 이런 MD 매출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그 하이브라는 체제는 그 결국에 360도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MD를 더 만들자 이런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른데
3: 예.
4: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3: 복잡하군요.
4: 예를 들어 매니지먼트사에서 우리가 이거 MD 내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 이거 내가 직접 생산하면 돈 더 벌 것 같은데 너네한테 우리가 맡겨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티키타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국내 뭐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SM, JYP, YG도 사실 하이브랑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3: 예.
4: 글로벌 레이블사랑 경쟁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티스트가 똑같은 활동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최소한 50% 정도 더 발생합니다.
3: 네.
4: 예를 들어 내가 한 1000억 정도 만들어낸 아티스트다라고 하면 K엔터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 1500억을 벌 수 있는 포텐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의 아티스트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글로벌리도.
3: 예.
4: 정말 초특급 팝스타를 제외하고서는 수명이 짧은데 그러면 단일 활동에 대해서 수익을 최대화 극대화하는 게 그들의 목적일 텐데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그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아티스트의 영입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정말 약간 업사이드가 크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블룸버그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셜 타임즈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3: 네.
4: 미국 레이블사들은 위기론을 얘기를 하고 있대요.
3: 그래요?
4: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그 미국의 대형 아티스트들이 협상을 좀 주도를 하고 있대요.
3: 예.
4: 아, 우리 쟤네들은 어떻게 보면 50대 50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왜 한 80%를 줘야 되냐 너네들한테.
3: 네, 네.
4: 그러니까 약간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다 보니까 옛날에 이 산업이 작았을 때 어떻게 보면 분배하던 비중이 있을 텐데 그걸 계속 유지해오다가 이 공식이 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3: 네.
4: 그래서 레이블사들의 어떻게 보면 OP 마진이 최근에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게 이런 협상력을 잃어서고 근데 이게 극복될 수 있냐라고 하면 하이브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할수록 이러한 구조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
3: 네.
4: 현지 레이블사에선. 근데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에이전시 이런 걸로 나눠진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조하기가 사실 MD를 더 만들고자 해도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3: 네.
4: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극복될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3: 네.
4: 그러면 하이브 포함해서 K엔터사들이 나아갈 수 있는 미래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정리하자면 미국의 이제 이런 엔터 시스템은 다 파편화되다 보니까 수수료로 띄워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4: 네.
3: 우리나라는 진짜 A부터 Z까지 다 챙겨줬기 때문에
4: 네.
3: 아티스트들에게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고
4: 맞습니다.
3: 추가적인 상품 이익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네.
3: 그러면요 조금 더 욕심내면요
4: 네.
3: 하이브가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4: 네.
3: 우리가 또 투자도 많이 했고
4: 네.
3: 저스틴 비버라든가
4: 네.
3: 이런 사람은 이제 영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4: 사실 21년도에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때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들어왔 하이브 소속.
3: 아 이미 됐어요? 아 몰랐습니다.
4: 그때는 매니지먼트사 개념으로 데려온 거라 사실 5년짜리 계약이기도 했고 네. 지금은 나가는 상태고요. 아. 그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뭐 수수료 받는 구조가 매니지먼트사에서 받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 근데 심지어 그 아티스트들은 뭐 1년, 2년 매년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이타카 홀딩스가 저희가 1조 원 주고 사왔는데 이거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시장이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이브가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저스틴 비버 이후에 약간 교훈을 삼아서 네. 레이블사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인수를 하면서 예. 이제 하이브 아티스트들이 뭐 지금 주요한 아티스트는 한 10그룹 정도 되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30팀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 아티스트들이 벌어들이는 음원 수익이 뭐 하이브 방탄소년단 포함해서도 그 수익보다 한 50%가량 더 높습니다.
3: 그렇군요.
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 영입에 어떻게 보면 초반부에 해당하는데 예. 저희가 릴베이비 혹시 들어보셨나요?
3: 예, 들어봤습니다. 예.
4: 릴베이비라든지 그리고 뭐 데스파시토라고 뭐 정말 오랫동안 빌보드 핫100에서 1위한 아티스트들도 남미에서 좀 영입을 하고 예. 이러한 움직임이 초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포텐셜을 보여줬고요. 지금 이타카 홀딩스 같이 뭐 저스틴 비버 뭐 아리아나 그란데 같이 정말 비싸게 주고 왔던 약간 그때는 협상력이 굉장히 낮았던 때이기 네. 때문에 지금이랑 그때랑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 좀 달라서 이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성급금을 좀 낮게 주고 좀 데려올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교섭력까지 높아진 네. 상태다. 자 그러면요 이 하이브의 성과들 나름대로 비즈니스 방식들 이걸 옆에 있는 SM이라든가 JYP 또 그다음에 또 그 뭐죠 YG 네. 이런 회사들도 분명 보고 있을 텐데
4: 네, 맞습니다.
3: 그럼 우리나라들은 다 비슷하게 또 사업 모델을 또 추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4: 맞습니다. 네.
3: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고 네. 잠재적인 역량도 어마어마한데 주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4: 맞습니다.
3: 그럼 이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독특한 그 CEO 리스크나 또는 어떤 회사는 CEO 부재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지금 큰 요인입니까?
4: 일단 하이브의 경우는 방시혁 의장 관련 리스크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는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습니다.
3: 그래요.
4: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실 아티스트를 운영하는 건 각 레이블사의 뭐 대표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적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SM, JYP, YG, 뭐 하이브 다 통틀어가지고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냐라고 네. 하면 저희가 기저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년에 공연 성장이 예상치보다 50% 정도 계속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이 주식시장 안에서 올해 그 정도 또 만들어낼 수 있었더네 했을 때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SM, JYP, YG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매출 탑라인 성장보다도 수익성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장기 성장 동력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레이블화 이 정책을 하이브가 좀 뚫어주면 그들도 나중에 좀 따라가는 전략을 좀 펼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익성 개선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통 회사들이 안 좋은 상황일 때 수익성을 좀 개선하려고 하지 않냐. 네. 이게 K-POP 산업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큰 그림을 좀 중장기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성장세가 좀 약해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중국의 상승세는 어떻습니까?
4: 중국은 너무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3: 네.
4: J-POP이 굉장히 흥행하다가 이제 K-POP으로 넘어갔고 나중에 C-POP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위기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3: 예.
4: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콘텐츠의 부분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음악 쪽은 어떠냐라고 하면 이 IP들의 특징은 그 한국이랑 다르게 보통 배우 겸 가수들이 많습니다.
3: 예, 그렇죠.
4: 그 얘기는 미디어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아이돌이라는 지위는 국가적으로 좀 그 서포트를 금지하는 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주면 안 되고
3: 예.
4: 특정 금액 이상을 소비했을 때는 뭐 실명을 인증을 해야 된다.
3: 예.
4: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실명 인증이 굉장히 꺼려지는 게 이게 어떠한 제재로 나 나중에 돌아올 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이돌 산업이 그 시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국내 K-POP 엔터사들이 중국의 기업들을 설립을 하면서 현지화 그룹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니시 마켓이다. 예.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일본 시장에 일본 현지화 그룹들을 냈는데 지금 일본에서 나가는 탑티어 아티스트들은 다 일본 현지화 네. K-POP에서 나온 그룹들입니다. 예. 뭐 인니라든지 뭐 조원 그다음에 뭐 엔팀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 한 100만 장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그 아티스트의 최대 음반 판매를 보통 30에서 40만 장 정도니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본 시장을 좀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장을 이제 중국으로 옮겨가지고 내고 있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지금 한한령뿐만이 아니라 그 현지 가수들에 대한 약간 제재안도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시장이 팍팍 튀기는 좀 어려운 구조고 뭐 K-POP이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되냐라고 하면 이런 법제도가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K-POP이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3: 야, 중국의 맹추격도 중국은 내부 단속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짧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지표나 뭐 일정 이런 거 있을까요?
4: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현지화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글로벌 레이블화 정책에 맞서서 지금 레퍼런스를 쌓는 과정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글로벌 아티스트가 돈 많이 주는 건 오케이. 근데 너네가 나를 흥행시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지금 뭐 하이브에서는 미국 현지화 그룹 캐차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올해도 지금 미국 현지화 그룹 한 팀 데뷔하고 걸그룹 데뷔하고요. 내년에 보이 그룹 데뷔하고 남미 현지화 그룹도 작년에 한 다섯 팀 정도 영입을 했는데 이런 아티스트들이 한 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다 레퍼런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를 하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SM, JYP, YG 다 지금 현지화 그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지화 그룹에 대한 지표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익이라든지 매출액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야, 이 엔터 산업 아직까지 견실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수진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4: 깜빡 말고 케팍시부.
1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4: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3: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타우럼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3: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4월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중동전쟁 여파로 올해 원유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5월 석유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원유 수요는 하루 1억 400만 배럴로 전망됐는데 공급량은 오는 6월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이 재개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1억 220만 배럴로 180만 배럴 공급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IEA는 걸프 산유국들의 누적 공급 손실은 10억 배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관련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구의회 회의록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원호 후보가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자 30년 전 당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차로 다툼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 2천만 원이 임직원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인천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목 부위를 자해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응급처치를 한 뒤 의식이 있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형 접이식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 전라권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등 12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는 뜻의 어이없다를 어의없다로 잘못 쓰는 일이 많습니다. 어이없다고 할 때 어이는 어처구니와 같은 말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이 어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어의는 임금이 있던 옷 또는 궁궐에서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을 뜻하는 말로는 쓸 수 있어도 어의 없다고 표기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1984년에 나온 7번째 앨범을 준비하면서 무려 70곡 이상의 많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이 70곡 중에서도 히트할 만한 노래는 없다면서 더 강력한 음악이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밤새 매니저와 회사가 원하는 노래를 한 곡 더 써냈는데요. 그게 바로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이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싱글 발표 이후로 캐나다에서 1위, 미국에서 2위를 하며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중적인 히트곡을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죠.

5월 13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브루스 스프링스틴입니다. Dancing in the Dark.

0: 뭐 다른 이유 필요 있나요? 그냥 기분 좋고 신나고 그거면 됐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이 댄싱 인 더 다크라는 노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정말 이른 곡 이상의 많은 음악을 만들어놨지만 회사에서 더 히트할 만한 노래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작자들은 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뭐 더 히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음악을 만들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 좋으면 그만이기도 하죠. 자, 오늘 복잡한 하루 보내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좋은 음악들로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같이 나눠보려고요. 자, 이쪽으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1: 유유 제약.
12: 새 건강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지금 막 끝난 이 노래 비지스의 코러스가 아주 돋보였죠. 사만다 생의 이모션, 이민환님 신청곡이었고요.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스푸키였습니다. 김성균님 신청으로 함께했어요. 0550님, 직장 퇴직하고 택시운전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봅니다. 닥터 훅의

When you're in love with a beautiful woman 하고 적어주셨는데요. 지금도 운행 중이세요? 택시 운전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제2의 인생이 지금 마음에 좀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운전하시면서 골든디스크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도 또 마음에 드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박현철님은요. 마이클 맥도날드와 패티 라벨의 On My Own 신청하시면서 갑작스런 일 때문에 이제야 퇴근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좋은 음악 들으니까 피로가 스르르 풀리네요 하셨는데요. 참 일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하고 진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로라는 것과는 항상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 일이라는 걸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데 그래서 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나와 일에서 얻은 그 피로를 푸는 나, 그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0550님과 박현철님은 그 균형을 잘 잡아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피로를 푸는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닥터 훅의 When You Are In Love With A Beautiful Woman 그리고 마이클 맥도날드, 패티 라벨입니다. On My Own.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앨범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96년에 데뷔한 영국의 그룹 스파이스 걸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멤버 5명이 각자의 캐릭터를 가지고 여성의 자존감에 대해서 또 노래를 하면서 그 시절 소녀들의 우상이 됐죠. 스파이스 걸스. 스파이스 걸스의 데뷔곡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10여 개국 이상에서 1위를 기록했던 정말 신인으로서 완전한 돌풍을 일으킨 그 노래였어요. 워너비.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히트곡 이어졌었죠. Say You'll Be There라든가 To Be Come On, Too Much, Stop 이런 노래들 연이어 내면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걸그룹이 됐는데요. 1997년에 2집을 낸 뒤에 1998년 제리 할리웰이 탈퇴를 하면서 4인 체제로 2000년에 3집을 발표하고 그 이후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이제 스파이스 걸스가 재결합 콘서트를 하면서 다시 뭉치게 됐는데요. 이때 베스트 앨범을 냈거든요. 그리고 그 앨범과 함께 현재까지 마지막 싱글 Headlines, Friendship Never Ends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파이스 걸스의 마지막 싱글이 그 2000년 3집에서 나온 게 마지막이 될 뻔했는데 2007년에 이렇게 재결합하면서 베스트 앨범을 내준 덕분에 네, 싱글로는 2007년이 마지막 싱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이 스파이스 걸스가 굉장히 짧게 활동했지만 그마만큼 많은 분들에게 좀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결합 요청이 있기는 한데요. 자, 그래도 이제 그 시절에, 그 시절에만 표현할 수 있었던 스타일의 음악을 이 스파이스 걸스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래서 스파이스 걸스의 데뷔곡 워너비, 그리고 가장 마지막 싱글이었던 2007년 작품입니다. Headlines, Friendship, Never Ends.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스파이스 걸스의 데뷔곡 워너비 그리고 2007년에 발표한 마지막 싱글 Headlines Friendship Never Ends 였습니다. 3972님 안녕하세요. 요가원을 운영하면서 요가를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골든디스크가 시작되는데요. 들으면서 일과 정리와 내일을 준비하는데 참 좋은 음악이 많아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담는데 아직도 새롭게 담기는 게 신기할 정도로 좋은 곡이 많네요. 저의 하루 끝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요. 하루 끝을 골든디스크와 함께 해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아, 요가원 이제 정리하고 집에 오시면은 밤 11시 이 정도 되는 거군요. 사실은 그 직장인분들은 직장이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요가라든가 뭐 헬스, 필라테스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3972님은 좀 일찍 이렇게 마무리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예, 라디오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취미로 플라멩코라는 춤을 추고 있는데 저도 예, 밤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가 아니면은 다른 분들하고도 그렇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 저도 잠깐 요가를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가는 나는 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애가 좀 산만해요. 그래서 요가는 사실 정신수양도 같이 하잖아요.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있지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진짜 안 유연하더라고요. 안 되는 자세가 많은데 보통 이렇게 요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은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들 안내를 해주시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제 성질에 안 되는 동작이 많으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아직 수양이 덜 됐다. 아직 요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내공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네, 냅다 춤추는 거에 조금 더 마음을 주고 있긴 합니다. 상구칠이님을 만나면 제가 조금 요가에 정을 붙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요가원에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또 잘 안내를 해주셨겠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38님, 오늘부로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을 거예요. 늘 언제나 좋은 음악에 자장가 삼아서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 한 곡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마침 2554님이 아델의 헬로우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우리 헬로우 선후배 음악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라이오넬 리치입니다. 헬로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All right, you're listening to All Hit Radio, and it's 53 degrees at 13 minutes past the hour. And right now in our All Request line, I've got Mike Ledgerwood on the phone. Hey, babe, what would you like to hear?
2: We've been offering. 이건 분명히 미니인데 왜 주파수가 잘못 맞춰진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오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 The Carpenters의 음악입니다. Calling Occupants of Interplanetary Craft. 처음 시작이 이렇게 라디오 소리로 시작을 해요. 이 음악 백고우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어떻게 음악으로 이어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나눈 추억이 있잖아.

0: 간절한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Number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Radio 99. Here is Radio 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큐.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0: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주눅이 든다, 주눅이 잡히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주눅은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나 성질을 뜻하는데요. 혹시 주눅이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까요? 주눅의 두 번째 뜻, 부끄러움이 없이 언죽번죽한 태도나 성질로 이때에는 주로 좋다와 함께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주눅이 좋게 넘긴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선 무역 관세를 비롯해 대만과 이란 문제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8: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나라의 안보 관계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지난달 이란을 적어도 두 차례 직접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정부 주재로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8: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이익을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려 한다는 기사는 가짜뉴스라며 AI 호황으로 더 거친 세금을 나누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5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어젯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8: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오늘 양자회담과 텐탄공원 방문 등 종일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세계 단판이라 불릴 만남을 베이징 이필리 특파원이 미리 살펴봤습니다.
9: 베이징 국제공항에 착륙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립니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직접 공항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고 레드카펫 좌우로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300명가량의 청소년들이 꽃을 흔들며 트럼프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남을 시작합니다. 군악대의 국가연주와 육회공 3군 의장대의 사열 등 15분의 공식 환영 행사를 마치면 두 정상은 곧바로 양자회담에 들어갑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의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는 대두와 쇠고기, 보잉 항공기 등에 대해 중국의 구매 약속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시진핑은 미국의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관세와 첨단 기술 통제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망입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만큼 전쟁 종료를 위한 해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오후에 베이징의 명소인 텐탄공원을 방문합니다. 텐탄공원은 명청시대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던 곳으로 9년 전 황제의 공간인 자금성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텐탄공원에서 또 한 번 황제 의전을 받을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을 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양자차담과 업무 오찬까지 공식 일정을 두 차례 더 이어갑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7: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중재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큰 합의보다는 이른바 스몰 딜에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이란 문제를 길게 논의할 거라고 예고했지만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11: 논의할 사안이 아주 많습니다. 솔직히 이란은 그들 중 하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란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0: 하지만 미국 유력 언론들의 관측은 다릅니다. CNN은 백악관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중재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주석을 압박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도록 설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평화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 백악관 출입기자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며 군사작전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이란 지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본다는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와 통상 분야에선 실질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큰 합의보다 작은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양국 모두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 결과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마침 미국의 4월 도매 물가는 전년과 비교할 때 무려 6% 올랐다는 노동부 통계가 나와 원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중 관계의 네 가지 레드라인이란 이미지를 SNS에 올렸는데 대만 문제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지목했습니다. 정상회담 관련이라고 직접 연결하진 않았지만 대만 문제는 절대 거론해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7: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밀리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란은 혁명수비대원을 체포한 쿠웨이트의 보복을 예고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12: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자의 포효 작전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또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지난 3월 26일 오만 적경지 아라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국장도 군사작전 조율을 위해 최소 두 차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뒤늦게 밝힌 것은 이란에게 양국의 안보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강화를 영내 영향력 확대와 미국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0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협력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양국의 밀착 행보는 특히 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공습에 고전하던 아랍에미리트에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쿠웨이트가 이란 선박을 불법 공격하고 이란 국민 4명을 구금했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는 이달 초 해상 입국을 불법적으로 시도하다 체포된 이들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임을 자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7: 한국 선박 남우호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한 물체가 드론이 아닌 미사일일 수도 있다는 청와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작전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해양자유구상 동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0: 남우호는 해수면에서 1m가량 위쪽인 평형수 탱크를 두 차례 공격받았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충돌한 비행체에 대해 드론이라고 찌 못하다며 미사일이 쏘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 자유구상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1: 정부는 여타 국제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장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외교적 지지 표명을 시작으로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를 거쳐 군사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4단계 방안입니다. 이미 1단계는 지났고 전쟁 상황에 따라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에 있는 연락장교를 활용하거나 청해부대를 통한 정보 공유 등을 다음 단계로 고려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다만 당장 군사작전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비전투적 방식으로 책임을 다한 뒤 최종적으로 4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안전은 물론 국회 동의 등 절차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남우호 추가 조사 등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 간 공감대가 있지만 시기에 대해 미국이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늦어도 2028년까지는 전환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조건이 안 되면 늦춰질 수도 있다는 미국 측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안에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측은 다만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2: 고유가발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강세 움직임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8% 오른 7,444.2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0% 상승한 26,402.3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4% 내린 49,693.20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대시간 13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63달러로 전장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도 배럴당 101.02달러로 전장 대비 1.1% 내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본회의에서 워시 후보자의 인준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시 후보자는 제롬 파월 현 의장 임기 종료 후 곧바로 연준 의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파월 현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종료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정 이후 최소 800대의 러시아 드론이 발사돼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전국 곳곳이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인원이 2만여 명이라고 하죠. 워크온이라는 앱을 통해서 적립이 된다고 하고요. 또 서울시도 하루 8,000보 이상을 걸으면 서울시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줍니다. 손목 닥터 9988이라는 앱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데 벌써 서울시민 4명 중에 1명꼴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자체들이 예산까지 들이면서 걷기를 독려하고 있는 건데 서울시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목표 걸음수를 채운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외래 입원 의료비가 증가폭이 26만 원이 적었고요. 또 걷기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허리둘레와 혈당 수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좀 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걷기 좋은 계절이죠. 바쁘시더라도 틈틈이 걸으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보자고요. 5월 14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5도, 부산 16도, 대구 16도, 대전 15도고요. 광주 16도, 강릉 17도, 제주 15도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쉬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심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판시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이 중단되는데요.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 강도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안산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의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A씨가 B씨에게 거액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는데요. A씨는 B씨의 시체를 유기한 이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계좌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빼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교 신도시의 카페와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1월 A씨는 광교 신도시의 카페와 서점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12명을 추행했습니다. A씨는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여성에게 다가

0: 누나가 갑자기 뒤에서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졌는데요. 1월 15일에 4명의 여성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음 날 8명의 여성을 또다시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유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임금 협상을 둘러싸인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총파업 위기 상황에 몰린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있었던 삼성전자 노조의 이 성과급 협상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을 제도화하자라는 데 있는데요.
0: 네.
1: 영업이익의 10%에 이 특별보상을 더해주겠다라는 사측안에 대해서 정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연봉의 50% 상한은 그대로 두고 업계 이제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2%까지 성과급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중재안을 냈는데요.
0: 네.
1: 그러나 노조는 퇴보한 아니라면서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0: 네.
1: 노조는 이제 이 성과급 제도,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이른바 SK하이닉스 사관학교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0: 네.
1: 자, 문제는 노조 측이 지금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무려 18일간 예고된 총파업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 네.
1: 노조 측은 이 총파업까지 사측과 추가 협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교대 근무가 필수인 이제 반도체 부분 인력이 집중 이탈할 경우 생산라인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0: 네.
1: JP모건 등 외신은 파업 장기화될 경우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이제 이 고대역폭 메모리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이탈과 더불어서 네. 국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협력사들의 연쇄 타격이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인데요.
0: 네.
1: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0: 예.
1: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GDP는 0.78%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중노위 조정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여파가 꽤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 카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이제 오는 21일 총파업이 가시화되자 정부의 긴급 조정권과 또 회사 측이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사태의 최대 변수로 그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긴급 조정권이라는 건 뭐냐? 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가 될 경우
0: 네.
1: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는 사실상의 비상 조치입니다.
0: 네.
1: 발동되면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되고 30일 동안 쟁의 회의는 금지됩니다.
0: 예.
1: 근데 과거 한 4차례 정도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뭐 현대차 파업과 이제 항공사 파업 등 굉장히 소수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온 강력한 조치인데요.
0: 네.
1: 근데 이번 사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삼성 반도체 삼성의 이제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0: 예.
1: 반도체 생산 라인이 24시간 멈춤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공정이 멈추게 되면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웨이퍼가 팩이 되고
0: 네.
1: 설비 재가동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아마 이 때문에 아마 정부 안팎에서도 국가 경제 파급력이 큰 만큼 긴급 조정권 발동 여건에 해당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인데요. 지금 발동이라는 건 노동상권 침해 논란이 큽니다. 강제로 개입한다는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협상의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고요.
0: 예.
1: 또 하나 지금 사측이 제기했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도 변수인데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노조의 파업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0: 예.
1: 위법 없이 노조의 이제 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는 파업 예정 하루 전인 20일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 이른바 국민 배당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네요.
1: 맞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김용범 실장이 이 발언 때문에 외국인의 네. 대규모 매도했고 코스피가 폭락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0: 예.
1: 김용범 정책실장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게 되면
0: 네.
1: AI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국민 배당금을 언급을 했습니다.
0: 초과 세수 일부.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초과 이익, 초과 이윤, 초과 세수 용어를 섞어가면서 쓴 겁니다.
0: 네.
1: 근데 초과 이익과 초과 이윤은 횡재세처럼 기업한테 법인세 이외에 세금을 더 걷어서 국민들한테 네. 나눠준다라는 의미이고
0: 예.
1: 초과세수란 정부 추산보다도 더 많이 거친 세금을 나눠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네.
1: 자 그러다 보니 이 논란이 확산되자마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직접 반박이 나섰는데요.
0: 예.
1: 기업의 이익을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0: 예.
1: AI 산업 성장으로 늘어난 국가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0: 네.
1: 일부 언론이 이걸 기업의 이윤을 직접 배당하는 것처럼 편집해서 음해성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0: 네.
1: 이건 여론 조작용 가짜 뉴스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0: 네.
1: 김 실장이 원래 취지는 특정 기업의 초과 이익을 직접 환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AI 산업 성장에 따라 법인세나 관련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거칠 경우
0: 네.
1: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검토하자라는 취지인데요.
0: 네.
1: 일종의 국민 성장 배당의 아이디어를 낸 셈입니다.
0: 예.
1: 그러나 야권은 이것을 결국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재배분하겠다라는 발생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어쨌든 이제 국가 경제 미래 먹거리 AI 산업의 결실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0: 네.
1: 초반부터 이제 가짜뉴스 공방 뭐 인형 공방으로 번지면서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0: 네. 원래의 취지를 야당 쪽에서 왜곡을 한 것인지는 김 실장의 쓴 전문을 좀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와중에도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시티그룹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30만 원에서 무려 46만 원까지 대폭 높였고요.
0: 네.
1: SK하이닉스의 목표 가격은 170만 원에서 31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티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0: 네.
1: 당시 노조 파업 격과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충당금이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다 라면서 영업이익 전망치 10%를 낮춘 바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노조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 강력한 AI 수요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시티가 이제 목표가 상향 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
0: 예.
1: AI 모델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빅테크 고객사들이 조달 요청이 빗발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메모리 공급은 가격 결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됐다라는 분석이고
0: 네.
1: 또 하나가 이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0: 예.
1: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AI 서버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구조적 슈퍼사이클에 초입에 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과거 반대출 사이클이라는 게 경기 회복에 따라 반복되는 업황 순환 성격이 강하다면
0: 예.
1: 지금 AI 거대 산업이라는 산업의 패러다임은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AI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그 코스피가 하락 출발을 했는데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3% 가까이 올라서 7,800선을 회복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장중 천당과 지옥으로 간 롤러코스터인데요.
0: 네.
1: 장 초반에 7,400선까지 밀렸다가 극적으로 7,844포인트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0: 네.
1: 간밤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

0: 1월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오히려 시장은 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정부의 강력한 중재 의지입니다. 파업은 절대 안 된다라면서 강력한 지원 의사와 함께
1: 네.
0: 국민 배당금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선긋기에 나서면서
1: 네.
0: 안도감이 커졌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거치자 반도체주, 로봇 관련주들, 대형주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1: 네.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이제 플러스 반전에 성공을 했죠. 삼성전기는 특히나 주당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황제주 반위로 올랐고요.
1: 네.
0: 또 모빌리티, 이 현대차, 기아차, 로봇 산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10% 내외 안팎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1: 네.
0: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3조 8천억 원대 역대급 매물을 쏟아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네. 방어했는데요.
1: 역시 이번에도 그랬군요.
0: 맞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이제 한국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기계적인 리밸런싱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여전히 시장 펀더멘털 자체는 견고하다라는 평가인데
1: 네.
0: 이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은 다우지수 소폭 떨어졌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 네.
0: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지금 이 미중 정상회담에 엔비디아의 젠슨황 총재가 지금 같이 갔는데요.
1: 네.
0: 오히려 중국의 AI 칩 판매 기대감이 늘다 보니까
1: 네.
0: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2.5%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늘 아마 8000선 도전을 좀 시도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모건 스탠리도 코스피가 1만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거든요.
0: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코스피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은 모건 스탠리입니다. 코스피가 9,500선은 물론이고
1: 네.
0: 강세장이라면 만 포인트도 도달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AI, 반도체, 방산, 로봇 중심의 구조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나 눈길을 끄는 건 중동전쟁과 고유가와 같은 악재 속에서도 한국 증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방산, 재건, 로봇 산업까지 장기 성장 테마로 부상하게 되면
1: 네.
0: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1만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0: 일단 연내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참전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와 충돌했던 비행체 관련해서 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 네. 일단 위 실장이 어제 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또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3: 네.
5: 저희는 이것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3: 예.
5: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3: 네.
5: 또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곤란한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다.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개연성과 정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면서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3: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은 특정 국가를 또 지목할 만한 정황 부족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5: 사실 뭐 이란 대사를 약간 초치 아닌 초치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란이 당연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좀 많긴 하거든요.
3: 예.
5: 하지만 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왜 굳이 특정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자
3: 네.
5: 유 실장은 아니 정황이 있다거나 의심이 간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지목해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조사를 더 해야 하고 예단하지 않아야 된다. 또 가정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는데요.
3: 네.
5: 그리고 이제 의미심장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3: 네.
5: 정확한 정보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 네.
5: 미국 측에서 밝힌 것들에 대해서 아직 100% 신뢰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3: 네.
5: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비행체 조사를 할 건데 제3국 같은 다른 나라가 참여할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3: 네.
5: 지금은 일단 우리 단독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에 의해 다른 나라와 공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 네. 조만간 외교통일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5: 일단 청와대 요구가 있습니다. 빨리 국회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사건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3: 네.
5: 강유정 수석 대변인 어제 브리핑에서 남우호 피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 내용이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안다라면서
3: 네.
5: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외통위를 열어 이 문제가 외교부 장관 내지 관련 장관을 통해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즉 네. 정부가 지금 나서갖고 특정한 정보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3: 네.
5: 일단 여야가 관련 사건 현안 질의를 위해서 오는 20일 다음 주죠. 오전 10시에 외통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3: 예.
5: 좀 나무호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같은 것들이 언제쯤 분석이 끝날지 관심이 많은데
3: 네.
5: 청와대는 나무호 외부 충격과 관련한 이 기체 잔해물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이것까지가 어제 들은 보고 내용이다라면서 들어오고 나서의 상세한 과정은 외교부를 통해 확인하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 네.
5: 그래서 국내로 들어와서 정밀 감식을 하여 정확한 기종을 분석한 뒤에야 공격 주체에 대한 판단도 보다 엄밀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이게 뭐 빨리 수거가 돼서 빨리 와서 빨리 그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시간이 항상 좀 걸리더라고요.
5: 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외교 문제를 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해야 되는 것이 맞고 사실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입장이긴 합니다.
3: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육선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조 의원이 이제 뭐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5: 사실 남은 절차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해진 절차를 하는 것일 뿐이고요.
3: 네.
5: 민주당이 어쨌든 원내 최다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실제 의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5: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에서 최다선 육선을 하고 있는 조 의원이 5선의 박지원, 김태년 의원을 꺾고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3: 네.
5: 의원 투표와 온라인 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그대로 확정이 된 건데요.
3: 네.
5: 조 의원은 사실 친명 중에 친명, 찐명 중에 한 명으로 불립니다.
3: 네.
5: 대통령과 정치적인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평가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때 사실 주류 친문계 좀 견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요.
3: 네.
5: 또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던 당대표 시절에도 사무총장을 맡아서 당 살림을 책임져 왔고요.
3: 네.
5: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대통령 비서실 정무특보로 임명이 되면서 확실히 돈독한 사이를

0: 유지해 왔습니다.
1: 네,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하고 더 가깝게 보였다는 점에 영향을 좀 크게 준 것 같아요. 네,
0: 저번에 있었던 그 X에 공유했던 내용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제 조정식 의원의 일성은 뭐였을까요? 네,
0: 일단 수락 인사에서요.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만들겠다라며 이제 뒤쫓는 국회가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국회 그리고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안에 국회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라는 건데요. 상임위원장 배분 같은 것들을 빨리 끝내겠다는 거고
1: 네.
0: 12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1: 네.
0: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대표 또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고요.
1: 예.
0: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도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88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는 게 최우선 과제고 그리고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을 해서
1: 네.
0: 개헌 문제도 국민과 함께 새롭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의장 후보는 박덕흠 의원이 또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부의장은 남인순 의원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보통 여야에서 이렇게 후보를 뽑아서 올리면은
1: 네.
0: 큰 이견이 없는 한 보통은 표결 처리가 무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신임 의장과 부의장은 이르면 오는 2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좀 볼까요?
0: 네,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요. 1995년 10월 20일 서울 양천 구의회 이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던 당시 무소속이었던 장행일 구의원이 정 후보 사건 관련해 질문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1: 네.
0: 당시 이제 장 구의원이 발언을 뭐라고 했느냐. 정원 후보가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신분이었던 1995년 10월 11일 23시경 양천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1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 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라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폭행을 가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 예.
0: 특히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 두 명이 말리려고 하자 폭행을 해서 홍순경은 가슴과 어깨 2주 진단, 심순경은 머리에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했다라면서 특히나 정 후보는 그 자리에서 자해 행위까지 하고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옮겨 말했습니다.
1: 네, 근데 이 폭행 사건 자체는 이미 좀 알려져 있던 사안이긴 한데 폭행에 이르게 된 뭐 과정이나 경위가 예전에 정원호 후보 측이 해명했던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0: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예전에 공개했던 정 후보의 폭행 사건 관련 판결문을 보면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예.
0: 정 후보는 작년 12월에 이 문제가 조명되자 SNS에 글을 올리면서 당시 폭행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1: 예.
0: 30년 전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비서관과 경찰을 폭행한 사실은 정 후보도 인정을 했는데
1: 네.
0: 그 폭행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싸웠다라는 건데요.
1: 네.
0: 하지만 김재섭 의원은 어제 속기록을 공개를 하면서
1: 네.
0: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냐라면서 지금이라도 솔직히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0: 네. 언론 공지를 통해서 당시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1: 네.
0: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 A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B씨가 합석을 해서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에 때리고 이렇게 써 있었다라면서 정확하게 써 있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사건 직후에 언론도 6.27 당시 지방선거와 5.18 관련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에 따라 전했는데요.
1: 네.
0: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고 당시 민자당 측의 주장만 담은 일방적인 주장을 김재섭 의원이 하고 있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1: 네.
0: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김재섭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부산 북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이 후원금 계좌를 연 지 20분도 되지 않아서 이를 다 채웠다라고 홍보를 했네요.
0: 네. 한동훈 후보 측은요. 어제 오전 10시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하자마자 입금이 몰려서 전산 오류가 발생을 했지만
1: 네.
0: 19분 만에 후원금 한도액인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다라고 전했습니다. 후원 건수는 모두 1,762건이었고요. 평균 단가는 85,131원.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 건수가 1,656건으로 93.8%였다라고 합니다.
1: 네.
0: SNS에 한동훈 후보는 뜨겁게 후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 그 마음 잊지 않고 북구 재건 보수 재건하겠다라면서 한도 금액을 채워서 후원금 계좌를 닫는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여러 통계치를 분석한 뒤 공개했다라고 캠프에서도 덧붙였습니다.
1: 네.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네요.
0: 네. 이 본인이 경험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전통시장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1: 네.
0: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서 상인회하고도 그 전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 같은 현안들을 청취했다라고 했고요. 이 간담회에는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1: 네.
0: 매출 감소, 시설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하 후보는 구포시장은 북구를 대표하는 자부심이자 우리 주민의 삶을 지켜온 북구 경제의 심장이라면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북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뜰 것이다 라며 상인분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다시 찾고 싶은 구포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절차에 들어갔네요.
0: 네. 일단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검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라고 했고요. 정직
1: 네.
0: 2개월 징계를 감찰위원회가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그리고 수용자를 수원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특히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1: 네.
0: 박상용 검사는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감찰위 쪽에서 한 걸 보게 되면은 관리 소홀로 수리 반입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1: 네.
0: 징계는 이 부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박 검사가 피자들을 불러 연어술 파티를 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고 보기는 단정적으로 어렵다라고 봤고요.
1: 네.
0: 다만 외부에 연어, 술과 음식 등이 들어와서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6: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7: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 전주가 30도로 서쪽 지역부터 먼저 달궈지겠습니다. 앞으로 이 더위가 일요일까지는 계속되겠고요. 일요일에는 대구의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15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반면에 바닷바람이 닿는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덥지 않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 내륙 지방에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는데요. 근데 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민희로 박은자님이 오늘은 아들 준민이 20번째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하시면서 KC의 언제나 사랑해 신청하셨네요. 오늘 생일 축하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요즘 식품업계의 특징 중 하나가 유행이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인기를 끄나 싶더니 금세 봄동 비빔밥으로 바뀌었고 그 뒤엔 버터떡이 유행하다 사그라들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칫 식품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행을 쫓는 뜨내기 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한 식품이 생산되는데요. 위생설비가 부족한 곳에서 건강에 해로운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듭니다. 오늘은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유행이 변해도 안전은 늘 지켜져야 한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날개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전 10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린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 이란 정세, 대만 문제, 첨단 기술 통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주미 중국 대사관이 대만 문제 등 4대 레드라인을 거론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X계정에 미중 관계의 네 가지 레드라인, 그것들은 도전받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미지는 첫째, 대만 문제,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 셋째, 발전 경로와 정치 시스템, 넷째, 중국의 발전 권리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거론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들을 미리 열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사자의 포효 작전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에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자국 이슬람 혁명수비대 대원들을 체포한 쿠웨이트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 X에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이란 선박을 불법 공격하고 우리 시민 4명을 구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내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달 초 해상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4명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임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에 도착한 영국 여객선에서 승객 한 명이 숨지고 50명이 급성 장염 증상을 보여 승객과 승무원 1,700여 명이 선내 격리 조처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라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호남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정입니다. 고릴라는 술래잡기를 하고 놀고 수달은 미끄럼을 타고 놉니다. 큰 까마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코끼리는 코싸움을 즐기죠. 동물들이 잘 놀기 위해선 환경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동물이 본성과 습성을 살려 고유의 행동을 하면서 살 권리, 동물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내 반려견 반려묘는 잘 놀면서 살고 있나요? 동물을 사랑한다면 먹이고 재우는 것만큼 잘 놀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현석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두 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십시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 2부에 연결하겠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국민 배당금 화두,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3부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7: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8: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 눈부셔님이 샤방샤방한 신선한 아침 촌철님들과 함께하니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라고 시선 집중과 샤방샤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가 잠깐 생각을 하게 한 인사였습니다.
8: 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9: 아,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고정관념에 쌓여있나 봐요. 우리 시선 집중과 샤방샤방 어울리나요? 저는 어울리죠. 당연히.
8: 자, 넘어가고요.
9: 네, 칠 멘트가 생각이 안 나시죠? 9580님, 안녕하세요. 매일 시선 집중에 집중하고 있는 65세 주부입니다. 오늘도 눈을 뜨면서 귀는 MBC 라디오와 함께 몸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시선 집중에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정확하고 시원한 목소리 부탁드려요.
8: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네, 까루님이 날씨가 더운 것처럼 오늘 뉴스거리도 덥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8: 안규백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미국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두 사람 발언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찬찬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인데, 먼저 안규백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요청은 없었지만 정보 공유나 군사적 자산 지원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항해의 자유보장 노력과 관련 미국의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합니다.

0: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두 사람의 발언은 일정 부분 겹칩니다. 미국 주도의 작전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한적 범위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 네, 다음은요?
0: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인데 안규백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한미 간 인식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상락 실장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고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건 좀 결이 다른데요. 위상락 실장의 올해 안에 로드맵 완성이라고 하는 발언은 사실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나왔던 일정입니다. 핵심은 그 로드맵에 전작권 전환 완료 시점을 못 박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위성락 실장은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요. 안규백 장관은 다른 생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주목할 게 있나요?
0: 어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참 그 간절하고 절실한 문제가 핵 잠수함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고 여러 복합적인 통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숨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국과 북한 관계를 고려해 조속히 실무 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국가난 연합방위 태세하에 미국과 핵잠수함, 농축 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사실은 좀 약간 그 과정에서 말하면 내용이 없습니다. 협력을 진전한다. 이거는 그냥 지향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되는 거고 안규백 장관의 말에서 지금 주목을 할 게 여러 복합적인 통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숨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뭡니까? 미국이 통상 문제를 걸면서 지금 안보 협력, 특히 핵잠 원료 공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진전도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 핵잠과 관련된 내용은 히읗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식의 어떤 포괄적이고 당위적인 표현도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한치의 진전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정리를 하면 미국과의 안보 협력 깝깝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안규백 장관이 핵잠 건조와 관련해서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투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신원섭파님, 이 안보 문제에서 기준은 항상 우리 국익이어야 합니다. 외교상 지혜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데이지님은 전작권이나 핵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미국이 순순히 내줄까요? 조건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핵잠 연료 도입 전혀 진전 없고 전작권 전환 지금 못 박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공동작전에는 일정 부분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끌려가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인데 다만 미국 주도의 지금 호르몬즈의 공동작전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간 끌기. 이 측면도 있는 거죠.
1: 아, 우리의?
0: 우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뭐 전면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상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종전 이후에 참여는 사실은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런데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전 참여라고 하는 것은 또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계적 검토.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시간 확보, 시간 끌기 이렇게 또 이해를 해도 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또 여기서 주목되는 게 중동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또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도 계속

0: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일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동혁 원톱 체제의 선대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도 이게 무슨 원팀이냐라면서 불참을 선언을 했죠. 풀이를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장동혁의 꿈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때리면 판세를 바꿀 수 있고 그 성과를 본인의 공으로 자신에게 집중시켜서 대표직 유지의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자, 첫째,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등이 참여한다고 해서 선대위 파워가 세지고 선거 판도를 뒤바꿀 거라고 볼 근거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진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하는 1차적인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꿈꾸는 건 자유입니다. 해몽을 해도 평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냐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점만 확인하겠습니다. 꿈은 반드시 현타를 동반하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그 현실 자각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언제 따지게 되겠습니까? 선거 후에 따지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CK 정님이 원팀은 원팀이죠. 원맨팀이라고 좀 꼬집는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장동혁 대표가 충남 천안, 충북 청주에 이어서 오늘은 세종을 가더라고요. 영남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북진하는 모양새인데 과연 수도권에서도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지 요 점도 좀 궁금합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며칠 전에 전한 바 있습니다. 모스탄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부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됐고 근데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스탄이 외국인인데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소도 외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경찰이 댔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1: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요?
0: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자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범죄지는 범죄의 실행 행위가 이루어진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것도 포함되는데 모스탄이 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짚을 점이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찰은 준비돼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검찰이 재수사 요청이 타당하다면 그건 경찰이 아주 기초적인 법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범죄지라고 하는 기초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법리 이해 부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많다 보니까 법리를 놓쳤다라는 식의 변명이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게 대통령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법리를 오해를 했다면 그건 한마디로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또 나라사랑님, 레드헤어님 등 많은 촌철님들께서는 이걸로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주장을 하겠는데요?
0: 이럴 때 드리는 말씀이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네.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
0: 제주도에는 기초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광역의회 의원인 지역구 도의원 32명과 비례대표 도의원 13명만 뽑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이 도의원 선거구의 절반에 가까운 15곳에서 후보자를 내지를 못했어요. 공천을 못한 겁니다. 이 국민의힘이 공천을 포기한 선거구 15곳 가운데 8곳에서는 민주당 후보 외에는 다른 후보도 없어요. 다른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딱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무투표 당선.

0: 예산이 돼버립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제90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 한 명이겠죠, 쪽에서 이걸 넘지 않는 선거구에서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되는 대상, 무투표 당선이 되는 사람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냥 무조건 당선이니까 선거운동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공직선거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직선거법 규정이 맞는 것이냐라고는 문제제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의 경우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오니까 똑같은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알겠는데 그래도 찬반 투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 유권자인데, 그러면 유권자가 단 한 명의 후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적절한 후보인 거 아닌가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조건 무투표 당선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선거법은 누가 고치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가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안 대고 있다. 이런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멋진 오빠님이 세금은 아꼈네요 라고 해주셨지만 엽기토끼님, 알권리 등 많은 분들께서는 무투표 당선은 좀 심한 것 같다.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공약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일은 잘하나요? 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보내주고
0: 아니, 계십니다. 선거비용 아낀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투표소에서 이 선거가 이제 투표소가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그러니까 투표가 무투표 당선된다고 해서 선거구가 설치가 안 되고 투표소가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1: 그러네요.
0: 거기서 지금 도지사도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는 어차피 네. 돼요. 인쇄가 조금 덜 될 뿐이겠죠. 인쇄비를 조금 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비용 줄이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도 드리겠고요.
1: 네, 공직선거법 제190조 요거 좀 국회가 다시 살펴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네팔에서 귀화한 한국인 김윤아 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가 80대인데 치매를 앓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씨가 간병하지 않으면 이 어머니가 네팔에서 고독사를 하게 될 처지가 돼버리니까 김 씨가 지난해 12월에 자신의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달 27일에 이 어머니에게 한국에 더는 머물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떠나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단기 방문 비자를 외국인 환자 비자로 이제 변경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걸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그 비자를 변경을 하려면 여기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가운데 뭐가 있냐면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김 씨가 냈다고 그래요. 자신이 어머니의 치료 의료비를 그 부담할 경제 능력이 있다라는 증명으로 2007년부터 숙박업소를 청소하면서 모은 현금 1,000만 원 정도의 잔고 증명서도 제출을 했고 주택 보증금 있어요라고 이것도 지금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퇴짜를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퇴짜를 놓았느냐. 비자를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의 재정 능력을 의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 건데요. 법무부는 외국인이 국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자기 부담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핵심 요건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부담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외국인이 자기로 부담을 자기 부담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갖고 들어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화 유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때만이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른바 인지상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70년대 지금 외화벌이를 해서 달러 한 푼이 저기 아쉬운 그런 시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이냐라는 문제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니까 그때 법무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직권으로 상정을 해서 인도적 체류 허가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자 인도주의라고 하는 게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것이냐 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아름다운 독도님께서 법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 게 인권 아닌가요? 라고 좀 물어주셨고 데이지님도 법의 적용이 왜 이리 매정합니까? 라고 물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댕TV님께서는 부모가 네팔 사람인데 왜 자녀가 김씨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라고 했는데 앞에 JB가 얘기를 했는데 잠깐 못 들으신 모양인데요. 귀화하신 분입니다. 귀화 한국인 김유나 씨고요. 네팔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와서 치료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우리 법무부가 조금 매정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네, 짧게 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안내 배너를 올렸습니다.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물음표.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물음표. 등등의 질문을 올린 뒤에 이에 대한 설명을 붙였는데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교사와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경북교육청은 배너를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 팍팍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맞세울 게 뭡니까? 검사 세트 기억나시죠? 검사들이 술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처벌받지 못해서 안 했습니다. 왜? 100만 원 미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검사 세트가 정확히 얼마였죠? 99만 얼마였나요? 96만 얼마였나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라는 논리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면 자 케이크에 얼마나 합니까? 카네이션 한 송이가 도대체 얼마나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K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0: torture you.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8: 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9: 네,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8: 네,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보다는 좀 늦게 출발하셨는데 요즘 거리 민심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9: 경기도민들은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독재는 막아달라, 절대 독재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겨서 꼭 보수 정당도 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저는 경기도지사,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선거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동층이 좀 늘어나면서 앞으로 결과 예측은 또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분들보다 경기도민들은 정말 이렇게 합리적이고 위대한 선택을 해오셨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믿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 지금 경기도 내 기초단체가 31곳이죠, 시군이?
9: 네, 네 그렇습니다.
8: 몇 군데나 좀 돌아보셨어요, 후보님?
9: 아니, 저는 이제 그 전에 후보 되기 전에도 거의 한 3번 정도는 다 돌았던 것 같습니다.
8: 아, 그래요? 어떻게 좀 시군마다 편차라든지 차이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9: 너무나 크게 느껴지죠. 경기도의 경제 전체 한 80%가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고 경기 북부는 이제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빈익빈 부익부 또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저는 경기 북부에 아마 도정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이게 에너지를 투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좀 여쭤보고. 네네. 자, 이 경기지사 선거 구도를 싸움꾼 대 반도체 일꾼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그렇습니다. 전문가임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게 유권자 표심을 가를 핵심 요인이라고 보신 이유가 뭘까요?
9: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네.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또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에는 그 스펙트럼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만 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8: 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9: 추미애 후보가요? 네, 반도체만으로 하겠냐 뭐 그런데 반도체 반자도 모르시는 분이 계속 헛소리만 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계를 제패한 대한민국 반도체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불도저 일꾼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의 지금 궤적은 5선에 서울에서 5선을 하셨지만 무엇을 하셨습니까? 싸움꾼으로 인식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꾼 대 일꾼으로 저는 그 구도를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선거 중에 가장 명확한 선거 구도가 됐고요.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근데 경기도는 세계 대한민국 최대 경제 규모 산업 시설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제 수도 산업 수도인 경기도지사에 정치꾼이 필요합니까? 싸움꾼이 필요합니까? 법률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경제인 일꾼 첨단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8: 자, 그러면 앞으로, 후보님 만약에 지사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싶으신 겁니까?
9: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3, 4년이 AI 혁명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지금보다 저는 한 10배, 100배는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8: 네.
9: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해결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했죠. 그 법안도 제가 발의했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인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 네네.
9: 전력, 용수, 인재, 글로벌 공급망,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기업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설득하고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반도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반도체만 갖고 그러냐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전체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8: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그 추미애 후보하고 인터뷰했거든요.
9: 네네. 근데
8: 추미애 후보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GPU 5만 장 확보를 공약했더니 양양저 후보가 그걸 푹푹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 점을 네. 그러니까 다시 강조를 하는데 이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9: 그때 제가 지금 보십시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에너지 정책이 어땠나요? 제대로 에너지 공급이 그러니까 전력 공급을 제대로 계획을 해놨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GPU 5만 장이 들어와도 이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AI 수석이 지금 컨트롤 타워가 두 명인데
8: 네.
9: 하정우 수석, 임문영 성근 부위원장
8: 예.
9: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1년 만에 다 내려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국민에 대한 오만이죠 그거는
8: 예.
9: 네.
8: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지사선거 말고 현안 좀 의견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9: 네 예, 그렇습니다
8: 이 그 상황 전망도 좀 필요하고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9: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그 노사 문제에 좀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8: 네.
9: 이게 이 노사 문제는 원래 노동, 어떤 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노사 문제이기도 하고.
8: 그렇죠. 그렇죠.
9: 예. 네. 노동자들의 요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8: 네.
9: 그것은 어떤 한 기업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이고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가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PS 정책이라든지 그 노사 어떤 그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빠르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설명과 제가 설득을 28년 노동자로 있었던 양양자 그리고 또 임원으로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가장 빠르게 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문수 그 경산도 위원장님과 함께했던 분들과 함께 지금 지원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8: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뭐 파업 예고한 날짜는 지금 21일이니까 지금 시간은 좀 있는데
9: 네.
8: 그 조정이 결국 안 되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이라도 발동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 저는 반도체인들은 그렇게 개인을 위하거나 어떤 노조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8: 네네.
9: 얼마든지 노사 간에 저는 대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또 어제 그 불거진 그 현안이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제 AI 그 초과 세수에 따른 국민 배당금 화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9: 네.
8: 문제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9: 김영범 실장께서는 늘 어떤 이슈를 이렇게 잘못 던져놓고 나중에 수습하기 바쁜 급하고 급기야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실이 아니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반도체 초과 수익을 국민들께 다 나눠주자 이런 배당을 하자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세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네. 자세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뭐 이제 초과 이윤, 초과 이익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뭐 이런 거 빼더라도 하여간 청와대의 네. 설명은 그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범위 안에서 그걸 어떻게 쓰는 게 그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9: 우선은 제가 이제 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투자 시에 세액공제를 8%에서 최대 35%까지 하는 법안을 그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8: 예.
9: 그로 인해서 실제로 그 우리가 예상했던 그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이 거친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네네.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8: 네네.
9: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선은 그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데 더 많이 써야 되고 그것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8: 인프라에 투자해야 된다 정부가.
9: 그렇죠. 정부가 예. 투자해서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됩니다.
8: 예, 예.
9: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 네, 협력업체도 있고. 예.
9: 수천 개, 수만 개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생태계 지원을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국가도 경기도도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저는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8: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신 거고. 자, 다시 경기지사 선거로 돌아가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산업 복지, 안정, 균형 발전 문제 등 여러 난제를 푸는데 오히려 자신의 이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 그 이력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8: 무슨 말씀이세요?
9: 네, 중앙정부와 협상도 아마 양양자가 제일 잘 해왔고요.
8: 네.
9: 거대, 뭐, 양당을 초월해서 일했던 양양자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마 제가 제일 잘할 것이라고 아마 이렇게 신뢰를 주실 것이고요. 네. 주거 문제, 산업, 복지, 안전, 균형발전 문제, 이런 문제들은 경기도를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8: 네.
9: 경기도에 전혀 경기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중앙정부와 협상을 합니까? 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더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또 반도체고 AI 아닙니까?
8: 네네네.
9: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전력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8: 네네.
9: 그리고 추진력도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한마디로 저는 추 후보님의 저 추진력은 무대포 추진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치밀하고 신속하고 오류 없는 최첨단 초격차 추진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8: 네. 무대포라는 네. 표현은 방송용어로는 부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 아, 죄송합니다. 네.
8: 하나만 죄송합니다. 더요. 추미애 후보가 육선 선배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9: 저는 추미애 후보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 육선까지 가셨다라는 것은 그래도 정치력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으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지사는 정치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치 기술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경기도는 경제, 산업 그리고 민생 이런 쪽으로 특화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8: 그러면 지난 4년간의 경기도정을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김동연 지사가 이끌어왔는데 그 경기도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9: 우선 김동연 지사가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바랬던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본소득에 또 김동연 지사만의 기회소득이 있었습니다.
8: 네.
9: 근데 이제 그런 기회소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 50대 50으로 도와 또 시군과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남부 쪽에 어느 정도로 그 예산 여력이 있는 지역들은 가능한데 오히려 북부 쪽이나 동부 쪽은 전혀 그걸 실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8: 네네.
9: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경기도 전체가 균형적으로 좀 혜택을 받고 정책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내겠습니다.
8: 아까 그 경기도 북부 지역의 상대적 낙후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동연 지사는 분도를 한때 추진한 적도 있었고, 자 어떻게 이제 이거를 그러면 그 상대적 낙후 상황을 개선시킬 것인가가 정책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9: 우선은 분도를 한다고 해서 경기 북도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8: 네.
9: 다만 이제 경기도 전체 세수를 어떻게 북도에 제대로 지원을 해서 이게 지금 그 북도에는 어제도 제가 중소기업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8: 네.
9: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가가 너무 상승해가지고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먼저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동서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 남쪽에 이게 워낙에 그 세수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네. 동원 동쪽으로 선을 해서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8: 네.
9: 북도는 특별한 어떤 지금 대책이 필요합니다.
8: 알겠습니다.
9: 지금 북도를 나눌 일은 아닙니다.
8: 동서를 말씀하신 것 갑자기 떠오른 그 과거 현안 하나가 있는데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한때 정책 쟁점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9: 알고 있습니다. 네.
8: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9: 지금은 당장 어떻게 서울에다가 편입하자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저는 김포 31개 시군에 시군을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남부는 반도체 별도 뭐 동부는 역사와 문화 예술의 어떤 AI 클러스터를 만들 거고요. 북부는 새로운 지금 블루오션입니다. 그쪽은 방산이나 컨텐츠나 그쪽에 바이오나 이런 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평화경제특구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기업이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지금 기존의 산업, 이 기업들을 살려내고 새로운 첨단 산업들이 배치되게 해서 유치되게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8: 그 서울 편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생의 어떤 그 길을 찾게 해주는 게
9: 예,
8: 그게 네,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9: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 마지막으로 네. 짧게 어제 그 중앙선대위가 그러니까 출범을 했는데 뭐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이런 의원들은 포함이 안 됐다라고 지금 뉴스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9: 네, 지금 이제 저는 경기도 선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중앙에 예, 여력, 신경 쓸 여력이 좀 적었습니다만, 뭐, 알아서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야, 그래요? 그 장동혁 대표 어떻게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9: 당 차원에서 뭐 우리 경기도당, 경기도 선거에 많은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8: 네네.
9: 제가 열심히 뛰고도 우리 그 경기도에서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는 진짜 죽을 만큼 뛰는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8: 그래요. 혹시 뭐 저기 그 이제 뭐 개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원 유산 이런 거 혹시 요청하셨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9: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저 대표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청도 하고 오시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2시에 오늘 14일 14시에 일사천리로 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 개소식을 경기도당에서 합니다.
8: 네.
9: 네.
8: 아, 그래요. 여기에도 장동혁 대표 참여하시는 거고.
9: 예. 아닙니다. 오늘은 그 장동혁 대표는 세종 이제
8: 충청으로
9: 가시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참석하십니다. 지난번에
8: 알겠습니다.
9: 오셨기 때문에.
8: 네. 네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9: 네. 감사합니다.
8: 네,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였습니다.
0: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10: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8: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8: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11: 내장산 국립공원의 축구장 6개 면적에 달하는 파크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의 국립공원이 총 24군데가 있는데요.
8: 예.
11: 파크 골프장 건설이 허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연공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립공원에는 골프장, 골프 연습장, 그리고 스키장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8: 네.
11: 이 사업을 3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전북 정읍시인데요. 파크 골프장이 아니라 체육시설, 괄호 열고 파크 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신청을 했고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된 거죠.
8: 어떻게 심의를 통과를 했어요?
11: 네, 자연공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골프장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이라는 게 이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읍시가 이걸 근거로 그 시행령 어디에도 없는 파크 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명칭을 만든 거죠. 눈에 띄는 건 명칭의 변화이기도 한데요. 정읍시가 2025년에 자체 발주했던 과업지시설을 보면 해당 사업을 두고 내장산 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8: 네.
11: 반년 뒤에 제출한 신청서에선 이름이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바뀌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체험시설과 골프장은 다른 걸까? 정읍시에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2: 개념은 똑같은데 명칭만 네. 법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를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일반 공포장처럼 뭐 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쓰려는 게 아니라 참방객이라든지 관광객이 왔을 때 예약을 해가지고 팔골프가 이제 유행이고 접근도 편하고 하니까 체험할 수 있게끔 예약제로 좀 운영을 하려고.
8: 아, 그럼 이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안 됐어요?
11: 우려는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정읍 씨가 이제 운영 계획을 발표했을 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평상시 그러니까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는 골프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관광객들이 몰려는 단풍 처리되면 두 달 동안은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겠다. 번갈아 사용을 하겠다라는 방식이거든요.
8: 그래요. 아, 내장사람 또 골프 그러니까 저기죠. 그게 유명하죠. 단풍이.
11: 유명하죠. 예. 근데 기후부는 이걸 두고 비수기에 활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중복 활용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첫 사례인 만큼 이제 우선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허가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기후부가 골프장과 파크 골프장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3: 쉽게 보시면 그냥 파크 골프장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골프장하고 이제 파크 골프장이 이제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법상으로 명시적으로 지금 제외한 거는 아닌 시설이라서 이거는 뭐 자연공업법 위반이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운 거고.
8: 근데 파크 골프장이 뭐예요?
11: 게이트 볼처럼 이렇게 옆으로 치는 큰 공으로 가지고 하는 골프장인데요.
8: 네,
11: 네 골프장의 일환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정읍 시는 주차로 잔디가 훼손될 수 있고 근데 훼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파크 골프 체험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필요하면 보수를 해서라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그 논란의 핵심은 국립공원이 단순히 공원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자연공원에 여러 유형의 보호구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최상위 보호구역이 바로 국립공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전문가들도 활용이 아니고 보전으로 그 인위적인 개입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국제적인 흐름이자 원칙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우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14: 저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을 몇 차례 해봤는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엄격해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들을 여태까지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파크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려면 이게 굉장히 대규모 시설이에요. 32홀이 적은 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 시설의 유형으로서 파크 골프장을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거든요. 근데 이 순서를 어긴 거죠. 파크 골프장과 골프장은 틀리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면 절차를 밟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8: 근데 이걸 한번 뚫리면 다른 국립공원 쪽에서도 또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1: 네.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제 중복 활용을 한다면 고려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파크 골프가 전국적으로 워낙 열풍이다 보니까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단골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정읍 씨도 이제 최근 들어서 파크 골프장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근에 36홀 그리고 18홀짜리 시설이 운영 중이고 올해부터 내장산 생태공원 그리고 정읍천에 111억을 들여서 추가로 36홀짜리 파크 골프장을 각각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국립공원 안까지 들어가야 하나라는 그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국립공원은 비어있고 방치된 땅이 아니고 비워둬야 하는 땅이기 때문인 거죠.
8: 뭐 3년 동안 시범 운영해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기후부에서. 그런데
11: 네.
8: 그 기간 동안 일단 저게 훼손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11: 그렇죠.
8: 훼손된 다음이잖아요.
11: 그렇죠.
8: 완성해보는데 그럼 또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11: 네.
8: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1: 고맙습니다.
1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5: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루체.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5: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화두가 있습니다. AI 국민 배당제인데요.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0: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MC 캠페인 SOL 협찬입니다.

0: ABC.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정치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 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더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쪽 지역이 먼저 뜨거워지겠고요. 주말에는 영남 지역이 더 강하게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도, 낮에는 서울 아산 31도, 전주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7도, 강릉 20도로 오늘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일요일에는 대구의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때일은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AI와 관련된 현안이 두 가지가 불거졌습니다. 하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화두인데요. AI 호황에 따라서 그 달성되는 초과 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데요.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1: 네,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아도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는데 일단 네. 김용범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뭐 공산당식 발상이다, 뭐 주가에 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좀 평가를 네. 좀 해주신다면요.
4: 응당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뭐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또 무슨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4: AI가 우리 산업의 인프라가 되어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반도체 AI 산업 등의 초과 이윤,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원칙을 갖고 설계하자라고 네. 하는 제안 아닙니까?
1: 네네네.
4: 아,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1: 알겠습니다.
4: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한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뭐 그건 그냥 뭐 간략하게만 짚고요. 그 네. 김용범 실장의 그 논리의 출발점은 이 AI 특수, AI 호황이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호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일단 네. 이 전망에는 동의를 하세요?
4: 글쎄 이제 김용범 실장도 파격적인 가설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1: 예.
4: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1: 네네네.
4: 무엇보다도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AI가 무슨 전기, 교통망처럼 우리 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 아닙니까?
1: 예.
4: 그래서 이 인프라가 되면 지속적으로 AI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이 그런 AI 시대에 이른바 풀 스택 제조 역량을 갖춘 나라다. 미국은 그런 그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플랫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제조업 역량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대규모 제조 역량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지정학적인 신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서부터 배터리, 디스플레이, 뭐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그 일련의 공급망에 얽힌 제조 역량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 네네.
4: 이것이 우리의 큰 경쟁력이자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그 세계 경제 사이클에 맞춘 어떤 순환형 수출 경제 체제에서 기술 독점적 경제 구조로 전환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초과 이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인데 저는 일리가 있는 전망이고 또 그런 전망과 우리의 잠재력이 있는 만큼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예. 국민 배당금제라는 용어 선택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4: 아닐 게 없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1: 네.
4: 그래서 국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크게 올려낼 것인데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환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정과제예요.
1: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의원님. 국민 네. 환원이나 국민 환류라는 표현과 국민 네. 배당이라는 표현에서 받아들이는 감도와 그 이 틀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 근데 표현은 국민 배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열려 있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가령 김용범 실장도 무슨 청년들의 창업 자산을 지원할 건지
1: 네네.
4: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건지 예술가를 지원할 건지 또는 무슨 기초노령연금을 더 강화할 것인지 이걸 열어놓고 어떻게 국민 배당, 국민 환류를 강화할 것인지를 설계하자 큰 원칙 하에서
1: 네.
4: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 근데 일각에서는 이 네. 국민 배당이라는 단어를 자꾸 무엇과 연결시켜서 지금 사고를 하냐면 기본소득 있잖아요.
4: 네.
1: 이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사고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이걸 전제해놓고 좀 접근해 들어가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4: 아니 근데 그 기본소득이 왜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AI 시대,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그야말로 보편적 고소득 배당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4: 또 샘 올트먼 같은 분은 자신의 어떤 기업 이익을 가지고서 기본소득 실험도 했어요.
1: 네네.
4: 그런데 왜 기본소득에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AI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그만큼 단축될 거라는 거예요.
1: 네.
4: 그러면 노동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삶이 위협받게 되는데 이렇게 큰 생산성으로 높은 생산량이 발생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것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어서 국민의 삶을 사람의 삶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1: 그런데 지금
4: 필요한 논의입니다.
1: 샘 올트만의 예,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언급을 주셨는데요. 엊그저께인가 제가 보도로 접한 건, 그러니까 저기 일정액을 계속 이제 지급해 주는 거였잖아요. 올트만의 네. 실험이. 그런데 그 네. 효과를 분석했더니 그렇게 뭐 긍정적인 거 아니다라는 그 결론을 도출했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4: 예, 그렇지만 기본소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니 생활이 굉장히 안정돼 있더라라고 하는 평가는 있는 거고요.
1: 네네.
4: 근데 반면에 그렇게 할 경우에 이를테면 노동 의욕이 저하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4: 네. 의원, 이거는 우리의 숙제죠.
1: 의원님 네. 개인 의견으로는 자 네. 초과 세수를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이제 정책 대안 토론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4: 네.
1: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4: 글쎄요, 그거는 이제 논의해 가야 될 텐데,
1: 네.
4: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AI 시대의 기업 초과 이윤이 특정 기업과 특정 부문에서는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K자형 격차라고 얘기되어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부의 격차
1: 양극화
4: 더 커질 예. 수 있다는
1: 예.
4: 것 아닙니까?
1: 예, 예.
4: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숙제예요. 그거를 잘 해야 사회의 안정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1: 네네네.
4: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안정을 위한 비용으로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의원님이 전망하신 실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치달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4: 글쎄, 거듭되는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4: 그런데 이제 파업 상황까지 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4: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같은 연장선상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기업 내부의 노사 간의 문제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다.
1: 네.
4: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노동계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 내에 반도체 부문의 노사 간의 한정된 문제인가. 다른 부문의 기여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다른 부문과의 격차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 거고요.
1: 예.
4: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 부문을 핵심으로 하는 전체 우리 산업 생태계에도 고려돼야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협력업체의 지원과 협력으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1: 예.
4: 또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가 그런 성과를 내는 데에는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다. 인프라를 국가가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협상도 정부가 잘 타결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1: 네.
4: 이런 국가적인 지원까지도 고려해서 사회 연대적 관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또 그 기업 내부의 특정 부문의 노사 간의 문제로만 협의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 분배율이잖아요.
4: 네.
1: 노조는 이제 이거 상한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15%를 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 분배율도 거부를 했다는 지금 보도까지 나왔는데
4: 네.
1: 자, 노조의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 그러니까 저는 그 분배의 규모,
1: 예.
4: 그러니까 얼마를 나눠 가질 것이냐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이 누리는 성과들 또 초과 이윤을 합리적으로 잘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만
1: 네.
4: 문제는 이 나누는 방법, 분배의 어떤

0: 기준, 산식을 사전에 큰 원칙을 갖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네.
0: 그리고 이거를 합의할 때에는 비단 기업 내부의 문제로 협의하게 볼 게 아니라 사회연대적 관점으로 보다 크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의 케이스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소득분배율에서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진다. 그러니까 기업 소득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노동 소득은 갈수록 줄어든다. 분배 비중에 있어서 이 지적은 그렇습니다. 계속 있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그렇게 봐야죠.
1: 예,
0: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판정할 것은 아니고 산업계 전반으로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체제 전반 미래까지도 고려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재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격차가 벌어지는 부문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하청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 노동에 당연히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노동소득에 있어서는.
0: 네. 예. 네네.
1: 자, 근데 문제는 아무튼 그 파업 예고일이 21일인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 그거를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6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게 이제 긴급 조정권 제도인데
1: 네.
0: 그동안에 딱 네 번 발동되었다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신중해야 하는데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법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네네네.
0: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죠.
1: 그런데 만약에 파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보도 나온 것은 그 정도로 치명타입니까? 국가경제?
0: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 뭐 수출 호황이나 또는 이 주식 시장의 어떤 호황 이런 것을 전부 다 두 개의 반도체 업체가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1: 네네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맞죠.
1: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하여간 그 합의에 도출이 됐으면 좀 좋겠다라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뭐 그 생각을 다 하실 것 같고요.
0: 그럼요.
1: 아직으로 좀 시간은 좀 남아있으니까 좀 더 이야기 좀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요즘 휴게소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장사하는 분들은 정작 남는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중간에 여러 단계가 끼어 있고 여기서 수수료가 좀 빠져나가는 문제가 좀 확인이 됐다고 하고 더 나가서 대금, 미지급 상황도 여러 건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 이분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의 이장원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예. 이장원입니다.
1: 지금 그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하신 거죠?
3: 예,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1: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58건을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들이 나온 겁니까?
3: 가장 많이 적발됐던 문제는 돈을 주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저희가 전국 휴게소를 다 뒤져보니까 7개 휴게소에서 입점업체에 줘야 되는 대금을 53억 원이나 주지 않았다.

0: 해결의 주체는 도로공사입니다. 네. 이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게 중간운영사라고 불리는데요. 이 중간운영사가 휴게소 전체를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개의 입점 업체와 계약을 해서 각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1: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대신해서 A라고 하는 운영회사가 A라고 하는 휴게소 전체를 관리 운영한다, 이 개념인 거죠?
0: 그게 맞습니다.
1: 그러면 입점을 시킬지 말지는 운영사가 결정을 합니까?
0: 그렇습니다. 운영사가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한마디로 갑이네요. 그러니까 운영사가 입점 업체한테는.
0: 그렇게 그런 구조가 흘러왔었습니다.
1: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영사는 그 입점 업체들로부터 수수료 받아 챙기는 거고.
0: 네네.
1: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뭐 각종 공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입점 업체한테 떠넘긴 케이스가 이번에 발견이 됐다.
0: 맞습니다. 그 계약서 상에 운영사가 내야 되는 비용까지도 입점 업체한테 전가하는 그런 사례도 접수되었습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휴게소 이 그 뭐 요금이 비싸다, 이거 음식값 이런 게 비싸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결과 이렇게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저희가 뭐 직접적인 연계를 따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 퍼센트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1: 네.
0: 이게 간접적으로 당연히 반영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구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입점업체가 중간업체한테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중간업체는 도로공사한테 임대료를 내야 되는 다단계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1: 네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중간 수수료가 좀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음식 가격이 높아지고 품질이 좀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셨어요, 그러면?
0: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1: 예.
0: 입점 업체들이 평균입니다.
1: 평균. 예, 예.
0: 임대료, 그다음에 중간 업체한테 준 수수료, 관리비 이런 걸 합쳐가지고 평균 한 33% 정도를 운영 업체한테 내고 있고요.
1: 3분의 1이네요.
0: 이게 평균이고 식당이나 카페, 잡화점 이런 업종에 따라서 수치가 좀 많이 바뀌고 있고요.
1: 예.
0: 문제는 일부 휴게소에서는 특정 업장에 대해서는 50%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는 곳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1: 50%요?
0: 예,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이 너무 비싸고 품질은 낮다.
1: 예.
0: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냐를 검토를 해서 이거로 이제 발생되는 혜택이 국민들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운영사가 그 특정 휴게소를 그 총괄 관리 운영을 한다면 그 운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도로공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도로공사는 왜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관행이나 위법한 그 사항을 적발을 못했던 걸까요?
0: 도로공사의 공공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1: 네.
0: 도로공사가 분명히 챙겨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이런 문제가 고착화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1: 네.
0: 아무래도 이 중간 운영사와 입점 업체 간의 갑을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된 게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업체랑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점 업체는 내년에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운영업체한테 갑질을 당하더라도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 자체가 쉽지 않은 이런 좀 안 좋은 구조가 오랫동안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게 확인도 잘 안 됐었고 여태까지 뭐 수면 위로 잘 나오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1: 하나가 더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운영사에 취직하는 도로공사 전직들 비율은 혹시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0: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1: 예.
0: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제 신고들을 접수를 해서 지금 확인을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근데 지금 운영사 쪽에서는 도로공사에 내는 돈이 과도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0: 지금 현재 운영사 쪽에서 그쪽 도로공사로 내는 임대료 이제 뭐 명목인데요.
1: 예.
0: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평균 한 13.8% 정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이게 국민들께 좋은 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드리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운영사가 받아가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도로공사가 받는 임대료도 적정 임대료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0: 놓고 저희가 적정 수수료가 얼마일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지금 고민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개선책을 좀 모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0: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먼저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공사에서 중간 운영사, 운영사에서 입점업체로 가는 다단계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공공과 입점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는 중간 운영사가 없는 이런 형태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계약이 실현이 된다라면 중간 수수료가 많이 빠져서 그로 인해 중간에 빠져나가던 돈이 국민들한테 이제 돌아갈 그렇죠.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간단히 말하면 이제 도로공사 직영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0: 직영 체제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형태를 도로공사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가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도로공사에 대한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또 맡겼을 때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형태는 차후에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제쯤 나올 건가요? 발표는?
0: 아직은 제가 시기를 특정 드릴 수는 없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 검토해서
1: 알겠습니다.
0: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이 많은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0: 네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네. 고맙습니다.
1: 네,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의 이장원 과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6: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5: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후에도 진전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 총파업이 현실화될지도 모를 텐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왜 결렬됐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장 폐지 요건이 더 강화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요즘 인공지능 발 고용 쇼크로 인해서 미국의 MBA 경영대학원들이 위기에 처했답니다. 직원들이 공부를 위해서 잠깐 떠났다가는 아예 직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원자가 뚝 끊겼다는데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5월 1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아시아 경제 이승영 기자, 비즈니스 워치 박수익 기자,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삼성전자 노사 협상 이야기 좀 해보죠. 결렬됐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절차 뭐 가능성 없이 파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3: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 노사가 28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정부 중재로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양측 간 자체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하는 마지막 중재 자리였는데도 이제 최종적으로 협상이 깨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더 이상 대화는 없다라면서 협상장을 떠났고요. 총파업 시작일이 21일로 예고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2024년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총파업이 현실화하게 되면 두 번째가 예. 될 전망입니다.
1: 어떤 점에서 계속 합의가 안 되고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3: 네,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제 성과급 문제입니다. 근데 단순히 뭐 규모만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고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그리고 성과급의 상한선을 없앨 것이냐, 그리고 이걸 제도로 명문화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저 쟁점이 돼 있는데 예. 먼저 노조의 요구를 보면 알려진 대로 이제 영업이익의 15%를 이제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1: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0: 라고 하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봉의 50%로 묶여있는 그 상한선을 폐지하자. 그리고 이걸 제도로 못 박자라는 겁니다.
0: 하이닉스는 상한선을 한 2년 전부터 없앴다면서요?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사측이 주장하는 걸 보면 기존에 운영하는 그 OPI라는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연초에 목표를 세우잖아요. 뭐 얼마. 근데 그 목표보다 더 많이 이익을 내면, 그러니까 목표 대비 초과 이익을 내면 초과 분의 20%만큼을 직원한테 나눠주는 그 재원으로 삼고, 예, 연말 성과급 제도를 이제 주는데, 삼성전자는 이 OPI를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주게 상한선을 두었어요.
0: 네, 이렇든 저렇든 성과급은 연봉의 반이다.
1: 네, 아무리 그 상한선이. 근데 회사는
0: 많이 받아도,
1: 예, 그걸 그대로 두자. 다만 실적이 좋을 때 별도로 특별 포상을 얹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비율은 영업이익의 한 10% 수준 이렇게 제안이 됐어요. 중노위가 절충안으로 영업이익의 12%를 제시했는데 회사 주장과 같이 이제 반도체 부분이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했을 때만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0: 하이닉스를 실적에서 이길 때 연봉의 절반보다 더 많은 특별 보상 얼마를 줄지는 모르는데,
1: 네,
0: 그때 가봐야 알지만, 네, 예, 그러면 주겠다.
1: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노조가 반발을 좀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를 이겨야만 이제 약속된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
0: 예,
1: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DS 부분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제 매출 81조 원, 영업이익 54조 원으로 이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었고, 그게 1분기에 SK 하이닉스를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1위 수성이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0: 왜요? 그러니까 1분기 상황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
1: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은 앞섰지만 SK 하이닉스가 이제 영업이익을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연간으로 전체로 보면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증권사에서도 전망이 조금 엇갈려요. 그래서 노조는 경쟁사 실적에 우리 성과급을 맡길 수는 없다라면서 이제 회사 안과 중노위 안을 거부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요. 뭐 이것저것 생각나는 건 많은데 뭐 회사 사정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뭐 하이닉스가 촉발한 거니까
1: 네.
0: 하이닉스 이 상한선만 없었으면 삼성전자도 이런 요구 안 했을 텐데.
1: 네.
0: 예, 하이닉스가 이제 상한선 없이 몇 억씩 나눠준다 하니,
1: 네, 맞습니다.
0: 이제 그게 기준이 돼서 우리도 그만큼 달라고 하는 거니까 뭐.
1: 네.
0: 결국은 상한선 없애자, 이게 이제 주장의 핵심일 텐데.
1: 네.
0: 뭐 이제 삼성전자가 이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성과 괜찮은데 우리도 영업이익 한 20%씩 다오 나눠서 씁시다 이제 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나 봐요.
1: 맞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미 영업이익 20% 배분을 요구하면서 이달 초에 5일간 파업을 했었고, 이제 카카오 노조도 이제 영업이익의 13% 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0: 예,
1: 20일에 이제 판교에서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LG U+ 노조도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조선 자동차, 바이오 통신 이렇게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협력업체, 그러니까 하청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이제 SK 하이닉스 하청업체,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이런 조선업계 하청 노조들까지 이제 원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배분하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에 이제 10%제 성과급을 만약에 도입한다 하면 이른바 그 영업이익 N%가 이제 성과급의 표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번 노사 움직임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0: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줘라고 하면,
1: 네,
0: 참 그 답하기는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 21일부터 파업을 한다고 하죠. 노조에 따르면,
1: 네,
0: 일주일쯤 남았는데 뭐 남은 기간 동안 뭐 변수나 혹은 막을 방법이나 등등 좀 다른 절차가 안 남았습니까?
1: 우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볼 땐 거고, 1993년 현대자동차, 그리고 2005년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렇게 네 번이고요. 마지막이 2005년이니까 지금 21년 만에 다시 거론되는 셈입니다.
0: 명분은 있을 수 있겠네요. 긴급조정권을 쓰면.
1: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은 좀 신중해요.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인데요.
0: 예.
1: 위기감이 고조되면 막판까지 스마트 카드로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그러면 그 뭐 가처분 신청과 관련

0: 안에서 그래 필수 인원은 파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실제로 노조가 그 인원 제외하고 파업에 들어가면
1: 네.
0: 반도체 라인은 멈추는 거예요?
1: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분 인력이 7만 8천 명인데
0: 예.
1: 노조는 이번에 이제 5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인력이 예고된 대로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하게 되면 반도체 라인의 그 3조 2교대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남은 인력으로 이제 뭐 조금은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곧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추정치를 보면 파업이 현실화하게 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40조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365일 24시간 이제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초정밀 연속 공정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공장이 단 하루만 멈춰도 진행 중이던 원재료인 웨이퍼 2만 2천 장을 폐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금액으로는 이제 하루에 6,500억 원이 그대로 이제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0: 30조 정도,
1: 네.
0: 한 40조 정도 감소한다.
1: 네.
0: 연간으로 한 뭐 한 2,300조 정도 영업이 대충 기대하는 것 같으니 한 20% 정도 날릴까고 해야 된다는 거군요.
1: 네, 그 총파업 기한은 이제 제한은 돼 있습니다. 지금 예고는 돼 있는데요.
0: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파업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1: 네.
0: 기간이라는 건
1: 일단은 18일. 네.
0: 18일 동안 하겠다?
1: 네. 일단 예고된 건 그렇습니다.
0: 예. 박수익 기자가
2: 네.
0: 준비해 오신 소식은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된다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예상외로 갑자기 퇴출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겁니까?
2: 네.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 올해 2월에 발표를 이미 했던 내용을 어제 좀 구체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기준으로 하겠다.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 자본 잠식, 공시벌점 네 가지 항목인데요. 그중에서 공시벌점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의외로 좀 개념이 헷갈리고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0: 예.
2: 상장회사들이 공시를 안 하거나 잘못하거나 또는 기존 공시를 대폭적으로 손질을 하면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벌점을 매기는데 이 벌점이 1년간 누적으로 15점이 쌓이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 규정이 현재 있습니다.
0: 예.
2: 즉시 퇴출은 아니고 심사대에 올라서 한번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7월부터는 10점만 쌓여도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 걸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0: 네.
2: 여기까지는 2월에 발표한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러면 공시 위반 벌점이 쌓여 있는 곳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소급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벌점은 다 깎아주고 사면하고 시작하느냐.
0: 7월부터만 다시 또 카운트할 네. 거냐 문제가 있었는데.
2: 네, 이게 불분명했었는데 어제 기준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벌점도 소급을 하겠다. 다만 전부 반영하지는 않고 3분의 2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벌점이 현재 올 초에 10점을 받은 곳이 있다면
0: 예.
2: 3분의 2, 6.5점을 안고 시작을 하는
0: 정확히는
2: 것이죠.
0: 정확히는 6.66점이네요.
2: 6.66점.
0: 예.
2: 그 상태에서 추가로 벌점을 이제 한 뭐 4.5점 이렇게 받으면 누적 10점이 되면서 상폐 심사대에 오르는 것이죠.
0: 근데 뭐 잘못했을 때 벌점을 1점 줄지 2점 줄지 5점을 줄지는 거래소가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2: 예, 알아서
0: 주관적으로.
2: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거래소가 공시반 벌점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어떤 추세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5점 벌점 5점 맞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요.
0: 한 번에.
2: 예예. 예. 가장 뭐 대표적인 예로 최근 뭐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삼청당 제약이 2주 전에 벌점 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3.3점 정도 안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투자한 종목이 현재 공시 누적 벌점이 최근 1년 사이에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확인하는 방법은 공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이렇게 이제 제목의 공시를 찾아서 보시면 1년간 벌점이 나옵니다. 참고로 1년이 지나면 1년 누적이기 때문에
0: 네.
2: 1년 지나면 이제 벌점은 없어지고 계속 1년 단위.
0: 새해 1월 1일 되면 다 없애고 시작하는?
2: 새해 1월 1일이라기보다는 현재 기준으로 1년 누적입니다.
0: 지난번에 받은 벌점 받은 그날부터 1년 지나면 네. 그 벌점은 없어지는 걸로.
2: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삼성전자가 무슨 공시 잘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극단적으로 삼성전자도 예. 공시를 뭘 잘못하면?
2: 공시 잘못하면 그 어떤 사안의 경중을 따지겠죠. 따져서 이게 정말 고의적이다라고 하면은 그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해서 이제 실질 심사로 가는 것이고요.
0: 종전에도 있었던 제도라는 거죠?
2: 예, 지금은 있었는데 그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0: 근데 종전에도 이것 때문에 퇴출되는 경우는 저는 못 들어봤는데.
2: 15점까지는 네. 15점이라는 건 상당히 엄중한 매우 엄중한 그런 사안이고
0: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 1년에 15점 쌓이기가 네. 어려운데
2: 어려운 상황인데 10점이라는 것은 흔히 한 방에 10점이 많이 있습니다. 올 초에도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현실화됐다.
0: 야 어떻게 운영할지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벌점 줄 때 5점 줄 것 한 2점만 줘 잘못하면 얘네 퇴출된다 그러면서 이제 벌점을 아낄 수도 있으니까
2: 네.
0: 뭐 이렇게 강화만 하고 실질적으로 퇴출 가능성이 없을 수는 있는데
2: 네.
0: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네요.
2: 네.
0: 그리고요.
2: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 요건인데요. 코스피 시장 코스피 상장사는 300억 원, 코스닥 상장사는 200억 원의 시가총액이 안 되면 이거는 실질 심사로 가지 않고 곧바로 퇴출입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0: 예.
2: 단 하루 시총이 300억, 200억 떨어졌다고 해서 퇴출은 아니고
0: 예.
2: 90 거래일 그러니까 일수로는 넉 달 반 정도 지켜보고
0: 음흠.
2: 그 기간 안에 한 달 반 거래일 기준으로 45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300억 원 코스피 코스닥은 200억 원 이상 못 맞추면 이거는 아무 소리 못하고 바로 퇴출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시총으로 연속해서 45 거래일 동안 300억, 200억을 밑돌면. 그 중에 하루라도 잠깐 위로 올라왔으면 괜찮고.
2: 예, 연속으로 맞습니다.
0: 연속으로니까.
2: 그래서 이거는 뭐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제 지금 종목 검색하시면 시총 얼마죠 알 수가 있으니까
0: 예.
2: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어제 참고로 따져보니까 코스피에서 31개, 코스닥에서 61개 총 한 100여 개가 지금 기준 미달 상태입니다.
0: 45일 이상을 그 위로 맞춰야 된다는군요 연속으로.
2: 예, 그렇습니다. 시총을 웃더라도 밸류업 해라 이런 얘기죠.
0: 그러니까 하루 동안 잠깐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 만들고. 됐어요가 안 되는군요.
2: 안 됩니다.
0: 그러니까.
2: 45 거래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이상 계속해서 충족을 해야 된다.
0: 그렇게 하려면 한 달 반 동안 계속 매일 그 주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2: 네.
0: 쉽지 않겠다는 거죠.
2: 높은.
0: 예, 예.
2: 그리고 동전주 그러니까 주가 천 원이 안 되는 것을 뜻하죠. 이것도 7월부터 우리 정시에 이건 처음으로 도입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미국 시장에서 주가 1달러 미만 종목 상장 폐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0: 네.
2: 미국보다 조금 강화했습니다. 시가총액과 마찬가지로 45 거래일 동안 주가 천 원이 안 되는 상자가 계속 지속이 되면 곧바로 퇴출 이렇게.
0: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액면가를 다시 합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 네, 예, 액면가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올 초에 액면가를 합치는.
0: 액면 분할을 액면 병합을 하면 네. 이건 뭐 아무리 나쁜 회사라도.
2: 네.
0: 또 합치고 또 합치고 또 합치면 결국은 다 달성할 수 있는 건데
2: 일시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지만 액면병합이라는 게 뭐 이렇게 시가총액 기업가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어떤 기준 주가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뭐 변함이 없으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0: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요건에서 걸리겠죠.
2: 네.
0: 시가총액 요건도 두면서 동전주도 싫어라고 할 이유는 굳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동전주니까 좀 그래 이런. 기업 그런 개념인가 봐요.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동전주라도 시총은 아주 높을 수 있는 건데 발행 주식 수에
2: 네.
0: 따라서.
2: 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2: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 잠식인데요. 완전 자본 잠식 그 자본을 다 까먹는 기준 이게 이제 연말 기준으로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잠식이면 이것도 즉시 퇴출입니다.
0: 예.
2: 근데 하나 더 해서 반기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코스닥 시장을 1부 2부로 나누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예. 말입니까?
2: 이것도 이미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10월부터 이제 도입을 하는 내용이고요. 1부 리그는 프리미엄 2부 리그는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자체를 두 개로 쪼개는 것은 아니고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어떤 지수라든지 공시 제도를 통해서 약간 구간만 구분해 놓는 그래서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 사실상의 승강 효과를 내겠다 이런 것이고 1부 리그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시장이 프리미엄 마켓이 이제 좀 관심인데 당초 한 170개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했다가 그거보다 그것도 많다 해서 한 100개 정도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라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 전체의 한 5% 정도 상위 5%의 리그를 따로 만들겠다.
0: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다 띄우기에는 너무 엉망진창인 기업들이 네. 많으니까
2: 네.
0: 그중에서 엉망인 기업들은 빼고 난 나머지 코스닥 일부만 먼저 한번 띄워보자.
2: 네 맞습니다.
0: 든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요즘 미국의 MBA 학위가 지원자도 없고 그래서 뭐 인기도 없고 그래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미국 MBA 하면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최대 절반 가까이 깎아주면서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퍼듀대학교 경영대학원은 이번 학기 MBA 등록금을 40% 할인했고요. 아, 이게 원래 6만 달러 수준이던 프로그램을 3만 6천 달러까지 낮춘 거예요. 또 UC 어바인이라는 대학은 온라인 야간 MBA 과정을 등록금을 최대 38% 할인했고요.
0: 네.
3: 또 메릴랜드 주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해당 지역 메릴랜드 주예요.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이 금융이나 헬스케어 경영 석사 과정에 들어오면 학비 절반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MBA들이 이렇게 할인 경쟁을 하는 이유는 지원자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전통적인 2년짜리 MBA 과정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0: 네.
3: 예전에는 직장인들이 아, 회사 좀 쉬고 힘드니까 회사 좀 쉬고 MBA 다녀오면 연봉 오르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일단 미국 취업시장이 예전만큼 안정적이지가 않고요. 특히 AI 때문에 화이트 칼라 직종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2년 동안 학비 내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큰 모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현지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요. 예전에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job hopping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다니는 직장을 최대한 붙들고 버티는 job hugging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0: 원래 이제 MBA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좀 지나긴 했는데 거기에 좀 특히 더 그렇다는 거군요.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 수시로 자르니까
3: 네, 맞습니다.
0: 그거 받아온다고 뭐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3: 네.
0: MBA 그 학위 과정 운영하는 대학들은 또 이제 그럼 다시 뭔가 홍보도 좀 다시 하고 방향도 다시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3: 네.
0: 뭐 변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3: 그래서 그 대학들이 강조하는 게 이제는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다시 배워야 한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새로 생기는 과정들의 이름들을 보면 거의 다 AI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워싱턴 대학교 올린 경영대는 아예 AI for Business라는 새 석사 과정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AI 때문에 직장에서 밀려났다거나
0: 네.
3: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AI를 너무 빠르게 도입해서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1만 달러 장학금을 제공하는 거예요.
0: AI 배워야 살아남는다?
3: 네, 맞습니다.
0: 혹은 AI 잘하면 예전 MBA 학교만큼의 프리미엄이 생길 거다라는 거군요.
3: 네네. 또 예전처럼 이 학교들이 2년 동안 캠퍼스 와서 공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직장 다니면서 온라인이나 야간으로 공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C 어바인 사례를 보면 온라인 MBA 과정에 AI와 신기술 관련 과목을 새로 넣어서 커리큘럼을 바꿨고 또 퍼듀 대학교도 온라인 MBA를 최소 2년에 걸쳐서 그냥 천천히 들으세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0: 그러게 이제 인공지능만 들여다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정말 다 들어있어서 굳이 대학교에 가서 더 대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드는 상황인데 대학들은 꽤 불안하겠네요. 자,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8: 아우, 남는 게 없어요.
7: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9: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0: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살다 보면 기가 참 세다 싶은 사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기가 센 사람일까? 어느 작가가 토론을 해봤는데 초반엔 주장이 강한 사람,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말을 크게 많이 하는 사람이 꼽혔다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가 최고 센 끝판왕은 또 다른 두 유형이었답니다. 불편과 불안을 참 잘 견디는 사람, 그리고 타인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늘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 살아보니 인내력합과 돌부처 스타일, 이 둘이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을 다 이기더라. 맞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세일.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뉴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외교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최우선적인 정치적 도전이자 우리가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말하며 이란이 현재 걸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물러서도록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미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레드라인은 아주 단순하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에 하던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3살 장윤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장윤기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남학생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오는 30일간 장윤기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합니다. 프로농구 KCC가 정규리그 6위 팀으로는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CC는 소노와 맞붙은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주전 선수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고른 활약으로 소노의 76-68로 이겼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5경기에서 평균 15.2점, 9.8 어시스트, 4.4 리바운드를 올린 허훈은 아버지 허재전 감독과 형 허웅에 이어 플레이오프 MVP에 선정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 대한 사임 압박으로 영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진 가운데 찰스 3세 국왕이 의회 개회 연설인 킹스 스피치를 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해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호남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6도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